0: 안녕하세요, 공주님. 기차역 가실 준비는 되셨나요?
1: 같이 갈래, 스위티? 아주 귀한 짐을 찾으러 갔는데.
2: 귀한 거?
1: 오, 보물인가? 어디? 빨리 가.

0: 집게! 이리 와서 기다려! 못 써! 일단 날 등에다 태워줘! 마시멜로는 그 다음에 줄 거야! 자, 빨리 앞으로 움직여! 이 방패부터 얼려놓게! 기다려! 나도 올라갈 거야! 집게! 으아! 야, 안 돼!
1: 아주 나쁜 소식이 있습니다, 공주님. 웬 용이랑 강아지가 방패를 가져갔대요.
2: 분명히 스파크스랑 클로일 거예요. 괘씸한 강아지.
3: 무슨 방패 하나 때문에 여길 왔다고요?
2: 성인 얼린 게 방패인데요?
4: 거기엔 중요한 지도가 새겨져 있거든. 쿨쿨 솥단지로 가는 길이 나와 있어.
1: 만약에 솥단지가 악당들 손에 들어가면 끔찍한 일이 일어날 거예요. 공주님, 버피 기사단을 불러야겠어요.
5: 또 빗나갔네. 겨냥을 잘 하려면.
6: 네, 백정님. 혹시 무슨 일 생겼나요?
1: 아유, 눈치도 좋아. 보물을 도둑맞았거든. 쿨쿨 솥단지로 가는 지도가 있는 방패야.
6: 뭔 솥단지요? 쿨쿨?
1: 옛 기사들이 숨겨놓은 마법의 솥단지인데 습지대 물을 붓고 그걸 용이 뿜은 불로 끓이면 사람들을 재우는 마법의 안개가 생기는 솥이야.
6: 그럼 방패를 가져간 범인이 솥단지를 노린 거네요. 알았어요. 지금 바로 갈게요. 퍼피 구조대 비행기 본부로 출동!
7: 아니, 지금... 너블 뭐해? 다 모이래!
5: 아우, 안 돼. 계속 연습해야 하는데 나도 모르게 잠이 들어버렸네.
1: 라이더! 얘들아, 오, 와줘서 고맙다.
6: 솥단지 찾는 거 도와드릴게요.
4: 근데 백장님, 그 솥이 정말 사람들을 꿈나라로 보내요?
1: 전설에 따르면 그 솥단지에다 머드푸들 습지에 물을 채우지. 그런 다음 용의 불로 끓이면 마법 안개가 만들어진대. 안개가 퍼지면 다 쿨쿨 잔대. 그래서 예전엔 동굴에 솥을 감춘 거야.
8: 솥단지를 감췄다면 우리가 어떻게 찾아요?
1: 우리가 아는 건 옛날 기사들이 원정을 시작한 데가 바로 왕실 숲속에 우뚝 서 있는 송곳니 바위라는 것뿐이란다.
6: 그럼 우리도 거기서 시작하자. 퍼피 기사단은 뭐든지 다 할 수 있으니까. 퍼피 기사단 성체 본부로 출동!
9: 라이더가 부른다!
5: 미안. 기사는 졸음 달래기 하면 안 되는데.

0: 커피 기사단 전부 다 모였어. 라이더 단장.
1: 오느라 고생했어 기사들. 우리가 클로보다 먼저 쿨쿨 솥단지를 찾아내야 하는데 솥단지를 찾을 첫 번째 단서는 바로 왕실 숲에 있다는 송곳니 바위야. 그러니까 이번에 출동할 기사는 스카이, 넌 헬리콥터를 타고 송곳니 바위를 찾아서 어디부터 수색할지 알려줘.
2: 하늘을 지키는 기사가 날아가신다.
1: 그리고 러블, 넌 불도저를 타고 길을 정리해줘. 사람이 안 다닌 지 오래됐을 테니까.
3: 러블, 더블 스피드로 출동.
1: 다른 기사 단원도 전부 다 갈 거야. 솥단지를 먼저 찾지 않으면 성안이 엉망이 돼버릴 테니까.
3: 좋았어, 가자.
1: 준비됐지? 퍼피 기사단 전부 출동!

0: 송곳니 바위는 아직이야?
1: 응, 아직이야. 어? 잠깐! 송곳니 바위다! 찾았어! 내가 지금 찍어준 곳으로 올래?
2: 고생 많았어, 스카이.
3: 뭐야? 세갈래길이잖아. 지도도 없는데 소틀 감춘 동굴을 어떻게 알지?
4: 이 길은 나무 꼭대기가 전부 다 부러져 있는데?
0: 용이 스치고 지나간 것처럼? 러블, 길 좀 치워줘.
5: 알았어, 대장. 라이더, 여기 이 바위 좀 봐.
0: 솥단지 문양이 있는데? 제대로 온 것 같아.
4: 봐! 저 둘도 동굴을 발견했나 봐.
0: 동굴로 들어가서 클로를 감시해야겠어. 도망치지 못하게 말이야. 러블, 넌 저쪽을 맡아. 스카이는 반대쪽을 맡고 나머지는 날 따라서 동굴로 들어가자.
5: 네, 알았어, 라이다.
6: 솥단지는 분명 이 안에 있을 거야. 찾았다! 콜콜 솥단지야! 이걸 가져가서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을 몽땅 채우고 공주 대신 내가 왕이 될 거야!
7: 좋긴 한데요. 근데 솥단지가 너무 크지 않나요? 이걸 챙기려면 고생 꽤나 하겠는데.
6: 야, 용은 뒀다 뭐해? 아, 맞다. 못 쓰지?
7: 아, 쓸 수 있다고! 이리 와, 스파크스! 내가 맛있는 거 줄게!
3: 그래, 이 동굴이 분명해.
0: 가자, 얘들아. 솥단지를 뺏길 수는 없어.
7: 다시 먹자.
0: 클로아! 어, 저금! 꼼짝 마요!
7: 어머나, 세상에. 스파크스! 여기서 나가자!
5: 석이 무너져서 입구를 막을 것 같아. 내가 투석기를 써서 한번 막아볼게. 아, 투석기! 어떡해, 빗나갔네.
0: 어, 멈춰! 저 밑으로 피해!
5: 어쩌지?
1: 괜찮아, 러블. 넌 나이더랑 애들을 구해. 난 용을 쫓아갈 테니까.
5: 내가 금방 구해줄게. 라이더, 얘들아, 지금 어딨어?
0: 로봇, 여기야.
5: 기다려, 얘들아, 지금 갈게. 아, 쇠구슬 팽이 작동.
0: 고마워, 러블. 용이 어디로 갔는지 봤어?
5: 스카이가 바로 쫓아갔어.
0: 스카이, 지금 용이랑 솥단지는 보여?
1: 응, 보여, 단장. 지금 숙지대로 가.
7: 야, 이제 내려가자. 솥단지에다 물을 가득 채워야 해.
0: 공주님, 클로가 공장님이랑 같이 있어요.
8: 내 친척이 꾸민 짓이었어?
0: 네, 지금 솥단지에 머드푸들 숙지 물을 채우고 바킹버그로 가고 있어요.
9: 오, 정말 끔찍한 소식이야. 용이 불로 솥단지 물을 데우면 마법의 안개가 나와서 성한 사람들이 전부 다 잠들고 말 텐데.
1: 나라면 거미로 가져오겠지? 가자, 버즈.
6: 저기다 두면 딱인데.
1: 찾았다. 무슨 짓 할지 뻔하니까 나도 거기 껴줘요. 난 여왕 시켜줘요. 아님 다 잃을 거예요.
6: 아유, 약속할게. 걱정 마. 너 부탁 하나 못 들어주겠니? 도마뱀, 저기 물탱크.

0: 그게 뭐?
1: 스파크스! 날갯짓!
2: 써봤지? 네 부탁 들어는 준다 했잖아.
1: 제대로 돼. 이제 안디가 성에 기어들어가서 공주까지 잠들기만 하면 내가 바킹버그 왕이 되는 거지.
3: 스카이, 너도 이 안개 보여?
4: 응, 나도 보여, 라이더. 그리고 마을 사람들이 다 잠들어버렸는데. 공주님이랑 빅장님도 잠드셨어.
3: 시내로 들어갈 수가 없어. 우리도 저 안개랑 닿으면 잠들어버릴 게 뻔하니까 말이야.
1: 아하! 이제 내가 왕이 되는 건 아무도 막을 수 없어. 이봐용, 날 성으로 데려가라.
5: 잠깐만요, 공작님. 얘는 제 용이랬잖아요.
1: 공작이 아니라 왕이지. 그리고 용 부리는 법은 너만 아는 게 아닐 텐데.
5: 나이도, 저거 봐. 우리도 위험해.
3: 모두 뒤로 물러나!
4: 막다른 길인데?
0: 닿는 건 시간 문제야. 전부 쿨쿨 자게 생겼어.
4: 나한테 맡겨!
5: 잘했어, 스카이!
3: 우와, 이 방법 좋다! 이대로 안개를 걷어내고 길을 켜줄래?
1: 이제 곧 이 나라 왕이 되겠지? 어, 왕 노릇을 하면 얼마나 재밌을까? 용도 내 마음대로 써먹는 마당에 누가 날 막아? 어, 아가! 야! 성은 저쪽으로 가야지! 당장 이리 와!
0: 쟤 왜 저래? 반대로 가네?
3: 덕분에 성엔 우리가 먼저 갈 수 있겠어.
4: 라이더! 여기 문제가 또 있어! 소단지가 시계탑 바로 옆에 있는 건물 옥상에 있거든? 근데 스위치도 여기 있어. 잠들었는데 잘못하면 굴러 떨어질 거야.
3: 마셜, 로키, 너희는 올라가서 스위치를 구해줘. 가능하면 안개도 막고.
4: 알았어.
0: 여줘.
1: 있어서 다행이야.
5: 얘는 이미 꿈 날아가고 있는데요.
0: 뭐야? 자꾸 왜 저래?
3: 용이 안개를 들이마셨나봐. 그럼 클로랑 공장님이 위험한데?
6: 잠을 깨울 수 있는 자명종 같은 거 없나?
3: 노블, 그거 좋은 생각이다. 제이스, 저 시계탑 꼭대기에 올라가줘. 빅벤지가 울리는 소리를 확성기로 내보내는 거야. 세상에 저보다 큰 자명종은 또 없을걸?
7: 종은 어떻게 치려고? 바늘이 정각에 오려면 멀었어.
3: 루기, 너 자석 갖고 있어?
0: 응, 내 트럭 뒤에 있지.
3: 좋아, 자석을 갖고 저 시계바늘을 움직여보자. 정각까지 오도록 말이야.
6: 근데 자석은 저 위에 어떻게 올릴 거야?
3: 네가 투석기로 쏴줘야지. 나머지 단원은 저 용이 잠들지 못하게 막아보자.
1: 정신 차려, 스파크스! 잡지 마!
4: 잡았다!
1: 이게 다 너 때문이잖아! 동네 강아지!
5: 아니요, 당신 탓이죠! 동네 이장님!
4: 오, 안돼! 라이더! 공장님이랑 클로가 마시멜로로 용을 조종하는 거였어!
1: 애초에 내가 강아지 말을 듣는 게 아니었는데!
3: 멋진 임무 수행이었어! 이제 잠자는 욕만 해결해주면 되겠는데.

0: 안 돼.
1: 러블이 자석을 몰고 가네. 성공해야 하는데. 저기 용 온다. 아! 물 뿌리겠죠? 잘했어. 고개 숙여.
2: 용머리 확성기 준비됐어 단장. 라이더 이러다 용이 도시 한복판에 추락하겠어.
3: 갈게.

0: 자, 이거 줄게. 사람 없는 데로 가자. 도착하지, 눈 떠. 옳지, 옳지.
1: 역시 단장이야.
2: 주석기. 됐어, 라이더.
0: 잠들면 안 돼. 좋아, 러블. 자석 잘 던져.
2: 라이더, 기회는 마지막 한 번뿐인데 이번에 빗나가면 어떡하지?
0: 러블, 난 너를 믿어.
2: 라이더, 라이더, 얘들아. 믿을 건 나밖에 없네. 좋았어. 준비하시고 발사!
1: 소단지에서 나온 안개는 전부 다 날아갔어요. 방패랑 소단지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공주님?
3: 이제부턴 둘 다 안전하게 바킹버그 박물관에 보관해두기로 했어.
4: 계속 밀어! 단지 탈래!
5: 도와줘, 친구야! 제발, 제발!
2: 좋아, 그럼 이도지만 할래!
3: 고생 많았어, 단장. 고마워, 퍼피기사단. 이번에도 너희가 바킹벙을 구했어.
0: 다행이에요, 공주님. 성 안에 또 어려운 일이 생기면 언제든지 큰 소리로 불러주세요.
3: 러브를 부르시던가요.
6: 베이비 핑! 오늘은 엄마 놀이 시간. 첨방첨방 즐거운 목욕놀이. 이제 공주 침대에서 코 잘 준비해볼까? 내일은 뭐하고 놀까? 베이비핑과 함께.
7: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8: 매일매일 락토핏.
7: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9: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10: 진동.
9: 얼굴엔
10: 순한
9: 줄무랑
11: 순하게 지켜줄게.
9: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6: 베이비핑. 오늘은 내가 요리사. 요리놀이로 맛있게 만들어볼게요. 밥솥 세트로 따뜻하게 뚝딱. 토스터기에 빵도 구워요. 내일은 어떤 요리를 해볼까? 베이비핑과 함께.
3: 내 손에서 시작되는 마법 같은 이야기. 슥슥 그리기만 하면 귀여운 티니핑 친구들이 짠! 이번엔 예쁜 핑크카를 만들어볼까? 요술봉부터 무지개까지 내 맘대로. 입체가 되는 마법 같은 순간. 우선으로 편리하게.

0: 겨울도 안전하게 티니핑 이지 드로잉 3D 프린팅 펜.
1: 눈만 바쁜 요즘 교육 어떻게 생각해요?
2: 연필을 굴려야 머리도 잘 굴러가죠.
3: 지당하신 말씀.
2: 아소비 키즈. 특허받은 교재와 대면 교육으로 생각의 깊이가 다르다. 유치초이 전문 아소비.
4: 다들 뭐 먹는 거지?
5: 이게 뭐예요?
6: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7: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8: 넘버블럭스 피규어 놀이 시리즈 3 더하기 4는 7. 5. 비밀 계단 분들 모여라. 준비 출동. 버스가 왔어. 운전자가 타야지. 출발. 대머리가 도망간다. 3위 쫓아가야지. 순서대로 지나가. 수학놀이 재밌어요.
9: 우리 아이 수학 친구 넘버블럭스 피규어 놀이 시리즈 카베 가족.

0: 줘야 된다니까.
1: 이 분위기?
2: 원금까지는 보장된다고?
1: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이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3: 이게 뭐야?
1: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0: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1: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2: 매일매일 락토핏.
0: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3: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4: 진동.
3: 얼굴엔
4: 순한 킹킹.
3: 중물엔
4: 덥덥한 말.
5: 순하게
4: 지켜줄게.
3: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취소.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베이비 핑. 오늘은 엄마 놀이 시간. 첨방첨방 즐거운 목욕놀이. 이제 공주 침대에서 코잘 준비해볼까? 내일은 뭐하고 놀까? 베이비 핑과 함께

0: 이를 막아라!
1: 여봉, 오늘 딴 아몬드 좀 봐용.
2: 와, 많이도 땄네요. 아몬드 육볶이에 딱인데요. 진짜 고소해. 식당에 있는 쉐이크에다 섞으면 기가 막히겠다.
1: 자, 이 나무는 대머리 독수리 머리털만큼 깨끗하게 땄으니까 다음 나무로 가볼까? 아, 이거 원 너무 많네. 하, 저 고수염 보고 힘내야겠다.
3: 네? 안녕하세요, 두 분. 깜짝 놀랄만한 거 보여줄까요?
2: 아, 윙나 씨, 이건 또 뭐죠?
3: 헤라는 봤나? 왕흔들이라고. 두 분 아몬드 우유 좋아하죠? 그래서 내가 아몬드 우유를 엄청 빨리 따는 장치를 한번 만들어봤어요.
1: 말씀만 들어도 정말 고맙네요. 근데 우린 옛날 방식대로 직접 따는 게 좋은데요.
3: 아이고, 나도 그만 알죠. 그래도 고집만 부리지 말고 한번 사용해보고 결정해도 늦지 않을까요?
1: 와, 아몬드 나무가 너무 불쌍할 지경이네. 꽤 그럴싸하네요.
3: 그쵸? 이것만 있음 세계에서 제일 빨리 아몬드를 따는 농부가 될걸요? 아이고야, 아직 조금만 손을 더 봐줘야 하나?
4: 자, 사과 하나 더 간다, 제이스.
5: 우와, 사과 진짜 많다. 사과 파이도 만들고, 사과 잼이랑 사과 피자랑... 말하다 보니까 갑자기 더 배가 고파지네. 어디 간식 없나? 아이고, 사과에 낚였네. 갑자기 물고기가 된 줄.
3: 한번 해보라니까요. 이 과수원을 시원하게 털어버릴걸요.
1: 그럼 더 여유 있게 우유를 만들 수 있긴 하겠네요. 그만 멈춰!
2: 어디 가는 거지?
3: 이 고물 진짜가! 그만 좀 탈탈 털어! 아이고, 또 어디 가!
1: 곡식 저장탑이 쓰러질 것 같은데 허피 구조대를 불러야겠죠? 야!
6: 났어. 좀 살려줘. 윙건 아저씨가 나무 터는 기계를 만들었는데 농장을 완전 망쳐놨어.
7: 아이고, 곡식 저장탑을 흔든 거예요?
6: 조금 있으면 탑이 쓰러질 것 같아. 그리고 탑 말고도 여기저기 들쑤시고 다녀서 문제야.
7: 지금 바로 농장에 갈게요, 아저씨. 퍼피 구조대는 뭐든지 다 할 수 있으니까요. 퍼피 구조대 본부로 출동.
8: 라이더가 부른다.

0: 커피 구조대 전부 다 모였어. 라이더 대장.
1: 다들 빨리 와줘서 고마워. 윙넛 아저씨가 알 아저씨를 위해서 아몬드 나무 흔드는 기계를 발명했대.
2: 와, 거기 아몬드 우유 맛 최고인데.
1: 어, 진짜 맛있지. 근데 이 흔들 기계가 고장나서 곡식 저장탑이 쓰러질 것 같대.
3: 멈춰!
1: 곡식 저장탑을 세우고 기계를 당장 멈춰야 해. 그래서 이번에 출동할 대원은 러블. 넌 불도저를 타고 가서 곡식 저장탑이 쓰러지지 않게 막아줘.
4: 러블 더블 스피드로 출동.
1: 그리고 체이스, 넌 경찰차를 타고 가서 견인고리로 저 기계를 당겨주고.
0: 교통경찰 체이스 출동.
1: 준비됐지? 퍼피 고조대 출동하자.

0: 버피구르는 겨우 살았네. 안 그래도 간신히 버텼는데.
1: 주한 러블, 저장탑을 다시 제자리에 세워줘.
2: 알았어.
0: 고맙다 라이더. 덕분에 살았네.
1: 근데 말썽 부린 기계는 아직 돌아다녀. 저기로 가던데. 저희가 가서 막을게요. 가자 얘들아. 아이고, 흔들기계가 나무 위 집도 떨어뜨릴 뻔했네.
2: 제자리에 돌려놓을게. 알렉스가 없어서 망정이지.
3: 뭐야, 알렉스는 저기 있는데?
4: 라이더, 알렉스가 기계 안에 있어.
5: 알렉스, 너 그거 타고 뭐 하는 거야?
6: 할아버지, 진실 장난감 좀 주세요.
5: 안 돼! 내 소중한 과일들이! 귀한 망고까지 망했어!
1: 제이슨! 새로 교체한 견인고리로 저 기계를 갑판 데서 떨어뜨려!
4: 알았어! 견인고리! 손잡이 꽉 잡고 있어, 알렉스! 당겨!
1: 안 되겠는데? 알렉스! 시동 좀 꺼줄래? 열쇠를 돌려! 맞을 뻔했네. 빨리 꺼야 하는데.
5: 알렉스, 돌아와.
1: 어? 걱정 마세요, 할아버지. 저희가 알렉스를 구해올게요. 빨리 가자, 얘들아.
7: 이게 다 무슨 일이야?
6: 새로 생긴 내 장난감 차인데 재밌어 보이지? 엄청 크고 달달 떨려.
1: 세이튼, 다들 괜찮아?
7: 우린 괜찮아.
4: 안 돼! 미용실 간판이!
1: 우리가 고쳐줄게. 로키, 미용실 간판 좀 지붕에 다시 달아줄래?
2: 초록 에너지 출동!
1: 가자, 체이스! 저 엉망진창 기계를 멈춰야지.
2: 나는 여길 맡을게.
5: 뭐야? 너 혼자 누구한테 배웠어?
6: 이러니까 롤러코스터 타는 것 같네.
1: 체이스, 다른 차가 오지 못하게 도로를 통제해줄래?
4: 알았어. 못갈.
1: 좋아, 이제 저 흔들이를 막자. 어어.
3: 혼자서 멈췄는데? 근데 어디로 가는 거지?
1: 우리 본부로 가잖아. 스카이, 마셜, 왕 흔들이가 그쪽으로 가고 있어.
8: 알았어, 금방 겨줘.
6: 자, 이제 그만. 안녕, 스카이.
8: 왔다, 알렉스. 날아간다.
6: 우와, 왔다. 하늘도 나네. 내년 생일에도 이거 또 타면 좋겠다.
1: 잘했어, 스카이. 이제 마셜, 네가 알렉스를 내려줘.
8: 자자리! 이제 내려와, 알렉스.
6: 예!
8: 우린 괜찮아.
1: 마셜, 이제 시동을 꺼버려.
8: 다 됐어, 스카이. 내려줘.
1: 이 난리통에 하나도 안 다쳐서 다행이다, 알렉스.
6: 완전 대박이야. 또 타면 안 돼?
5: 우리 알렉스 구해줘서 고마워, 얘들아.
9: 미용실이 고쳐준 것도 고맙고.
1: 아니야, 갑자기 또 땅에 흔들리면 우리를 불러줘.

0: 반짱 호박 아몬드 우유 준비됐어요.
1: 나도 다 고쳤는데 이제 가져가서 해봐요. 아, 그럼 이제 왕 흔들이로 한번 흔들어 볼까요?

0: 고수 밀크쉐이크 진짜 맛있네요.
1: 그치? 다들 코스염을 달고 있네.
2: 퍼피 구조대와 날아다니는 빵집.
3: 우와, 진짜 무겁네요.
4: 너네 없었으면 오늘 어쩔 뻔했니? 정말 고마워.
5: 아저씨, 여기도 보세요. 이 풍향계만 고치면 바람이 어디에서 부는지 알 수 있을 거예요. 어우, 근데 사방팔방 부네. 감사해요. 이제 뭐 하죠?
4: 그만하면 됐어. 좀 쉬자. 요, 이것 봐. 너희들 먹으라고 갓 구운 빵을 갖다 주시네.
1: 안녕 얘들아. 이따 본부 가져가서 먹으라고 굽는 김에 넉넉히 구워왔어.
3: 진짜 잘 먹을게요. 어? 가비도 빵 먹고 싶은가 봐요.
4: 가비도 입이 있으니까. 하지만 얘한테 빵을 떼주면 다른 애들도 한 입씩 달라고 성질을 내겠지. 그렇게 다 주면 뭐가 남겠니? 게다가 우리 가비는 불만 가득한 염으로 얼마나 좋아한다고. 자, 여기 있어 가비. 맛있게도 냠냠 먹자.
5: 빵 잘 먹겠습니다. 감사해요.
4: 여보, 우리가 왜 이 안에 갇혔죠?
1: 내가 어떻게 알아요?
4: 저기 좀 봐요. 이게 다 뭐래요?
1: 알, 어떻게 된 거죠?
4: 모른데도요. 오늘따라 농장 애들이 정말 이상하게 놀고 있네요.
1: 봐요, 저기 감이에요.
4: 이것 좀 보게. 염소가 피아노를 치고 있네. 그것도 아주 잘 치네.
6: 아무래도 관악기는 잘 못 불죠. 난 윗니가 더 튀어나와서요.
4: 말도 안 해.
6: 아, 내 정신 좀 보게. 저녁 먹을 때가 됐는데 깜빡했네. 맛있게도 냠냠 먹자. 당신이 항상 쓰던 말이잖아요.
4: 이럴 수가. 말도 안 돼.
1: 가비가 말을 하고 피아노 치는 거요?
4: 아니요, 이 여물이요. 의외로 괜찮아요. 먹을래요?
1: 어우, 됐어요. 일단 여기서 나가죠. 저걸 갖고 잘도 잠궜네. 여기 있기 싫어.
4: 이 소리는 어째서 걱정이 되는데요. 아무래도 퍼피 구조대를 불러야겠어요.
0: 얘들아, 잘 갔다 왔어?
3: 응, 유미 아주머니가 빵도 주셨어.
0: 난 풍향계 타고 빙빙 돌았어.
7: 네, 알 아저씨. 굳이 감사 인사는 안 하셔도 되는데요.
4: 딱히 그런 건 아니야. 그게 아니고 지금 문제가 생겨서 동물들이 우리 농장을 뺏고선 유미랑 같이 날 우리 애다 가둬놨어.
7: 오, 안 돼. 구대희 시장님도 부르시네요. 잠시만요. 네, 구대희 시장님, 별일 없으시죠?
8: 그럼 얼마나 좋을까. 지금 돼지가 경호기에 닭들을 태우고 막 몰고 다니고 있어. 아니, 뭐 웃기기는 한데 거사고 나면 안 되잖아.
7: 걱정 마세요. 퍼피 구조대는 뭐든지 다 할 수 있으니까요. 퍼피 구조대 본부로 출동.
9: 라이더가 부른다.
7: 조심해.

0: 퍼피 구조대 전부 다 모였어. 라이더 대장.
1: 빨리들 와줘서 고마워. 지금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대. 어른들이 염소 우리에 갇혀있고 돼지가 병원기를 타고선 시내를 막 돌아다닌대.
2: 동물이 운전을 한다고? 진짜 말도 안 된다.
1: 그러게 말이야. 어쨌든 출동할 대원은 로키, 네가 연장을 사용해서 어른들을 풀어줄래?
3: 초록에너지 출동!
1: 그리고 체이스, 넌 사람들이 안 다치게 확성기로 도로 위에서 과속하는 동물들을 막아줘.
0: 교통경찰 체이스 출동!
1: 준비됐지? 퍼피 구조대 출동하자!

0: 나 편지 배달 엄청 급해. 길이나 전세 냈냐? 이 돼지?
1: 여러분 다 괜찮으세요? 어디 갔지?
2: 저기로 갔어!
1: 고마워요!
3: 이쪽이야!
4: 루키, 어서 풀어드리자.
5: 응, 알았어. 이런 느슨한 문 여는 건 식은 죽 먹기지. 어? 스크루드라이버! 고마워, 얘야.
3: 이제야 염소들 기분을 좀 알겠네.
4: 이게 다 뭐야?
6: 맛있게 노자냐 먹자!
4: 봤어? 가비가 골랐는 거!
3: 뭐야? 저 양들 지금 뭐하고 있어? 물론 가비를 따라잡고 싶겠지. 특히 양이라면. 근데 헛간 다 무너지겠네.
4: 로키, 양들이 저 투석기를 못쓰게 막아줘. 우린 돼지를 막으러 갈게.

0: 저기서 지금 과속하고 있어. 견인고리.
1: 이 투석기를 못 쓰게 만들랬지. 돌팔매질 같은 거 못 하도록. 와! 집게판.
2: 잘했어, 로키.
1: 고마워, 대장. 옥수수밭 휘젓는 돼지들은 막았어?
3: 유미가 구운 맛있는 빵으로 살살 꼬드겠지.
4: 내 빵을 좋아해서.
3: 빵 얘기를 해서 그런가? 어디서 자꾸 가꾼 빵 냄새가 나네.
4: 베티나니? 너 빵에다 이스트를 얼마나 넣은 거야?
5: 그럼 그렇지. 소들이 요리를 제대로 할 리 없는데 쟤들을 믿은 내가 어리석었어.
3: 뭔 일이래?
2: 어, 조심해요. 이쪽으로 오고 있어요. 스카이, 소들이 농장에 있는 집을 타고 날아가 버렸어. 헬리콥터를 타고 빨리 좀 와줘.
6: 지금 바로 날아갑니다. 라이더, 날아다니는 집 찾았어.
2: 스카이, 소들한테 어서 땅으로 내려오라고 해볼래?
6: 대장, 소들이 내 말을 들을지 모르겠어. 베티나는 귀종하느라 바쁘고 다른 소들은 계속 빵만 먹어.
7: 맛있게 도겸여 먹자.
6: 이 새들도 빵을 먹고 싶나 봐. 가, 가. 베티나, 고도가 떨어지고 있어. 네 비행기에 빵집에, 아니 그 빵집 비행기 고도를 높여봐.
5: 좋아. 역시 소들은 땅도 제대로 못 굽고 날지도 못해.
2: 좋아, 얘들아. 소들이 비상착륙을 할 수 있게 준비해주자. 체이스는 가서 찾기를 통제해줘. 로키는 비상활주로를 만들고.
0: 알았어, 라이더.
2: 스카이, 베티나가 너무 빨리 떨어지는데 속도를 늦춰줄래?
6: 그럼 저기 아콤을 살짝 들어줘볼까?
2: 이제 스카이는 집을 바닥에 살살 내려놔줘.
8: 어우, 세상에.
9: 어, 난 못 봐.

0: 와, 라이더, 니네 없었으면 진짜 어쩔 뻔했니? 태어나서 이렇게 과감한 동물 구조 활동은 처음 봤어.
1: 고생하셨어요, 아저씨. 또 동물한테 농장을 뺏기시면 언제든지 저희를 큰 소리로 부르세요.
0: 맛있게도 냠냠 먹자. 뭐야, 닭똥이었어? 여보, 요 빵 한 조각만 줄래요?
2: 당신이 웬일이래요? 원래 구두쇠라 빵 안 주잖아요.
0: 아, 그랬지. 근데 하나 주면 가비가 안궁시렁대고 소는 빵을 안 굽고, 그리고...
2: 네?
0: 뭐, 그냥 가축들 먹을 빵까지 다 굽죠. 왜냐면 당신 빵은 전부 좋아하니까요.
3: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핏.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4: 매일매일 락토핏.
3: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5: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6: 출동.
5: 얼굴엔
6: 순한 킹킹.
5: 식물엔
6: 덥덥한 말.
7: 순하게
6: 지켜줄게.
5: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0: 우리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얼리면 더 맛있어.
0: 로봇의 진화는 계속된다. 5세대 변신 로봇 자동차 로봇 에볼루션 X. 더 강력한 파워로 위험해진 대도시를 지킨다. X와 함께 돌아온 환상의 듀오 로봇 에볼루션 Y. 더 빠른 스피드로 오늘도 대도시를 위해 달린다. 합동 공격이다. X 파워버스트 Y 소닉킹. 강화된 마인드 코어로 돌아왔다. 대도시를 지키는 로봇 에볼루션 X 에볼루션 Y.
2: 남방구는 북방구와
3: 모든 과목은 읽기로부터 시작. 문제는 푸는 것이 아닌 읽는 것이니까. 읽기가 공부를 바꾼다. 3, 6학년 읽기전략 교육원 큐미르.
4: 아빠, 저게 뭐야?
5: 글쎄.
6: 다들 뭐 먹는 거지?
7: 이게 뭐예요?
8: 아, 이거요. EBS IN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7: EBS IN 포키젤?
8: 네.
9: 이젠 우리의 아이들도 EBS IN 포키젤.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10: 넘버블럭스 친구들,
11: 뭐야?
10: 이건 넘버블럭 10이야.
11: 20까지 파티해!
10: 우리 같이 놀자. 5와 3이 만나면
11: 8이야.
10: 변신! 우리 모두 8! 놀다 보면 수학이 쏙쏙! 다양한 액티비티 카드로 즐거운 수학놀이! 어느 쪽이 더 클까?
11: 함께 놀아요!
10: 넘버블럭스! 4대 가족!
12: 장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10: 핏!
12: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13: 매일매일 락토핏!
12: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14: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15: 진동!
14: 얼굴엔
15: 순한 킹킹,
14: 눈물엔
15: 덤덤한
16: 순하게
15: 지켜줄게.
14: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

0: 눈만 바쁜 요즘 교육 어떻게 생각해요?
1: 연필을 굴려야 머리도 잘 굴러가죠.
2: 지당하신 말씀.
1: 아소비 키즈. 특허받은 교재와 대면 교육으로 생각의 깊이가 다르다. 유치초이 전문 아소비.
3: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핏.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4: 매일매일 락토핏.
3: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5: 숲속에 가자.
6: 뽀로로 숲속 놀이터. 우리들만의 빈장소.
5: 2층입니다.
6: 모두가 친구되는 곳과 같이 신나게 놀자. 뽀로로 숲속 놀이터.
7: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5: 출동.
7: 얼굴엔
5: 순하게
7: 중물엔
5: 덥덥한 말
8: 순하게
5: 지켜줄게.
7: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지성.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핏.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2: 매일매일 락토핏.
1: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0: 조금만 더 자고. 간지러워. 아, 하지 마. 알았어. 밥 먹고 강아지 놀이터 가자. 밀크야, 이리 와.
1: 우와, 잘한다.
0: 울어. 밀크야, 살살 울어. 더러워지잖아.
2: 밀크 완전 신났네.
3: 어머, 치즈야.
4: 우와, 치즈야. 우와,
5: 귀여워.
6: 치즈야.
7: 우와.
8: 우와, 멋지다.
0: 귀여워.
4: 치즈야, 치즈 해봐.
2: 봤어, 봤어? 치즈 하니까 치즈 하는 거.
0: 응, 그래서 이름이 치즈인가 봐.
2: 맞아. 요새 엄청 인기 있는 강아지야.
0: 우와, 완전 스타네.
9: 치즈, 앉아. 일어나. 자, 물어와. 잘했어.
10: 대단하다.
0: 우와, 잘한다. 나도 우리 밀크 사진 올려볼까? 우리 밀크도 귀엽고 똑똑하잖아.
2: 그래, 한번 해봐. 엄청 인기 많을 거야. 그럼 달님이랑 밀크도 스타가 되는 거야?
0: 스타?
2: 근데 그 전에 밀크를 봐줘야 할 것 같아.
0: 밀크야, 이게 뭐야? 일단 목욕부터 해야겠네. 가만히 있어, 밀크야. 깨끗이 씻어야지. 밀크!
2: 거기서!
0: 멈춰!
2: 이건 어때?
0: 이건 어떨까?
2: 이건?
0: 밀크야, 너도 반짝반짝

0: 아니, 웃어보라고.
1: 이렇게 치즈.
0: 아니, 이렇게 치즈.
1: 밀크 아님 모델처럼 걸어볼까? 이렇게.
0: 그래, 이렇게.
2: 뭐야?
3: 밀크는 별로 관심 없는 것 같은데.
1: 아니야, 밀크가 잘하는 게 있을 거야.
3: 엄마다. 여보세요?
4: 네, 엄마.
3: 조금만 더 놀다 갈게요.
0: 얘들아, 얘들아, 방금 봤어? 밀크가 벨소리에 맞춰 노래하면서 춤춘다.
1: 그래? 어떡해?
0: 별이야, 벨소리 들려줘봐.
3: 진짜네.

0: 달림아! 달림아!
1: 왜요, 엄마?
0: 달림아, 이것 좀 봐. 어제 올린 밀크 영상 말이야. 좋아요를 100개도 넘게 받았어.
1: 우와!
0: 다들 너무 귀엽다고 난리야.
1: 그럴 줄 알았어요.
0: 달림아, 그 노래하고 춤추는 강아지가 진짜 너네 강아지야?
1: 아, 맞아. 우리 밀크야.
0: 보여줄 수 있어?
1: 그럼.
2: 진짜?
1: 우와!
3: 우와! 어머! 노래하는 강아지네.
0: 귀엽다.
1: 우와!
0: 안녕.
2: 사람들이 밀크를 알아봐.
0: 그럼 이제 밀크도 스타가 된 거야?
1: 에이, 아직은 아니지.
4: 얘들아, 어? 어? 혹시 사진 좀 같이 찍어도 될까?
1: 네? 그럼요.
0: 우와, 밀크 진짜 스타 됐네.
2: 난 그래서 밀크 사인도 받았지롱.
0: 사인? 강아지가 어떻게 사인을 해? 글씨도 못 쓰는데.
2: 짜잔!
0: 그게 응? 무슨 사인이냐? 어.
2: 왜? 맞지?
1: 왜 밀크야? 밖에 나가서 놀자고? 얘들아, 우리 어? 밀크 데리고 나가서 놀자.
2: 잠깐, 이렇게 나가려고?
1: 왜?
2: 아니, 사람들이 밀크 알아볼 텐데 예쁘게 하고 가야지.
1: 맞다, 그렇지. 밀크야, 어디 가? 이거 입어야 한다니까.
0: 밀크는 옷 입기 싫은 것 같은데.
1: 안 돼, 밀크야, 예뻐져야지. 이리 와.
0: 어, 밀크야.
1: 왜? 답답해? 그래도 좀만 참아.
0: 어머, 밀크다! 어?
2: 거봐, 사람들이 알아볼 거라니까.
3: 진짜 밀크네.
1: 귀엽다.
0: 한번 만져봐도 되니?
1: 네.
4: 와, 나도 한 번만.
3: 나도.
1: 아니. 겨우 빠져나왔네. 밀크야, 됐어. 이제 마음껏 놀아. 야!
0: 어? 밀크다!
3: 밀크! 밀크야, 노래해봐!
0: 밀크야,
3: 어서 해봐!
1: 밀크다!
0: 어디 가?
3: 밀크!
2: 밀크야? 모르는 애가 없네. 밀크 인기 좋다.
1: 잠깐만! 밀크야, 괜찮아? 밀크야, 우리 산책 갈래? 국놀이 해줄까? 왜 그렇게 힘이 없어?
2: 달림아, 달림아! 이것 좀 봐!
1: 뭔데?
2: 밀크가 멍멍스타 후보가 됐어!
1: 멍멍스타?
0: 응, 인기 많은 강아지들만 모아서 투표를 하는 거야.
2: 밀크 정말 대단해! 그럼 앞으로 더 인기 많아지겠다. 안 되겠어. 다른 사진이랑 동영상도 더 올리자.
0: 춤 연습을 더 하면 어때?
2: 털도 예쁘게 깎고.
0: 숫자 있는 강아지도 있던데. 내가 연습시켜볼까?
2: 인기 투표 1등하면 진짜 스타가 될 거야.
1: 아니, 안 할래.
0: 뭐?
2: 왜?
0: 되는 거 싫어?
1: 아니,

0: 아무도 널 못 알아볼 거야. 자, 이제 가서 마음껏 놀아. 오? 아, 안 돼, 빌크야. 지저분해지자. 그래, 이래야 밀크답지.
1: 달리마, 어서 출발하자.
0: 반지랑 머리핀이랑 스티커랑.
2: 달리마, 어서 출발하자.
0: 네, 아, 맞다. 네, 달토끼. 이제 보물 가방까지 다 챙겼으니까 출발해 볼까? 엄마, 아빠, 준비 다 됐어요. 얼른 가요, 얼른.
1: 달토끼도 데려가려고?
0: 당연하죠.
2: 달토끼는 두고 가는 게 낫지 않을까?
1: 그래, 놀이공원에서 잃어버리면 어쩌려고.
0: 그치만 괜찮아요. 꼭 끌어안고 있을게요. 달토끼도 가고 싶어한단 말이에요. 그치, 달토끼야.

0: 정말 오랜만이네.
1: 그러게. 자, 그럼 어디부터 가볼까? 회전목마? 범퍼카? 바이킹?
2: 아빠, 빨리 오세요.
1: 오, 아, 같이 가.
2: 우와.

마지막에 맞춰.

0: 알림아, 그렇게 재밌어?
1: 네, 너무 신나요.
2: 그래, 오늘은 실컷 놀자.
1: 이번엔 또 뭘 타볼까? 어? 생각났어요.
3: 통과입니다. 예!
1: 예! 아빠, 저 롤러코스터 탈 수 있는 거죠?
0: 그럼. 근데 롤러코스터 무섭지 않겠어?
1: 안 무서워요. 얼마나 타고 싶었는데요. 그리고 아빠도 같이 탈 거니까요.
0: 응? 아빠랑? 아, 그런가? 아빠는 달콩이를 봐야지. 그러니 롤러코스터는 엄마랑 타야겠네.

0: 근데 엄마는 어디 가셨지?
1: 좀 전에 전화 받으러 갔는데.
2: 네, 네. 알겠습니다. 달림아, 어떡하지? 엄마가 회사에 일이 생겨서 먼저 가봐야겠어.
1: 그래?
0: 네, 그럼 우리도 가야 돼요?
2: 아니야, 달림인 아빠랑 더 놀다 와.
0: 그래도 돼요?
3: 그럼, 이왕 왔는데 실컷 놀아야지. 당신은 걱정 말고 어서 가.
2: 고마워. 그럼 우리 아가들 재밌게 놀고 와. 미안.
3: 집에서 봐.
0: 엄마 안녕.
1: 그나저나 엄마가 없으니 롤러코스터는 못 하겠는데.
0: 그래도 타고 싶은데. 아, 달토끼랑 탈래요. 달토끼랑 다 해보기로 했거든요. 근데 안 된다고요?
4: 네, 인형은 함께 탈 수 없어요. 떨어뜨릴 수 있어서.
0: 아빠, 어떡해요?
1: 그러게, 달토끼 없이 너만 타야겠는데 혼자 괜찮겠어?
0: 아니요, 못 하겠어요.
3: 달림아, 기운내. 다음에 엄마랑 오면 그때 타자.
0: 네.
3: 그럼 이제 뭐 할까? 여기 동화나라도 있고
5: 유령 놀이터에 오세요. 무섭고 재밌는 유령 놀이터로 오세요.
0: 유령 놀이터?
5: 유령 놀이터에 놀러오렴.
0: 재밌겠다.
5: 용감하게 잘하면 멋진 선물도 준단다.
0: 선물이요? 내 친구도 같이 가도 되나요?
5: 그럼.
0: 우와, 아빠, 달토끼랑 같이 가도 된대요. 저 갈래요.
3: 그래.
0: 여기에요.
1: 근데 괜찮을까? 조금 무서울 것 같은데.
0: 괜찮아요. 달토끼랑 같이 가잖아요.
3: 그래, 달림이 화이팅.
6: 유령 놀이터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0: 달토끼야, 우리 같이 잘해보자.
6: 지금부터 신나고 오싹한 모험을 시작해볼까요?
0: 우와! 치, 뭐야? 그냥 인형이잖아. 괜히 놀랐네. 어떡해, 무서워. 으아!

0: 재밌었어.
1: 아니야, 오늘 네가 날 여기 데려와줬잖아. 정말 고마워.
0: 너랑 항상 같이 다닐 수 있으면 좋을 텐데.
1: 그럼 나도 네 보물 가방에 들어갈까?
0: 정말 그럴 수 있어?

0: 왜 이렇게 안 나오지? 어? 달리마!
1: 아빠!
0: 어땠어? 무섭지 않았어?
1: 하나도 안 무서웠어요. 너무너무 재밌었어요.
0: 그래? 우리 달림이 진짜 용감하구나.
1: 용감하게 잘했다고 선물도 받았어요.
2: 우와! 봉장! 봉장!
0: 그럼 우리 이제 뭐 할까?
1: 도전하러 가요.
0: 도전? 달림아, 잘해.
1: 네, 달토끼야. 준비됐지?
3: 어, 그봐.
4: 잠시 후 롤러코스터 출발하겠습니다.
1: 간다. 우와.
0: 내가 왜 또 떨리지?

0: 우리 다행이 정말 대단하네. 이제 다 컸구나.
1: 달토끼야, 난 언제나 너랑 함께 할 거야.
2: 나도 언제나 너와 함께 할게.
3: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출동! 얼굴엔?
4: 순한 킹킹!
3: 줄무랑?
4: 덥덥한 말!
5: 순하게?
4: 지켜줄게!
3: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2: 얼리면 더 맛있어.
3: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4: 매일매일 락토핏
3: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시작되는 마법 같은 이야기. 슥슥 그리기만 하면 귀여운 티니핑 친구들이 짠! 이번엔 예쁜 핑크카를 만들어 볼까? 요술봉부터 무지개까지 내 맘대로. 입체가 되는 마법 같은 순간. 우선으로 편리하게, 저으로 안전하게. 티니핑 이지 드로잉 3D 프린팅 펜.
2: 난 상대가 누구든 항상 최선을 다한다. 비록 그 상대가 아빠일지라도!
3: 또 졌네.
4: 손끝에서 펼쳐지는 두뇌 게임. 프라미들 헤드 투 헤드. 다양한 시리즈로 만나보세요. 갑의 가족.
5: 남방구는 북방구와
6: 모든 과목은 읽기로부터 시작. 문제는 푸는 것이 아닌 읽는 것이니까. 읽기가 공부를 바꾼다. 3, 6학년 읽기전략교육원 큐미르.
7: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8: 출동.
7: 얼굴엔
8: 순한 킹킹.
7: 눈물엔
8: 덥덥한 말.
9: 순하게 지켜줄게.
7: 대한민국 상처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10: 다들 뭐 먹는 거지?
11: 이게 뭐예요?
12: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13: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매일매일 락토핏.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지금. 얼굴엔
2: 순한 킹킹.
1: 눈물엔
3: 순하게
2: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0: 거예요?
1: 지은 언니가 달림이한테 보냈던데?
0: 저한테요? 우와, 신난다! 얼른 열어볼래요, 얼른!
2: 어디 보자.
0: 자. 우와, 엄청 큰 알이다!
1: 편지에 이게 공룡알 화석이라네?
0: 공룡알이요? 우와, 신기하다.
1: 지은 언니가 공룡 세미나에 갔다가 달림이가 좋아할 것 같아서 보냈대.
0: 지은 언니 최고!
3: 우와, 진짜 공룡알 화석을 보다니.
4: 여기서 진짜 공룡이 나올 수도 있어?
3: 이건 화석이라서 그건 안 돼.
4: 화석?
3: 오랫동안 흙 속에 묻혀서 이렇게 돌처럼 딱딱해진 거야. 그래서 생명이 없어.
0: 공룡 화석이라니. 그래도 진짜 공룡이 태어났으면 좋겠다.
5: 아이, 밀크야. 그만 좀 해.
0: 밀크가 아니잖아. 너 설마 공룡? 저 알에서 나온 거야? 이야, 신난다. 진짜 공룡이 나왔어. 엄청 귀엽다.
1: 달림아,
0: 어떡하지?
1: 달림아, 일어나야지.
0: 아, 네.
1: 이불 속에 밀크야?
0: 아, 네. 밀크야, 가만히 있어.
1: 아, 얼른 내려와서 아침 먹자.
0: 네.
5: 엄마, 아빠, 만약에요. 만약에 우리 집에 공룡이 나타난다면 어떨까요?
2: 글쎄, 경찰에 신고해야 하지 않을까?
0: 네, 신고요? 왜요?
2: 그야, 무서운 공룡이 사람들을 다치게 할 수도 있으니까. 하지만 아빠가 있으니까 우리 가족은 걱정 마.
1: 아마 과학자들이 연구한다고 서로 데려가려 난릴걸?
2: 그렇겠네.
5: 연구요?
3: 뭐? 진짜? 공룡이 태어났다고?
0: 짜잔! 강이 공룡이야.
5: 우와! 엄청 귀엽다!
3: 우와, 진짜 공룡이 나오다니!
4: 얜 이름이 뭐야?
0: 핑크야. 꼬리에 핑크 점이 있어서.
6: 예쁘다!
0: 어른들이 알면 안 돼. 경찰이 잡아간대. 그래서 내가 가르친 게 있어. 핑크 어랑.
6: 우와, 잘한다.
0: 핑크는 내가 꼭 지켜줄 거야.
6: 우리도 도와줄게.
0: 근데 핑크는 어떤 공룡일까?

0: 브라키오사우루스는 무지 큰 초식공룡이거든.
1: 너무 크면 집에서 못 키우잖아.
0: 걱정 마. 어른이 되려면 엄청 오래 걸릴 거야.
1: 다행이다.
2: 핑크 아직 배고픈가 봐.
1: 그럼 프리마는 공원에 데려가자. 핑크야, 많이 먹어.
2: 엄청 잘 먹네.
0: 풀이 맛있나 봐.
3: 공룡이잖아. 얘들아, 여기 진짜 공룡이 있어.

0: 진짜? 어디 어디?
1: 어쩌지?
2: 핑크 얼음.
0: 에이, 인형이잖아.
1: 진짠데 막 움직였다고.
0: 에이, 잘못 봤겠지.
1: 이상하다. 안 들켰다.
0: 이상하다. 채소가 다 없어졌네. 분명히 어제 사다 놨는데.
2: 들킬 뻔했네. 그거 먹으면 안 돼. 아빠가 아끼는 거라고.
0: 달림아, 냉장고에 있던 채소 못 봤니?
2: 아, 제가 먹었어요.
0: 네가?
2: 이제 채소 잘 먹으려고요.
0: 그래? 엄마가 간식 준비해 줄게.
2: 네. 핑크 얼음.
0: 응? 뭐라고?
2: 얼음 넣어 달라고요.
0: 아, 그래. 알았어.
2: 엄마, 응? 전화 왔어요.
0: 누구지?
2: 핑크, 이 말썽쟁이.
3: 여보, 나왔어.
2: 아빠?
3: 응? 못 보던 인형이네.
2: 네.
3: 아빠가 과일 사왔어. 맛있겠다. 인형이 움직이잖아. 저리 가. 저리 가.
2: 얼음.
0: 왜 그래?
3: 인형이 움직여. 내 과일도 뺏어 먹고.
0: 무슨 소리야. 그냥 인형인데? 귀엽게 생겼네. 진짜 살아있잖아.
3: 내가 잡을게.
0: 달림아, 엄마한테 왜 말을 안 한 거야?
2: 죄송해요. 경찰이 잡으러 온다고 해서요.
0: 그건...
2: 핑크, 우리가 키우면 안 돼요? 네?
3: 달림아, 사람하고 공룡은 같이 살 수 없어.
2: 핑크랑 약속했어요. 꼭 지켜준다고.
0: 지금은 이렇게 작지만 금방 엄청 커질 거야.
2: 커지려면 엄청 오래 걸린대요. 그때까지만요. 네, 제발요.
3: 이러면 어떨까? 엄청 커지면 보내기로.
2: 진짜요?
0: 그러자. 대신 커지면 꼭 보내는 거다.

0: 여보세요? 경찰서요? 신고요?
1: 핑크향 얼음!
0: 잡았다! 방금 경찰서에서 전화 왔어. 핑크 때문에 사람들이 계속 신고한대.
1: 핑크야, 왜 이렇게 커진 거야?
0: 경찰이 금방 올 거야.
1: 안 돼요! 못 보내요!
0: 달림아, 엄청 커지면 보내기로 약속했잖아.
1: 그치만... 핑크는 아직 아기 공룡이라고요!
2: 그래도 여긴 좁고 답답할 거야.
0: 그래, 더 넓은 곳으로 보내주자.
1: 핑크랑 헤어지기 싫어요! 어떡해...

0: 데려갈 건가 봐. 달토끼야, 어? 네가 도와주면 안 될까?
1: 그럼 핑크가 원래 살던 곳에 데려다주면 어떨까?
0: 공룡 세계로?
1: 하지만 엄청 힘든 모험이 될 거야.
0: 나 할 수 있어. 꼭 핑크를 지킬 거야. 써니랑 별이도 같이 가자.
1: 좋아.
0: 얘들아, 같이 가준다고 해서 정말 고마워.
1: 우리도 핑크 친구잖아.
2: 그럼 꼭 핑크 가족을 찾아주자.
1: 좋아. 어디 떠나볼까?
0: 우와, 어서 가자. 야,
1: 우리도 가자.

0: 여긴 어디지? 우리 공원인가? 어? 핑크야, 왜 그래? 어? 무슨 소리지? 달리나! 이야! 어? 썬이랑 별이다! 어? 어머! 잡아먹히는 줄 알았네.
1: 대체 여긴 어디지? 우리 진짜 공룡 세상에 온 것 같아.
0: 정말? 그럼 이제 핑크 가족을 만날 수 있겠네.
1: 좋아할 일이 아니야. 또 티라노사우루스를 만나면 큰일이라고. 무슨 소리지?
0: 저쪽에서 나는 것 같아. 같이 가보자.
1: 스테고사우루스다. 머리가 바위에 깔렸어.
0: 우리가 도와주자. 얘들아, 더 힘을 줘. 됐다. 따라오라는 것 같아. 가보자. 와, 멋지다.

0: 좀 으스스하다.
1: 설마 또 티라노가 나오는 건 아니겠지?
2: 무섭게 그런 얘기 하지 마.
3: 뱀이다!
1: 뭐야, 나뭇가지잖아.
2: 그러네.
3: 잠깐만, 저기 뭐가 지나갔어.
1: 또 뱀일까봐?
3: 이번엔 진짜라고.
4: 어디? 내가 가볼게. 괜찮아, 아무것도 없어.
3: 달리면 뒤에.

0: 멀리 간 것 같아.
1: 다행이다.
0: 이제 안 오겠지?
2: 어? 얘들아, 저기 좀 봐. 아기 공룡을 괴롭히고 있어.
0: 우리가 혼내주자.
2: 그러자.
1: 난 사양하고 싶다.
0: 아기 괴롭히지 마!
2: 이러다 절벽에서 떨어지겠어!
3: 얘들아, 랩터들이 덤벼들면 둘씩 나눠 양쪽으로 피하는 거야! 알았지?
1: 그래!
2: 예쁘다! 내 친구들 건드리지 마!

0: 나도 너랑 헤어지기 싫어. 핑크야, 엄마랑 행복해야 해. 꿈. 핑크야. 간지러워. 엄마. 어? 밀크 너였어? 어? 핑크는? 넌 영원한 내 친구. 반짝반짝 핑크야.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2: 마데카 솔메이트
1: 출동. 얼굴엔
3: 순하게
1: 줄무랑
3: 덤덤한
4: 순하게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2: 예썰 칫솔 마데카 솔.
5: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6: 매일매일 락토핏
5: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7: 뿌르고 동안아라 캐슬 환영합니다.
8: 어서오세요 공주님.
7: 동안아라 캐슬에서 사랑의 노래도 불러요. 어떤 소식입니까? 무도회가 열렸어요. 행복한 꿈의 궁전 뿌르고 동안아라 캐슬.
9: 다들 뭐 먹는 거지?
10: 이게 뭐예요?
11: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12: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0: 오늘은 엄마 놀이 시간. 첨방첨방 즐거운 목욕놀이. 이제 공주 침대에서 코 잘 준비해볼까? 내일은 뭐하고 놀까? 베이비핑과 함께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내 손에서 시작되는 마법 같은 이야기. 슥슥 그리기만 하면 귀여운 티니핑 친구들이 짠. 이번엔 예쁜 핑크 칼을 만들어볼까? 요술봉부터 무지개까지 내 맘대로. 입체가 되는 마법 같은 순간. 우선으로 편리하게, 저온으로 안전하게. 티니핑 이지 드로잉 3D 프린팅 펜.
2: 클릭소!
3: 클릭소! 몰라내가!
1: 좋아하시면 만들 수 있는 클릭소 세상.
3: 클릭소!
1: 착착 붙이고, 구부리고, 클릭, 클릭! 돌리면 입체로 변신!
4: 자석으로 만드는 입체 세상.
3: 클릭소!
4: 놀이가 결기되는 자석 토이, 클릭소! 가베 가족.
5: 눈만 바쁜 요즘 교육, 어떻게 생각해요?
6: 연필을 굴려야 머리도 잘 굴러가죠.
7: 지당하신 말씀.
6: 아소비 키즈. 특허받은 교재와 대면 교육으로 생각의 깊이가 다르다. 유치초이 전문 아소비.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1: 마데카 솔메이트
0: 출동. 얼굴엔
2: 순하게
0: 주물엔
3: 순하게
2: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2: 얼리면 더 맛있어.
3: 내 손에서 시작되는 마법 같은 이야기. 슥슥 그리기만 하면 귀여운 티니핑 친구들이 짠. 이번엔 예쁜 핑크카를 만들어볼까? 요술봉부터 무지개까지 내 맘대로 입체가 되는 마법 같은 순간. 우선으로 편리하게, 저울로 안전하게. 티니핑 이지 드로잉 3D 프린팅 펜.
4: 우와, 뽀로롱 피크닉 놀이터 가자.
5: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6: 매일매일 락토핏.
5: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0: 안녕. 엄마, 우리 밖에 나가서 공 차자. 어, 빨리 빨리.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중국 결승전을 생중계로 전해드리는데요. 우승팀에게는 영광의 트로피가 주어집니다.
0: 아, 알았어. 그럼 잠깐 볼까?
1: 치열한 접전이 펼쳐지는데요. 선수들이 볼을 잡으려 하지만 계속해서 뺏고 빼앗깁니다. 양 팀 모두 한치의 양보도 없군요.
0: 근데 곰마, 이제 골 넣는 거야?
1: 저로의 찬스를 맞아 슛! 아깝습니다. 이번엔 상대팀의 역습! 하지만 놓칩니다. 볼이 밖으로 나가네요.
0: 볼이 어디에 있는데?

언제 나오는

0: 왜 이렇게 꼴이 하나도 없어? 재미없단 말이야.
1: 멋진 드리블을 이용해 상대팀 골문 앞까지 돌진하면서 패스! 또 한 번 찬스! 우승 시그하나가 페널티킥이 주어집니다. 드디어 서로의 찬스를 맞은 홈팀! 강력하게 슛! 아, 빗나가네요.
0: 어머야, 실수야 실수.
1: 반칙이 선언되는 가운데 선수 퇴장. 이제 후반전이 시작됩니다. 선수들 다시 입장하고 휘슬 소리와 함께 경기가 이어집니다. 후반전 경기 과연 골이 터질까요?
0: 토끼야 있잖아, 나랑 같이 축구할래?
1: 강한 패스! 하지만 골문 앞에서 침착하게 볼을 걷어냅니다.

다시 오른쪽으로 볼을 돌리는 가운데 한 번 더 패스. 자, 이번엔 왼쪽으로 네 슛. 3점도에 기어들어갑니다. 하지만 볼은 또다시 오른쪽으로. 정말 손만 드는 점

경기 종료. 팽팽한 대결이었는데요. 축구를 사랑하는 모든 팬들을 위한 진정한 축제장이었습니다. 최종 스코어는 0대0 무승부. 비록 골은 없었지만 양팀 모두 멋진 경기를 펼쳤습니다.

거기 잠깐만. 하나, 둘, 셋, 넷, 다섯, 배꼽. 간다!

책이 재밌는 거라도 있어? 뭔데 뭔데? 안에 뭐가 들어있는데? 나만의 보물 모음이라고? 뭐야, 완전 지루하잖아. 나 뭐 하는지 볼래? 헐, 멋지지?

Woo-hoo!

이런 잡동사니는 잔뜩 모아서 뭐하게? 응? 그러지 말고 나 뭐하는지 볼래? 남태조 선수야, 준비하라고. 예! 태조 선수 마샤가 이제 공연을 마쳤습니다. 나만의 보물 모으기 하고 싶은데 어쩌지?

모으기 시작하면 좋을까? 엄마, 나 이제 사탕 포장지는 도저히 못 모으겠어. 그럼 다른 걸 모아야 하는데 어떡하지? 나한테 뭐가 좋을까? 응?

엄마, 저기다 말이야. 전부 다 모았다. 드디어 내 보물 모으기 성공이야. 잠깐 네 집에 맡겨도 되지?

그거 좋은 생각인걸? 두고 봐! 이제 곧 나만의 멋진 몸을 모을 테니까! 다들

보지 못해? 아이, 뭐 하는 거야? 설마 내가 모은 봄을 먹은 거야? 나도 같이 먹을래.

만들었는지 알아? 봄이 왔으니까 꽃 만나러 가야겠구나. 아빠.

여기 좀 봐. 여기 이렇게 나와 있는데 소금을 흘리면 운이 나빠진대. 어떡하지? 그럼 운이 다시 좋아지려면 오 세상에 도끼가 필요해. 알았다. 잠깐 쉬고 있어봐.

됐어, 고마. 이제 난 행운 덩어리야. 봐, 고만텐 행운이 꼭 필요하다고.

그럼 이번엔 돼지 코를 만져볼까? 아이 참, 우리 곰 불쌍해서 어떡하지? 뭐야, 다 소용없잖아. 어, 나무를 두드려도 좋댔어.

잘 됐다. 이제 행운이 올 거야.

안녕.

돼지 말이야. 1등 돼지 있잖아. 그냥 살짝 만져봤는데 그게 사라졌지. 뭐야 콤마? 여긴 다 뒤져봤지. 이번엔 저기 찾아보자. 뭐 아직까지 얘들아? 아 그래 알았어. 네가 직접 찾아봐. 난 노래 나오는 판이나 정리할게. 나 그거 좀 줄래?

이제 참아시면 되겠다.

0: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매일매일 락토핏.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2: 마데카 솔메이트.
1: 얼굴엔
3: 순한 킹킹.
1: 줄무랑
4: 순하게
3: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5: 눈만 바쁜 요즘 교육 어떻게 생각해요?
6: 연필을 굴려야 머리도 잘 굴러가죠.
7: 지당하신 말씀.
8: 아소비 키즈. 특허받은 교재와 대면 교육으로 생각의 깊이가 다르다. 유치초이 전문 아소비.
9: 아빠, 저게 뭐야?
10: 글쎄.
11: 다들 뭐 먹는 거지?
12: 이게 뭐예요?
13: 아, 이거요. EBS IN 포키제. 아직도 모르세요?
12: EBS IN 포키제?
13: 네.
14: 이젠 우리의 아이들도 EBS IN 포키제.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제라세요.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2: 얼리면 더 맛있어.
3: 우와, 뽀로로 하우스다. 우리 집에 놀러 온 걸 환영해. 여긴 뽀로로방.
4: 안녕.
3: 노래도 하고 크로운 목욕하네. 신나게 놀자. 우리 집에 또 놀러와. 즐거운 뽀로로 하우스.
4: 베이비 핑, 오늘은 엄마 놀이 시간. 첨방첨방 즐거운 목욕놀이. 이제 공주 침대에서 코 잘 준비해볼까? 내일은 뭐하고 놀까? 베이비핑과 함께.
5: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6: 매일매일 락토핏.
5: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7: 캠핑카가 사라졌다.
8: 이제 눈꽃 열매만이 유일한 해결 방법이에요.
4: 얘들아, 제발 빨리 와.
7: 우리가 눈꽃 열매를 찾았어요.
9: 너희들이 해냈구나.
4: 네, 우리가 해냈어요.
10: 우리가요.
11: 랄라님은 좀 어떠세요?
8: 이제 우리에게 맡겨주세요. 간호사 선생님, 어서 눈꽃 물약을 만들어 봅시다.
7: 네.

0: 자자, 진정하세요. 랄라님 놀라서 다시 아프겠어요.
1: 모두 고마워.
2: 랄라님, 죄송해요. 제가 상한 눈꽃 열매로 오븐에 넣어서 그만.
3: 상한 눈꽃 열매인 줄 몰랐잖아. 윙크야, 네 잘못이 아니야.
2: 랄라님.
3: 바다에 무슨 일이 일어난 것 같아. 눈꽃 열매 나무가 시들어버렸으니 눈꽃섬이 위험해.
4: 안 돼요!
2: 그럼 이제 어떡해요?
3: 블루진주만 있다면 해결할 수 있을 텐데.
5: 전설의 블루진주요? 책에서 봤어요!
3: 그래, 블루진주의 신비한 힘이 우리 눈꽃섬을 보호해줄 거야. 너희들이 할 일 있어. 등대섬 아래에 아무도 모르는 비밀 서재가 있어. 거기에 지도가 하나 있는데 블루진주를 찾는 지도야. 그리고 만약을 대비해 보관해 놓은 마지막 눈꽃 젤리도 있어. 용감한 너희들이 이 둘을 가져다 줄래?
6: 네! 재밌을 것 같아요.
7: 드디어 캠핑카가 완성됐어. 다들 좋아하겠지?
8: 랄라님이 비밀 책방은 등대 아래 있다 그랬는데.
2: 아무리 찾아도 지하로 내려가는 문은 없었어.
9: 문이 없으면 문을 만들면 되지.
2: 그건 너무 재밌겠는데.
8: 분명 어딘가 비밀문이 있을 거야.
2: 비밀문 너무 낭만적이야.

0: 우리가 잘 찾은 것 같아.
1: 아, 달콤한 눈꽃 젤리 냄새. 어? 찾았다! 마지막 남은 눈꽃 젤리 8개! 역시 내 코는 최고라니까.
0: 이제 지도만 찾으면 되는데, 지도는 책 사이에 끼어 있을 거야.
1: 이렇게나 책이 많은데 어떻게 찾아?
2: 걱정 마, 내 코가 있잖아. 분명 특별한 향기가 날 거야.
1: 어? 너만 믿는다, 하프?
3: 코가 없어질 것 같아.
1: 힘내, 하프.
2: 저는 못해! 못한다고!
1: 아, 향기 너무 좋아!
4: 존재섭이다!
2: 스노우볼이 지도였다니!
1: 정말 마음에 들어!
0: 전문용어로 내비게이션이라고 하지! 우리가 블루진주까지 찾아버리자!
4: 좋아, 좋아!
5: 얘들아, 안녕! 너희에게 줄 깜짝 선물이 있어.
2: 뭐야, 뭐야? 궁금해, 궁금해!
5: 바로 캠핑카! 블루진주 찾으러 갈 듯 하라고 이 포퍼님이 만들었지.
2: 우와! 지금 당장 타보고 싶어!
5: 오늘은 너무 늦었으니 내일 함께 타보자고.
2: 내일?
3: 내일은 언제 되는 거야?
2: 내일이다!
3: 아니잖아.
2: 궁금해서 참을 수가 없어.
5: 하프, 캠핑카는 내일 같이 타기로 했잖아. 어? 눈사람이잖아? 졸려서 착각했나 봐. 빨리 자야지.
2: 어떻게 생겼을까? 궁금해, 궁금해. 우와! 멋지다. 우후! 붕붕붕!
3: 포포 제법인데?
2: 세차 냄새 좋구나.

오늘은 랄라님과 친구들한테 내가 만든 캠핑카를 보여줘야지. 뽀뽀뽀뽀뽀.

0: 지도랑 마지막 눈꽃진리를 찾았어요. 스노우볼 지도예요, 랄라님. 이제 블루진지를 찾으러 가면 돼요.
1: 너희들이 자랑스럽구나.
0: 어? 그런데 하프랑 어디 있어?
2: 하프가! 살려주세요!
0: 하프?
3: 너
4: 왜 그래?
3: 하프, 무슨 일이야?
4: 폭포가

0: 무슨 일이야?
1: 달리는 차에 타고 있는데 아프다, 아프다.
0: 얘들아, 당황하지 말고 우선 자동차를 멈춰.
1: 자동 운전 버튼이 켜져 있어. 자동 운전 버튼을 꺼서 우선 자동차를 멈춰.
2: 운전 버튼이지.

0: 우와! 정말 멋진 차야.
1: 내가 만들었거든.
2: 우리 눈꽃섬은 이제 너희에게 달려있어. 꼭 블루진주를 찾아오렴.
0: 네! 이 용감한 하프만 믿으세요.
1: 크라크라크라크라. 장난이지롱.
0: 나도 장난이었어.
3: 꼬무리를 구해라.
1: 너무 들떠서 그만.
0: 나랑 딱 어울려. 꼬리도 달려있고 나처럼 정말 멋져.
1: 당연하지. 누가 만들었는데.
0: 폭포.
3: 조심해줘 아빠.
0: 미안. 어? 근데 호프, 화분도 가져가려고?
3: 응, 내 소중한 친구 튤리야.
0: 화분이 친구야? 안녕 친구들.
4: 안녕 하프.
0: 너희들도 모험 좋아해?
4: 당연히 좋아하지. 우리도 모험 떠나고 싶어.
0: 그래. 신나는 모험 시작이다. 으히!
2: 눈꽃섬이 점점 녹아내리고 있어. 우리 눈꽃섬을 살리기 위해서 블루진주가 꼭 필요해.
3: 걱정 마세요, 랄라님. 우리가 지도도 마지막 눈꽃젤리도 찾았잖아요.
5: 블루진주도 꼭 찾아올게요.
0: 우린 할 수 있어요.
6: 제일 중요한 건 다치면 안 된다는 거 잘 알지?
7: 그럼 알지.
5: 눈꽃젤리 누가 챙겼어?
0: 호프한테 있어.
3: 역시 하프코는 개코야.
4: 스노우볼, 블루진주로 가는 길을 알려줘.
3: 안전벨트.
0: 자동운전 모드. 블루진주를 찾으라.
7: 출발.

0: 그건 산호라는 거야.
1: 호프, 꽃이랑 대화하는 건 좀 이상해.
2: 아니야, 너도 해봐. 재밌어. 튤리야, 저건 조개라는 거고. 어? 오, 안녕, 안녕. 또 만났네. 모험은 재밌어? 어, 친구들도 많이 만났구나.
3: 얘들아, 왠지 예전보다 쓰레기가 더 많아진 것 같지 않아?
4: 더럽다. 그라, 그라, 그라, 그라. 그라, 그라라라라.
5: 점점 빨리 녹고 있어.

0: 윙크, 언제 도착해?
1: 아직 더 가야 해. 하프, 우리 튤립 멀미나 꼬리 흔들지 말아줘.
0: 알았어. 윙크, 언제 도착해?
1: 아직 한참 남았다고.
0: 내가 생각한 모험은 이런 게 아니라고. 쓰레기 냄새. 쓰레기 냄새.
2: 어? 꼬물이 냄새.
1: 꼬물이?
2: 꼬물이 냄새.
0: 어? 꼬물이?

저쪽에서 꼬물이 냄새가 나.

구해줄게. 누가 우리 꼬물이를 괴롭혀.

0: 나랑 같이 가자.
1: 아빠 위험해.
2: 어떡해 어떡해.
0: 어? 슈퍼점? 가자. 휴, 간신히 피해. 냄새.

0: 저 녀석도 괴물로 변했어.
1: 어떡해, 어떡해. 미안해, 아파.
0: 생각을 해야 해. 생각, 생각. 아, 호프, 눈꽃 젤리를 사용하자.
1: 어, 좋은 생각이야. 제발 좋은 마법이어야 하는데.

0: 지독해. 너무 지독해.
1: 정신 차려, 하프.
0: 쟤네들한테서 지독한 냄새가 나. 대굴대굴 파워! 내 코가 썩을 뻔했잖아. 이거 내가 얼굴 그려준 페트병인데? 내가 모험 떠나라고 바다로 보내준 페트병이야.
1: 바다에 버린 거 아니고?
0: 아니야.
2: 요즘 좀 이상해. 쓰레기가 자꾸 괴물로 변해. 으악.

0: 마법이 풀리면 친구들한테 데려다 줄까?
1: 보물아, 마법은 내일이 되면 풀릴 거야. 걱정 마.
0: 보물아, 너 우리랑 같이 가고 싶구나? 그래, 우리랑 가자. 자, 모험한 꼬물이 출동! 블루 진주를 찾으러 자 출발!
2: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3: 매일매일 락토핏
2: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4: 데이리 핑! 오늘은 내가 요리사! 요리놀이로 맛있게 만들어볼게요. 밥솥 세트로 따뜻하게 뚝딱! 토스트기에 빵도 구워요. 내일은 어떤 요리를 해볼까? 데이리 핑과 함께!
5: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6: 출동!
5: 얼굴엔
6: 순한 킬킬
5: 진물엔
6: 덥덥한
7: 순하게 지켜줄게
5: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8: 내 손에서 시작되는 마법 같은 이야기 슥슥 그리기만 하면 귀여운 티니핑 친구들이 짠 이번엔 예쁜 핑크카를 만들어볼까 요술봉부터 무지개까지 내 맘대로 가 되는 마법 같은 순간 우선으로 편리하게 저우로 안전하게 티니핑 이지 드로잉 3D 프린팅 펜
9: 눈만 바쁜 요즘 교육 어떻게 생각해요?
10: 연필을 굴려야 머리도 잘 굴러가죠
11: 지당하신 말씀
10: 아소비 키즈 특허받은 교재와 대면 교육으로 생각의 깊이가 다르다 유치초이 전문 아소비
12: 아빠, 저게 뭐야?
13: 글쎄. 다 대고 먹는 거지.

0: 이게 뭐예요?
1: 아, 이거요? EBS IN 포키제. 아직도 모르세요?
0: EBS IN 포키제?
1: 네.
0: 이젠 우리의 아이들도 EBS IN 포키제.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제라세요.
2: 플렉소! 플렉소! 얼마세가?
3: 무엇이든 만들 수 있는 플렉소 세상.
2: 플렉소!
3: 착착 붙이고, 구부리고, 클릭, 클릭! 돌리면 입체로 변신!
4: 자석으로 만드는 입체 세상.
2: 플렉소!
4: 놀이가 결기되는 자석 토이, 플렉소! 가베 가족.
5: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6: 매일매일 락토핏.
5: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로봇의 진화는 계속된다. 5세대 변신 로봇 자동차 로봇 에볼루션 X. 더 강력한 파워로 위험해진 대도시를 지킨다. X와 함께 돌아온 환상의 듀오 로봇 에볼루션 Y. 더 빠른 스피드로 오늘도 대도시를 위해 달린다. 합동 공격이다. X 파워 버스트 Y 소리킥. 강화된 마인드 코어로 돌아왔다. 대도시를 지키는 로봇 에볼루션 X 에볼루션 Y.
2: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3: 출동.
2: 얼굴엔
3: 순한 킬링,
2: 눈물엔
4: 순하게 지켜줄게.
2: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5: 스쿨버스 왔네.
6: 학교 가자.
7: 안녕 친구들.
8: 같이 가자.
7: 안녕.
9: 재밌게 공부해요.
10: 와, 놀이터다.
11: 빙글빙글 쌩쌩. 정면 버스 개치면 놀이터. 뽀로로 마.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핏
2: 얼리면 더 맛있어
3: 베이비핑. 오늘은 내가 요리사. 요리놀이로 맛있게 만들어볼게요. 밥솥 세트로 따뜻하게 뚝딱. 토스트기에 빵도 구워요. 내일은 어떤 요리를 해볼까? 베이비핑과 함께.
4: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5: 핏핏핏.
4: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6: 매일매일 락토핏.
4: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0: 효조대 왕흔들이를 막아라.
1: 여봉, 오늘따라 아몬드 좀 봐용.
2: 와, 많이도 땄네요. 아몬드유 뽑기에 딱인데요. 진짜 고소해. 식당에 있는 쉐이크에다 섞으면 기가 막히겠다.
1: 자, 이 나무는 대머리 독수리 머리털만큼 깨끗하게 땄으니까 다음 나무로 가볼까? 아, 이거 원 너무 많네. 하, 저 고수염 보고 힘내야겠다.
3: 네? 안녕하세요, 두 분. 깜짝 놀랄만한 거 보여줄까요?
2: 아, 윈너 씨, 이건 또 뭐죠?
3: 헤라는 봤나? 왕흔들이라고. 두 분 아몬드 우유 좋아하죠? 그래서 내가 아몬드 우유를 엄청 빨리 따는 장치를 한번 만들어봤어요.
1: 말씀만 들어도 정말 고맙네요. 근데 우린 옛날 방식대로 직접 따는 게 좋은데요?
3: 아이고, 나도 그 맘 알죠. 그래도 고집만 부리지 말고 한번 사용해보고 결정해도 늦지 않을까요?
1: 와, 아몬드 나무가 너무 불쌍할 지경이네. 꽤 그럴싸하네요.
3: 그렇죠? 이것만 있으면 세계에서 제일 빨리 아몬드를 따는 농부가 될걸요. 아이고야, 아직 조금만 손을 더 봐줘야 하나?
4: 아, 사과 하나 더 간다, 제이스.
5: 우와, 사과 진짜 많다. 사과 파이도 만들고, 사과 잼이랑 사과 피자랑. 말하다 보니까 갑자기 더 배가 고파지네. 어디 간식 없나? 아이고, 사과에 낚였네. 갑자기 물고기가 된 줄.
3: 한번 해보라니까요. 이 과수원을 시원하게 털어버릴걸요.
1: 그럼 더 여유 있게 우유를 만들 수 있긴 하겠네요. 그만 멈춰!
2: 아이고, 어디 가는 거지?
3: 이 고물진차가! 그만 좀 탈탈 털어!
1: 곡식 저장탑이 쓰러질 것 같은데 커피 구조대를 불러야겠죠?
6: 라이더, 큰일 났어. 좀 살려줘. 윙넛 아저씨가 나무 터는 기계를 만들었는데 농장을 완전 망쳐놨어.
7: 아이고, 곡식 저장탑을 흔든 거예요?
6: 어, 조금 있으면 탑이 쓰러질 것 같아. 그리고 탑 말고도 여기저기 들쑤시고 다녀서 문제야.
7: 지금 바로 농장에 갈게요, 아저씨. 퍼피 구조대는 뭐든지 다 할 수 있으니까요. 퍼피 구조대 본부로 출동!
8: 라이더가 부른다!
2: 조심해, 마셜!
9: 위험해! 내 진심을 담은 사과야. 한 번만 봐!

0: 퍼피 구조대 전부 다 모였어. 라이더 대장.
1: 다들 빨리 와줘서 고마워. 윙넛 아저씨가 알 아저씨를 위해서 아몬드 나무 흔드는 기계를 발명했대.
2: 와, 거기 아몬드 우유 맛 최고인데.
1: 어, 진짜 맛있지. 근데 이 흔들 기계가 고장나서 곡식 저장탑이 쓰러질 것 같대.
3: 멈춰!
1: 곡식 저장탑을 세우고 기계를 당장 멈춰야 해. 그래서 이번에 출동할 대원은 러블. 넌 불도저를 타고 가서 곡식 저장탑이 쓰러지지 않게 막아줘.
4: 러블 더블 스피드로 출동.
1: 그리고 체이스, 넌 경찰차를 타고 가서 견인고리로 저 기계를 당겨주고.
0: 교통경찰 체이스 출동.
1: 준비됐지? 퍼피 구조대 출동하자.

0: 버피보다 내 겨우 살았네. 안 그래도 간식이 버렸는데.
1: 좋아, 러블. 저장탑을 다시 제자리에 세워줘.
2: 알았어.
0: 고맙다, 라이더. 덕분에 살았네.
1: 근데 말썽 부린 기계는 아직 돌아다녀. 저기로 가던데? 저희가 가서 막을게요. 가자, 얘들아.
3: 아이고,
1: 흔들기계가 나무 위 집도 떨어뜨릴 뻔했네.
2: 제자리에 돌려놓을게. 알렉스가 없어서 망정이지.
4: 뭐야, 알렉스는 저기 있는데?
5: 라이더, 알렉스가 기계 안에 있어.
6: 야호! 알렉스, 너 그거 타고 뭐 하는 거야?
7: 할아버지, 제 새 장난감 좀 주세요. 그 정도 되고 너무 신나.
6: 안 돼! 내 소중한 과일들이! 귀한 망고까지 망했어!
1: 제이슨! 새로 교체한 변인고리로 저 기계를 갑판 데서 떨어뜨려!
5: 알았어! 변인고리! 손잡이 꽉 잡고 있어, 알렉스! 당겨!
1: 안 되겠는데? 알렉스! 시동 좀 꺼줄래? 열쇠를 돌려!
7: 철이 안 나요!
1: 맞을 뻔했네. 빨리 꺼야 하는데.
6: 알렉스, 돌아와.
1: 걱정 마세요, 할아버지. 저희가 알렉스를 구해올게요. 빨리 가자, 얘들아.
8: 알렉스, 이게 다 무슨 일이야?
7: 새로 생긴 내 장난감 차인데 재밌어 보이지? 엄청 크고 덜덜 떨려.
1: 케이트, 다들 괜찮아?
8: 우린 괜찮아.
5: 안 돼! 미용실 간판이!
1: 우리가 고쳐줄게. 로키, 미용실 간판 좀 지붕에 다시 달아줄래?
2: 초록 에너지 출동!
1: 가자, 체이스! 저 엉망진창 기계를 멈춰야지.
2: 나는 여길 맞출게.
6: 너 운전 누구한테 배웠어?
7: 이러니까 롤러코스터 타는 것 같네.
1: 체이스, 다른 차가 오지 못하게 도로를 통제해줄래?
5: 알았어. 볼까?
1: 좋아, 이제 저 흔들이를 막자.
4: 혼자서 멈췄는데? 근데 어디로 가는 거지?
1: 우리 본부로 가잖아. 스카이, 마셜, 왕 흔들이가 그쪽으로 가고 있어.
9: 알았어, 금방 알려줘. 자, 이제 그만. 안녕, 스카이. 멋져, 알렉스. 날아간다.
7: 우와, 왔어. 하늘도 나네. 내년 생일에도 이거 또 타면 좋겠다.
1: 잘했어, 스카이. 이제 마셜, 네가 알렉스를 내려줘.
9: 내려와, 알렉스.
7: 예!
9: 우린 괜찮아.
1: 마셜, 이제 시동을 꺼버려.
9: 다 됐어, 스카이. 내려줘.
1: 이 난리통에 하나도 안 다쳐서 다행이다, 알렉스.
7: 완전 대박이야. 또 타면 안 돼?
6: 우리 알렉스 구해줘서 고마워, 얘들아.
8: 미용실을 고쳐준 것도 고맙고.
1: 아니야. 갑자기 또 땅에 흔들리면 우리를 불러줘.

0: 간장 호박 아몬드 우유 준비됐어요.
1: 나도 다 고쳤는데 이제 가져가서 해봐요. 아, 그럼 이제 왕 흔들이로 한번 흔들어볼까요?

0: 그치? 다들 코스튬을 달고 있네.
1: 퍼피 구조대와 날아다니는 빵집.
2: 우와, 진짜 무겁네요.
3: 너네 없었으면 오늘 어쩔 뻔했니? 정말 고마워.
4: 아저씨, 여기도 보세요. 이 풍향계만 고치면 바람이 어디에서 부는지 알 수 있을 거예요. 어우, 근데 사방팔방 부네. 감사해요. 이제 뭐 하죠?
3: 그만하면 됐어. 좀 쉬자. 우와, 이것 봐. 너희들 먹으라고 갓 구운 빵을 갖다 주시네.
0: 안녕, 얘들아. 이따 본부 가져가서 먹으라고 굽는 김에 넉넉히 구워왔어.
2: 진짜 잘 먹을게요. 어? 가비도 빵 먹고 싶은가 봐요.
3: 가비도 입이 있으니까. 하지만 얘한테 빵을 떼주면 다른 애들도 한 입씩 달라고 성질을 내겠지. 그렇게 다 주면 뭐가 남겠니? 게다가 우리 가비는 불만 가득한 염을 얼마나 좋아한다고. 자, 여기 있어, 가비. 맛있게도 냠냠 먹자.
4: 빵 잘 먹겠습니다. 감사해요.
3: 여보, 우리가 왜 이 안에 갇혔죠?
0: 내가 어떻게 알아요?
3: 저기 좀 봐요. 이게 다 뭐래요?
0: 알, 어떻게 된 거죠?
3: 모른데도요. 오늘따라 농장 애들이 정말 이상하게 놀고 있네요.
0: 봐요, 저기 감이에요.
3: 이것 좀 보게. 염소가 피아노를 치고 있네. 그것도 아주 잘 치네.
5: 아무래도 관악기는 잘 못 불죠. 난 윗니가 더 튀어나왔어요.
3: 말도 안 해.
5: 아, 내 정신 좀 보게. 저녁 먹을 때가 됐는데 깜빡했네. 맛있게도 냠냠 먹자. 당신이 항상 쓰던 말이잖아요.
3: 이럴 수가. 말도 안 돼.
0: 가비가 말을 하고 피아노 치는 거요?
3: 아니요, 이 여물이요. 의외로 괜찮아요. 먹을래요?
0: 어우, 됐어요. 일단 여기서 나가죠. 저걸 갖고 잘도 잠궜네. 여기 있기 싫어.
3: 이 소리는 어째도 걱정이 되는데요. 아무래도 퍼피 구조대를 불러야겠어요.
6: 얘들아, 잘 갔다 왔어?
2: 응, 유미 아주머니가 빵도 주셨어.
6: 난 풍향계 타고 빙빙 돌았어.
7: 네, 아라저씨. 굳이 감사 인사는 안 하셔도 되는데요.
3: 딱히 그런 건 아니야. 그게 아니고 지금 문제가 생겨서 동물들이 우리 농장을 뺏고선 유미랑 같이 날 우리 애다 가둬놨어.
7: 오, 안 돼. 구대희 시장님도 부르시네요. 잠시만요. 네, 구대희 시장님, 별일 없으시죠?
8: 그럼 얼마나 좋을까. 지금 돼지가 경호기에 닭들을 태우고 막 몰고 다니고 있어. 아니, 뭐 웃기기는 한데 거사고 나면 안 되잖아.
7: 걱정 마세요. 퍼피 구조대는 뭐든지 다 할 수 있으니까요. 퍼피 구조대 본부로 출동.
9: 라이더가 부른다.

0: 퍼피 구조대 전부 다 모였어. 라이더 대장.
1: 빨리들 와줘서 고마워. 지금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대. 어른들이 염소 우리에 갇혀있고 돼지가 경운기를 타고선 시내를 막 돌아다닌대.
2: 동물이 운전을 한다고? 진짜 말도 안 된다.
1: 그러게 말이야. 어쨌든 출동할 대원은 로키, 네가 연장을 사용해서 어른들을 풀어줄래?
3: 초록에너지 출동!
1: 그리고 체이스, 넌 사람들이 안 다치게 확성기로 도로 위에서 과속하는 동물들을 막아줘.
0: 교통경찰 체이스 출동!
1: 준비됐지? 퍼피 구조대 출동하자! 아!

0: 나 편지 배달 엄청 급해. 길이나 전세 냈냐? 이 돼지?
1: 여러분 다 괜찮으세요?
2: 어디 갔지?
3: 저기로 갔어!
1: 고마워요!
0: 이쪽이야!
4: 루키, 어서 풀어드리자.
5: 응, 알았어. 이런 느슨한 문 여는 건 식은 죽 먹기지. 어? 스크루드라이버!
6: 고마워, 얘야.
0: 이제야 염소들 기분을 좀 알겠네.
6: 이게 다 뭐야?
7: 맛있게 고장난 먹자!
6: 봤어요? 가비가 골랐는 거!
0: 뭐야? 저 양들 지금 뭐하고 있어? 물론 가비를 따라잡고 싶겠지. 특히 양이라면. 근데 헛간 다 무너지겠네.
4: 루키, 양들이 저 투석기를 못 쓰게 막아줘. 우린 돼지를 막으러 갈게.

0: 일을 못쓰게 만들랬지. 돌팔매질 같은 거 못하도록. 어? 집게팔.
1: 잘했어, 로키.
0: 고마워, 대장. 옥수수밭 휘젓는 돼지들은 막았어?
2: 유미가 구워온 맛있는 빵으로 살살 꼬드겠지.
3: 내 빵을 좋아해서.
2: 빵 얘기를 해서 그런가? 어디서 자꾸 가꾼 빵 냄새가 나네.
3: 대티나니? 너 빵에다 이슬을 얼마나 넣은 거야?
4: 그럼 그렇지. 소들이 요리를 제대로 할 리 없는데 쟤들을 믿은 내가 어리석었어.
2: 뭔 일이래?
1: 조심해요. 이쪽으로 오고 있어요. 스카이, 소들이 농장에 있는 집을 타고 날아가 버렸어. 헬리콥터를 타고 빨리 좀 와줘.
5: 지금 바로 날아갑니다. 라이더, 날아다니는 집 찾았어.
1: 스카이, 소들한테 어서 땅으로 내려오라고 해볼래?
5: 대장, 소들이 내 말을 들을지 모르겠어. 베티나는 조종하느라 바쁘고 다른 소들은 계속 빵만 먹어.
6: 맛있게 조개며 먹자.
5: 이 새들도 빵을 먹고 싶나 봐. 가, 가. 베티나, 고도가 떨어지고 있어. 네 비행기에 빵집에 아니 그 빵집 비행기 고도를 높여봐.
4: 좋아. 역시 소들은 빵도 제대로 못 굽고 날지도 못해.
1: 좋아, 얘들아. 소들이 비상착륙을 할 수 있게 준비해주자. 체이스는 가서 찾기를 통제해줘. 로키는 비상활주로를 만들고.
7: 알았어, 라이더.
1: 스카이, 베티나가 너무 빨리 떨어지는데 속도를 늦춰줄래?
5: 그럼 저기 앞코만 살짝 들어줘볼까?
1: 이제 스카이는 집을 바닥에 살살 내려놔줘.
8: 어우, 세상에.
1: 우와. 어, 난 못 봐.

0: 바꾸지 말라고 해줘.
1: 안 돼요. 늦었어요. 물러나세요.
2: 와, 라이더, 니네 없었으면 진짜 어쩔 뻔했니? 태어나서 이렇게 과감한 동물 구조 활동은 처음 봤어.
1: 고생하셨어요, 아라저씨. 또 동물한테 농장을 뺏기시면 언제든지 저희를 큰 소리로 부르세요.
2: 맛있게도 냠냠 먹자. 뭐야, 닭국이었어? 여보, 요 빵 한 조각만 줄래요?
3: 당신이 웬일이래요? 원래 그 드세라 빵 안 주잖아요.
2: 아, 그랬지. 근데 하나 주면 가비가 안궁시렁대고 소는 빵을 안 굽고, 그리고...
3: 네?
2: 뭐, 그냥 가축들 먹을 빵까지 다 굽죠. 왜냐면 당신 빵은 전부 좋아하니까요.
4: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핏.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5: 데이리핑. 오늘은 내가 요리사. 요리놀이로 맛있게 만들어볼게요. 밥솥 세트로 따뜻하게 뚝딱. 토스터기에 빵도 구워요. 내일은 어떤 요리를 해볼까? 데이리핑과 함께.
6: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7: 직동.
6: 얼굴엔
7: 순한 길길.
6: 주물엔
7: 덤덤한
8: 순하게 지켜줄게.
6: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9: 남방구는 북방구와
10: 모든 과목은 읽기로부터 시작. 문제는 푸는 것이 아닌 읽는 것이니까. 읽기가 공부를 바꾼다. 3, 6학년 읽기 전략 교육원 큐미르.
4: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11: 매일매일 락토핏.
4: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12: 클릭소!
13: 클릭소! 얼마세가?
14: 좋아하시면 만들 수 있는 클릭소 세상.
15: 클릭소!
14: 착착 붙이고 구부리고 클릭 클릭. 돌리면 이체로 변신.
16: 재밌다. 저속으로 만드는 입체 세상.
15: 클릭소!
16: 놀이가 교육이 되는 자석 토이 클릭서. 밥에 가죠.
17: 다들 뭐 먹는 거지?
18: 이게 뭐예요?
19: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20: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6: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7: 직동.
6: 얼굴엔
7: 순한 길길.
6: 주물엔
7: 덤덤한
8: 순하게
15: 지켜줄게.
6: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4: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7: 핏.
4: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11: 매일매일 락토핏.
4: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0: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매일매일 락토핏.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또래보다 키가 작다면 키가 크고 싶다면
1: 키 성장 고민이 되면 키 아이클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2: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출동. 얼굴엔
3: 순한 킬링.
2: 눈물엔
3: 덤덤한
4: 순하게 지켜줄게.
2: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5: 로봇의 진화는 계속된다. 5세대 변신 로봇 자동차 로봇 에볼루션 X. 더 강력한 파워로 위험해진 대도시를 지킨다. X와 함께 돌아온 환상의 듀오 로봇 에볼루션 Y. 더 빠른 스피드로 오늘도 대도시를 위해 달린다. 합동 공격이다. X 파워 버스트 Y 소닉킥. 강화된 마인드 코어로 돌아왔다. 대도시를 지키는 로봇 에볼루션 X 에볼루션 Y.
6: 신나는 뽀로로 유치원.
7: 안녕. 수학 공부 착착착. 음악 공부 딩동댕.
8: 호비는 아프대요.
7: 그래 놀이 회전 놀이 재밌어요.
9: 시원해.
6: 언제나 신나는
7: 뽀로로 유치원.
0: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10: 매일매일 락토핏.
0: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얼리면 더 맛있어.
2: 커피 기사단, 잠자는 용을 깨워라.
3: 좋아, 러블. 수석지에다 강아지 간식 올려놨어.
2: 그래, 준비 쏘세요.
4: 오, 내 거야, 내 거.
2: 미안해, 체이스. 한 번만 더 해보자. 준비됐지, 마셜? 이번엔 넣어줄게.
5: 근데 여긴 조금 먼데?
2: 그냥 딱 거기 있어. 내가 보내줄게. 제자리에 준비하시고 발사!
4: 어, 안 돼!
5: 좋아, 간다! 유! 갔지?
3: 우와!
6: 대단하다!
5: 한 번만 더 하면 안 돼?
3: 내일 하는 건 어떨까? 지금은 너희 잠잘 시간이잖아.
2: 라이더, 난 남아서 조금만 더 연습하면 안 될까? 투석기 쏘는 연습이 더 하고 싶어.
3: 연습은 더 해도 되는데 너무 늦게까지 하지는 마.
2: 고마워, 대장.
7: 잘자, 라이더.
8: 이 마시멜로 살살 녹네. 안 그래, 장클럽? 근데 클론 어딨어? 이 한심한 강아지 또 용에서 떨어졌나?
9: 여기 있어요. 그리고 떨어진 게 아니라 그냥 점프한 건데요. 왜냐면 제가 훈련이 필요해서요.
8: 좋아. 가서 가져올 게 하나 있어. 바로 보물방패인데 거기 쿨쿨 솥단지가 있는 곳이 새겨져 있지. 그게 있어야 내 계획대로 공주를 몰아내버리고 이몸께서 바킹버그 왕이 될 수 있단 말이야.
9: 그럼 저는 바킹버그에서 제일 위대한 기사 클로우경이 되겠네요. 다시 기사해도 되죠?
10: 네, 네, 제발.

0: 스파크스 앉아. 후, 요런 달달한 거 하나만 있으면 쟤도 써먹을 수 있겠어.
1: 안녕하세요 공주님. 기차역 가실 준비는 되셨나요?
2: 가지갈래 스위티, 아주 귀한 짐을 찾으러 갔는데.
3: 귀한 거?
2: 보물인가? 어디?

0: 집게. 이리 와서 기다려. 못 써. 일단 날 등에다 태워줘. 마시멜로는 그 다음에 줄 거야. 자, 빨리 앞으로 움직여. 이 방패부터 얼려놓게. 기다려. 나도 올라갈 거야. 집게. 와, 야, 안 돼.
1: 아주 나쁜 소식이 있습니다, 공주님. 웬 용이랑 강아지가 방패를 가져갔대요.
2: 분명히 스파크스랑 클로일 거예요. 그 심한 강아지.
3: 무슨 방패 하나 때문에 여길 왔다고요? 성인 얼린 게 방패인데요?
2: 거기엔 중요한 지도가 새겨져 있거든. 쿨쿨 솥단지로 가는 길이 나와 있어.
1: 만약에 솥단지가 악당들 손에 들어가면 끔찍한 일이 일어날 거예요. 공주님, 버피 기사단을 불러야겠어요.
4: 하, 또 빗나갔네. 겨냥을 잘 하려면.
5: 네, 백정님, 혹시 무슨 일 생겼나요?
1: 아유, 눈치도 좋아. 보물을 도둑맞았거든. 쿨쿨 솥단지로 가는 지도가 있는 방패야.
5: 뭔 솥단지요? 쿨쿨?
1: 예, 기사들이 숨겨놓은 마법의 솥단지인데, 습지대 물을 붓고 그걸 용이 뿜은 불로 끓이면 사람들을 재우는 마법의 안개가 생기는 솥이야.
5: 그럼 방패를 가져간 범인이 솥단지를 노린 거네요. 알았어요, 지금 바로 갈게요. 퍼피 구조대 비행기 본부로 출동!
6: 아니, 지금... 너블 뭐해? 다 모이라!
4: 안 돼. 계속 연습해야 하는데 나도 모르게 잠이 들어버렸네.
1: 라이더! 얘들아, 와줘서 고맙다.
5: 솥단지 찾는 거 도와드릴게요.
2: 근데 백장님, 그 솥이 정말 사람들을 꿈나라로 보내요?
1: 전설에 따르면 그 솥단지에다 머드푸들 습지에 물을 채우지. 그런 다음 용의 불로 끓이면 마법 안개가 만들어진대. 안개가 퍼지면 다 쿨쿨 잔대. 그래서 예전엔 동굴에 솥을 감춘 거야.
7: 솥단지를 감췄다면 우리가 어떻게 찾아요?
1: 우리가 아는 건 옛날 기사들이 원정을 시작한 데가 바로 왕실 숲속에 우뚝 서 있는 송곳니 바위라는 것뿐이란다.
5: 그럼 우리도 거기서 시작하자. 퍼피 기사단은 뭐든지 다 할 수 있으니까. 퍼피 기사단 성체 본부로 출동!
8: 라이더가 부른다!
2: 아샤!
7: 러블!
2: 조심해!
4: 미안. 기사는 졸음 달래기 하면 안 되는데.

0: 기사단 전부 다 모였어. 라이더 단장.
1: 오느라 고생했어 기사들. 우리가 클로보다 먼저 쿨쿨 솥단지를 찾아내야 하는데 솥단지를 찾을 첫 번째 단서는 바로 왕실 숲에 있다는 송곳니 바위야. 그러니까 이번에 출동할 기사는 스카이, 넌 헬리콥터를 타고 송곳니 바위를 찾아서 어디부터 수색할지 알려줘.
2: 하늘을 지키는 기사가 날아가신다.
1: 그리고 러블, 넌 불도저를 타고 길을 정리해줘. 사람이 안 다닌 지 오래됐을 테니까.
3: 러블, 더블 스피드로 출동.
1: 다른 기사 단원도 전부 다 갈 거야. 솥단지를 먼저 찾지 않으면 성안이 엉망이 돼버릴 테니까.
0: 좋았어.
3: 가자.
1: 준비됐지? 퍼피 기사단 전부 출동.

0: 송곳니 바위는 아직이야?
1: 응, 아직이야. 어? 잠깐! 송곳니 바위다! 찾았다! 내가 지금 찍어준 곳으로 올래?
2: 고생 많았어, 스카이.
3: 뭐야? 세 갈래 길이잖아. 지도도 없는데 소틀 감춘 동굴을 어떻게 알지?
4: 이 길은 나무 꼭대기가 전부 다 부러져 있는데?
2: 용이 스치고 지나간 것처럼? 러블, 길 좀 치워줘.
5: 알았어, 기장. 라이더, 여기 이 바위 좀 봐.
2: 솥단지 문양이 있는데? 제대로 온 것 같아.
4: 봐! 저 둘도 동굴을 발견했나 봐.
2: 동굴로 들어가서 클로를 감시해야겠어. 도망치지 못하게 말이야. 러블, 넌 저쪽을 맡아. 스카이는 반대쪽을 맡고 나머지는 날 따라서 동굴로 들어가자.
5: 네, 알았어, 라이다.
6: 솥단지는 분명 이 안에 있을 거야. 찾았다! 쿨쿨 솥단지야! 이걸 가져가서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을 몽땅 채우고 공주 대신 내가 왕이 될 거야!
7: 좋긴 한데요. 근데 솥단지가 너무 크지 않나요? 이걸 챙기려면 고생 꽤나 하겠는데.
6: 야, 용은 뒀다 뭐해? 아, 맞다, 못 쓰지?
7: 아, 쓸 수 있다고요! 이리 와, 스파크스! 내가 맛있는 거 줄게!
3: 그래, 이 동굴이 분명해!
2: 가자, 얘들아! 솥단지를 뺏길 수는 없어!
7: 스파크스! 다시 먹자!
2: 조금 꼼짝 마요.
7: 어머나, 세상에. 스파크스, 여기서 나가자.
5: 라이더, 암석이 무너져서 입구를 막을 것 같아. 내가 투석기를 써서 한번 막아볼게. 아, 투석기. 어떡해, 빗나갔네.
2: 어, 멈춰! 저 밑으로 피해!
5: 어쩌지?
1: 괜찮아, 러블. 넌 라이더랑 애들을 구해. 난 용을 쫓아갈 테니까.
5: 내가 금방 구해줄게. 라이더, 얘들아, 지금 어딨어?
2: 러블, 여기야!
5: 기다려, 얘들아. 지금 갈게. 아, 쇠구슬 팽이 작동!
2: 고마워, 러블. 용이 어디로 갔는지 봤어?
5: 스카이가 바로 쫓아갔어.
2: 스카이, 지금 용이랑 솥단지는 보여?
1: 응, 보여, 단장. 지금 숲지대로 가.
2: 공주님, 클로가 공장님이랑 같이 있어요.
1: 내 친척이 꾸민 짓이었어?
2: 네, 지금 솥단지에 머드푸들 숙지 물을 채우고 바킹버그로 가고 있어요.
8: 오, 정말 끔찍한 소식이야. 용이 불로 솥단지 물을 태우면 마법의 안개가 나와서 성안 사람들이 전부 다 잠들고 말 텐데.
1: 나라면 거기로 가져오겠지. 가자, 버즈.
6: 저기다 두면 딱인데.
1: 찾았다. 무슨 짓 할지 뻔하니까 나도 거기 껴줘요. 난 여왕 시켜줘요. 아님 다 잃을 거예요.
6: 아유, 약속할게.

0: 정마, 너 부탁 하나 못 들어주겠니? 도마뱀, 저기 물탱이야! 스파켓 불!
1: 완전 시시해. 그게 뭐?
0: 스파크스! 날갯짓! 자, 봤지? 네 부탁 들어는 준다 했잖아. 제대로 돼! 이제 안디가 성에 기어들어가서 공주까지 잠들기만 하면 내가 박킹버그 왕이 되는 거지!
2: 스카이, 너도 이 안개 보여?
3: 응, 나도 보여, 라이더. 그리고 마을 사람들이 다 잠들어버렸는데. 공주님이랑 빗장님도 잠드셨어.
2: 시내로 들어갈 수가 없어. 우리도 저 안개랑 닿으면 잠들어버릴 게 뻔하니까 말이야.
0: 아하! 이제 내가 왕이 되는 건 아무도 막을 수 없어. 이봐용, 날 성으로 데려가라.
4: 잠깐만요, 공장님. 얘는 제 용이랬잖아요.
0: 공작이 아니라 왕이지. 그리고 용 부리는 법은 너만 아는 게 아닐 텐데.
4: 오빠, 우리도 위험해!
2: 모두 뒤로 물러나!
3: 막다른 길인데?
1: 닿는 건 시간 문제야. 전부 쿨쿨 자게 생겼어.
3: 나한테 맡겨!
4: 잘했어, 스카이!
2: 우와, 이 방법 좋다! 이대로 안개를 걷어내고 길을 터줄래?
0: 이제 곧 이 나라 왕이 되겠지? 왕 노릇을 하면 얼마나 재밌을까? 용도 내 마음대로 써먹는 바닥에 누가 날 막아? 야! 성은 저쪽으로 가야지! 당장 이리 와!
1: 쟤 왜 저래? 반대로 가네?
2: 덕분에 성엔 우리가 먼저 갈 수 있겠어.
3: 라이더, 여기 문제가 또 있어. 손탄지가 시계탑 바로 옆에 있는 건물 옥상에 있거든? 근데 스위키도 여기 있어. 잠들었는데 잘못하면 굴러떨어질 거야.
2: 마셜, 로키, 너희는 올라가서 스위키를 구해줘. 가능하면 안개도 막고.
3: 알았어.
1: 여줘.
0: 우리 머린 안개 위에 있어서 다행이야.
4: 얘는 이미 꿈나라 가고 있는데.
1: 뭐야, 자꾸 왜 저래?
2: 용이 안개를 들이마셨나봐. 그럼 클로랑 공장님이 위험한데.
5: 잠을 깨울 수 있는 자명종 같은 거 없나?
2: 노블, 그거 좋은 생각이다. 제이스, 저 시계탑 꼭대기에 올라가죠. 빅벤지가 울리는 소리를 확성기로 내보내는 거야. 세상에 저보다 큰 자명종은 또 없을걸?
6: 종은 어떻게 치려고? 바늘이 정각에 오려면 멀었어.
2: 로기, 너 자석 갖고 있어?
1: 응, 내 트럭 뒤에 있지.
2: 좋아, 자석을 갖고 저 시계바늘을 움직여보자. 정각까지 오도록 말이야.
5: 근데 자석은 저 위에 어떻게 올릴 거야?
2: 네가 투석기로 쏴줘야지. 나머지 단원은 저 용이 잠들지 못하게 막아보자.
0: 정신 차려, 스파크스! 잡지 마!
3: 잡았다!
0: 이게 다 너 때문이잖아! 동네 강아지!
4: 아니요, 당신 탓이죠! 동네 이장님!
3: 오, 안 돼! 라이더! 공장님이랑 클로가 마시멜로로 용을 조종하는 거였어!
0: 애초에 내가 강아지 말을 듣는 게 아니었는데!

0: 멋진 임무 수행이었어. 이제 잠자는 욕만 해결해주면 되겠는데. 아! 여보! 됐다!
1: 안 돼!
2: 러블이 자석을 몰고 가네? 성공해야 하는데. 저기 용운다! 잘했어! 고개 숙여! 착하지? 일어나, 용아! 와우! 으아!
3: 용머리 확성기? 준비됐어, 단장! 라이더, 이러다 용이 도시 한복판에 추락하겠어!
0: 갈게!

0: 자, 이거 줄게. 사람 없는 데로 가자. 도착하지, 눈 떠. 옳지, 옳지.
1: 역시 단장이야.
2: 무섭기. 됐어, 라이더.
0: 잠들면 안 돼. 좋아, 러블. 자석 잘 던져.
2: 라이더, 기회는 마지막 한 번뿐인데 이번에 빗나가면 어떡하지?
0: 러블, 난 너를 믿어.
2: 라이더, 라이더, 얘들아. 믿을 건 나밖에 없네. 좋았어. 준비하시고 발사!
1: 소단지에서 나온 안개는 전부 다 날아갔어요. 방패랑 소단지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공주님?
3: 이제부턴 둘 다 안전하게 바킹버그 박물관에 보관해두기로 했어.
4: 계속 밀어! 난 집 탈래!
2: 도와줘, 친구야! 제발, 제발! 좋아, 그럼 너 좀 할래!
3: 고생 많았어, 단장. 고마워, 퍼피 기사단. 이번에도 너희가 바킹버그를 구했어.
0: 다행이에요, 공주님. 성 안에 또 어려운 일이 생기면 언제든지 큰 소리로 불러주세요.
3: 러브를 부르시던가요.
5: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6: 매일매일 락토핏.
5: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3: 베이비핑. 오늘은 내가 요리사. 요리놀이로 맛있게 만들어볼게요. 밥솥 세트로 따뜻하게 뚝딱. 토스터기에 빵도 구워요. 내일은 어떤 요리를 해볼까? 베이비핑과 함께. 베이비핑. 오늘은 엄마놀이 시간. 첨방첨방 즐거운 목욕놀이. 이제 공주 침대에서 콕 잘 준비해볼까? 내일은 뭐하고 놀까? 베이비핑과 함께.
7: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8: 출동.
7: 얼굴엔
8: 순하게,
7: 눈물엔
8: 덤덤한
9: 순하게 지켜줄게.
7: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5: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6: 매일매일 락토핏.
5: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10: 눈만 바쁜 요즘 교육 어떻게 생각해요?
11: 연필을 굴려야 머리도 잘 굴러가죠.
12: 지당하신 말씀.
11: 아소비 키즈. 특허받은 교재와 대면 교육으로 생각의 깊이가 다르다. 유치초이 전문 아소비.
13: 다들 뭐 먹는 거지?
14: 이게 뭐예요?
15: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16: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3: 내 손에서 시작되는 마법 같은 이야기. 슥슥 그리기만 하면 귀여운 티니핑 친구들이 짠! 이번엔 예쁜 핑크카를 만들어볼까? 요술봉부터 무지개까지 내 맘대로. 입체가 되는 마법 같은 순간. 우선으로 편리하게, 저음으로 안전하게. 티니핑 이지드로잉 3D 프린팅 펜.
5: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6: 매일매일 락토핏.
5: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팥빙수와 함께하는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 심폐소생술. 갑자기 심정지환자를 발견한 당시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네 가지만 기억하세요. 첫째, 깨운다.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여보세요, 여보세요, 괜찮으세요? 라고 외치고 환자의 반응을 확인하세요. 둘째, 알린다. 환자의 의식이 없으면 주변에 있는 사람 중 한 명을 지목해 119 신고를 요청하고 자동 심장 충격기를 가져오도록 부탁합니다. 셋째, 누른다. 환자를 단단한 바닥에 눕히고 환자 옆에 무릎을 꿇고 앉습니다. 한 손은 다른 손 위에 겹쳐 깍지를 끼고 손바닥 뒤꿈치를 가슴 정중앙에 대세요. 양팔은 곧게 펴 환자의 몸과 수직이 되도록 합니다. 체중을 실어 1분에 100회에서 120회 정도의 속도로 강하게 누릅니다. 이때 압박된 가슴이 완전히 이완되도록 합니다. 119 구급대원이 도착할 때까지 멈추지 마세요. 넷째, 사용한다. 자동심장 충격기가 있다면 사용하세요. 사용하지 않았을 때보다 생존율이 약 4배 높아집니다. 깨운다, 알린다, 누른다, 사용한다. 당신의 빠른 대처가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뱅뱅!

0: 넘버블럭스 피규어 놀이 시리즈
1: 3 더하기 4는 7
0: 5 비밀 계단 분들 모여라 준비 출동
1: 버스가 왔어 운전사가 타야지
0: 출발 돼버리고 도망간다 3위 쫓아가야지
1: 순서대로 지나가 수학 놀이 재밌어요
0: 우리 아이 수학 친구 넘버블럭스 피규어 놀이 시리즈 가대 가족 넘버블럭스 친구들
1: 모여라
0: 이건 넘버블럭 10이야
2: 20까지 합체
1: 우리 같이 놀자
0: 5와 3이 만나면
1: 8이야
0: 변신
3: 우리 모두 8
0: 놀다 보면 수학이 쏙쏙 다양한 액티비티 카드로 즐거운 수학 놀이 어느 쪽이 더 클까?
1: 함께 놀아요
0: 넘버블럭스 가대 가족
2: 꼬롱꼬롱 떠나요 렛츠고 캠핑카
4: 랄랄라 신나는 숲속 캠핑 야호 뽀로로와 신나는 행복한 시간
2: 같이 놀자 즐거운 캠핑 여행
4: 뽀로로 렛츠고 캠핑카
5: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6: 출동
5: 얼굴엔
6: 순한 길길
5: 중물엔
6: 덥덥한 말
7: 순하게
6: 지켜줄게
5: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2: 얼리면 더 맛있어.
3: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4: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5: 매일매일 락토핏,
3: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0: 조금만 더 자고. 간지러워. 아, 하지 마. 알았어. 밥 먹고 강아지 놀이터 가자. 밀크야, 이리 와.
1: 우와, 잘한다.
0: 놀아. 밀크야, 살살 놀아. 더러워지잖아.
1: 어? 밀크 완전 신났네.
2: 어머, 치즈야.
3: 우와, 치즈. 우와,
0: 치즈. 치즈야.
4: 우와.
1: 우와, 멋지다.
0: 귀여워.
3: 치즈야, 치즈 해봐.
1: 너 봤나? 치즈 하니까 치즈 하는 거.
0: 응, 그래서 이름이 치즈인가 봐.
1: 맞아. 요새 엄청 인기 있는 강아지야.
0: 우와, 완전 스타네.
5: 치즈, 앉아. 일어나. 자, 물어와. 잘했어.
3: 오, 대단하다.
0: 우와, 잘한다. 나도 우리 밀크 사진 올려볼까? 우리 밀크도 귀엽고 똑똑하잖아.
1: 그래, 한번 해봐. 엄청 인기 많을 거야. 그럼 달림이랑 밀크도 스타가 되는 거야?
0: 스타?
1: 근데 그 전에 밀크를 봐줘야 할 것 같아.
0: 어?

0: 이건 어때?
1: 이건 어떨까?
0: 이건?
1: 니크야, 너도 반짝반짝 스타가 될 수 있어!

0: 아니, 웃어보라고.
1: 이렇게 치즈.
0: 아니, 이렇게 치즈.
1: 밀크 아님 모델처럼 걸어볼까? 이렇게.
0: 그래, 이렇게. 예.
2: 뭐야?
3: 밀크는 별로 관심 없는 것 같은데.
1: 어? 아니야. 밀크가 잘하는 게 있을 거야.
3: 어? 어, 엄마다. 여보세요?
4: 네, 엄마.
3: 조금만 더 놀다 갈게요.
0: 얘들아, 얘들아. 방금 봤어? 밀크가 벨소리에 맞춰 노래하면서 춤춘다.
1: 그래? 어떡해?
0: 별이야, 벨소리 들려줘봐.
3: 어. 진짜네.
0: 이야.
5: 달림아, 달림아.
0: 왜요, 엄마?
5: 달림아, 이것 좀 봐. 어제 올린 밀크 영상 말이야. 좋아요를 100개도 넘게 받았어.
0: 우와.
5: 다들 너무 귀엽다고 난리야.
0: 그럴 줄 알았어요.
3: 달림아, 그 노래하고 춤추는 강아지가 진짜 너네 강아지야?
0: 아, 맞아. 우리 밀크야.
3: 보여줄 수 있어?
0: 그럼.
1: 진짜?
5: 우와! 어머, 노래하는 강아지네.
6: 귀엽다.
1: 우와.
5: 안녕.
1: 사람들이 밀크를 알아봐.
3: 그럼 이제 밀크도 스타가 된 거야?
0: 에이, 아직은 아니지.
7: 얘들아, 어? 어? 혹시 사진 좀 같이 찍어도 될까?
0: 네? 그럼요.
3: 우와, 밀크 진짜 스타 됐네.
1: 난 그래서 밀크 사인도 받았지롱.
3: 사인? 강아지가 어떻게 사인을 해? 글씨도 못 쓰는데.
1: 짜잔!
3: 그게 응? 무슨 사인이냐? 어.
1: 왜, 맞지?
0: 왜 밀크야? 밖에 나가서 놀자고? 얘들아, 우리 어? 밀크 데리고 나가서 놀자.
1: 잠깐, 이렇게 나가려고?
0: 왜?
1: 아니, 사람들이 밀크 알아볼 텐데 예쁘게 하고 가야지.
0: 맞다, 그렇지. 밀크야, 어디 가? 이거 입어야 한다니까.
3: 밀크는 옷 입기 싫은 것 같은데.
0: 안 돼, 밀크야, 예뻐져야지. 이리 와.
3: 어, 밀크야.
0: 왜 답답해?

0: 알아볼 거라니까.
1: 진짜 밀크네.
2: 귀엽다. 한번 만져봐도 되니?
3: 네.
4: 와, 나도 한 번만.
1: 나도.
2: 아니. 겨우 빠져나왔네. 밀크야, 됐어. 이제 마음껏 놀아. 야!
0: 어? 밀크다!
5: 밀크! 밀크야, 노래해봐!
0: 밀크야,
5: 어서 해봐!
2: 밀크다!
0: 어디가?
5: 밀크!
0: 밀크야?
2: 모르는 애가 없네. 밀크 인기 좋다.
6: 잠깐만! 밀크야, 괜찮아? 밀크야, 우리 산책 갈래? 국놀이 해줄까? 왜 그렇게 힘이 없어?
2: 달리마, 달리마! 이것 좀 봐!
6: 뭔데?
2: 밀크가 멍멍스타 후보가 됐어!
6: 멍멍스타?
0: 응, 인기 많은 강아지들만 모아서 투표를 하는 거야.
2: 밀크 정말 대단해! 그럼 앞으로 더 인기 많아지겠다. 안 되겠어. 다른 사진이랑 동영상도 더 올리자.
0: 춤 연습을 더 하면 어때?
2: 털도 예쁘게 깎고.
0: 숫자 있는 강아지도 있던데. 내가 연습시켜볼까?
2: 인기 투표 1등하면 진짜 스타가 될 거야.
6: 아니, 안 할래.
0: 뭐?
2: 왜?
0: 스타가 되는 거 싫어?
6: 아니, 좋아.

0: 아무도 널 못 알아볼 거야. 자, 이제 가서 마음껏 놀아. 오? 아, 안 돼, 빌크야. 지저분해지자. 그래, 이래야 밀크답지.
1: 달리마, 어서 출발하자.
0: 반지랑 머리핀이랑 스티커랑.
2: 달리마, 어서 출발하자.
0: 네, 아, 맞다. 네, 달토끼. 이제 보물가방까지 다 챙겼으니까 출발해볼까? 엄마, 아빠, 준비 다 됐어요. 얼른 가요, 얼른.
1: 달토끼도 데려가려고?
0: 당연하죠.
2: 달토끼는 두고 가는 게 낫지 않을까?
1: 그래, 놀이공원에서 잃어버리면 어쩌려고.
0: 그치만 괜찮아요. 꼭 끌어안고 있을게요. 달토끼도 가고 싶어 한단 말이에요.

0: 정말 오랜만이네.
1: 그러게. 자, 그럼 어디부터 가볼까? 회전목마? 범퍼카? 바이킹?
2: 아빠, 빨리 오세요.
1: 오, 아, 같이 가.
2: 우와, 우리 여기 있는 것도

하게 맞춰.

0: 달림아, 그렇게 재밌어?
1: 네, 너무 신나요.
2: 그래, 오늘은 실컷 놀자.
1: 이번엔 또 뭘 타볼까? 어? 생각났어요.
3: 통과입니다.
4: 예!
1: 아빠, 저 롤러코스터 탈 수 있는 거죠?
0: 그럼. 근데 롤러코스터 무섭지 않겠어?
1: 안 무서워요. 얼마나 타고 싶었는데요. 그리고 아빠도 같이 탈 거니까요.
0: 응? 아빠랑? 아, 그런가? 아빠는 달콩이를 봐야지. 그러니 롤러코스터는 엄마랑 타야겠네.
1: 근데 엄마는 어디 가셨지?
0: 좀 전에 전화 받으러 갔는데.
2: 네, 네. 알겠습니다. 달림아, 어떡하지? 엄마가 회사에 일이 생겨서 먼저 가봐야겠어.
0: 그래?
1: 네, 그럼 우리도 가야 돼요?
2: 아니야, 달림이 아빠랑 더 놀다 와.
1: 그래도 돼요?
0: 그럼, 이왕 왔는데 실컷 놀아야지. 당신은 걱정 말고 어서 가.
2: 고마워. 그럼 우리 아가들 재밌게 놀고 와. 미안.
0: 집에서 봐.
1: 엄마 안녕.
0: 그나저나 엄마가 없으니 롤러코스터는 못 타겠는데.
1: 그래도 타고 싶은데. 아, 달토끼랑 탈래요. 달토끼랑 다 해보기로 했거든요. 근데 안 된다고요.
3: 네, 인형은 함께 탈 수 없어요. 떨어뜨릴 수 있어서.
1: 아빠, 어떡해요?
0: 그러게, 달토끼 없이 너만 타야겠는데. 혼자 괜찮겠어?
1: 아니요, 못 타겠어요.
0: 달림아, 기운내. 다음에 엄마랑 오면 그때 타자.
1: 네.
0: 그럼 이제 뭐 할까? 여기 동화나라도 있고.
5: 요령 놀이터에 오세요. 무섭고 재밌는 요령 놀이터로 오세요.
1: 요령 놀이터?
5: 요령 놀이터에 놀러오렴.
1: 재밌겠다.
5: 용감하게 잘하면 멋진 선물도 준단다.
1: 선물이요? 내 친구도 같이 가도 되나요?
5: 그럼.
1: 우와, 아빠, 달토끼랑 같이 가도 된대요. 저 갈래요.
0: 그래.
1: 여기에요.
0: 근데 괜찮을까? 조금 무서울 것 같은데.
1: 괜찮아요. 달토끼랑 같이 가잖아요.
0: 그래, 달림이 화이팅.

0: 파이팅!
1: 유령 놀이터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2: 달토피야, 우리 같이 잘해보자.
1: 지금부터 신나고 오싹한 모험을 시작해볼까요?
2: 우와! 치, 뭐야? 그냥 인형이잖아. 괜히 놀랐네. 어떡해, 무서워. 나 못하겠어. 그냥 나갈래.
3: 달리마, 어? 나랑 다 해보기로 했잖아.

0: 오늘 네가 날 여기 데려와줬잖아. 정말 고마워.
1: 너랑 항상 같이 다닐 수 있으면 좋을 텐데.
0: 그럼 나도 네 보물 가방에 들어갈까?
1: 정말 그럴 수 있어?
0: 응. 네가 정말로 원하면.
1: 원해.

0: 이렇게 안 나오지? 어? 달리마!
1: 아빠!
0: 어땠어? 무섭지 않았어?
1: 하나도 안 무서웠어요. 너무너무 재밌었어요.
0: 그래? 우리 달림이 진짜 용감하구나.
1: 용감하게 잘했다고 선물도 받았어요.
2: 우와! 뽕자! 뽕자!
0: 그럼 우리 이제 뭐 할까?
1: 도전하러 가요.
0: 도전? 달림아, 잘해.
1: 네, 달토끼야. 준비됐지?
3: 어, 그 봐.
4: 잠시 후 롤러코스터 출발하겠습니다.
1: 간다.
5: 우와.
0: 내가 왜 더 떨리지?

0: 우리 다인이 정말 대단하네. 이제 다 컸구나.
1: 달토끼야, 난 언제나 너랑 함께 할 거야.
2: 나도 언제나 너와 함께 할게.
3: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핏.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4: 매일매일 락토핏
3: 대한민국 1등 유산균.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눈만 바쁜 요즘 교육 어떻게 생각해요?
2: 연필을 굴려야 머리도 잘 굴러가죠.
0: 지당하신 말씀.
2: 아소비 키즈. 특허받은 교재와 대면 교육으로 생각의 깊이가 다르다. 유치초이 전문 아소비.
3: 내 손에서 시작되는 마법 같은 이야기. 슥슥 그리기만 하면 귀여운 티니핑 친구들이 짠! 이번엔 예쁜 핑크 칼을 만들어볼까? 요술봉부터 무지개까지 내 맘대로 입체가 되는 마법 같은 순간 우선으로 편리하게 저온으로 안전하게 티니핑 이지 드로잉 3D 프린팅 펜.
4: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5: 출동!
4: 얼굴엔
5: 순간킹킹
4: 줄무랑
5: 덤덤한
6: 순하게
5: 지켜줄게.
4: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얼리면 더 맛있어.
2: 남방구는 붙방구와
3: 모든 과목은 읽기로부터 시작. 문제는 푸는 것이 아닌 읽는 것이니까. 읽기가 공부를 바꾼다. 36학년 읽기 전략 교육원 큐미르.
4: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5: 매일매일 락토핏.
4: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0: 너도 뿡뿡이랑 노래하러 온 거야?
1: 어? 노래? 아니.
0: 그럼?
1: 하늘은 파랗고 구름은 하얗고 바람은 쏴 시원하게 부는 거야. 그래서 말이야.

0: 우리 소풍 갈까?
1: 소풍을 가?
2: 가!
1: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0: 좋아. 그럼 까마귀랑 소풍 가자. 친구들, 우리 소풍 갈까?
1: 짜다령도 나나나. 유후.

그럼 모두 안녕!

오늘은 내가 요리사! 요리놀이로 맛있게 만들어볼게요. 밥솥 세트로 따뜻하게 뚝딱! 토스트기에 빵도 구워요. 내일은 어떤 요리를 해볼까? 베이비핀과 함께!

0: 네모 네모 구멍 송송 말랑 말랑 스펀지 스펀지
1: 어? 린다 쌤 청소하세요? 하리도 같이 해요.
0: 야, 하리야 진짜? 청소 아니고 그림 그릴 준비. 이 스펀지에서 무슨 그림이 나오나 봐봐.
1: 오호 좋아요. 뭐가 나올까?
0: 스펀지를 쭉 문지르면
1: 우와 무지개네요. 물감이 쭉 퍼져서 빨주노초파남포 기다란 무지개가 됐어요.
0: 다 이 스펀지 덕분이지. 이 무지개 위로 뭐가 지나가나 보세요.
1: 네.
0: 먼저 분홍 물감 찍고
1: 찍고
0: 찍고
1: 찍고
0: 찍고
1: 찍고
0: 찍고 보라색을 찍고

0: 더, 콕. 콕. 콕. 가.
1: 뿌, 뿌, 뿌. 연기도 뿜고 있어.
2: 네모난 스펀지랑 동그란 스펀지가 모여서 금방 기차가 됐어요.
3: 또 뭐가 될지 스펀지한테 물어볼까?
2: 네.
3: 스펀지 씨, 이번엔 또 뭐가 되고 싶으세요?
1: 저는 말이죠. 아주 말랑해서 모양이 아주 쉽게 변한답니다. 요렇게 찍으면 뭐가 될까요?
2: 리본인가? 아, 린다쌤, 우리 얼른 찍어봐요.
3: 좋았어. 이번엔 스펀지를 이렇게 가운데 고무줄로 묶고서
2: 고무줄
3: 물감에 다시 콕 찍어서
2: 물감에 찍어서
3: 여기 놓고 북신 짜잔 팔랑팔랑 나비.
2: 우와, 나비가 훨훨 날아왔어요.
3: 이번엔 무슨 무늬가 나올까? 짜잔.
2: 우와, 하늘에 나비가 가득하네요. 하리도 이 스펀지 기차 타고 싶어요. 무지개 위를 날아서 훨훨.
3: 친구들도 스펀지로 재밌게 놀아봐요.
2: 재밌게 놀아봐요.

0: 보자 보자. 응. 아, 아, 아, 깜짝이야. 아, 아유 놀래라 놀래. 아유, 근데 너 좀 귀여운데? 말랑말랑해. 내 동생 해라. 귀여워.
1: 우와, 방울방울 비눗방울이다. 애원아, 여긴 왜 이렇게 비눗방울이 많아?
2: 지금 거품 목욕하고 있거든. 아, 내가 누구 그리는지 봐봐. 응? 아, 저래. 이렇게 그려주고 다리랑
1: 다리랑
2: 됐다. 그리고 이제 네모난 스펀지로 밑단을 꾹 찍어서 종이에 찍어줄 거야. 여기도 예쁘게 찍어줘야지. 와. 응? 물감이 잘 안 나오네. 그럼 다시 한 번 더 붙여서 이렇게 네모 모양을 만들어줄 거야.
1: 혜원아, 이게 뭐야?
2: 뭔가? 응. 한번 맞춰봐.
1: 아, 뭘까? 아, 몽글이 궁금해.
2: 콕콕콕콕 찍어줄 거야.
1: 어, 이번엔 동그란 스펀지네.
2: 톡톡톡톡 찍어주고
1: 찍어주고.
2: 됐다. 이제 이걸로 노란색 물감을 찍어서
1: 이번엔 노란색
2: 꾹 붙여줄 거야. 반대쪽도 붙여주고. 됐다.
1: 뭘까?
2: 검정색 물감으로 여기도 다음에 하고
1: 뭔가 나를 닮은 것 같기도 하고.
2: 꾹 찍어서 거품을 만들어줄 거야.
1: 우와, 거품이다. 아, 이거 지금 몽글이 목욕하는 거 그린 거구나.
2: 응, 맞아.
1: 거품 목욕하니까 너무

0: 개운해.
1: 이렇게 흘러넘치고 있어.
0: 폭신폭신하다.
1: 그 다음에 비눗방울도 그려줄 거야.
0: 우와, 비눗방울이다. 좋아, 좋아. 보글보글 거품 목욕 너무너무 좋다.
1: 그 다음에 몽글이 머리 위에도 올려줘야지.
0: 응, 또 그려줘, 또 그려줘. 보글보글 거품 많이 많이 그려줘. 내 머리 위에 거품 있어.
1: 그 다음에는 이렇게 붙여서 한 마리, 우와. 두 마리, 우와. 세 마리.
0: 우와, 이건 뭐야?
1: 아, 이건 우리 가족이야.
0: 그렇구나. 여기 거품 목욕하는 데서 뭔가가 나오려고 한다. 뭘까? 돌고래다, 돌고래. 전방, 전방. 돌고래도 거품 목욕을 한다.
1: 몽글이 색깔이 분홍색으로 줘.
0: 우와, 예쁘다. 분홍 하트. 아, 너무너무 좋은 거품 목욕이야.
2: 나도 그릴래!
3: 이 작품은 눈 오는 날입니다. 눈보라를 만들었는데요. 스펀지로 눈결점을 만들었어요. 감사합니다.
2: 김동댕 친구들과 함께 들어볼 오늘의 노래는

0: 말할 수 있어?
1: 참 잘했어요.

0: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1: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2: 매일매일 락토핏.
1: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3: 베이비핑. 오늘은 엄마 놀이 시간. 첨방첨방 즐거운 목욕놀이. 이제 공주 침대에서 푹 잘 준비해볼까? 내일은 뭐하고 놀까? 베이비핑과 함께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눈만 바쁜 요즘 교육 어떻게 생각해요?
2: 연필을 굴려야 머리도 잘 굴러가죠.
0: 지당하신 말씀.
2: 아소비 키즈. 특허받은 교재와 대면 교육으로 생각의 깊이가 다르다. 유치초이 전문 아소비.
3: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4: 마데카 솔메이트.
3: 출동! 얼굴엔
5: 순한길길.
3: 진물엔
6: 순하게
7: 지켜줄게.
3: 대한민국 상처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0: 비즈와 니키플레이 두 다다쿵이 함께하는 우리 아이 생일 축하 이벤트.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의 사진과 생일 축하 메시지를 응모해주세요. 추첨을 통해서 아이들의 생일을 EBS 키즈에서 축하해드립니다. EBS 키즈와 니키플레이 두 다다쿵이 함께하는 생일 축하 이벤트.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펭수와 함께하는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 민방공경보. 누가 화재경보기 잘못 눌렀나? 아 시끄러.
2: 이 소리는 화재경보기가 아니라 민방공경보입니다.
1: 민방공경보요? 그게 뭔데요? 민방공경보란 적의 항공기나 미사일 등에 의한 공격이 예상되거나 공격 중일 때 그 사실을 국민들에게 신속히 전파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럼 민방공 경보 소리인지 어떻게 구분할 수 있어요?
2: 첫 번째, 적의 공격이 예상될 때
1: 사이렌 평탄음이 1분가량 울리는 것이고, 두 번째, 적의 공격이 임박하거나 진행 중일 때 사이렌 소리가 5초간 상승하다가 3초간 하강하는 소리가 된답니다. 응급 경보가 울리면 대피소 표지판을 찾아 5분 이내에 재빨리 대피해야 하고, 주요 시설이 미사일, 무인항공기에 의해 피폭된다면

가급적 외출을 삼가고 오염시설이나 물자 있는 접근하지 말아야 합니다. 만약 실내에 있는 경우 문틈, 창틈을 막아 오염된 공기가 들어오지 않게 합니다. 방독면과 보호衣 같은 개인보호 장비가 있다면 꼭 챙겨주시고 없을 경우 마스크를 쓰고 방수자켓이나 우비를 착용합니다. 공습이 멈추고 조용해졌을 때는 TV, 라디오에서 방송되는 정부 발표에 귀 기울여주세요. 우리 모두를 지키는 민방공 경보. 잘 듣고 신속하게 대비합시다.

0: 잠깐만. 바구니랑 낚싯대? 혹시 낚시꾼이세요? 어?
1: 딩동댕. 맞잖아. 보시다시피 낚시꾼 맞잖아. 내가 여기 오는 길에 강물에서 물고기를 잡으려고 낚싯대를 싹 던졌는데 빨라. 아 이거 빨라. 아 너무 빨라서 내가 못 잡겠잖아. 이게 나. 너희들이 노래를 빨리 부르니까 아 이렇게 된 거 아니야. 책임져. 어떻게 할 거야. 책임져.
2: 또.
3: 그럼 우리가 천천히 느리게 노래 부를까요?
0: 우리 물고기가 도망가지 않게 느리게 노래할 수 있죠?
3: 네!
0: 좋아요. 그럼 우리 친구들 다 함께

0: 잡을 거야. 여기 있는 물고기 내가 싹 다 잡을 거야.
1: 다요? 그건 안 돼요.
2: 우리 친구들 다시 빠르게 노래할 수 있겠어요?
1: 네.
2: 좋아요. 그럼 다시 빠르게 시작.

0: 이모네.
1: 아, 다음엔 더 재미있는 노래 같이 부르자.
2: 그럼 모두 안녕.
1: 뿌이뿌이.
3: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요령 화재. 띄엄띄엄 화재 탈출 넘버원. 이렇게 대처하세요. 방심하는 순간 모든 것을 빼앗아가는 불. 냉기냐 불을 발견했다면 바로 즉시 불이야 라고 외치고 비상벨을 눌러 주변에 알려주세요. 작은 불은 소화기로 끄고 소화기로 진압이 어렵다면 먼저 대피한 다음 119에 신고합니다. 화재 탈출 넘버 2. 소화기 사용법. 뽑는다. 쏜다. 쏜다. 화재 진압 완료. 소화기는 잘 보이는 곳, 사용하기 편리한 곳에 비치해주세요. 10년 이상 지난 소화기는 군말이 굳기 때문에 폭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소화기도 제기 년도를 꼭 확인해야 한다는 거 기억해. 화재 탈출 넘버 3. 이렇게 대피하세요. 불길이 커서 대피할 경우 물에 적신 손수건으로 코와 입을 막고 자세를 낮춰 재빠르게 대피해주세요. 출입문 손잡이에 손등을 대보고 뜨거우면 문 반대쪽에 불이 난 겁니다. 절대 열지 마세요. 엘리베이터는 불이 났을 때 갑자기 멈출 수 있고 유독가스가 들어올 수 있어서 위험합니다. 계단을 통해 안전하게 대피하세요. 대피가 어려울 경우엔 창문으로 구조 요청하세요. 자약계냐 불조심, 침착하게 대응하자. 팽팽!

0: 좀 도와주세요.
1: 좋아요. 다 나왔으니 이제 재밌게 놀아요.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2: 지금.
1: 얼굴엔
2: 순한 킬기.
1: 주물엔
2: 덥덥한
3: 순하게
2: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4: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5: 핏핏핏
4: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6: 매일매일 락토핏
4: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7: 아이스크림 식중독.
8: 덥다 더워.
7: 더워도 소풍은 즐거웠지?
8: 너무너무 즐거웠어. 누나, 우리 또 소풍 가자.
7: 그래, 좋아.
8: 좋았어, 그럼 출발.
7: 아니, 지금 말고 다음에.
8: 아, 지금 말고 다음에? 그럼 누나 약속 꼭 지켜야 돼.
7: 알았어. 그럼 다음에 또 소풍 갈 때 써야 하니까 이 돗자리는 창고에 두고 올게. 호떡이 너는 남은 음식들 좀 냉장고에 넣어줄래?
8: 응, 알았어 누나. 자, 뭐가 남았을까? 어? 어, 과자가 남았네. 냉장고에. 자, 또 뭐가 남았지? 어? 포도도 남았네. 이것도 냉장고에. 또 뭐가 남았지? 어? 우와! 아이스크림도 남았는데? 다 녹았잖아.
7: 뭐? 아이스크림이 녹았어?
8: 이거 어떡하지 누나?
7: 다시 냉동실에 넣으면 꽁꽁 얼지 않을까?
8: 우와, 역시 우리 누나 천재야. 자, 그럼 녹은 아이스크림은 다시 냉동실로.
7: 좋았어.
8: 다음 날. 어? 누나, 어제 냉동실에 얼려놓은 아이스크림 꽁꽁 얼었다. 맛있게 먹자. 자, 누나.
7: 고마워. 우와, 진짜 꽁꽁 얼었네.
8: 꽁꽁 얼어서 더 맛있겠지.
7: 아!
9: 식중독균, 식중독균, 식중독균.
7: 어? 식중독균 딱지가 깜빡인다.
8: 어? 뭐라고? 이 아이스크림을 먹으려고 하는데 왜 갑자기 식중독균 딱지가 깜빡이는 거냐고. 왜?

0: 내가 리스테리아 대왕님이라고.
1: 아니잖아. 리스테리아 대왕님인 줄 알고 깜짝 놀랐네.
2: 수박 아이스크림 3! 너 장난칠 거야?
0: 대왕님이 아니라 수박 아이스크림 3이라고.
1: 너 왜 그래? 우리 수박 아이스크림이잖아.
0: 아, 그럼 내가 녹았다가 다시 꽁꽁 언 수박 아이스크림 속으로 들어온 건가? 식중독균 딱지가 깜빡여서 들어온 건데 왜 여기로 온 거지?
3: 리스테리아 대왕님 납시오!
0: 리스테리아 대왕님이 도대체 누군데?
4: 에헴! 아직도 나를 몰라! 대체 뭣들하는가?
5: 어허! 무엄하다!
6: 당장 리스테리아 대왕님께 예를 갖추지 못할까?
0: 저요?
1: 야! 수박 아이스크림 3!
2: 뭐해! 당장 엎드려!
0: 알았어! 그런데 왜 엎드려야 되는 건데?
1: 왜긴 왜야? 여기 수박 아이스크림 왕국은 저기 저 리스테리아 대왕님이 접수했잖아.
2: 그래서 우린 대왕님이 시키는 대로 해야 한다고.
7: 즐겁게 춤을 추다가 그대로 멈춰라.
3: 꽁꽁 파!
2: 꽁꽁! 와, 머리가 꽁꽁 얼었다.
1: 우린 수박 맛을 내는 아이스크림이고 저분들은 우리를 꽁꽁 얼려주던 얼음맨이었어. 얼음맨님, 더 꽁꽁 얼려주세요.
3: 더 꽁꽁? 좋아!
7: 즐겁게 춤을 추다가 그대로 멈춰라.
3: 꽁꽁 파!
2: 꽁꽁! 우린 정말 행복했지. 그런데
8: 자, 받아라! 이야!
0: 이야! 오! 네, 받아라!
8: 와우! 이번엔
9: 어? 뭐지?
10: 녹이고 싶다고. 녹이고 싶으면 녹여야지. 이글이글 쨍쨍. 이글이글 쨍쨍. 이글이글 쨍쨍.
9: 나 왜 이러지? 녹는다!
10: 나도 녹는다!
11: 우리가 녹는 걸 적들에게 알리지 마라!
1: 얼음맨, 갑자기 왜 녹는 거예요? 얼음맨이 녹으면 우리도 녹는다고요.
2: 적들은 또 누군데요?
11: 식중독균!
2: 무시무시하다는 식중독균이요?
1: 겁먹을 거 없어. 우린 아이스크림이라서 차갑잖아. 식중독균이 절대로 들어올 수가 없을걸?
9: 아마도?
2: 그런가? 그럼 다행이지만.
9: 잘은 아마도.
8: 뚝! 안녕하십니까?
1: 누구세요?
8: 저는 리스테리아균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같이 살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9: 리스테리아균이라면 식중독균이야!

0: 잠깐이라도 살게 해줄까?
1: 그럴까? 아, 근데 우린 아이스크림이라서 차가워. 차가우면 식중독균은 살 수가 없잖아.
2: 얼음맨이 녹으면 아이스크림도 우유랑 주스랑 비슷하잖아요. 그럼 저도 살 수 있지 않을까요? 제발요.
1: 그렇지. 근데 아이스크림을 다시 얼리면?
2: 그럼 그때 떠날게요. 제발 여기 있게 해주세요.
0: 그래, 그럼 되겠네.
1: 그럼

0: 조금만 있다가 가던가.
1: 고맙습니다.
2: 드디어 들어왔다. 녹은 아이스크림은 다시 냉동실로.
0: 아이스. 호떡이가 우리를 다시 냉장고에 넣으려나 봐.
3: 그럼 얼음맨님들도 다시 꽁꽁 얼겠네.
4: 꽁꽁.
0: 그럼 우리도 다시 꽁꽁 얼겠네. 근데 쟤는 어떡하지?
1: 나는
4: 꽁꽁. 아! 다시 한다.
0: 얼음맨이 꽁꽁 얼었다.
3: 우리도 꽁꽁 얼겠네.
5: 근데 아까 들어왔던 식중독균은 어디 갔지?
0: 혹시 꽁꽁 얼어서 죽은 거 아니야?
2: 죽긴 내가 왜 죽어?
0: 너 왜 그래?
5: 너무 추워서 이상해진 거야?
2: 너라니 무험하다.
3: 왜 이렇게 세?
2: 앞으로 이 수박 아이스크림은 이 리스테리아 대왕님의 차지다. 알겠노? 대답이 없어. 안 되겠군. 얼음맨들, 너희들은 이제 나의 신하가 되어라. 리스테리아.
4: 네, 리스테리아 대왕님 명을 따르겠습니다.
3: 얼음맨님들이 이상해.
0: 더 이상한 건 저 식중독균이 안 죽는다는 거야. 꽁꽁 얼면 다 죽는다고 했는데.
2: 난 영하 20도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지.
0: 가여운 척 하더니.
3: 뭘 속인 거야?
2: 너희들이 속은 거지. 얼음맨들, 지금부터 나를 시원하게 해라. 그리고 아이스크림, 너희들은 먹을 것을 당장 가져와.
4: 네, 리스테리아 대왕님. 당장 먹을 것을 가져와.
0: 네. 우리 완전히
3: 속았다, 속았어.
0: 가자.
2: 내가 바로 여름철에 제일 잘 나가는 식중독균이다. 벌써 왔니?
3: 네.
2: 아우, 맛있고. 다음. 어이, 다음. 뭐야? 아이스크림이 녹으면서 리스테리아라는 식중독균이 들어왔는데 아이스크림을 다시 꽁꽁 얼렸는데도 죽지 않았다는 거야? 젖는 식중독균 기분 나쁘네. 너 뭔데? 아이스크림 삼! 이 리스테리아 대왕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는 것이야? 내가 얼마나 대단한지 보여줘!
1: 그래!
2: 어?
1: 보여줘! 보여줘! 보여줘!
2: 좋다! 나의 이름 리스테리아.
4: 식중독균!
2: 아이스크림에 사는 리스테리아.
4: 꽁꽁 얼려도 끄떡 없지!
2: 녹았다가 다시 얼린 아이스크림을 먹어봐.
4: 먹어봐!
2: 뒷목 버근!
4: 빠근!
2: 근육맨을 쓰러뜨려
4: 유발 근육통
2: 도해라
4: 유발 구토 유발
2: 설사해
4: 뿌지지
2: 아이스크림 식중독을 일으키는 리스테리아
4: 지독하고 지독한 식중독균
2: 열겠냐? 안돼! 리스테리아균! 네가 상상하는 그런 일은 절대 벌어지지 않을 거야. 왜냐고? 한번 녹은 아이스크림은 절대 먹지 않을 거니까. 우와! 리스테리아균 최고 딱지다. 어우, 눈부셔! 저 녀석을 당장 잡아라!
4: 어디로 사라졌지? 놓쳤습니다.
2: 아, 그럼 당장 잡아! 당장!
4: 예, 예.
2: 누나, 아이스크림은 녹으면 식중독

0: 그래서 꽁꽁 얼려도 위험하대. 오우, 아깝지만 버려야 해. 친구들도 녹았다가 다시 얼린 아이스크림 먹으면 안 돼.
1: 아이스크림을 한꺼번에 많이 먹어도 안 돼. 배탈 나서 아플 수도 있어. 호빵이
0: 호떡이랑
1: 약속. 자외선 전쟁. 와, 호떡이 너는 지치지도 않는구나.
0: 근데 누나, 집이 왜 이렇게 어두워?
1: 그러게, 왜 이렇게 어둡지? 어? 아, 선글라스! 선글라스 때문이네!
0: 아, 선글라스! 그럼 벗으면 되지. 누나 얼굴 좀 봐! 엄청 웃겨!
1: 네가 더 웃기가 돼! 눈 주위는 하얗고 볼은 빨개!
0: 누나 볼도 빨갛거든! 빨개!
2: 자외선!
1: 어? 자외선 딱지가 깜빡인다!
0: 왜 갑자기 자외선 딱지가 깜빡이는 거냐고! 왜?
1: 아이고, 나도 모르겠어! 무슨 일인지 직접 가보자! 근데 이걸 어디에 붙이지? 오! 여기가 좋겠다! 얍!
0: 얍! 우와! 어디야?
1: 피부 마을인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3: 신이 피부세포들이구나. 어서 와.
1: 어? 누구세요?
3: 딱 보면 몰라.
4: 예쁜 얼굴?
5: 고운 얼굴을 자랑하는 우리는
6: 피부세포요.
1: 아우. 피부세포라고요? 아닌 것 같은데.
3: 너희들도 피부세포면서 피부세포를 못 알아보면 어떡하니?
7: 전쟁에 당한 거 누린다. 너네들 왜 그래? 정신 차려.
1: 네? 전쟁이요?
0: 전쟁이 왜 난 거예요? 전쟁이 왜 난 거냐고요? 왜?
8: 뭐? 또 전쟁이 났어? 히스타민도 안 내보냈는데? 피부세포! 또 너희들 때문이지?
7: 아니요. 아, 전쟁이 난 게 아니라 신이 피부세포들한테 아까 있었던 전쟁 얘기를 해주려고 했는데
3: 그때 비만세포님이 나오신 거예요.
8: 난 또 뭐라고? 신이 피부세포! 잘 들어. 저 말썽쟁이 세포들처럼 자외선 왕자를 불러들이면 안 된다!
1: 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0: 어? 화살이다! 무슨 화살이지?
1: 뭔데?
8: 허! 저건!
9: 자외선 왕자, 자외선 화살은 어찌 된 것이냐?
10: 맞다. 아, 내 자외선 화살, 저기에 놓고 왔나 봅니다. 다시 찾으러 가마로.
9: 레이야! 또 인간 세상에 내려가서 호되게 당하려고!
10: 그죠?
8: 오이! 신이 피부세포들이구나! 어서 오렴!
11: 안녕하세요, 비만세포님!
12: 예쁜 얼굴?
5: 고운 얼굴을 자랑하는 우리는
6: 피부세포요!
8: 오, 그래. 아, 참 곱구나. 아주 예뻐.
6: 저희도 알아! 까르르까르르!
12: 자외선 왕자가 와도 저희는 두렵지 않아요. 왜? 예쁘니까? 고우니까?
7: 아, 그리고 자외선 왕자님 소문만 반들하고 뭐 별거 없던데요?
6: 까르르까르르!
8: 아니, 누가 그런 말을 하더냐?
3: 썬블록 왕자님이요.
7: 선크림 공주님도 그러셨어요.
8: 자외선 차단제 가문의 최고의 실력을 가진 두 분! 너희들 두 분을 만나고 온 거야? 두 분을 만나야 고운 얼굴, 예쁜 얼굴을 유지할 수 있을 텐데.
3: 안 맞았다!
9: 이글이글 쨍쨍! 이글이글 쨍쨍!
1: 아, 맞다! 자외선 차단제 안 발랐다! 얼른 바르자!
0: 귀찮은데? 그래도 누나가 원한다면 발라주지!
1: 어? 선크림이랑 선블록이랑 안 가지고 왔나?
0: 괜찮아! 하루 정도 안 발라도!
1: 그럼 얼른 놀라!

0: 오늘은 됐고 내일 만나죠 뭐.
1: 설마 하루 안 만났다고 자외선 왕자가 우리 괴롭히러 오겠어요?
2: 자외선 왕자 별거 없대요.
3: 내야? 자외선 왕자가 별거 없다? 가만두지 않겠다. 이글이글 쨍! 아니지. 내가 직접 가서 본때를 보여주마. 피부세포들 딱 기다려.
4: 예쁜 얼굴, 고운 얼굴, 샤방샤방!
5: 아, 누구셔? 누구세요?
3: 나?
6: 침입자다! 침입자가 나타났다!
3: 침입자라니? 나 왕자야. 자외선...
6: 됐고! 전쟁의 신 히스타민이여! 당장 출동하라!
5: 허! 전쟁의 신 히스타민님이 출동한다고요?
7: 나 전쟁의 신 히스타민. 침입자를 잡으러 왔다.
3: 침입자가 아니라 자외선 왕자라고.
8: 자외선 왕자라면 쪽이 하늘에서 내려온?
3: 그렇다.
5: 어머, 진짜요?
9: 엄청 뜨겁고 강해서 피부 세포들을 못 살게 괴롭힌다는
1: 그 자외선 왕자님이라고요?
3: 왜 별거 아닌 자외선 왕자라고 하지 그래? 그래서 너희들에게 본때를 보여주려고 왔다. 까맣게 태워주지. 이글 이글.
7: 어허! 이 히스타민이 있는 한 그럴 수 없지.
6: 비상! 비상! 자외선 왕자가 피부 마을에 나타났다!
10: 뭐야? 자외선 왕자가 피부 마을에 나타나? 자외선 왕자의 이글 이글 쨍쨍 화살이 스치기만 해도 피부 세포들은 까맣게 타버릴 텐데. 빨리 가서 피부 세포들을 지켜야 돼.
7: 아무리 자외선 왕자라 하더라도 이곳은 이 전쟁의 신 히스타민이 지키는 곳. 진입자는 용납할 수 없다.
3: 히스타민 가소롭군. 난 피부 세포들을 괴롭히러 온 거야. 너랑은 상관없으니까 저리 비켜.
7: 상관 있고 없고는 내가 판단한다. 당장 나가!
3: 이글이글 쨍쨍! 날 공격했겠다. 이 전쟁은 네가 먼저 시작한 거다. 끝장은 내가 내주마.
7: 얼마든지.
5: 우리 때문에 전쟁이 일어났어!
3: 이글이글 쨍쨍!
7: 오, 자외선 왕자. 만만치 않군.
3: 만만치 않은 게 아니라 이런 걸 월등하다고 하는 거야.
6: 이럴 수가. 전쟁의 신 히스타민이 자외선 왕자에게 밀리고 있어.
3: 히스타민, 이번엔 끝장을 내주마. 자외선 화살을 받아라. 이글이글 쨍쨍.
7: 치아!
9: 어? 이상하네?
1: 화살에 맞았는데 안 아파.
6: 멜라니 세포님이 피부 세포들을 대신해서 자외선 화살을 맞았어.
10: 피부 세포들 괜찮냐?
9: 네, 저희는 괜찮은데.
1: 멜라니 세포님이 까맣게 타버렸어요.
10: 너희들을 지켰으니 난 괜찮다. 난 죽은 개가 되겠지. 깨끗아.
5: 멜라닌 세포님!
3: 멜라닌 세포 따위가 날 막을 수 있을 것 같아? 히스타민, 이번엔 정말로 끝장을 내주마. 이글이글 쨍쨍!
7: 그럴 순 없지!
9: 고운 얼굴이
5: 까맣게 하늘 탔어!
7: 자외선 왕자, 내 구역을 엉망

0: 칭찬으로 만들다니. 각오해라. 폭탄이다! 자, 이글이글, 쨍쨍! 자! 이럴 수가.
1: 깨끗하!
2: 히스타민이 쓰러졌다! 그럼 안 되는데! 큰일 나는데!
3: 넌 또 뭐야?
0: 난 통증의 신 프로스타글라딘이다!
3: 뭐?
0: 프로스타글라딘! 따끔따끔 통증을 맛보아라!
3: 못 참겠다. 일단 물러간다. 뿅!
0: 통증은 멈추지 않는다. 따끔따끔 와끌와끌!
4: 그러니까 자외선 왕자님이랑 히스타니님이 싸워서 피부 마을이 이렇게 된 거라고요?
5: 자외선 왕자 때문에 이렇게 탁국!
6: 멜라닌 세포님이 지켜주신 덕분에 이 정도로 끝난 줄 알라고!
4: 그리고 자외선 왕자님 때문에 통증의 신 프로스타글란딘님이 나타나서 피부가 막 따끔따끔 화끈화끈 했던 거예요.
5: 왜 자외선 왕자를 무시해서 화나게 만드냐고요! 왜요!
7: 우리가 아무리 무시하고 화나게 했어도 선블록 왕자님만 만났어도
8: 선크림 공주님만 만났어도 이렇게 타진 않았을 텐데.
4: 선블록 왕자님이랑 선크림 공주님이라면 자외선 차단제를 말하는 건가요? 그러고 보니 아까 수영장 갔을 때 자외선 차단제를 못 챙겨가서 못 발랐는데.
5: 누나, 자외선 차단제가 이렇게 중요한 거였어? 앞으로는 우리 꼭 바르자.
4: 그래, 그리고 앞으로 자외선 왕자가 심술이 심한 날이나 햇빛이 쨍쨍한 낮에는 나가서 놀지 말자.
5: 응, 그러자 누나.
4: 오? 자외선 최고 딱지다!
9: 내 자외선 화살을 찾으러 반드시 다시 가마.
10: 갈 거면 썬블록 왕자, 썬크림 공주가 없을 때 가거라. 가서 또 당하지 말고.
11: 네, 아바마마 반드시 복수하고 말겠습니다. 이글이글.
12: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13: 매일매일 락토핏.
12: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14: 새콤달콤 너도 나도 비타젤리. 탱글탱글 영양 가득 비타젤리. 하루하나 골라먹는 비타젤리.
15: 우리 모두
16: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얼리면 더 맛있어.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17: 지성.
16: 얼굴엔
17: 순한 킬링.
16: 순물엔
17: 덥덥한 말.
18: 순하게 지켜줄게.
16: 대한민국 상처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0: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1: 얼리면 더 맛있어.
2: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3: 마데카 솔메이트
4: 출동.
2: 얼굴엔
4: 순한 킬킬.
2: 줄무랑
4: 덥덥한
5: 순하게 지켜줄게.
2: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6: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7: 핏핏핏
6: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8: 매일매일 락토핏.
6: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0: 뭐든지 가지고 놀아보고 뭐든지 음악이 되는 곳 뭐든지 뮤직 박스. 자, 오늘은 어떤 뮤직 박스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까? 응? 오, 박스맨 왔다. 박스맨.
1: 박스는 작네.
0: 어, 박스맨. 어, 박스맨 안녕. 박스맨. 안 먹었어요, 박스맨? 뭐 열 그릇 먹었어? 빨간 박스맨.
1: 너무 많이 먹었어.
0: 아, 근데 오늘 박스엔 뭐가 들었을까? 아유, 궁금할 때 흔들어 보면 되지. 자, 뮤직 박스. 뮤직 박스.

0: 뭐지?
1: 아, 참 모르겠으면 일단 어? 이거 한번 뜯어 볼까? 하나, 둘, 셋. 숲속의 대장간. 나는 알지. 대장간 뭐냐면 아주 뜨거운 불에다가 이 쇠를 이렇게 쇠 있잖아, 쇠. 쇠를 이 딱딱한 쇠를 딱 달궈가지고 빨개진 쇠를 달궈져가지고 망치로 똥똥똥똥 두들겨서 망치도 만들고 칼도 만들고 가위도 만드는 곳이지. 어떤 곳인지 알겠어?
0: 네.
1: 자, 이 안에 뭐가 들어있을까? 한번 두근두근 해줘. 신나게 신나게. 궁금하잖아. 그거 가지고 안 열려. 두근두근두. 여러분들도 두근두근두근. 자, 하나, 둘, 셋.
0: 볼까? 뭐야? 오? 셀로폰? 셀로폰은 아니겠지. 실로폰 같은데 왠지.
1: 이게 뭐지?
0: 실로폰 같아요. 실로폰 맞죠?
1: 어? 우와.
0: 실로폰 이거... 맞잖아요. 실로폰.
1: 이거는 새로 만들어진 메탈로폰.

0: 높낮이가 다른 것 같은데? 그렇죠, 높낮이가. 그치, 높낮이가, 이거 봐봐.
1: 또, 따라라라라라, 따라라라라라, 또.
0: 뭐가 소리가 쭉 올라갔다가 쭉 내려오는 것 같지 않아? 그러니까 이거는 높낮이가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야. 그치?
2: 그러고 보니 키도 달라요.
0: 키?
2: 키도 다르네. 높이
0: 아,
2: 달라.
0: 그렇지. 이게 키가 다르지?
2: 높이 다름.
0: 키가 다르니까 소리가 다르겠지? 그런 건가? 아주 똑똑한데? 오, 그걸 발견했어. 이야. 근데 한번 두들겨볼까, 너희들도? 자, 시작.
3: 뚝, 따, 뚝, 따, 뚝.
0: 이렇게 하니까, 우리가 대장장이가 된것 같아.
4: 숲속의 대장간에 요정들이 왔어요. 무엇을 만들러 왔나요? 구멍이 보이네요. 창문인가? 여기에서도 열심히 일을 하네요. 이건 뭐지? 징검다리인가? 밤새도록 도대체 무엇을 만들었을까요? 아하! 대장장이 아저씨를 위한 신발이었어요.
5: 오! 와, 멋진 신발. 아, 누가 만들었지? 오! 내 발에 아주 딱 맞는군. 딱, 딱. 아주 좋구나.
0: 시우야, 지우야.
2: 네.
0: 뭐 만들고 싶지 않아? 내가 대장장이가 된다면 뭘 만들고 싶어?
2: 대장장이 되면 가위 만들고 싶어요.
0: 가위?
2: 네.
0: 가위? 뭐 가위 만들면 되는 거 아니야? 어? 어? 자, 그러면 지우가 뚝, 훈이가 딱 하면서 한번 만들어볼까? 자, 시작.

0: 나와라 치우꺼 가위 뚝딱 짠 짠 안 나온다. 시우꺼는 나올 수도 있어. 시우꺼는 어 시우 한번 해볼까? 시우는 뭐 만들고 싶어? 대장간 대장장이가 된다면 뭐 만들고 싶어?
1: 칼?
0: 칼? 아니 멋진 칼 쫙 길고 번뜩이는 칼.
1: 오. 그 칼이요.
0: 그 칼. 오케이. 진짜 갖고 싶어?
1: 네.
0: 오케이. 가자. 자 시작.

0: 안 나오네.
1: 엄마!
2: 니네들이, 너희들은 대장장이가 뭐 하는 사람인지 잘 몰라서 그러는 거야. 그래서 그런 거야. 이 후니아찌 건 나와. 후니아찌는 사실 갖고 싶은 게 있어. 방패 있잖아. 어? 캡틴 그거. 어. 네. 그 방패 진짜 갖고 싶어.
1: 나도 자, 그거 네. 진짜 갖고 싶어.
2: 그치? 어, 난 방패. 자, 시작. 뚜, 따, 뚜, 따, 뚜, 따, 뚜.

0: 나와라 후니 방패.
1: 안 나와.
0: 없어요? 제 것도.
1: 왜 안 나와?
0: 그래도 한번 열심히 한번 두들겨 보자. 어? 뭔가 나올 수도 있으니까 한번 자 두들겨 보자. 준비 시작. 계속 계속 제발 나와라 나와라 나와라.
1: 어 바람 불어.
2: 아 바람 불다.
1: 바람 너무 아파.
0: 어 요정님 도와주세요.

오늘은 아주 특별한 뮤직박스를 소개시켜줄게. 바로 뮤직박스 스페셜! 우! 뭐든지 뮤직박스에서는 뭐든지 음악이 되지. 첫 번째, 목소리. 몸의 소리. 세 번째, 악기 소리. 마지막으로, 자, 박스 소리. 박스 같은 물건도 음악이 될 수 있어. 봐. 연습하면 잘 될 거야.

자, 어때? 모두 다른 느낌의 소리가 들리지? 오늘은 아주 특별한 음색을 가진 박스를 소개시켜줄게. 첫 번째 박스는 바로 주물국 주물짜 기억나지? 자, 슬라임이 만든 소리 다시 한번 들어볼까? 주물국 주물짜

0: 이 소리는 어떤 악기가 소리 내는지 눈치챘어?
1: 으이구, 이거.
0: 어, 바이올린 연주 소리야. 여기 찾았다. 잠깐만. 요정님, 안에 계세요? 제가 얼른 열어드릴게요. 빨리 나와서 바이올린 소리 좀 들려주세요. 자, 어서요.

이거 입 박스에서 나오는 소리구나. 바로 후후 후루룩 박스. 바로 요거. 하모니카는 재밌는 소리를 가졌지? 하모니카의 음악 소리를 다시 한번 들어볼까?

오늘의 소리 여행, 바이올린, 하모니카, 그리고 슬라임 소리 모두 멋진 소리였었어. 어? 친구들은 어떤 소리가 제일 재밌었어? 주변에서 소리를 한번 찾아봐. 무엇이든 음악이 될 수 있거든.

0: 뭐든지 뮤직박스 스페셜 2탄도 재밌게 준비할게. 다음 주제는 뭘까? 친구들 기대해줘.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뮤직박스.
1: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2: 매일매일 락토핏.
1: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3: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4: 지성.
3: 얼굴엔
4: 순한 킹킹.
3: 진물엔
4: 덥덥한
5: 순하게
4: 지켜줄게.
3: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지설.

0: 난 뭐가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어.
1: 우리 정리할래?
0: 어떻게?
1: 색깔별로 상자에 넣자.
0: 빨간색.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1: 마데카 솔메이트
0: 지금! 얼굴엔
2: 순하게
0: 식물엔
2: 덤덤한
3: 순하게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1: 옛설 칫솔 마데카 솔.
4: 다들 뭐 먹는 거지?
5: 이게 뭐예요?
6: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7: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2: 얼리면 더 맛있어.
3: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4: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5: 매일매일 락토핏
3: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출동. 얼굴엔
1: 순한 킬링.
0: 눈물엔
2: 순하게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3: 뽀르르 동화나라 캐슬 환영합니다.
4: 어서오세요 공주님.
3: 동화나라 캐슬에서 사랑의 노래도 불러요. 어떤 모습이겠어? 무도회가 열렸어요. 행복한 꿈의 궁전 뽀르르 동화나라 캐슬.
5: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6: 매일매일 락토핏
5: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7: 클릭소
8: 클릭소 얼마세가
3: 무엇이든 만들 수 있는 클릭소 세상.
7: 클릭소
3: 착착 붙이고 구부리고 클릭 클릭 돌리면 제로 변신.
9: 자석으로 만드는 입체 세상.
7: 클릭소
9: 놀이가 결기되는 자석 토이 클릭서. 다음에 가족
10: 눈만 바쁜 요즘 교육 어떻게 생각해요?
11: 연필을 굴려야 머리도 잘 굴러가죠.
12: 지당하신 말씀.
13: 아소비 키즈 특허받은 교재와 대면 교육으로 생각의 깊이가 다르다. 유치초이 전문 아소비.
14: 다들 뭐 먹는 거지?
15: 이게 뭐예요?
16: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17: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국내 등록된 전기차 약 50만 대. 매년 전기차 화재도 늘고 있습니다. 전기차 화재 발생 시 단 3초 만에 대형 화재로 번져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전기차 화재 사고 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전기차 사고 발생 시 창문을 내려 탈출구를 확보하고 가능하다면 자동차 전원을 차단합니다. 전원이 차단돼 차량 문이 열리지 않을 때는 비상탈출용 도구나 목받침대 지지봉을 이용해 창문을 파괴한 후 신속히 탈출합니다. 사고 시 충격으로 배터리 화재 가능성이 있습니다. 신속히 대피한 후 다른 사람의 접근을 막도록 합니다. 119 신고 시 전기차 화재임을 꼭 알려야 합니다. 전기차용 화재 진압 장비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전기차 화재 시 행동 요령을 꼭 기억하세요.

0: 잠깐만. 바구니랑 낚싯대? 혹시 낚시꾼이세요? 어?
1: 딩동댕. 맞잖아. 보시다시피 낚시꾼 맞잖아. 내가 여기 오는 길에 강물에서 물고기를 잡으려고 낚싯대를 싹 던졌는데 빨라. 아 이거 빨라. 아 너무 빨라서 내가 못 잡겠잖아. 이게 나. 너희들이 노래를 빨리 부르니까 아 이렇게 된 거 아니야. 책임져. 어떻게 할 거야. 책임져. 뚝.
2: 우리가 천천히 느리게 노래 부를까요?
0: 우리 물고기가 도망가지 않게 느리게 노래할 수 있죠?
3: 네!
0: 좋아요. 그럼 우리 친구들 다 함께

0: 노래를 느리게 부르니까 아 물고기는 느릿느릿 헤엄을 치는구만. 내가 다 잡을 거야. 여기 있는 물고기 내가 싹 다 잡을 거야.
1: 다요? 그건 안 돼요.
2: 우리 친구들 다시 빠르게 노래할 수 있겠어요?
1: 네.
2: 좋아요. 그럼 다시 빠르게 시작.

0: 기분해.
1: 다음엔 더 재미있는 노래 같이 부르자.
2: 그럼 모두 안녕.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1: 마데카 솔메이트 출동.
0: 얼굴엔
2: 순한 킬링,
0: 식물엔
3: 순하게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4: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5: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6: 매일매일 락토핏.
5: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1: 마데카 솔메이트 출동.
0: 얼굴엔
2: 순한 킹킹.
0: 식물엔
3: 순하게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목욕하네. 신나게 놀자. 우리 집에 또 놀러와. 즐거운 뽀로로 하우스.
2: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3: 매일매일 락토핏.
2: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4: 남방구는 북방구와
5: 모든 과목은 1kg부터 시작. 문제는 푸는 것이 아닌 읽는 것이니까. 읽기가 공부를 바꾼다. 3, 6학년 읽기전략교육원 큐미르.
6: 다들 뭐 먹는 거지?
7: 이게 뭐예요?
8: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9: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0: 줘야 된다니까.
1: 이 분위기?
2: 모금까진 보장된다고?
1: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3: 이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4: 이게 뭐야?
3: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0: 괜찮아. 여기는 생쥐 친구들도 많고 안전하다고. 어? 봐봐, 봐봐.
1: 어? 어? 진짜네? 휴. 우리 친구들이 이렇게 많이 있잖아.
0: 그래. 우리 친구들이 도와줄 거죠?

0: 이 나쁜 고양이! 생쥐 찾아서 뭐 하려고?
1: 어? 그게냐?
2: 뭐 찾았대요? 뭐 찾았대요? 뭐 찾았대요?
3: 어, 뭐야? 생쥐랑 고양이랑 숨바꼭질한 거야?
2: 어, 맞아! 얘는 나랑 가장 친한 친구야! 어유, 귀여워!
0: 이번에는 생쥐가 술래, 고양이가 숨는 거는 어때?
1: 좋다냐?
2: 나도!
1: 신난다냐?
0: 좋아요, 이번엔 생쥐가 술래.

0: 짜왔다.
1: 다음엔 더 재미있는 노래 같이 부르자.
0: 그럼 모두 안녕.
1: 뿌이뿌이.

0: 퀴즈와 니키플레이 두 다다꿍이 함께하는 우리 아이 생일 축하 이벤트.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의 사진과 생일 축하 메시지를 응모해주세요. 추첨을 통해서 아이들의 생일을 EBS 퀴즈에서 축하해드립니다. EBS 퀴즈와 니키플레이 두 다다꿍이 함께하는 생일 축하 이벤트.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지금 넣어야 된다니까.
2: 이 분위기?
3: 원금까지는 보장된다고?
2: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기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4: 이게 뭐야?
2: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0: 다들 뭐 먹는 거지?
1: 이게 뭐예요?
2: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3: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4: 베이비핑! 오늘은 엄마놀이 시간! 첨방첨방 즐거운 목욕놀이! 이제 공주 침대에서 코 잘 준비해볼까? 내일은 뭐하고 놀까? 베이비핑과 함께!
5: 하늘의 연구원, 왜 그러나?
6: 이상하다. 분명히 여기 있었는데. 어딨지?
5: 아니, 도대체 뭘 찾는 거야? 평소에는 늘 차분하던 사람이 왜 그런 건가?
7: 하늘의 연구원 뭘 잃어버렸나 봐요. 굉장히 중요한 건가 보죠?
8: 아니에요. 신경 쓰지 마세요.
5: 설마 돈이라도 잃어버린 건가? 내가 먼저 찾으면 반반인 거야? 어?
7: 별거 아니라고?
6: 분명 여기 있었는데.
8: 분명 서랍을 잠가뒀었는데 다른 데 있을 리 없어. 누가 가져간 건가? 누가?

0: 도대체 이게 뭘까? 무언가에 들어가면 그게 강력한 힘을 낼 수 있게 하는 에너지를 갖고 있어.
1: 번개를 위해서 반드시 알아내야 해.

이게 뭐야? 이게 그 뭔가에 들어가서 강력한 힘을 내게 하는 에너지가 들어있다는 거지.

0: 그러던데 엄마는 엄청 강한 사람이었다면서?
1: 나 오늘부터 훈련 더 열심히 해서 지금보다 더 강해질 거야. 엄마가 잘할 수 있다고 응원해줘.
2: 오늘은 망토의 새로운 능력, 순간이동을 연습할 거야.
0: 그걸 연습할 필요가 있어? 망토가 알아서 옮겨주는데.
3: 아니지. 번개 네 스스로 네가 가고 싶은 곳으로 네 마음대로 갈 수 있을 때 그게 진정한 순간이동 능력인 거지.
4: 맞아, 번개야. 네가 원할 땐 원하는 곳으로. 그게 가장 중요한 거야.
3: 좋아. 그럼 어디로 가볼까?

0: 있던 공원으로 가볼게.
1: 오, 좋아 좋아. 왕자 화이팅! 화이팅!
0: 망토야, 딩동 공원으로.
1: 와, 진짜 갔어.
0: 와, 정말 공원으로 갔을까?
2: 이게 무슨 냄새지? 에?

0: 공원. 공원. 진동공원으로.
1: 공원으로 가야 돼.
2: 아, 분명히 누가 날 부른 것 같은데.
0: 너 뭐야? 아,
3: 미안. 공간이 좀 연습 중이었어.
0: 아, 한 번 게 너 진짜.

이게 무언가를 더 강하게 해준다 이거지? 우선 이걸로 한번 실험을 해보자. 과연 얼마나 강하게 해줄까?

오! 바뀌었어. 그럼 과연 이 정도도 뚫을 수 있을까?

0: 우와! 이렇게까지 강력해지다니. 도대체 하늘에는 이렇게 대단한 걸 어떻게 가지게 된 거야? 어떻게? 진짜 어떻게? 일단 갑투로 뽐으로 업그레이드 시켰어. 이제 기발한 박사만 뛰어넘어!
1: 날 뛰어넘어?
0: 박사님?
1: 여태 집에 안 가고 실험 중이었나 보군. 설마 다뚜러뻥을 업그레이드 시키는데 성공한 건가?
0: 아닙니다. 실패입니다. 실패.
1: 그래? 색깔만 봐도 딱 아니네. 아니야. 나 기발 하나 뛰어넘는다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0: 그럼요. 아닙니다. 실패입니다. 실패.
1: 잠깐만. 저건 뭔가?
0: 별거 아닙니다.
1: 별거 아닌 게 아닌 것 같은데. 응? 이게 뭐야?
0: 아니, 별거 아닙니다.
1: 봐봐.
0: 아니, 볼 이유가 없는 게 별거 아닙니다. 진짜 별거 아니에요.
1: 내가 볼게, 내가 확인할게.
0: 아니, 보실 필요가 없어요. 별거 아닙니다.
1: 내가 확인해 볼게, 나와.
0: 별거 아니라서 확인하실 필요가. 아니.

0: 핸드폰.
1: 아, 나 이거 가지러 들어왔었는데. 어, 엄마, 나 이제 퇴근해요. 어, 나 힘들었어요. 이거 돈까지 끼워주세요.
2: 다 낄 뻔했네. 기발아, 이제 다시는 나를 무시할 수 없을 거다.

0: 아, 맞다. 준아가 가짜 망치 챙겼어?
1: 응? 아니.
0: 그래? 그럼 어디 갔지? 여기 뒀던 것 같은데? 소파 지금 떨어졌나? 응? 안 보이는데? 응? 어디 갔지? 응?
1: 아, 정신사나. 가만히 좀 있어.
0: 아니, 이상하잖아. 어디 갔지?
1: 왜 저래, 진짜.
0: 진짜 어디 갔지?
1: 한 번개. 이거 봐. 이거.
0: 아, 뭐.
2: 한 공원에서 우연히 찍은 사진 한 장이 SNS를 통해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놀이꾼들 사이에서 하늘을 나는 번개망토라 불리며 급속도로 퍼지고 있는데요. 사진을 직접 찍은 사진작가의 인터뷰입니다.
3: 하늘을 찍으려고 카메라 들고 몇 컷 찍고 있는데 뭐가 휙 하고 날아가더라고요. 아, 전 순간적으로 새인 줄 알고 셔터를 눌렀죠. 근데 확대해서 보니까 망토 입고 나는 사람 같더라고요. 아, 보세요. 망토의 요 마크 꼭 번개 같죠?
2: 하늘을 나는 번개망토에 대하여 외계인이다, 합성이다 등 다양한 추측이 쏟아져 나오고 있지만 아직까지 정확하게 밝혀진 바는 없습니다. 새로운 소식 들어오는데
1: 너 맞지?
2: 빠르게 보도하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0: 그런 것 같아. 나도 모르게 찍혔나 봐. 어떡해. 누나, 나 찍혔나 봐.
1: 아니야. 얼굴 안 찍혔으니까 아무도 너인지 몰라. 아직까지는. 그런데 만약 너가 번개망토라는 사실이 알려지면 사람들이 널 가만두지 않을 거야.
0: 그럼 나 어떻게 되나?
1: 그러니까 이제 절대 망토 입고 날지 마. 너인 거 들키면 안 되니까.
0: 응, 알겠어. 절대 안 날게. 응.
4: 응? 하늘을 나는 번개망토? 이 뭐야? 아니, 말도 안 돼! 아니, 사람이 망토를 입고 난다고? 참네.
1: 이러다 조용해져야 할 텐데.
5: 뭐야 이 망토? 이 마크 분명 하늘의 컴퓨터에서 봤던 망토랑 똑같은 거야. 하늘이가 갖고 있는 망토가 하늘을 나는 망토라고? 말도 안 돼. 설마 하늘의 또 정체가 뭐야? 일단 확인해보자.

0: 당신 망토 갖고 있지?
1: 반응하네.
0: 하늘을 나는 번개망토 당신이지?
1: 맞구나.

0: 도대체 누가 이런 문자를 보낸 거야? 전화번호도 없이. 누군가 망토를 알고 있는 게 분명해. 번개야. 아무래도 누군가가 망토에 대해 알고 있는 것 같아.
1: 누가?
0: 그건 이따 집에 가서 다시 얘기하자. 우선 지금부턴 모르는 사람들 다 조심해. 다혜랑 세안이도 조심시키고.
1: 알았어.
2: 하늘의 동생하고 친구들도 망토에 대해 알고 있군. 근데 그렇다고 묻는다고 순순히 말해주진 않을 거고.

0: 누나가 조심하라고 했어. 도대체 누가 망토에 대해 알고 있는 거지?
1: 그러게. 아, 도대체 누굴까? 안 그래도 뉴스에 망토가 나와서 걱정인데.
0: 뉴스에 나오고 혹시나 싶어서 여기 번개 해결단 방에 들어가 봤거든.
2: 하늘 나는 번개망토가 나타났어.
3: 우리 도와준 것도 번개망토잖아.
4: 우리 같은 사람일까?
3: 우리 친구 번개망토. 진짜 하늘에 나는 영웅이면 좋겠다.
5: 맞아.
3: 그러면 진짜 좋겠다.
1: 다들 번개가 하늘을 나는 망토였음하고 바라네.
0: 번개가 진짜 영웅이기를 바라는 것 같아.
6: 그러게. 다들 좋아하네.
0: 근데 이렇게 계속 소문이 퍼지면 안 돼.
1: 그건 그래.
0: 이렇게 소문이 계속 퍼졌다가는 어쩌면 요즘에 저 누군가가
7: 반번개. 네가 뉴스에 나온 하늘에 나는 번개망토 맞지?
0: 아닌데요?
7: 아니긴. 너의 정체를 밝히고 말겠다. 그건 이 아이를 데려가자. 네?
0: 안 돼! 왜 이러세요? 안 돼!
5: 가지 마!
0: 안 돼! 번개야, 잡아!
1: 보통 히어로 영화를 보면 악의 무리인 누군가 영웅을 막 쫓아가잖아.
0: 안 돼! 잡혀가기 싫어.
1: 걱정 마. 넌 절대 못 데려가게. 내가 막아줄게.
6: 그래, 우리가 있잖아.
3: 고맙다, 친구들아.
8: 얘들아! 아니, 나 좀 도와줘. 나 좀 도와줘.
1: 할머니, 무슨 일이세요?
8: 아니, 이 할미 스카프가 바람에 휙 날아가 버려서 저기 저 높은 나무에 걸려버렸어.
0: 그럼!
8: 왜? 도와줄게?
9: 공원 관리하는 분께 도와달라고 할게요.
8: 아유, 그런 건 아무나 못해. 어? 뭐라도 가지고 휙 올라갔다 오든 해야지. 뭐라도 갖고 가서 휙 하고 올라갔다 와야지.

0: 제가 119에 연락해드릴게요.
1: 어? 119? 아, 됐어 됐어. 그럴 거면 내가 했지. 안 도와줄 거면 관둬 관둬. 됐어.
0: 왜 저렇게 화를 내시냐? 그렇긴 해도 당분간은 조심해야지.
2: 맞아. 날짜가 또 지키면 안 되니까. 응? 잠깐만.
3: 누나가 빨리 오래. 가자, 가자. 응.
2: 그래.
0: 당신 망토 갖고 있지? 하늘에 나는 번개 망토. 당신이지?
4: 번호도 없이 이런 문자가 왔어.
0: 도대체 누가 보낸 거지? 어? 설마 이번에도 꿈잡이가 누군가의 몸속으로 들어가서 이런 짓을 한 게 아닐까요?
4: 어쩌면 그럴지도. 사실 우리가 잡은 꿈잡이도 없어졌어.
0: 네?
2: 뭐?
4: 문자를 보낸 자가 꿈잡이도 가져간 것 같아.
0: 어떡해.
3: 아, 맞다. 가짜 망토도 없어졌잖아. 누나, 내가 집에 아무리 지져봐도 없어. 아무래도 가짜 망토도 누가 가져간 것 같아. 그것도 그 사람일까?
4: 설마 우리 집에까지?

0: 처음에 입장 가짜면처럼 날 속여? 분명 하늘에 나는 진짜 망토가 있는데 이것도 분명 비슷한 방법으로 얻었을 거야. 그게 뭔지 알아내면 내가 원하는 거 다 이룰 수 있을 텐데. 내가 원하는 걸
1: 네가 원하는 것을 이루게 해주지.
0: 아, 뭐야? 뭐야? 누구야?
1: 꿈잡이를 보낸 자다.
0: 어? 꿈잡이? 이 박쥐가 꿈잡이야?
1: 그래, 날 믿어라. 자, 네가 원하는 걸 말해봐.
0: 내가 원하는 거? 내가 원하는 거? 세상에 나 같은 인재를 알아보는 거야. 세상 사람들한테 내가 얼마나 잘났는지 마음껏 자랑하고 싶어. 인정받고 싶어. 깜놀상 받았다 우쭐 대는 기발한 박사도 천재라고 우스든 한우라도 둘 다 내 앞에서 잘났지 하지 못하게!
1: 좋다. 나를 도와준다면 네가 원하는 것을 이루게 해주지.
0: 도와줘? 뭘 도와달라는 거지?
1: 번개의 꿈을 좌절시켜라.
0: 번개? 한우의 동생 한 번개?
1: 그래. 번개의 꿈을 좌절시켜라.
0: 번개의 꿈?

0: 출동!
1: 얼굴엔
2: 순한 킹킹!
1: 줄무랑
2: 덥덥한 말!
3: 순하게
2: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치료 썰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설!
4: 눈만 바쁜 요즘 교육 어떻게 생각해요?
5: 연필을 굴려야 머리도 잘 굴러가죠.
6: 지당하신 말씀.
7: 아소비 키즈. 특허받은 교재와 대면 교육으로 생각의 깊이가 다르다. 유치초이 전문 아소비.
8: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9: 매일매일 락토핏.
8: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0: 아이와 니키플레이 두 다다꿍이 함께하는 우리 아이 생일 축하 이벤트.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의 사진과 생일 축하 메시지를 응모해주세요. 추첨을 통해서 아이들의 생일을 EBS 키즈에서 축하해드립니다. EBS 키즈와 니키플레이 두 다다꿍이 함께하는 생일 축하 이벤트.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에코의 요술이 통요.

0: 그것의 진화는 계속된다. 5세대 변신 로봇 자동차 로봇 에볼루션 X. 더 강력한 파워로 위험해진 대도시를 지킨다. X와 함께 돌아온 환상의 듀오 로봇 에볼루션 Y. 빠른 스피드로 오늘도 대도시를 위해 달린다. 합동 공격이다. X 파워버스트 Y 소닉킥. 강화된 마인드 코어로 돌아왔다. 대도시를 지키는 로봇 에볼루션 X 에볼루션 Y.
1: 콩순이는 딸기 농장. 마르는 포미더유로 딸기를 톡톡. 딸기를 예쁘게 자르고 케이크에 쏙쏙 얹으면 우와 딸기 케이크다. 토끼도 냠냠. 콩순이네 딸기 농장.
2: 좋은 아침입니다.
3: 좋은 아침. 라이브 연구원.
2: 오늘도 활기차게 시작할까요?
4: 네, 감사합니다.
2: 그리고 박사님도?
3: 고맙네. 아니 근데 어떻게 그 하루아침에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달라. 혹시 한밤에 마술이라도 부린 건가?
2: 마술은 무슨요. 기발한 연구소를 위해서 조금 더 열심히 일해봐야겠다라는 각오로 변화를 조금 줘봤습니다.
3: 그런 각오와 자세라면 이런 변신 자주 하도록. 이 커피도 자주.
2: 네네.
3: 자 그럼 오늘 회의를 시작하겠어요. 요즘 그 다뚜러뻥의 판매 실적에 대해서.
2: 박사님 그런 건 제가 다 준비해왔습니다.
3: 아니 언제 이런 걸 다. 아니 정말 우리 라이벌이 달라졌어요.
2: 저 그리고 박사님 제가 준비한 게 있는데요.
3: 이게 뭐지? 꿈을 키우는 기발한 과학교실?
2: 네. 어린이들을 초대해서 다뚜러뻥으로 다양한 과학 실험을 하며 박사님께서 그동안 얼마나 열심히 연구해서 깜놀상을 수상을 했는지 이야기를 해주면.
3: 이야기를 해주면?
2: 아이들이 굉장히 큰 감동을 받고.
3: 감동을 받고?
2: 모든 어린이들이 박사님처럼 멋진 과학자가 되는 원대한 꿈을 가지게 될 겁니다.
3: 나처럼 멋진 과학자?
2: 네, 이런 활동이 저희 연구소의 좋은 이미지를 만들어서 다뚜러뻥 매출에도 큰 영향을 줄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늘의 연구원은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4: 좋은 아이디어 같습니다.
3: 그럼 바로 실행하도록?
4: 그럼 제가 다뚜러뻥 실험을 준비하도록
2: 하겠습니다. 아닙니다. 하늘의 연구원은 그날 박사님을 모시고 바로 강의실로 오시면 제가 알아서 다 정리해 놓겠습니다.
4: 네, 알겠습니다.
3: 진즉에 이렇게 하지. 라이벌 연구원 멋지다. 이뻐.
5: 감사합니다.
6: 번개 꿈이 뭐길래 좌절시키려고 하는 거지?
7: 번개는 나를 방해하는 인물이 될 것이다. 다들 영웅이라 죽여 세우는.
6: 뭐 영웅?
7: 번개 망토를 그 아이가 갖고 있다.
6: 망토를? 한 번개가? 그럼 그거 내가 뺏어올게.
7: 소용없어. 뺏을 수가 없다. 오직 번개만이 망토를 입고 날 수 있어.
6: 오직 번개만이?
7: 그래. 그 아이는 망토와 함께 놀라운 힘을 키우고 있다. 그걸 막아야 해.

0: 이쪽 강의실입니다.
1: 아, 이쪽이구만. 기발한 박사의 과학교실. 아니 근데 이런 걸 붙여놓으려면 좀 크지막하게 해놓든가. 이게 뭐야 이게 센스 없게. 으야, 으야, 으야. 뭐 애들 많이 불렀겠지?

0: 준비된 거야? 과학실험 이거 보고 준비된 게 아무것도 없잖아.
1: 그러게요. 나이발령관이 자기가 알아서 다 준비한다고 신경 쓰지 말라고 했는데.
0: 아니, 그리고 왜 탈락 얘네 세 분이야? 내가 이거 나눠주려고 밤새도록 쌓여야 했는데.
1: 그게 아이들 초대하는 것도 나이발령관이 알아서 한다고 해서.
2: 저희는 누나가 오라고 해서 왔는데요?
0: 아니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안 되겠다. 아 또 왜 나이발령관 전화를 안 받아? 안 되겠어. 연구실 한번 가보자고.

0: 괜찮으세요?
1: 다 뚫어뻥이! 다 사라졌어! 다!
2: 아무리 걸어도 라이벌 연구원이 전화를 받질 않아요.
1: 그럼 라이벌이 다 가져간 거야? 우리 과학교실 한다고 속여놓고 그 사이 다 가져간 거야? 이건 아니잖아. 어? 이건 아니잖아. 그치?
0: 네.
2: 제가 가서 라이벌 연구원 집 주소를 좀 알아오겠습니다.
1: 지냈었다고. 봐, 다 좋았지? 응?
0: 네.
3: 네.
1: 근데 날 배신해? 내 뒤통수를 쳐! 이건 아니잖아. 이건 아니잖아.
0: 진정하시래. 진정.
1: 라이벌! 난저리! 믿었다!
0: 누나, 라이벌 형은 찾았어?
2: 아니, 집 주소도 그렇고 있을만한 데는 다 뒤져봤는데 아무데도 없어.
0: 어디에 꽁꽁 숨어있나 봐요.
2: 그런 것 같아. 어디서 숨어서 뭘 하고 있는 건지.
0: 얘들아! 얘들아! 큰일 났어!
4: 왜? 무슨 일인데?
0: 이것 봐.
5: 최근 곳곳에 있는 놀이터에서 구멍이 뚫린 놀이기구들이 발견되며 제보 사진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놀이기구에 난 구멍들은 철이 마치 얼음 녹듯이 녹아 흘러내리며 생긴 것으로

0: 자연 현상이 아닐 수 없습니다. 과연 누가 이런 짓을 한 걸까요? 마침 놀이터에 있는 CCTV에 용의자의 모습이 찍혔습니다. SNS를 통해 한동안 화제를 모았던 하늘을 나는 번개망토가 놀이터 현장에 또 나타난 것입니다. 기이한 현상을 몰고 다니는 번개망토의 존재가 우리 사회를 불안에 떨게 하고 있습니다.
1: 나 아니야! 내가 안 했어!
2: 당연하지. 네가 왜 저런 나쁜 짓을 해?
1: 맞아. 그리고 망토는 번개 너한테 있잖아. 저 사람이 입고 있는 건 가짜 번개망토일 거야. 맞아. 맞아. 저건 분명 가짜야.
3: 그래. 근데 도대체 누가 저런 짓을 한 걸까? 굳이 가짜 망토까지 입고.
2: SNS에서 화제가 됐으니까 그냥 누가 장난치려고 그런 거 아닐까요?
3: 장난? 이건 장난이라고 할 수가 없어. 놀이기구에 저런 구멍을 아무나 낼 수 있는 게 아니야. 철을 녹일 정도면 굉장히 강력한 물질일 텐데. 다뚜루뽕보다 훨씬 더 강력한 걸 거야.
1: 그럼 도대체 누가 그런 거지? 번개망토가 나쁜 짓을 벌이는 악당이 됐잖아.
4: 마치 내가 나쁜 사람이 된 것 같아. 너무 속상해. 난 친구들이 도와줬을 뿐인데.
2: 그러게. 누군지 잡아야 하는데.
3: 너희 함부로 나서면 안 돼. 가짜 망토를 입고 저런 짓을 벌인다는 게 좀 수상해. 뭔가 확실해지기 전까진 지켜봐야 해. 알았지?
2: 네.
3: 번개야. 너도 함부로 망토 입고 나섰다가는.
1: 알아. 안다고. 지켰다간 내가 정말 범인으로 몰리겠지. 조심할게.
0: 놀이기구에 난 구멍들은 철이 마치 얼음 녹듯이 녹아 흘러내리며 생긴 것으로 기이한 현상이 아닐 수 없습니다. 과연 누가 이런 짓을 한 걸까요? 마침 놀이터에 있는 CCTV에 용의자의 모습이 찍혔습니다. 기이한 현상을 몰고 다니는 번개망토의 존재가 우리 사회를 불안에 떨게 하고 있습니다.
5: 이렇게 되면 누가 번개망토를 영웅이라고 생각하겠어? 빵! 빵! 다 구멍 내주지.
6: 너는요, 악당 번개망토다!

0: 나의 활약으로 앞으로 사람들은 점점 더 번개 망토를 무서워하고 싫어하게 될 거야. 그럼 번개는 망토를 입고 나설 일이 없게 되겠지. 즉, 그 아이의 꿈이 산산이 부서지는 거지.
1: 바로 그거야. 훌륭해.
2: 자, 내가 도와줬으니까 이제 내가 원하는 걸 줘.
1: 물론 원하는 대로.
2: 내가 만든 게 거의 다 떨어졌어. 난 이게 더 많이 필요해. 이게 있으면 난 유명해질 수 있어. 모두가 날 대단하다고 쳐세워줄 거야.
1: 좋아, 꿈잡이들아.

0: 들어봐. 더 뚫어뻥? 다 뚫어뻥보다 강하다고? 말도 안 돼. 아니, 이런 게 개발되다니. 아니, 한우리연구원 에드워드 나 박사가 누구지 좀 알아보게.
1: 에?
0: 아니, 에드워드 나 박사가 다 뚫어뻥보다 더 강력한 걸 만들었대. 누군지 빨리 찾아봐.
1: 네? 알겠습니다.
0: 에드워드나? 아니, 에드워드나가 누구야 도대체? 여기 인터뷰 영상이 있네.
2: 초강력 파워로 세상의 이목을 집중시킨 더더더 뚫어뻥의 개발자 에드워드 나 박사님 모셨습니다.
3: 안녕하세요. Oh, hi. Hello guys. 에드워드 나입니다.
2: 아, 미국에서 오래 공부하셨다고 들었습니다.
3: Oh, yes. 그래서 한국말?
2: 한국말?
3: 조금 서툴러.
2: 서툴다. 이 30년의 노력이 빛을 발하게 됐는데요. 이 과학자라면 모두 탐낼 만한 깜놀상을 받게 되셨다고요. 이 얼마 후면 시상식이 있는데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3: Thank you.
2: 이 깜놀상 수상 기념으로 에드워드 나 박사님의 사인회를 개최합니다.
3: Hello everyone, Edward Na. 사인회 열 거니까 많이들 come here. I will sign for you guys.
0: 뭐? 깜놀상까지? 아니 어디 있다 갑자기 쭉 튀어나와서는 그동안 내가 싸운 각드로병의 명성까지 무너뜨리고 상까지 받고 하늘의 연구원 누군지 알아봤나?
1: 그게 여기저기 찾아봐도 에드워드나 박사에 관련된 자료가 안 나와요. 과학 저널에 실린 논문도 없고요. 이 정도 실력이라면 분명히 유명해진 무언가가 있을 텐데.
0: 라이벌 때문에 울고 싶은데 에드워드 나 때문에 더 울고 싶어. 에드워드 나 너 도대체 누구인 거니?
4: 놀이터 망가뜨린 게 번개망토래.
5: 우리 도와준 번개망토가 그 범인일까? 설마 우리 도와줬는데
6: 우리를 속인 건지도 몰라. 꼬드겨서 나쁜 짓 하려고.
4: 우리 친구가 아닌가 봐.
5: 나쁜 악당일지도 몰라.
4: 이 방에서 나가자.
5: 나도 나갈래.
7: 나가자.
4: 그래, 나가자.
5: 그래.
4: 내가 악당일 줄 모른다고? 다들 뉴스 보고 이러는 거야. 놀이터 사건 범인이 번개망토라고 하니까 오해해서. 나 되게 열심히 의연했는데 망토랑 한몸이 돼서 더 강해지려고 노력했는데 좋은 일도 더 많이 하려고 했단 말이야. 당연하지. 네가 잘못한 거 없어. 너가 열심히 한 건 우리가 잘 알아. 그러면 뭐해. 이제 소용없는 걸. 다들 번개망토를 나쁜 악당이라고 생각하면 난 다시는 망토를 입을 수 없어. 아니야 번개야, 오해 풀릴 거야. 가짜 번개망토 꼭 잡힐 거라고. 정말? 정말 그럴까? 아, 진짜 빨리 잡히면 좋겠는데. 가짜 번개망토는 하늘로 못 날 거 아니야. 잽싸게 도망치지 못해서 결국 잡힐 거야. 그럴까? 하긴 내 망토만 날 수 있지. 진짜니까. 그럼 네가 진짜 번개망토지.
8: 얘들아 이거 봐 이거.
4: 응? 응? 에드워드 나 박사 사인해? 이 사람, 빙하가 말한 사람인데? 누군데?

0: 다트러뽕보다 더 강력한 더더더 더트러뽕을 만들어서 깜놀사는 반도 과학자래.
1: 응? 이 사람이? 너무 이상한데?
0: 뭐가?
1: 여기 팔에 있는 점 나이버령이랑 똑같아.
2: 가져갔지? 응?
1: 박사님이 보여줬던 사진 거기 나이버령 팔에도 점이 있었어.
0: 뭐 점이야 누구나 있을 수 있잖아.
1: 근데 이런 특이한 모양의 점이 똑같이 같은 자리에 있긴 어렵지 않아? 이상하잖아.
0: 맞아. 누나도 에드워드 나에 대한 정보가 어디에도 없다. 진짜 이상하다고 했어.
1: 그럼 설마 두 사람이?
0: 우리가 사인회에 가서 확인해보자.
1: 그래.

0: 이름이라고 합니다.
1: Oh, so he. Beautiful name.
0: 감사합니다. 박사님 팬인데 사진 한 장 괜찮을까요?
2: Of course. 나.
0: 감사합니다.
1: 이쪽으로 가십니다.
3: 감사합니다.
4: 안녕하세요. 진지영입니다.
2: 지영 캠. 오, 와우. 나이스 헤어.
4: 아니에요.
3: 감사합니다.
4: 성무건입니다.
1: 어, 무건.
5: 나이바 형인지 아닌지 어떻게 확인하지? 끝나고 직접 찾아보자. 뭔가 나올지 몰라. 응.
3: 오케이. 땡큐.

0: 계획대로 착착 잘 되고 있어.
1: 다들 내가 누군지도 모르면서

오늘은 꽃마놀이 시간. 첨방첨방 즐거운 목욕놀이. 이제 공주 침대에서 코 잘 준비해볼까? 내일은 뭐하고 놀까?

0: 비비핀과 함께.
1: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2: 매일매일 락토핏.
1: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0: 지금 넣어야 된다니까.
1: 아, 이 분위기?
2: 고수익에 원금까지 보장된다고?
1: 그렇다니까. 저 분위기? 따라간다면? 이분 위기.
3: 뭐야 이거?
1: 저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꼼꼼하게 살펴보고 신중하게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0: 진화는 계속된다. 5세대 변신 로봇 자동차 로봇 에볼루션 X. 더 강력한 파워로 위험해진 대도시를 지킨다. X와 함께 돌아온 환상의 듀오 로봇 에볼루션 Y. 더 빠른 스피드로 오늘도 대도시를 위해 달린다. 합동 공격이다. X 파워 버스트 Y 소리킥. 강화된 마인드 코어로 돌아왔다. 대도시를 지키는 로봇 에볼루션 X 에볼루션 Y.
1: 베이비핑! 오늘은 엄마놀이 시간! 첨방첨방 즐거운 목욕놀이! 이제 공주 침대에서 코어 잘 준비해볼까? 내일은 뭐하고 놀까? 베이비핑과 함께!
2: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핏!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3: 매일매일 락토핏!
2: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4: 매드코카 기지 발견. 매드코카 기지 발견. 탐색 시작.
5: 로티, 입구를 찾았어.
6: 가자, 슈퍼 탐사대 X. 우리 친구를 구하러. 13화 희망의 빛.
7: 모든 것은 마스터 그레인님의 새로운 세상을 위하여.
5: 뭐야? 녀석들이 여기를 어떻게?
1: 동물들이 엄청 많이 갇혀 있다니.
6: 매드코카, 무슨 일에 꾸미고 있는 거지?
5: 로티, 지하 2층 복도 끝에 수상한 공간이 있어. 확인해봐.
6: 알았어. 하트핑, 베블리, 너희 동물들을 구출해줘. 캔디코는 나랑 차차비를 찾아보자. 어? 캔디코, 뭐하고 있어? 어? 첩첩이 소리야!
1: 로티, 먼저 가! 곧 따라갈게!
6: 첩첩아! 다친 데는 없어! 내가 빨리 꺼내줄게! 기다려봐! 잡쳐봐! 고마워! 열렸다!
8: 잡쳐!
6: 놀라지 마. 너희를 구하러 왔어.
1: 이제 걱정 마렵니!
6: 캔디코!
1: 어? 로티! 잡잡아! 잡자!
6: 무사했구나! 아, 맞다! 베블리랑 하트핑은?
1: 동물들을 무사히 구조해서 지금 구명보트에 태우고 있어.
6: 다행이다. 자, 이제 집으로 돌아가 볼까? 뭐지?
9: 감히 마스터 그레이님의 위대한 계획을 파괴하다니! 이 배탄군 후회하게 해주마!
6: 캔디코!
9: 이거 왜 안 돼?
6: 뭐지?
1: 어? 혹시 드론들을 부르려는 거야?
9: 뭐? 이 녀석이 그걸 어떻게?
1: 소용없어. 지하의 드론들이 한가득이더라고. 모두 고장나서 한 대도 못 올 거야.
9: 말도 안 돼!
6: 오, 역시 캔디코!
9: 이
3: 녀석들! 이렇게까지 날 방해하다니! 가만두지 않겠다! 가만두지 않겠어!
6: 이 녀석이 뭐라든 우리는 절대 지지 않아!
3: 너희 중 누구도 이 배를 빠져나갈 수 없다!

잘 가라.

0: 저리 미치야!
1: 첩첩이야, 엄마, 아빠?
0: 귀찮게 울지 마!
1: 촉촉! 안 돼! 촉촉!
2: 핸디코! 이제 그만둬, 매드코카!
0: 어떻게 나에게?
2: 캐디코!

0: 잡아. 너라도 어서 도망쳐. 어서.
1: 모두 조용해졌군. 모든 건 마스터 크레인님을 위해!

0: 차차.
1: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0: DNA 코인? 이건 뭐지?
1: 드로티, 괜찮아?
0: 잘 모르겠어. DNA 코인들이 날 도와주려 하는 것 같은데 분명한 건 이제 저 녀석에게 절대 질 것 같지 않아.
2: 슈퍼 탐사 X 절대 용서하지 않겠어!

0: 접촉.
1: 모두 무사히 서 정말 다행이다.
2: 그만해. 간지러.
3: 찹찹이가 가족을 찾아준다는 약속을 지켜줘서 고맙대.
2: 그래, 알았어. 그만. 너희 덕분에 모두를 구할 수 있었어. 고마워. 슈퍼탐사대 X! 앞으로도 사라져가는 생명들을 구하는 거야!
4: 테라피아와 생명의 나무를 위해!
1: 이 행성을 위해!
3: 모든 동식물들을 위해!
5: 그리고 우리를 위해!
6: 슈퍼탐사대 X!
7: 이번에도 날 방해하려는 건가? 슈퍼탐사대 X!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네이비 핑. 오늘은 내가 요리사. 요리놀이로 맛있게 만들어 볼게요. 밥솥 세트로 따뜻하게 뚝딱. 토스트기에 빵도 구워요. 내일은 어떤 요리를 해볼까? 베이비핑과 함께.

0: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1: 매일매일 락토핏.
0: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0: 천하장사 장수풍뎅이.
1: 우와, 예쁜 나비야.
2: 나비? 어디? 어디?
1: 우와. 핑, 가만히 있어.
3: 어, 나비가 핑크에 앉았어.
1: 나비 정말 예쁘다.
2: 그러게.
4: 나비가 날아가 버렸어. 나비랑 같이 놀고 싶었는데.
3: 그러게. 곤충들이랑 친구가 되면 좋을 텐데.
5: 나한테 방법이 있지.
6: 무슨 방법?
5: 그건 바로 자가 절한 드론.

0: 우와, 이게 뭐야? 새로 발명한 기계야. 곤충 탐험 갈 때 이 드론만 있으면 어디서든 작아질 수 있어.
1: 더 가까이서 관찰할 수 있겠네.
2: 우와, 정말 멋지다.
0: 이걸 누르면 왜 안 되지?
3: 트리케라야!
1: 뭐라고? 목소리가 작아서 안 들려.
0: 시간 제한이 풀리기 전까지는 커질 방법이 없는데 어떡하지?
1: 우리도 작아져서 트리케라랑 같이 곤충 탐험 가자. 좋았어. 고고다이노 곤충 탐험대 출동!
3: 출동!

0: 우와, 꽃이 엄청 커졌어.
1: 꽃이 커진 게 아니라 우리가 작아진 거야.
2: 지진이야. 난 지진. 지진이 아니라 토끼였구나.
3: 안녕, 토끼야.
0: 우와, 사슴다리가 엄청 길어.
2: 깜짝 놀랐네. 우와.

0: 작아지니까 모든 게 다 달라 보이는 것 같아.
1: 맞아, 맞아. 어? 아, 근데 저 곤충은 뭐지?
2: 우와, 정말 멋지게 생겼다.
3: 저 곤충은 말이야, 헤라클레스 장수풍뎅이야.
4: 헤라클레스 장수풍뎅이?
3: 응, 몸집이 크고 힘도 엄청 센 곤충이야.

0: 아, 그래서 헤라클레스라는 이름이 붙었구나.
1: 어? 아, 왜 저러는 거지?
0: 설마 우리 공격하려는 거야?
2: 얘들아, 모두 피해!

0: 사민들 영역을 넘보다니 가만두지 않겠어.
1: 우리 치킨대로 오해했나봐.
2: 내가 헤라클레스를 막아볼게.

0: 제법인데 하지만 나를 이길 순 없지.
1: 렉스! 헤라클레스 그만 멈춰. 소모 파워 불도저.
2: 소모
0: 어림없지. 자, 이제 하나 남았군.
3: 난 무시무시한 꿀공룡이야. 나랑 싸우면 너만 손해일걸? 진짜야.
0: 말이 많군. 분별은 거기서.
3: 따라오지 마.
0: 이젠 도망갈 수 없겠지?
1: 이 소리는...
4: 이제 곧 커질 텐데!
1: 곤충은 크기가 작아도 정말 강력하구나.
5: 정말 놀랬어.
6: 앞으로의 곤충 탐험이 아주 기대되는걸.
3: 나는 곤충 무서워.
5: 나도.

0: 팽수와 함께하는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 민방공 경보. 누가 화재경보기 잘못 눌렀나? 아시커요.
1: 이 소리는 화재경보기가 아니라 민방공 경보입니다.
0: 민방공 경보요? 그게 뭔데요? 민방공 경보란 적의 항공기나 미사일 등에 의한 공격이 예상되거나 공격 중일 때 그 사실을 국민들에게 신속히 전파하기 위한 것입니다.

0: 공격이 어떻게 구분할 수 있어요?
1: 첫 번째, 적의 공격이 예상될 때 사이렌 평타음이 1분가량 울리는 것이고, 두 번째, 적의 공격이 임박하거나 진행 중일 때 사이렌 소리가 5초간 상승하다가 3초간 하강하는 소리가 된답니다. 중속 경보가 울리면 대피소 표지판을 찾아 5분 이내에 재빨리 대피해야 하고, 주요 시설이 미사일, 무인항공기에 의해 피폭된다면 가급적 외출을 삼가고 오염시설이나 물자에는 접근하지 말아야 합니다. 만약 실내에 있는 경우 문틈, 창틈을 막아 오염된 공기가 들어오지 않게 합니다. 방독면과 보호衣 같은 개인보호 장비가 있다면 꼭 챙겨주시고, 없을 경우 마스크를 쓰고 방수자켓이나 우비를 착용합니다. 공습이 멈추고 조용해졌을 때는 TV, 라디오에서 방송되는 정부 발표에 귀 기울여주세요. 우리 모두를 지키는 민방공 경보, 잘 듣고 신속하게 대비합시다.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1: 마데카 솔메이트
0: 출동. 얼굴엔
2: 순한 킬킬,
0: 중물엔
2: 덥덥한
3: 순하게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4: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5: 우와, 뽀로로 피크닉 놀이터 가자.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2: 얼리면 더 맛있어.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3: 직종.
1: 얼굴엔
3: 순한 킹킹.
1: 식물엔
3: 덥덥한 말.
4: 순하게 지켜줄게.
1: 대한민국

0: 최초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솔.
1: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2: 매일매일 락토핏.
1: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0: 사트로즈 새 단장 기념 이벤트 시작합니다. 어서 들어오세요.
1: 네. 어, 미안.
0: 주문하신 케이크 나왔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2: 네. 하트로즈 새 단장 기념 새로운 케이크는 어떠세요?
1: 딱 지금만 빵 30% 할인해드립니다.
2: 어머, 정말이요?
0: 어디, 엄청 바쁘겠죠?
3: 로미, 어? 빵 나왔어.
4: 쉬엄쉬엄해, 로미.
0: 괜찮아요, 오빠. 어서 오세요.
2: 안녕.
0: 우와, 마야, 메리로. 잠시만.
5: 아무래도 힘들겠는데.
0: 뭐가?
6: 설마 잊은 거야? 오늘 자전거 타러 가기로 약속했잖아.
0: 그랬었지.
5: 이렇게 바쁘니까 뭐 어쩔 수 없지.
6: 그럼 우리도 돕자.
5: 그래, 자전거는 이따 다 같이 타러 가면 되니까.
0: 고마워 얘들아.
7: 이렇게 평화로운 나날이 이어지면 좋겠다고 생각했어. 계속 아무 일 없이 말이야.

0: 다들 어디 있지? 어? 흰내핑! 애들 못 봤어?
1: 아! 성당핑! 나도 애들을 찾고 있었는데 마을 어디에도 없어.
0: 어, 이상하다. 다들 어디로 간 거지? 아래로 내려가 보자.
2: 모두 안녕. 아직 남아있는 친구들이 있었네요. 난 이모션 왕국의 프린세스야.
1: 프린세스?
3: 이상하다. 우리가 아는 프린세스는 노미뿐인데.
1: 저거 마을의 마스터키 아니야, 수지?
4: 마스터키라고?
5: 그 난리가 나나.
4: 근데 그게 왜 저기 있지?
2: 이 마을은 매우 위험해졌으니까 다른 곳으로 모두 이사를 가야 해요.
5: 이사?
0: 어디로 가는데?
2: 최고로 멋지고 재밌는 곳. 마음껏 장난치며 놀 수 있는 곳.
1: 뭐? 마음껏 장난치며 놀 수 있다고?
2: 자, 여러분은 자유예요. 문이 닫히기 전에 어서 친구들이 기다리고 있는 곳으로.
1: 우와! 빨리 가자!

0: 이젠 그일을 해볼 수 있겠어.
1: 저거 진짜 마스터키야 꿀해. 우리 마을에 뭔가 멋지게 바뀌었어. 나나
2: 그런 말 할 때야 솔직히.
1: 아무래도 뭔가 수상해. 어서 왕국에 이 사실을 알려야 해.
2: 거기서 뭐 하고 있는 거지 다 해? 너희 로열티니핑이야?

0: 날아오는데?
1: 어? 어디 어디? 새인가?
0: 이쪽으로 아. 온다! 미안했죠! 조용히 해!
1: 뭐야 갑자기? 너희는 누구였죠? 그 문양은?
0: 넌 지구로 파견된 로열 티니핀?
1: 부탁이야. 프린세스 로미가 어디 있는지 알려줘.
2: 로미라면 여기 있는데죠?
1: 프린세스 로미가 확실했네.
0: 어쩌다 이렇게.
1: 이거 안 파나나?
3: 너가 어떻게 된 거야?
0: 근데 너희 옷을 입었네?
1: 게이트가 지구로 연결되어 있었나 봐, 꿀에.
4: 내 덕분에 바로 프린세스 로미를 찾은 거라고, 나나.
0: 완전 우연이었거든, 솔직.
1: 게이트라니? 무슨 게이트?
0: 너흰 대체 어디서 온 거야? 그게 이야기하자면 좋은 텐데.
1: 설지비!
0: 뭐지? 진흙탕에 빠진 이 지저분한 건?
4: 지저분하다니! 대체 넌 누구냐?
0: 상자가 말을 하는데?
5: 혹시 너희는 이게 뭔지 알아?
1: 아니, 모르는데 나나. 이런 상자는 처음 봤구래.
4: 무슨 소리야? 상자라니? 난 상자가 아니. 뭐야 여기? 좁아, 냄새나. 잘 안 들려, 잘 안 보여. 이 녀석들, 어서 날 여기서 꺼내지 못할까?
5: 뭘 어떻게?
0: 여기 열쇠 구멍이 있어.
5: 열쇠!
1: 괜찮아, 그래?
0: 안 괜찮아, 솔지. 빨리 미스틱 마을의 친구들을 구해야 하는데.
4: 미스틱 마을? 프린세스 도와줘!
1: 미스틱 마을이라면 이모션 왕국 북쪽에 네모산 기슭에 있는 작은 마을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쭈?
2: 응, 우리는 거기서 도망쳐 왔어, 꿀에.
4: 마을의 마스터 키를 빼앗겨서 큰일 났어, 나나.
0: 마을의 티니핑 모두를 여기로 떨어뜨렸어, 솔지.
1: 대체 누가 그런 짓을?
4: 좀 수상하긴 했는데.
2: 자기가 이모션 왕국의 프린세스래.
0: 제...
6: 고맙습니다. 또 오세요.
5: 진짜 피곤하다.
6: 뭐야, 아직 쉬는 시간 아니야?
7: 에이, 이제 겨우 한가해졌는데 조금만 쉬게 해주세요. 응? 네?
6: 그래, 쉬어라 쉬어.
4: 바쁘다 바빠. 여긴 대체 어떤 세상일까? 빨리. 뭐야 빨리. 너무 느긋한 거 아니야?

0: 어서 빨리 서둘러서 해! 시간 아까워, 빨리!
1: 아니, 쉬고 있을 때가 아니야!
2: 갑자기 왜 그래? 쉰다며?
1: 말도 안 돼요! 쉬지 않고 빨리 움직이면 할 수 있는 게 얼마나 많은데요?
0: 그럼, 그럼! 빨리, 빨리! 빨리 돌아가서 몬주 박사님께 알려야 해.
3: 기다려, 이 녀석들! 널 쫓을 셈이야?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널 인정도 모르냐?
0: 안 돼. 한시가 급해.
3: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걷어만 주신다면 언제가 꼭 그대를 갚을게요. 제발요!
2: 어떡할까?
0: 할 수 없지. 대신 다음에 또 그렇게 못되게 말하면 안 봐줄 거야.
3: 감사합니다, 주인님. 당신이 정말 아름다운 마음씨에 참.

0: 대신 플로라 하트. 자, 다녀왔습니다.
1: 바쁘다, 바빠. 더 손님. 어서오세요. 주문은요?
2: 뭘 먹을까?
1: 아, 이거 주세요. 이거 맛있어요. 가게 주시고. 자, 결제됐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3: 아니, 살 게 남았는데.
1: 빨리 케이크 주세요. 다 팔릴 것 같단 말이에요.
4: 계속 굽고 있어.
5: 좀 기다려. 그렇게 보챈다고 빵이 빨리 나오진 않아.
1: 아우, 다 뽑혔잖아. 반죽을 이렇게 빨리하면 되잖아요.
6: 준, 적당히 좀 해. 너무 지나치잖아. 이런다고 월급 올려주지 않거든. 그만해.
7: 오빠가 좀 이상한데.
0: 이건 혹시 티니핀 때문인가?
8: 그러고 보니 우리 마을에 항상 서두르는 아이가 있었어. 나나.
0: 맞아, 그래. 뭐든 빨리빨리 하라던 빨리핀이라네요.
7: 빨리핀? 대체 어디서 튀어나온 거지?
0: 저기 있어, 그래!
7: 또 시작인가?
0: 바쁘다, 바빠, 빨리!
7: 미스틱 마을의 빨리핀!
0: 장난은 이제 그만뒀죠?
7: 뭐? 왜 그만해야 해, 빨리? 분명 그 애가 그랬어. 여기서 마음대로 장난쳐도 된다고, 빨리! 아니, 그러니까 그건 설명하기 복잡한데.
0: 빨리! 네 얘긴 따분해서 들어줄 수가 없어, 빨리!
7: 거기다! 잡았어!
0: 내가 장난이다!
7: 아누! 느린 것들한테는 안 잡힐 거야, 빨리! 너무 빨라, 나나.
6: 생각 없이 막 달려드니까 쉽게 지치는 거 아니야. 움직이기 전에 먼저 생각 좀 하지.
7: 그래, 너는 생각이 많아서 참 좋겠다.
0: 싸우고 있을 때가 아니야, 그래.
7: 요 녀석이. 너무 느리잖아. 여기야, 여기.
9: 빨리핀. 느리고 게으른 애들을 혼내줘야지.
7: 그래야겠다, 빨리. 이런, 이런, 내가 한가하게 게으름을 피우고 있었네, 빨리. 핑! 빨리 핑! 하차! 빨리, 빨리, 빨리!
6: 이제 그 애 마법에 걸려버렸어!
7: 빨리 생각을 해, 생각을! 아까도 있었어.
6: 그렇지, 그래!
7: 방법은 하나뿐이야!
6: 빨리, 빨리, 손을 놔야지!
7: 먼지 박사님, 먼지 박사님!
10: 로미 공주님, 일단 좀 진정하시고 얘기를.
6: 새 변신 아이템 보내줘요. 지금 당장에 오세요.
10: 예? 아, 예. 미스틱 하트윙이 준비돼 있지만 조정할 시간이 조금 필요한데.
6: 빨리요, 얼른요.
10: 알겠습니다.
7: 시간이 없어, 시간이.
6: 보내셨나요? 빨리, 빨리요. 아직도 미스틱 하트윙이 안 왔어요.
10: 공주님, 아직 1분도 안 지났어요. 기다리세요.
6: 못 기다려요. 당장 급하단 말이에요.
8: 뭘 밟은 거야? 응? 내가 왜...
0: 역시 이 방법이 효과가 있었어. 빨리핀의 마법은 이제 풀렸었죠.
7: 맞다. 빨리핀을 막아야 해.
6: 어떻게 내 마법이 풀렸지?
7: 느림보처럼 여유로운 건 안 돼, 빨리. 빨리빨리 서두르는 게 좋아, 빨리. 페인. 그렇게 느려서 나를 낼 수 없어, 빨리.
6: 왜 나한테 이러는 거야?
7: 느리고 게으른 건 못 참아. 빨리빨리 하는 게 얼마나 좋은데.
6: 보지마, 보지마.

0: 그게 바로 몬주 박사님이 얘기하셨던 미스틱 하트?
1: 신기한 힘이 넘쳐났죠!
0: 좋아, 그럼 가볼까?

0: 무슨 일이 일어난 거야? 나도 보고 싶어.
1: 빨리 핑. 얌전히 캐치 되시지.
0: 뭐야? 왜 갑자기 변했어? 빨리.
1: 그래봤자 시간만 아까워. 빨리.
0: 빨라졌네. 빨리.
2: 미스틱 하트윙의 힘이랄까?
1: 치. 일단은 도망치고 보자. 빨리.
0: 기다려.
1: 얘들아?
0: 없어. 얘들아.
2: 어디 간 거지?
3: 이건 뭐지?
4: 티니핑이 있는 곳을 알려주나 봐. 어서 열어봐.
2: 열쇠 티니핑들은 물건 모양으로 숨을 수 있나 봐.
4: 근데 세 개 중에 어떤 거에 숨은 거지? 말썽달썽하네, 큐.
2: 다 같이 찾아보면 분명히 빨리 찾을 수 있을 거야. 자, 얘들아.
1: 분명 이 사탕탕이야, 나나. 느낌이 딱 왔어, 나나.
3: 그럼 난 이거. 나나핑은 퀴즈를 잘 맞춘 적이 한 번도 없으니까, 솔찌.
1: 이쪽이라니까, 나나.
3: 아니, 이쪽이야, 솔찌.
4: 난 그럼 남은 걸로 할래, 그래.
2: 하트핑, 어떻게 생각해?
4: 나도 저 마카롱이 수상해. 우리 가게에서 똥가롱은 안 만들잖아, 쭈.
2: 좋아, 새로운 아이템으로 숨어있는 걸 깨뜨려보는 거야.

0: 완전 세팅이 핑! 빨리 핑! 캐치! 이럼 서두르고 싶어도 서두를 수가 없잖아, 빨리!
1: 자, 어?
2: 너무 열심히 일해서 지쳤어. 좀 쉬어야겠다.
3: 월급은 올려줄게.
0: 드디어 첫 번째 열쇠 티니핑을 캐치했어. 야호! 내가 고른 마카롱이 정답이었었구나.
4: 남은 걸 고른 게 운이 좋았네, 솔직히.

0: 프린세스! 고마워, 나나!
1: 지금처럼 열쇠 티니핑들의 장난을 막아줘, 솔지!
0: 그리고 모두를 도와줘, 그래!
2: 응? 제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난 널 꼭 되찾을 거야.
3: 로미가 또 우리 일을 방해해서 다해!
2: 뭐, 괜찮아. 아직 티니핑들은 많이 남아있으니까. 그리고 우리가 마스터키를 갖고 있는 한 앞으로 더 재밌어질 거야.
0: 자, 정식으로 우리를 소개할게. 난 나나핑이야, 나나. 난 꼬레핑이라고 해, 꼬레.
1: 나는 솔지핑, 솔지.
4: 잘 부탁해.
0: 나야말로 잘 부탁해.
3: 그래, 모두들 미스틱 마을을 되돌리기 위해 힘내줘.
0: 상자한테 인사한 거 아닌데, 꼬레?
1: 얜 왜 이렇게 끼어드는 거야, 솔지?
0: 쭉 신경이 쓰였는데 말이야. 상자, 넌 누구야?
3: 난 상자 따위가 아니야. 난 미스틱 마을의 위대한, 아주아주 고귀하고 위대한 티니핑이라고.
0: 거짓말!
5: 볼품없는 상자 속에 그렇게 위대하신 티니핑이 들어있다고.
0: 뭐, 심심해서 들어갔나?
6: 로미 공주님, 이번에도 잘 해결하셨군요. 처음 정해진 게 하추핑이라 정말 다행입니다.
0: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6: 아, 공주님이 변신할 때 가장 적합한 로열 티니핑을 미스틱 하트윙이 알아서 정해주거든요. 물론 공주님이 정하실 수도 있고요. 아무튼 미스틱 하트윙에 열쇠 티니핑들의 정보가 들어있습니다. 거기 있는 열쇠 티니핑이자 로얄 티니핑인 아이들과 함께 지구로 건너간 열쇠 티니핑들을 모두 캐치해주세요.
0: 네, 알겠어요, 박사님.
6: 그럼 미스틱 하트윙의 하트를 꽉 눌러보시겠어요?
0: 어? 왜요?
6: 거기에 그 아이들을 위한 선물을 넣어두었어요. 마음에 들면 좋겠는데.
0: 선물?

0: 홍순이는 딸기 농장. 말하는 포리더위로 딸기를 톡톡. 딸기를 예쁘게 자르고 케이크에 쏙쏙 얹으면 우와 딸기 케이크다. 토끼도 냠냠. 홍순이는 딸기 농장.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출동. 얼굴엔
2: 순한 킬킬.
1: 진물엔
2: 덥덥한
3: 순하게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4: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5: 매일매일 락토핏
4: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다들 뭐 먹는 거지?
2: 이게 뭐예요?
3: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4: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5: 난 상대가 누구든 항상 최선을 다한다. 비록 그 상대가 아빠일지라도.
6: 또 졌네.
7: 손끝에서 펼쳐지는 두뇌 게임 카누즈 헤드 투 헤드. 다양한 시리즈로 만나보세요. 갑의 가족.
8: 눈만 바쁜 요즘 교육 어떻게 생각해요?
9: 연필을 굴려야 머리도 잘 굴러가죠.
10: 지당하신 말씀.
11: 아소비 키즈. 특허받은 교재와 대면 교육으로 생각의 깊이가 다르다. 유치초이 전문 아소비.
12: 대한민국 아이들

0: 상처 걱정 없지.
1: 마데카 솔메이트.
0: 얼굴엔
2: 순한 킬킬.
0: 눈물엔
3: 순하게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2: 얼리면 더 맛있어.
3: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4: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5: 매일매일 락토핏
3: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2: 얼리면 더 맛있어.
3: 베이비핑. 오늘은 내가 요리사. 요리놀이로 맛있게 만들어볼게요. 밥솥 세트로 따뜻하게 뚝딱. 토스트 뒤에 빵도 구워요. 내일은 어떤 요리를 해볼까? 베이비핑과 함께.
4: 스쿨버스 왔네.
5: 학교 가자.
6: 안녕 친구들.
7: 같이 가자.
8: 안녕.
9: 재밌게 공부해요.
10: 와, 놀이터다.
11: 빙글빙글 쌩쌩.
12: 정면 버스 펼치면 놀이터. 뽀로로 까방. 스쿨버스
4: 내일 떠나자.
13: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14: 마데카 솔메이트
15: 질동.
13: 얼굴엔
16: 순한 킹킹.
13: 중물엔
17: 덤덤한
18: 순하게
19: 지켜줄게.
13: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20: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21: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22: 매일매일 락토핏.
21: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23: 로봇의 진화는 계속된다. 5세대 변신 로봇 자동차 로봇 에볼루션 X. 더 강력한 파워로 위험해진 대도시를 지킨다. X와 함께 돌아온 세상의 듀오 로봇 에볼루션 Y. 더 빠른 스피드로 오늘도 대도시를 위해 달린다. 합동 공격이다. X 파워 버스트 Y 소닉킥. 강화된 마인드 코어로 돌아왔다. 대도시를 지키는 로봇 에볼루션 X 에볼루션 Y.

0: 보이지 않는 손님.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1: 야, 도망쳐!
0: 어디 도망쳐 보시지? 잡았고, 잡았고, 잡았고.

0: 애들은 왜 여기서도 땀을 흘리고 놀까? 나처럼 예쁜 꽃들도 보고 그래야지. 그치, 슈리야?
1: 근데 이 꽃은 원래 이렇게 생겼나?
0: 신기하네. 글쎄.
2: 예쁘지요? 아직 피지 않은 꽃, 꽃망울이라 부른답니다. 모든 꽃들의 시작 바로 꽃망울, 꽃망울 속에 피어날 꽃들의 이야기가 담겨있죠. 어떤 꽃을 피울지, 어떤 향기를 뿜을지 작은 꽃망울 속에 마법 같은 이야기가 담겨있죠.
0: 로벨리, 이건 무슨 꽃인데요?
2: 마법은 장인이지만 꽃은 잘 모른답니다. 이제 마법 유치원으로 돌아갈 시간이에요.
0: 꽃에 담긴 이야기.
3: 저기 못 보던 화분이잖아.
0: 어? 어제 소풍 갔을 때 슈리랑 봤던 건데.
2: 슈리가 이 예쁜 꽃망울이 어떤 꽃을 피울지 친구들과 함께 보고 싶다고 해서 같이 가져왔답니다. 그렇지요?
0: 네.
4: 정말 예쁜 꽃이 피었으면 좋겠다.
5: 놀이터에 해바라기가 제일 좋아.
4: 그거 진짜 꽃 아니거든. 관찰 해바라기야.
5: 어쨌든 그래도 그게 제일 잘생겼어.
4: 잘생겼다, 핑.
0: 빨리 꽃이 피었으면 좋겠다.
6: 네.
0: 그럼 꽃이 필 때까지 돌아가면서 물을 주는 건 어떨까?
4: 좋아!
0: 얘들아! 꽃이 반짝 피었어!
7: 향긋해!
3: 로블리는 코가 없는데?
2: 자자자, 이제 수업하러 가야지요. 자, 이제 모두 마법 유치원의 신나는 수업 시간. 첫 번째 시간은

0: 자, 다 함께. 응? 어?
1: 핀핀, 너 콧물.
2: 모두 얼음.
0: 아. 설마 감기? 감기 바이러스는 분명 멜리나님이 비밀의 숲에 봉인하셨는데.
3: 로블리, 멜리나님이 뭘 하셨다고요?
0: 아, 아닙니다.
4: 나 아픈 거냐, 핀?
0: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절대요. 그것보다 우리에게 할 일이 생겼답니다.
5: 그게 뭔데요?
0: 대청소!

캠핑은 저랑 보건실로 가볼까요? 마법 청소 도구들! 친구들을 도와주세요. 대대적인 소독 청소로 부탁해요. 분명 여기에다 둔 것 같은데. 핑핑 따.

0: 차를 좀 마시면서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1: 다 마셨다, 피다치.
0: 감기약이 대체 어디 있는 거야? 이 소리는 설마?
1: 로블리, 재채기가 멈추지 않아요.
0: 다들 이게 무슨 비상! 모두 보관실로! 대체 알 수가.

0: 감기가 절대로 사라지지 않나. 아이들을 도울 방법을 모르겠어.
1: 로블리, 로블리. 제가 아이들을 돌볼게요. 올라가서 쉬세요.
0: 아니요, 아니요. 괜찮습니다.
1: 어, 로블리의 얼굴에.
0: 얼굴이요? 응? 뭐지? 처음 보는 이 노란 가루는 설마? 이 노란 가루가 원인 같아요. 어디서 시작됐는지 알아내야 해요.
1: 어, 어떡해요?
0: 그러니까, 그래, 마법 스캐닝. 주니토니의 마법이 필요하답니다.
1: 쉬, 제대로 잠도 못 잔 아이들인데 그러다 깨겠어요.
2: 이미 깼거든요.
0: 아무래도 이 노란 가루가 재채기의 원인 같아요. 노란 가루가 어디서 왔는지 알아내야 해요.
3: 네, 마법 스캐닝. 밖에서부터 이어지고 있어요. 이쪽이야. 여긴 교실이잖아.
4: 어? 뭐야, 우리를 괴롭힌 게 꽃이었어?
3: 토니, 어둠의 기운일지 몰라. 마법이 필요해.
5: 응. 주니! 토니! 마법의 힘으로! 주피, 주피, 주피, 주! 주니! 토니! 변신!
3: 저 꽃을 없애야 할 것 같아.
6: 아니야!
3: 슈리, 위험해.
6: 위험하지 않아. 우리가 함께 피운 꽃이잖아.
3: 어둠의 기운이 스며든 꽃일지도 모른다고.
4: 노란 가루가 공격하고 있어.
3: 마법 공격이 필요해.
2: 어? 어? 이게 뭐야?
4: 어? 쟤들 살아있나 봐.
3: 진짜?
0: 잠깐, 너희들 혹시 말도 할 수 있니? 준이, 아무래도 이 친구들과 얘기를 좀 해봐야겠어요. 어떤 모습인지 볼 수 있게 커다란 마법을 부탁해요.
3: 네, 네. 주피, 주피, 주피, 주! 거들어!
2: 꽃이랑은 전혀 다르네.
4: 이상하게 생겼는데.
6: 이상하다, 핀.
2: 우리가 왜 여기까지 와서 고생이야? 아, 참, 너.
4: 어, 나, 왜?
2: 나원, 참, 꽃이 너희를 괴롭혔다고? 너희가 꽃을 괴롭힌 거잖아.
7: 우리가 괴롭혔다니?
2: 우리를 맘대로 여기로 데리고 왔잖아. 우리를 데리고 오지 않았다면 너희도 재채기로 힘들어하지 않았을 거야.
0: 어, 역시 재채기의 원인은 이 노란 가루. 감기가 아니라 정말 다행이에요.
6: 우린 그저 예쁜 꽃이 피는 모습이 보고 싶었던 것 뿐인데.
2: 우리가 살던 곳의 친구들이랑 떨어지면 안 된단 말이야.
6: 친구들?
2: 꽃향기에 끌리는 친구가 없으면 꽃들은 살 수가 없어.
6: 꽃향기? 혹시 꿀벌?
2: 맞아, 내 친구 꿀벌.

0: 열매가 돼?
1: 우리가 다른 꽃으로 옮겨가야 비로소 열매가 생길 수 있는 거야.
0: 그럼 교실 안에 있으면 열매가 안 생겨?
1: 우리를 옮겨줄 친구도 없고 다른 꽃들도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자연 속에 있어야 하는 거라고.

0: 너무 예뻐서 곁에 두고 싶었어.
1: 우리를 아껴주고 싶다면 꺾지 않고 뽑지 않고 그냥 있는 그대로 보호해주면 돼. 어?

0: 시간을 조종하는 구슬.
1: 뽀뽀.
2: 여러분, 점심시간이 끝났으니 이제 과학 수업을 시작해볼까요?
3: 우리 조금밖에 안 놀았어요.
4: 아직 점심시간이라고요.
5: 지금은 오후 1시.
0: 말도 안 돼! 진짜 재밌었는데.
5: 시간이 너무 빨라.
4: 시간이 빠르다고? 믿을 수 없어. 이렇게 빨리 지나갔을 리 없어.
0: 어떻게?
4: 사실대로 말해요. 몰래 몰래 움직였죠?
6: 절대 절대. 이쯤.

0: 아니, 분명 엄청 금방 지나갔는데.
1: 그건 말입니다. 이 시간 구슬로 제가 여러분의 시간을 조종했기 때문이지요.
2: 시간 구슬?
1: 그럼 시간을 조종하는 법을 배워볼까요? 네! 자,
3: 전자레인지잖아요.
0: 시간 조종하는 법을 알려주신다면서요.
1: 아직도 의심하고 있군요. 지금부터 여러분의 시간을 아주아주 아주 느리게 바꿔주겠어요. 소리 소리 짠. 소시지가 따뜻해지려면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2: 1분이요!
1: 좋아요. 이제 모두 뒤로 돌아주세요. 이제 1분. 60초의 시간 동안 눈을 감고 어떻게 소시지를 맛있게 먹을지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1분이 다 됐다 생각하면 눈을 뜨고 뒤를 돌아봐주세요. 기리기리기기 길어져라 시간아. 시작.
4: 1분 됐을 거야.
5: 어? 정말?
6: 아, 60초는 금방이지. 소시지 익은 냄새가 난다고.
4: 냄새가 난다, 핀!
6: 땡겨!
4: 말도 안 돼. 아직 20초나 남았어?
1: 이것이 바로 시간이 길어지는 놀라운 마법. 시간 마법으로 길어지는

0: 시간. 아직도 믿지 못하는 그 눈빛은 뭐지요? 이번엔 반대로 시간이 짧아지는 놀라운 마법. 시간 마법으로 짧게 짧게 줄어든 시간.
1: 잠깐! 내 소시지!
2: 이건 뭐냐, 빈?
0: 똑같은 1분 안에 다른 그림 찾기를 해보는 거예요. 자, 지금 보이는 그림이 두 개로 나눠질 거예요. 같아 보여도 다른 곳이 네 군데 있답니다. 다 함께 찾아보세요. 같은 1분이지만 이렇게 짜라짜라짜짜 짧아져라 시간아. 시작!
3: 저기, 저기! 아닌가?
4: 잠깐만 말해!
5: 와, 10초쯤 지났나?
0: 30초 경과.
3: 뭐라고요? 준이, 집중해! 어? 찾았다! 두 개 남았어!
1: 이렇게 된 이상!
3: 하나 남았!
0: 시간 종료!
6: 대박!
3: 순식간에 1분이 지나가 버렸어.
1: 로블리가 시계를 만진 거 아니야?
3: 아니야, 내가 계속 시계를 보고 있었어.
0: 이것이 바로 시간 마법. 시간이 달라지는 놀라운 마법. 시간을 마음대로 조종하는 것. 시간 마법으로 길게 짧게 변하는 시간. 기다렸답니다, 그 눈빛을.

0: 진심을 이제 알겠죠. 이것이 바로 시간마법. 길게 길게 늘어나고 짧게 짧게 줄어드는 놀라운 시간의 마법에 흠뻑 빠져들어 보세요. 30분 뒤에 돌아올게요. 그동안 마음껏 시간을 조정해 보세요.
1: 네!
2: 뭐부터 해볼까?
1: 이리게! 내가 먼저라고!
2: 안 돼! 공평하게 가위바위보로 순서를 정하자!
0: 잘하고 있네요. 30분 후가 기대되는걸요.
3: 가위바위보!
4: 야호! 1등이다! 난 5분을 엄청 늘려서 오래 인형놀이 할 거야. 길이 길어져라! 시간아!
1: 채 꼴찌야. 그래도 참고 참아서 꼭 시간을 바라봐. 빠르게 할 거야.
2: 그래서 뭐 할 거냐, 핀?
1: 나는... 아, 까먹었잖아.
2: 미안하다, 핀.
1: 돌아가면서 5분씩 나 빼고 7이니까 35분만 참으면 된다. 로블리가 30분 뒤에 오면 난 못하잖아.
2: 무슨 짓이야, 콘타? 네 순서가 아니잖아.
1: 금방 쓰고 주면 되잖아. 마구마구 돌려서 밥 먹으러 갈 거야.
2: 이리 줘.
1: 나 지금도 배고프다고.
2: 너희들 내 인형놀이를 망치지 마. 야!
5: 시간 부풀이.
1: 걔, 네가 빼앗아서 그랬잖아.
2: 네가 먼저 했잖아.
1: 너 아니었으면 이런 일 없어.
2: 그만.
5: 오늘만 벌써 세 번째.
2: 망했어. 망했다고.
5: 너희 싸우려고 만나니.
6: 싸우지 말고 생각을 해야지.
2: 로블리가 알면 큰일이야.
5: 로블리가 오기 전에 뭐라도 해야 해.
7: 이건 어때? 됐다. 짜잔.
2: 이렇게 된 이상 마법으로 해결한다.
8: 유치원 놀이 중에는 마법 금지잖아.
2: 그럼 이걸 어떻게 해결할 건데?
8: 알겠어.
2: 주니 도니 마법의 히어로 주피 어때? 물건을 붙이는 마법이나

0: 시간을 되돌리는 마법이 있어?
1: 그런 게 있겠냐?
0: 너는 이렇게 될 건데!
2: 도서관에서 다른 마법서를 찾아봐야 할
3: 회복의 마법!
0: 회복의 마법?
2: 회복의 마법은?
0: 에? 마법 병력 10명이 된 자만 쓸 수 있다고?
2: 이제 다 끝났어.
0: 그럼 10년을 10분으로 줄이자, 핀! 야, 시간 구슬은 깨졌다고! 그럼 회복의 마법으로 되돌리자, 핀!
3: 그거 배우려면 10년 걸린다니까!
0: 10년을 10분으로 줄!
4: 시간 구슬은 깨졌다니까!
0: 시간이 얼마나 남았지?
5: 아이들이 잘 놀고 있거든요.
6: 그럼요.
3: 30분이 벌써 지났다고?
1: 여러분, 즐거운 시간들 보냈나요? 응? 그런데 주니토니 왜 마법사 복장이지요?
2: 아이, 그게...
1: 왜들 그렇게 놀란 표정이에요? 마치 시간 구슬을 깨기라도 한 것처럼. 진짜 됐어요?
7: 보물이 잘못됐어요!
1: 이그렇지, 마법 유치원에서 가장 소중한 보물을 멜리나 님이 아시기라도 하면... 아무도 없답니다. 사실 이 구슬은 아무것도 아닌 구슬. 우리 생각에 따라 같은 시간이 얼마나 달라지는지 알려주기 위한 장난감이었어요.
7: 네?
1: 음식을 기다릴 땐 정말 정말 길게 느껴지고 재미있는 걸 할 땐 시간이 정말 짧게 느껴졌지요.
7: 네!
1: 시간은 늘 똑같이 흐르지만 여러분의 마음에 따라 다르게 느껴지는 거랍니다.
7: 아~
1: 마치 마법처럼 신기하지 않나요?

0: 우리 마음에 따라 시간이 다르게 느껴지는 거였네요.
1: 그래서 소중하고 즐겁게 그리고 의미 있게 써야 해요. 알겠지요?
2: 네!
3: 이 아깝고 소중한 시간이 더 흘러가기 전에 어?

0: 사실은 마지막 부품만 넣으면 완성되는 진짜 시간 도술이었는데.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2: 지금.
1: 얼굴엔
2: 순한 킹킹.
1: 식물엔
2: 덕분만
3: 순하게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4: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5: 핏핏핏
4: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6: 매일매일 락토핏
4: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7: 베이비핑 오늘은 엄마놀이 시간. 첨방첨방 즐거운 목욕놀이. 이제 공주 침대에서 코 잘 준비해볼까? 내일은 뭐하고 놀까? 베이비핑과 함께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눈만 바쁜 요즘 교육 어떻게 생각해요?
2: 연필을 굴려야 머리도 잘 굴러가죠.
0: 지당하신 말씀.
2: 아소비 키즈. 특허받은 교재와 대면 교육으로 생각의 깊이가 다르다. 유치초이 전문 아소비.
3: 내 손에서 시작되는 마법 같은 이야기. 슥슥 그리기만 하면 귀여운 티니핑 친구들이 짠!

0: 예쁜 핑크카를 만들어볼까? 요술봉부터 무지개까지 내 맘대로. 입체가 되는 마법 같은 순간. 우선으로 편리하게, 저울로 안전하게. 티니핑 이지 드로잉 3D 프린팅 펜.
1: 플렉서!
2: 플렉서! 얼마세가?
0: 무엇이든 만들 수 있는 클릭서 세상.
1: 클릭서!
0: 착착 붙이고, 구부리고, 클릭, 클릭! 돌리면 입체로 변신!
3: 자석으로 만드는 입체 세상.
1: 클릭서!
3: 놀이가 교육이 되는 자석 토이, 클릭서! 가배 가죠.
4: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5: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6: 매일매일 락토핏.
5: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콩순이는 딸기 농장 마라는 포리더위로 딸기를 톡톡 딸기를 예쁘게 자르고 케이크에 쏙쏙 얹으면 우와 딸기 케이크다. 토끼도 냠냠 콩순이네 딸기 농장. 베이비핑 오늘은 내가 요리사. 요리놀이로 맛있게 만들어볼게요. 밥솥 세트로 따뜻하게 뚝딱 토스트기에 빵도 구워요. 내일은 어떤 요리를 해볼까? 베이비핑과 함께 신나는 뽀로로 유치원
2: 안녕 수학 공부 탁탁.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2: 얼리면 더 맛있어.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3: 출동.
1: 얼굴엔
3: 순한 킬링,
1: 진물엔
3: 덥덥한
4: 순하게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5: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6: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7: 매일매일 락토핏.
5: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0: 산타가 나타났다. 찾았다.
1: 한 모금만 달라니까.
2: 싫어. 마지막 한 모금이라고.
1: 알파.
3: 이게 무슨 일인가요?
1: 알파가 제 옷에 주스 쏟았다고요.
3: 훈타, 알파한테는 왜 매달려 있었던 거죠? 알파, 괜찮아요? 교실에서 잠깐 기다려줄래요?
1: 네. 야, 알파, 너!
3: 훈타, 친구를 괴롭히면 어떡하나요? 친구들끼리 사이좋게 지내야지요.

0: 군타.
1: 군타는 재밌어. 재밌는데 군타는 미워.
0: 아니.
1: 군타는 안 미워. 안 미운데 장난은 미워.

0: 신기한 도화지다.
1: 그런데 뭘 그리지?
0: 아하, 그래, 착해진 쿤타를 그려보는 거야. 짜잔, 착한 쿤타 완성.
2: 알파, 아? 보건실에 가서 다친 곳은 없나 살펴볼까요?
0: 네.

0: 여기 생각보다 괜찮잖아. 그럼 마법 유치원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어 보실까?
1: 받아라! 슈퍼 울트라 파워 슛!

0: 아이고, 이건 우리만의 비밀.
1: 비밀? 제 쿤따 맞지? 어? 어. 이번엔 쿤타가 너무 심했어.
0: 친구들, 이 책들 전부 본 거야. 제자리에 두는 일은 나에게 맡기라고.
1: 다행이다. 우리 얘기 못 들었나 봐.
0: 베리, 땀을 왜 이렇게 흘려? 어디 아픈 거 아니야? 아프면 꼭 보건실 가봐.
1: 쿤타 맞지?
0: 알파!
2: 쿤타, 왜?
0: 미안.
2: 뭐?
0: 짓궂은 장난, 미안, 미안해. 나쁜 모습은.

0: 망칠게. 함께 놀고 싶으면 언제든지 말해, 알파. 난 놀이터에 있는 장난감들 정리하러 갈게. 나중에 봐.
1: 훈터

0: 누구니? 진짜 쿤타지. 우리가 진짜 쿤타. 너는 가짜 쿤타. 내가 진짜 쿤타야.
1: 내가 진짜 쿤타야.
0: 따라하지 마.
1: 따라하지 마.
0: 진짜. 진짜.
2: 쿤타 진짜 이상해. 착해진 거야? 나빠진 거야?
3: 분명 착한 쿤타를 봤었는데. 쿤타가 여러 명이 잡힌.
0: 뭐? 쿤타가 여러 명이라고?
3: 쿤타 멈춰.
4: 얘들아 도와줘.
0: 준이 그러니까 저런 바보게다.
4: 조심 좀 하지.
3: 핀핀 누가 진짜 쿤타야?
4: 나야.
0: 나야.
3: 모르겠다 핀.
0: 베리야 너를 걱정해주던 내가 진짜야.
5: 줄이야 너

0: 진짜 진짜야. 친구에게 사과하고 친구들을 돕고.
1: 내가 바로 진짜.
0: 그럼 난 나 난 알파한테 장난치다 혼났는데.
1: 진짜가 잡혔지.
2: 저 군사가 진짜야. 내가 쏟았던 음료수 자국이 남아있어.
0: 뭐라고?
2: 그래, 내가 진짜라니까. 어때, 이제 믿을 수 있지?
0: 어? 뭐야? 왜 그래?
3: 친절한 환타도 좋았는데.
0: 뭐라고?
2: 너희들 혹시 내가 그린 그림 소원에서 나온 쿤타들이야?
0: 그림 소원?
2: 쿤타가 착해줬으면 해서 신기한 도화지에 그림을 그렸어.
0: 칭, 어쩔 수 없군. 네 덕에 우리가 이렇게 몸을 가지게 됐지만 우린 우리의 계획대로 해야겠어.
4: 너희 계획이 뭔데?
0: 마법 유치원을 망치는 계획.
5: 다들 어디로 간 거지?
6: 쿤타가 둘, 아니 셋, 아니!
4: 선생님! 가짜 쿤타들을 잡아야 해요!
6: 가짜 쿤타요?
2: 제가 신기한 도화지에 소원 그림을 그렸더니 거기서 나타났어요!
6: 신기한 도화지, 소원 그림, 그리고 가짜 쿤타! 상황이 과거예요. 가짜 쿤타들에게서 그림이 그려진 도화지를 빼앗아야 해요.
4: 어? 그럼 지금이 마법을 쓸 시간이라는 거죠?
7: 애들 한꺼번에 어떡해?
4: 그러니까 마법을 쓸 시간인 거지. 주니 도니 마법의 히어로 큐핏 큐핏 큐핏 추 주니 도니 변신.
7: 자, 어서 그림을 되찾아오자.
0: 찾았다, 가짜 녀석들아. 뭐야, 진짜 녀석이잖아. 나도 끼워줘. 마법 유치원은 맨날 날 혼내기만 해. 나도 마법 유치원을 다 망칠 테야. 어, 진짜? 그래, 역시 너는 우리랑 노는 게 어울리지. 안 그래? 잘 생각했어. 속았지, 가짜 녀석들아. 진짜 녀석이 뭐 하는 짓이야? 난 가짜야. 네가 진짜지? 야, 나도 가짜야. 이 녀석이 진짜 아니야? 난 진짜 가짜라고. 진짜라고? 가짜라고? 아유, 헷갈려. 누가 가짜고 누가 진짜야? 잠깐. 우리가 싸우는 건 진짜가 원하는 일이야. 그림을 가진 녀석이 무조건 가짜잖아. 그림을 가진 녀석이 진짜 쿤타를 찾아줘. 나야, 내가 가지고 있어. 가짜 그림은 아니겠지? 한번 볼게. 자. 잘 받았다, 이 가짜 녀석들아.
1: 예, 저 녀석이 진짜였어. 가만 두지 않겠다.
2: 이 녀석들이 합체됐잖아.
0: 준이, 도와줘.
4: 축기 축기 축기 축. 반짝반짝 비눗방울.
8: 그림을 내놔!

0: 괜찮아?
1: 얘들아, 내가 잘못했어. 다시는 심한 장난 안 칠게.
2: 아니야, 쿤타. 우리 모두 널 좋아한다고.
1: 정말?

0: 우리는 친구?
1: 이번 시간은 종이 접기 시간. 상상력을 펼쳐서 무엇이든 마음껏 접어보아요.
2: 3살 때 아클라타 종이접기 대회 챔피언이었던 이몸께서 실력 발휘 좀 해보실까?
3: 큰타, 네가 아클라타 챔피언이면 나는 우주 챔피언.
2: 해보자는 거야?
3: 아야 좋지.
1: 그런 대회는 없어요. 그리고 친구들끼리 싸우면 안 되겠지요?
2: 예? 우리 친구 아니에요.
4: 꽃게 펼친 색종이를 접어 접어 접어 접어.
5: 상상하는 모든 것을 접어 접어 접어 접어.
3: 동물 아니, 자동차 아니,
4: 그런 것으론 모자라.
5: 무엇을 상상하든 그 이상을 보여줄 때야.
1: 오, 이렇게 아름다운 작품을. 준이와 쿤타의 작품이군요. 어?
0: 저희가 만든 건데요?
1: 응? 그럼 준이와 쿤타의 작품은? 응?
3: 작품명 잘가 겨울아. 봄이 오면 헤어져야 하는 눈사람의 슬픔을 표현한 작품입니다.
2: 그건 종이접기가 아니고 종이뭉치기잖아. 내 작품은 살아 움직이는 로봇이다.
3: 어? 로봇?
2: 짜잔. 내 로봇을 부수면 어떡해, 핑핑.
6: 걷기 힘들다, 핑.
2: 야, 또 찢어졌다.
3: 찢어지는 로봇은 처음이야.
2: 종이 뭉치기보단 내게 낫거든.
1: 자, 종이 접기는 여기까지. 이제 팀을 나눠 스피드 퀴즈를 해볼까요? 자.
3: 베리공주는 저런 지저분한 일을 할 수 없어요.
1: 아니요, 설명을 해주세요.
3: 차마 입에 담을 수도.
1: 에이, 통과.
7: 응원
3: 기도?
2: 대체 뭔데?

0: 시간 초과.
1: 돈다.
2: 마치지 말고 설명을 해야죠. 그리고 타이어라고요.
1: 타이어 맛있어, 빔.
3: 슬퍼하지 마세요, 루블리. 제가 있잖아요. 제게 맡겨주세요.
4: 안 봐도 별로야.
3: 나 잘할 수 있다고.
4: 내가 더 낫거든.
3: 너? 진짜?
2: 둘다 그만. 괜찮아요? 혹시 다친 데 없어요?
3: 네.
2: 됐어요. 저도 괜찮아요.
3: 로블리!
2: 저는 좀 쉬어야겠네요. 다음은 체육활동 물풍선 싸움 시간이에요. 마음껏 뛰놀고 즐겨주세요. 단, 준이와 군타가 또 싸우지 않게.
5: 준이, 군타 대 다른 친구들 2대6 대결로 하겠어요.
6: 네?
7: 나는 퀴즈 내보지도 못했는데.
8: 준이 발견! 모두 공격해!
9: 숨어! 저격한다!
4: 당한 후에 알아차리면 소용없거든.
10: 어제 저기 오늘의 동지인 건가?
8: 얘들아, 이대로는 안 되겠어. 작전을 짜자.
4: 답답해. 언제까지 숨어 있어야 해. 와, 그건 숨어도 숨은 게 아니거든. 뭐야?
8: 함정에 제 발로 들어와줬군, 군타.
4: 받아라, 군타.
10: 잠깐! 군타를 공격하면 알지?
3: 토니가 함정을 팔 거라 생각했지. 나의 승리다.
11: 거기까지 생각을 못하네.
3: 그 정도야 기본이지.
10: 누구야? 토니가 졌다고 말했잖아.
4: 난 토니 편 아닌데. 이제부터 1대7이다.
10: 그만 멈춰, 군타!
4: 안 멈추면 어쩔 건데?
8: 주피추! 안 돼, 준이! 마법은 꼭 필요할 때만 써야 한다는 말이야!
10: 지금이 그때거든?
4: 어디 해보시지? 나도 가만히 있지 않거든?
10: 주피추, 주피추! 마법의
8: 주문을 잘못해서 마법이 이상해졌나 봐.
10: 뭐라고?
4: 점점 커지고 있잖아. 뭐 쓸만한 마법 없어?
8: 마법의 빛도 아닌 것 같고 오막도 아니고 커져가는 더더욱 아니고 마법 이동도 아무것도 없어.
4: 그냥 터뜨려버리자.
10: 함부로 터뜨렸다간 물이 쏴. 물에
8: 진짜 어떡하지? 로블리가 알면 큰일인데.
2: 전 걱정 마세요. 웬만해선 이 로블리 놀라지 않습니다만.
5: 비상! 모두 차려!
2: 물풍선이 터질 것 같으니까 테이프로라도 좀 막아야겠어요.
10: 테이프를 붙여도 소용이 없네.
8: 로블리, 풍선이 터져버릴 것 같아요.
2: 마법 때문에 부풀어오르는 게 멈추질 않고 있군요. 절대, 절대 터지게 둬서는 안 돼요.
10: 그럼 어떻게 하죠?
2: 그러니까.
10: 어?
12: 따이, 따이.

0: 봉이 물풍선의 물을 성 바깥으로 쏘아보내자는 말이지?
1: 좋아요. 준이 돈이 마법을 사용할 시간이에요.
2: 준이 돈이 마법의 히어로 큐핏 큐핏 큐핏 큐 준이 돈이 변신.
0: 와, 이제 진짜 터질 것 같아.
3: 어떻게 좀 해봐. 여기가 터질 것 같아. 서둘러.
1: 준이, 돈이, 단 한 번에 성공해야 해요. 실패하면 여기가 물바다가 될 거예요.
0: 추핏, 추핏, 추핏, 추! 군타! 풍선 폭주를 풀어!
4: 그렇지.
1: 이번에도 문제의 원인은 준이 군타 둘인가요? 설마 또 싸웠어요?
5: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6: 우리는 친구인 거야.

0: 저구리로 언제 다 퍼낸담? 앞으로 절대 절대 유치원 놀이중 마모 금지.
1: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2: 매일매일 락토핏
1: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3: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4: 지동.
3: 얼굴엔
4: 순한 킬킬.
3: 중물엔
4: 덥덥한
5: 순하게
4: 지켜줄게.
3: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눈만 바쁜 요즘 교육 어떻게 생각해요?
2: 연필을 굴려야 머리도 잘 굴러가죠.
0: 지당하신 말씀.
2: 아소비 키즈. 특허받은 교재와 대면 교육으로 생각의 깊이가 다르다. 유치초이 전문 아소비.
3: 내 손에서 시작되는 마법 같은 이야기. 슥슥 그리기만 하면 귀여운 티니핑 친구들이 짠! 이번엔 예쁜 핑크 칼을 만들어볼까? 요술봉부터 무지개까지 내 맘대로. 입체가 되는 마법 같은 순간. 우선으로 편리하게, 저울로 안전하게. 티니핑 이지 드로잉 3D 프린팅 펜.
4: 난 상대가 누구든 항상 최선을 다한다. 비록 그 상대가

0: 아빠일지라도.
1: 또 졌네.
2: 손끝에서 펼쳐지는 두뇌 게임 카누드 헤드 투 헤드. 다양한 시리즈로 만나보세요. 가베가족.
3: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출동. 얼굴엔
4: 순한 킹킹.
3: 줄무랑
4: 덥덥한
5: 순하게
4: 지켜줄게.
3: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2: 얼리면 더 맛있어.
3: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4: 핏핏핏.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5: 매일매일 락토핏,
3: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2: 얼리면 더 맛있어
3: 베이비팅. 오늘은 엄마놀이 시간. 첨방첨방 즐거운 목욕놀이. 이제 공주 침대에서 코 잘 준비해볼까? 내일은 뭐하고 놀까? 베이비핑과 함께
4: 꼬롱꼬롱 떠나요. 미치고 캠핑카
5: 랄랄라 신나는 숲속의 캠핑 야호. 뽀로로와 신나는 행복한 시간
4: 같이 놀자. 즐거운 캠핑 여행
5: 뽀로로 렛츠고 캠핑카.
6: 눈만 바쁜 요즘 교육 어떻게 생각해요?
7: 연필을 굴려야 머리도 잘 굴러가죠.
8: 지당하신 말씀.
7: 아소비 키즈 특허받은 교재와 대면 교육으로 생각의 깊이가 다르다. 유치초이 전문 아소비.
9: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10: 핏.
9: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11: 매일매일 락토핏.
9: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12: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13: 마데카 솔메이트
14: 진동.
12: 얼굴엔
14: 순하게
12: 진물엔
15: 순하게 지켜줄게.
12: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13: 옛설 쥐설 마데카 솔.
16: 콩순이는 딸기농장. 마라는 포리더위로 딸기를 톡톡. 딸기를 예쁘게 자르고 케이크에 쏙쏙 얹으면 우와 딸기 케이크다. 토끼도 냠냠. 콩순이네 딸기농장.
17: 화나면 무서운 전기 뱀장어.
18: 어? 핑! 무슨 일 생긴 거야?
19: 강가에 사는 공룡들에게 문제가 생겼어.
20: 무슨 문제야?
19: 강 안에 뭐가 있대. 무서운 건가 봐. 너무 무서워.
18: 무슨 일인지 한번 살펴봐야겠는데.
20: 응, 얼른 가보자.
19: 안녕 얘들아. 무슨 일 있었어?
21: 아, 고고 다이노구나.
22: 강을 건너고 싶은데 무서워서 못 들어가겠어.
20: 어? 무섭다고?
21: 어, 물속에 들어가면 이렇게 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
17: 전기가 흐르나? 그렇다면 내가 만든 전류 측정기로 확인해 볼게. 전기는 없어. 안심해도 돼.
0: 아니야. 한번 들어가 봐. 찌릿찌릿하다니까.
8: 그러면 우리가 먼저 들어가 볼게.
19: 나까지? 난 무서운 건 싫다고.
17: 핑, 과학은 거짓말을 하지 않아. 나를 따라와. 맞지? 아무렇지도 않잖아.
19: 너희도 왜 그래?
0: 그거 봐. 분명 뭔가 있다니까.
10: 핑, 이제 전기 없어. 괜찮아.
19: 정말이네.
8: 가까이 오지 마. 다가오면 쏜다.
17: 전기 뱀장어가 그랬구나.
10: 뱀장어야, 왜 그러니?
8: 멈추라고. 또 날 밟으려고 그러지? 이 상처를 봐. 저번에도 커다란 공룡이 밟아서 너무 아팠다고. 더 가까이 오면 쏜다. 좀 봐라.
18: 위험했어. 그런데 왜 계속 저러는 거지?
17: 우리가 나간 걸 모르나 봐.
10: 전기 뱀장어는 시력이 안 좋거든.
19: 우리 다 나왔어. 그만해.
8: 나갔다고?
11: 다들 여기서 뭐해?
19: 아, 깜짝이야.
8: 이 목소리는... 이 발소리! 날 밟았던 그 녀석이야!
17: 우와! 엄청난 전기야!
8: 너! 예전에 날 일부러 밟고 도망쳤지? 맞 좀 봐라!
10: 스피노!
20: 혹시 네가 전기냉장고를 밟았었어?
22: 어? 내가? 어쩐지 강을 건널 때 찌릿하더라고. 뱀장어를 밟았던 거였구나.
18: 아, 그랬구나. 우선 오해를 풀어야 해.
19: 전기를 계속 쏘는데 어떡하지?
20: 전기뱀장어는 전기를 오래 쏘지는 못해. 곧 전기가 떨어질 거야.
19: 들어오기만 해봐. 요렇게, 저렇게, 이렇게.
18: 어떡해. 전기를 다 써버렸어.
20: 뱀장어야, 진정해. 전기는 다시 충전될 거야.
18: 그래, 우린 고고다이노 해양구조대야. 널 도우러 왔어.
19: 고고다이노?
1: 스피노가 일부러 그런 게 아니라 실수로 밟은 거래.
18: 뭐? 실수라고? 정말이야?
22: 많이 아팠겠다. 정말 미안해.
20: 자, 일단 상처부터 치료하자. 빅키! 핑크 파워 맥시!

0: 얘들아, 정말 미안해.
1: 아니야, 듣고 보니 정말 무서웠을 것 같아.
2: 맞아. 렉스, 혹시 이런 일이 또 생길지 모르니까 우리가 다리를 지어주면 어떨까?
3: 좋은 생각이야. 고고다이노 해양구조대 출동! 렉스, 레드파워 변신!
2: 도모, 블루파워 변신!
4: 핑, 그린파워 변신!

0: 이제 밟힐 일은 없겠어.
1: 우리도 안심이야.
2: 정말 고마워.
3: 대왕 고래의 뱃속으로. 작아져라 안경 드디어 완성. 시험해 볼까?
4: 오, 토모!
5: 토모가 사라졌어.
6: 어디로 간 거야?
5: 얘들아! 어?
6: 토모가 작아졌어.
3: 작아져라 안경을 시험해봤어.
7: 작아져라 안경?
3: 물체를 작게 만드는 안경이야. 전에 만든 기계를 좀 바꿔봤어.
5: 깜짝이야.
6: 이게 무슨 소리지?
3: 곧 원래대로 돌아간다는 신호야. 돌아갈 시간을 예약해놨거든. 그럼 3, 2, 1. 짜잔!
5: 우와, 정말 멋지다.
7: 얘들아!
6: 옵탈모사우루스야, 무슨 일이야?
7: 지나가다 아픈 대왕고래를 봤어. 너희 도움이 필요해.
6: 뭐? 비키, 핑! 대왕고래가 어떤지 살펴봐줄래?
8: 응! 비키, 핑크파워 변신!
9: 핑! 그린파워 변신!
10: 아이고, 너무 아파.
7: 대왕고래야, 내가 고고다이노를 데려왔어.
11: 고래야, 어디가 아파?
10: 배가 너무 아파. 어제부터 살살 아팠는데 오늘은 더 아파.
7: 내가 한번 볼게.
5: 조금만 참아.
7: 어? 이게 뭐지? 이물질이 너무 많아. 넥스, 뱃속에 이물질이 있어.
6: 이물질이라고? 어쩌면 좋지?
3: 아, 우리가 고래 뱃속에 직접 들어가서 꺼내주자. 이걸로 작아져서 말이야.
12: 좋은 생각이야. 빨리 출동하자. 렉스, 레드파워 변신!

0: 많이 아파 보여. 도모, 빨리 들어가자.
1: 알았어.
2: 우와, 고래가 엄청 커졌어.
1: 우리가 작아진 거지.
2: 아하.
3: 그럼 부탁해. 아.
0: 자, 들어가자. 쓰레기가 너무 많은데?
2: 쓰레기를 왜 먹은 거야? 맛도 없을 텐데.
1: 대왕고래는 바닷물을 진공청소기처럼 쭉 빨아들이며 먹이를 먹거든. 그때 바다 쓰레기도 같이 들어왔나 봐.
0: 얘들아, 우선 쓰레기를 모아서 흰해 그물에 담아서 가지고 나가자.
1: 알았어. 전부 다 지워버리겠어.
2: 쓰레기 수거대 출동. 핑, 그물 발사. 치운 거 맞지?
1: 와, 저것만 남았어. 서핑보드 파편이네. 이게 찌르고 있었구나.
0: 빨리 빼주자. 렉슨 슈퍼 갈고리.
1: 내가 도와줄게.
2: 도모, 괜찮아?
1: 난 괜찮아. 상처는 내가 치료할게.
0: 수고했어. 돌아가자.
1: 어?
0: 무슨 문제 있어?
1: 어쩌지? 안경이 고장났어. 30초 후에 우리 몸이 원래대로 돌아갈 거야.
0: 고래가 위험하잖아.
2: 도모, 어떻게 좀 해봐.
1: 안 멈춰. 10초밖에 안

0: 얘들아, 고래가 우리를 토해내게 만들자.
1: 혓바닥을 자극하려는 거구나.
0: 응, 혀를 간지럽히는 거야. 비키, 저게 발사. 간지간지.
2: 렉스, 슈퍼 갈고리.
3: 간지간지, 간지간지.
0: 빨리빨리.
4: 토할 것 같아.
5: 5, 3, 2, 1.
1: 다들 괜찮아?
0: 응.
4: 고마워, 얘들아. 이제 하나도 안 아파. 내 뱃속에 쓰레기가 많았다니 정말 몰랐어.
0: 밥을 먹을 때마다 바닷속 쓰레기가 들어온 것 같아.
1: 앞으로 이런 일이 또 없으려면 바다를 더 깨끗하게 해야겠어. 얘들아, 지금부터 바다 청소하러 가는 거 어때?
3: 좋아!
1: 대왕고래야, 우리 먼저 갈게.
4: 안녕.
6: 다음에 또 봐.
7: 목욕과 의사 청소 놀래기.
8: 비키, 안녕.
0: 좀 늦었네. 무슨 일이 있었어?
6: 앤디가 치과에 다녀왔거든.
9: 이가 썩었대. 양치질 안 해서 말이지.
10: 양치질은 귀찮단 말이야. 누가 대신 양치질 해줬으면 좋겠어.
0: 양치질을 대신해주는 물고기를 만나러 가볼래?
10: 양치질을 대신해준다고?
9: 궁금하다. 빨리 보러 가자.
0: 좋아, 그럼 출발하자. 바로 여기야.
10: 다들 줄을 서 있네.
0: 양치질을 받으려고 기다리는 거야. 저길 봐. 저 친구들이 바로 청소 놀래기야. 양치질을 해주는 물고기지.
3: 청소 놀래기?
9: 뿅뿅뿅. 맛있어.
11: 뭔가 먹고 있어.
0: 물고기의 이빨과 피부에 붙은 음식 찌꺼기나 기생충 같은 걸 먹어서 깨끗하게 만드는 거야.
10: 아하.
11: 그런데 꼬리는 왜 떨지?
0: 자기가 여기 있단 걸 알리는 거야. 양치질을 받는 친구가 실수로 삼킬 수도 있으니까.
11: 우와, 똑똑하다.
12: 시원하다. 항상 고마워요.
6: 뭘, 양치질 하고 싶으면 또 와.
3: 또 와.
13: 다 비켜.
3: 어?
13: 다 비켜. 이 상어님이 먼저 할 거야.
11: 와, 상어잖아.
10: 아, 무서워.
13: 빨리 나부터 양치질 해줘.
14: 줄을 서야지. 다들 기다리고 있잖아.
3: 맞아, 맞아.
13: 에이, 나 지금 급하다고.
0: 상어야, 질서를 지켜야지. 새치기 하면 안 돼.
13: 넌 왜 참견이야? 순서를 지켜. 뭐야, 넌 비켜. 싫어, 뒤로 가. 허, 내가 얼마나 센지 소문 못 들었나 봐. 내가 할 소리 내 이빨 안 보여? 강력한 이빨을 가진 크시파티누스다. 뭐라고? 감히 상어한테 이빨을 자랑하냐? 한번 싸워볼래? 누가 센지 말이야. 그래, 싸워보자.
0: 이런, 둘이 싸우기 전에 말려야 해. 고고다이노 해양구조대 출동. 비키, 핑크파워 변신.
13: 내 이빨 맛을 봐라. 나도 만만치 않다고.
0: 비키, 큐브 발사.
13: 이거 뭐야? 뭐야? 내가 더 힘이 세다고. 내가 힘이 더 세다고. 내가 이번엔 제대로 맛을 보여주마. 매운맛을 보여주지.
0: 안 돼!
13: 놓으라고!
0: 얘들아, 진정해!
13: 저 상어가 새치기를 했다고? 놔둬! 놔!
0: 아! 아야야! 그 상어야, 많이 다쳤어? 대체 어디에 물은 거야?
13: 아니야, 난 안 물었어.
15: 아야야, 이빨이 너무 아파. 내 이빨 좀 봐줘. 아!
13: 아유, 더러워. 너 이빨을 얼마나 안 닦은 거야? 빨리 양치질 해야겠다. 이 친구 빨리 양치질 해주세요. 급해요. 아.
6: 우와. 먹을 게 진짜 많다.
0: 그럼 청소 부탁할게.
6: 좋았어. 기다리는 손님이 많으니 빨리 서두르자.
10: 우와, 너무 빨라서 안 보여.
11: 너무 배불러.
16: 우와, 이제야 살 것 같다. 하나도 안 아파요.
6: 앞으로는 양치질 자주 하러 와.
16: 네, 고맙습니다.
10: 나도 이제부터 양치질 잘할 거야. 저 상어처럼 되면 어떡해.
11: 뭐? 앤디는 정말 못 말려.
6: 대왕 오징어 꼭꼭 숨어라.
17: 오늘은 지네에 갈 거야. 이번엔 대왕 오징어 꼭 만나고 싶다. 저번에 갔을 땐 못 봤잖아.
10: 맞아. 대왕 오징어는 숨바꼭질 선수니까 항상 어딘가에 꼭꼭 숨어 있잖아.
7: 지난번 심해에서 만났던 엔도케라스도 잘 지내는지 궁금하네.
17: 그러게. 그럼 출발하자.
18: 나는요, 엔도케라스. 뾰족뾰족 긴 껍데기 엔도케라스. 나는 노래 부르는 게 제일 좋아, 제일 좋아.
6: 이봐,
18: 엔도케라스. 뾰족뾰족 긴 껍데기 엔도케라스.
6: 이봐.
18: 어? 깜짝이야, 누구야? 어디야? 여기야? 저기야? 에? 네가 날 부른 거야?
6: 그래, 여기서 시끄럽게 노래를 부르면 안 돼.
18: 왜 안 돼?
6: 여긴 향유고래가 돌아다니는 위험한 장소니까.
18: 그래서 겁쟁이처럼 바위에 숨어있는 거야?
6: 겁쟁이라니? 난 그저 향유고래를 피하려는 거거든.
18: 그게 겁쟁이지.
6: 아니거든. 이빨판 보이지? 난 이걸로 고래랑 맞서 싸울 수 있어. 어때?
18: 오! 그런데 그런 빨판이 있으면서 왜 숨어있는 거야?
6: 고래와 싸울 땐 목숨을 걸어야 하니까 웬만하면 안 만나는 게 좋지. 그러니까 너도 빨리 숨어.
18: 걱정 마. 난 껍데기가 아주 딱딱하거든. 고래가 나를 물면 이빨이 부서지고 말걸. 자, 만져봐.
6: 오! 나랑 다르게 정말 딱딱하네. 하지만 이 정도로는 안 돼. 고래 이빨은 엄청 크다고.
18: 어? 그래? 그렇다면 뭐 노래를 불러주지. 내 노래라면 향유고래가 감동할지도 몰라. 나는
6: 아, 정말 말이 안 통하네.
18: 아, 뾰족뾰족 킹컵데기 앤드 캐. 뭔가 온다.
6: 향유고래일 거야. 빨리 숨어야 해.
18: 안녕, 여기야, 여기.
6: 아니, 뭐 하는 거야? 당장 따라와.
18: 왜 그래? 노래를 들려줘야 되는데, 어?
6: 아이고, 그런 건 안 통한다고.
18: 나 꼈어, 꼈다고.
6: 잠깐만. 어떡하지? 어쩔 수 없지. 이렇게 된 이상 향유고래랑 싸울 수밖에.
18: 뭐라고? 하지만 목숨을 걸어야 한다며.
6: 널 두고 도망칠 순 없잖아. 난 겁쟁이가 아니라고.
18: 안 돼.
6: 와라, 향유고래야. 에? 향유고래가 아니잖아.
18: 고고다이노다.
6: 고고다이노.

0: 어? 그게 누군데?
1: 바다 친구들을 도와주는 해양 구조대야. 얘들아, 나 좀 도와줘.
2: 어? 엔도키로스가 바위에 끼었어.
1: 대왕 오징어도 있어.
2: 어머, 어떻게 된 거야?
0: 너희가 향유 고래인 줄 알고 바위에 숨겨주려다 틈에 끼어버렸어.
1: 아, 그랬구나. 금방 도와줄게. 고고다이노 해양구조대 출동! 렉스, 레드파워 변신!
3: 빅키, 핑크파워 변신!
2: 어머, 블루파워 변신!
1: 핑, 그린파워 변신! 빅키, 핑, 양쪽 바위가 무너지지 않게 잘 잡아줘.
3: 알았어.
1: 도모, 바위를 부숴주면 내가 엔도케라스를 꺼낼게.
2: 좋아. 도모, 파워 드림.
1: 예, 렉스, 슈퍼 팔걸이.
4: 어,
1: 아, 성공이야.
4: 대왕 오징어야, 날 위해서 네가 무서워하는 향유 고래랑 싸우려고 하다니, 어, 정말 감동이야.
0: 안 무섭다니까 그래.
4: 아, 어, 그래 그래.
1: 너희 둘 다 진짜로 만나고 싶었는데 만나서 다행이야.
3: 혹시 너희 둘이 사촌인 거 알고 있어?
5: 우리가? 사촌이라고?
1: 둘이 하나도 안 닮았는데.
3: 너희는 둘 다 다리가 머리에 달린 두 종류거든. 사촌이라고 할 수 있지.
5: 그렇구나.
3: 그러니까 앞으로 친하게 지내.
0: 우리 님이 엄청 친한 걸.
4: 맞아. 위기를 함께 겪었으니까 말이야.
1: 뭐?
6: 장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7: 매일매일 락토핏.
6: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8: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9: 출동!
8: 얼굴엔
9: 순한 킹킹.
8: 식물엔
9: 덥덥한 말.
10: 순하게
9: 지켜줄게.
8: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남방구는 북방구와
2: 모든 과목은 읽기로부터 시작. 문제는 푸는 것이 아닌 읽는 것이니까. 읽기가 공부를 바꾼다. 3, 6학년 읽기 전략 교육원 큐미르.
3: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4: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5: 매일매일 락토핏.
6: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7: 클릭서!
8: 클릭서! 얼마세가?
9: 무엇이든 만들 수 있는 클릭서 세상.
8: 클릭서!
9: 착착 붙이고 구부리고 클릭 클릭! 돌리면 제로 변신!
10: 자석으로 만드는 입체 세상.
8: 클릭서!
10: 놀이가 교육이 되는 자석 토이 클릭서. 다들 가족.
11: 다들 뭐 먹는 거지?
12: 이게 뭐예요?
13: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14: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15: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16: 출동!
15: 얼굴엔?
16: 순한 킬킬.
15: 식물엔?
16: 덥덥한
17: 순하게?
16: 지켜줄게.
15: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매일매일 락토핏.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핏.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2: 매일매일 락토핏.
1: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3: 데이리 핑! 오늘은 내가 요리사! 요리놀이로 맛있게 만들어볼게요. 밥솥 세트로 따뜻하게 뚝딱! 토스터기에 빵도 구워요. 내일은 어떤 요리를 해볼까? 데이리 핑과 함께!
4: 숲속에 가자!
5: 뽀로로 숲속 놀이터 우리들 만의 비상소
4: 인증입니다!
5: 모두가 친구 되는 곳 다 같이 신나게 놀자 뽀로로 숲속 놀이터
6: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4: 출동!
6: 얼굴엔
4: 순한 길길
6: 줄무랑
4: 덤덤한
7: 순하게
4: 지켜줄게
6: 대한민국 상처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0: 연극제를 시작합니다. 올해의 이야기는 두구두구두구 인어공주. 무대에 서고 싶은 친구들은
1: 모두 포지션에 도전해봐.
2: 인어공주.
3: 인어공주면 우리잖아.
2: 우와, 재밌겠다. 우리 같이 오디션 보러 가자.
3: 저기. 예.
4: 자, 빨리빨리. 그거 단단히 막아.
3: 우리 중에

0: 엄마? 원장님 역할을 잘생겼으면 좋겠다.
1: 안녕 인디가. 어? 너도 오디션 보러 온 거야?
2: 아니.
3: 우린 조명팀이야.
1: 연극의 꽃은 여주인공이지.
4: 주인공 역할 참가자들 올라오세요.
0: 우리야.
1: 네. 내가 인어공주인데 어떻게 내가 달라지지?
0: 난 과학 선생님이 왕자 대역이야. 대사를 다 까먹었어.
5: 불쾌한 왕자가 미안하다. 탈락한 애들한테도 배역을 줄 수는 있는데 하기 싫은가 보나.
1: 정나라 공주 할래요. 자야 자야.
5: 오, 너희한테 딱인데. 주인공 옆에서 연기 잘해라. 그럼 수고.
6: 너희가 내 시종들이구나. 자, 내 주변을 빙글빙글 도는 것부터 연습해볼까?
0: 저 바다 위로 갈 수만 있다니. 말을 잘 못해요.
1: 말만 잘하는구만.
5: 드디어 내일이 공연이다. 연습한 대로만 하면 돼. 자, 내일 잘하자. 파이팅!
1: 파이팅!
7: 야, 빨리 가자. 곧 시작한대. 얼른.
1: 아휴, 좀 있으면 시작이구나.
8: 난 인어공주라니.
1: 너희들. 끝날 때까지 여기 있어.
9: 안녕하세요.
10: 안녕하세요.
11: 자자, 이쪽으로.
5: 교장 선생님도 오셨군. 내 진가를 보여드릴 순간이다. 교장 선생님도 계시니 실수하면 안 돼.
0: 네. 전교생이 다 모인 것 같다. 학기 내내 놀림받게 될 거야.
12: 졸업할 때까지 날 조개 뚜껑이라고 부르겠지.
0: 그래, 우리 나가지 말자.
5: 무슨 일이야?
0: 아까 먹은 샌드위치가 상했나 봐요. 응? 저 못하겠어요.
5: 난 망했어. 교장 선생님께 뭐라고 말하지?
0: 죄송해요. 저 대사 다
12: 제가 더 잘할 수 있어요.
0: 제가 더 예뻐요. 제발.
5: 연극을 못하는 것보다는 나을지도 몰라.
0: 야, 야, 야. 내가 먼저 갈 거야.
5: 그대로 입고 올라가면 어떡해. 망했다. 망했어.
13: 잘들 싸우는군. 수호요정까지 없는 무대라. 좋아, 너희 정체를 드러내주마. 무대에는 화려한 해파리가 딱 어울리지. 나의 충실한 부하 블록들이여, 레인보우 캐처를 빼앗아오거라.
0: 드디어. 이런, 우리 옷을 안 갈아입었어. 우리 의상 변신해야겠어. 그렇게 한다 이거지? 질 순 없지. 버블버블 스타 체인지. 버블버블 스타 체인지. 버블버블 블라스터.

0: 누가 주인공이야?
1: 응. 오, 운명의 장난! 저 바다 위 갈 수만 있다면 내 목소리를 크게 해줘.
2: 주인공은 나라고.
3: 대체 어쩌려는 건지.

0: 내 정체를 들키겠어.
1: 다행이다. 연극인 척 해야겠어. 다시 생각해보니 악당과 거래할 수는 없도다. 내 힘으로 육지에 가겠노라.
2: 아, 뭐야. 너무 위험해서 진짠 줄 알았네.
3: 진짜 같았어.

0: 감사합니다.
1: 멋지다.
2: 잘하는데.
3: 왜 연극제를 맞는다고 해서?
2: 어? 오, 화학 선생, 무대 장치 정말 멋졌어. 최고요. 다시 봤어요.
0: 아, 드디어 다 끝났다.
4: 덤블, 인간들이 연극인 줄 알았으니까 망정이지. 진짜 위험했다고.
0: 미안, 다시 이런 일 없을 거야. 그치?
5: 맞아, 우리가 좀 주인공에 욕심 부렸어. 그래도 우리끼리 힘을 합치게 돼서 다행이야. 버블잼이야.
6: 근데 아까 조명이랑 음악이 딱딱 맞지 않았어? 정말 신기하지 않아?
5: 그냥 우연이겠지.
6: 혼자였으면 어쩔 뻔했어.
4: 오늘의 스타들, 액션하드 인어공주 이야기의 주인공들을 만나보겠습니다. 그런데 셋 중에 진짜 주인공은 누구인가요?
5: 우리 모두가

0: 주인공이야.
1: 내가 만든 무대가 아닌데?
0: 별빵 캠핑!
2: 당장 풀지 못해!
3: 다시 한번 묻겠다. 인디고가 심해상의 공주가 맞느냐?
2: 화이트 골드님이 깨어나시면 널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
3: 뭐라? 깨어나? 그럼 화이트 골드가 잠들었단 말이냐? 나를 가두려고 마법의 힘을 다 쓴 게로구나. 드디어 절호의 기회가 왔다. 심해상에 살아남은 공주. 저 아이라면 복수를 위해 무엇이든 할 테지.
2: 귀찮게 무슨 캠핑이야. 자, 별을 관찰한 후에 별자리 일지를 제출해야 합니다.
3: 드디어 책에서만 보던 별을 내 눈으로 직접 관찰할 수 있겠군.
0: 우와, 밤하늘에 반짝이는 별이라니. 정말 정말 낭만적이지 않아?
4: 우선 지금부터 좀 풀자.
5: 그래, 그래.
3: 기대된다.
6: 뭐야?
0: 얘들아, 인디고도 우리랑 같이 별 관찰하기로 했어.
6: 뭐?
7: 난 싫은데? 아직 못 믿겠어. 제가 심해상 공주라는 거.
0: 아유, 왜 그래?
8: 우리 입장에선 의심할 수밖에 없어. 글로벌 놔줬으니까.
9: 내가 왜 너희를 이해시켜야 하지?
7: 뭐? 됐어. 퍼플, 이리 나와. 저런 애랑 어울리지 말고.
0: 인디고!
9: 어? 이런 변신이 풀리면 어쩌려고. 기다려!
5: 별을 가까이에서 볼 수 있어요.
9: 오렌지! 대체 어디 간 거야? 블룩? 너 왜 혼자?
3: 공주들을 도와준다고 너와 같은 편이 될 것 같으니 어차피 너는 혼자가 될 것이다.
9: 블랙다이아!
3: 심의 성에서 능캐도 살아남았지만 블록이 된 백성을 구할 힘은 없지. 너희 부모처럼 나약해.
9: 용서 못해!
8: 그래, 네가 우리 부모님을 해쳤지?
3: 나한테 복수라도 하고 싶은 건가? 그런 보잘것없는 힘으론 어림도 없다. 네 손에 완성된 버블잼이 모두 있다면 또 모를까. 또 보자.
9: 블랙다이아.
0: 인디고! 근처에 당구가 울렸어. 괜찮아?
10: 어머, 저거 오렌지 네 가방 아니야?
11: 뭐? 너 설마 오렌지의 캐처를 훔치려던 거야?
8: 어떻게 된 건지 설명이 필요해 보이는데.
10: 무슨 설명이 필요해?
7: 쟨 블랙 다이아랑 한패라고.
0: 잠깐.
8: 됐어.
0: 인디고.
8: 대답을 들을 필요도 없겠군. 블랙 다이아의 수화를 학교에 둘 순 없지.
0: 어쩌지?
2: 꼬맹아, 위험할지 모르니까 변신하고 확인해봐.
12: 버블카이스!
0: 잠깐만! 인디고! 네가 블랙다이아와 무슨 사이인지 모르겠어. 하지만 네가 하는 얘기를 먼저 듣고 싶어. 아니라고 하면 난 무조건 믿을 거야.
9: 저... 그게... 어? 룩...
11: 가까이 오지 마!
0: 인디고...
11: 공격자세야! 다들 조심해!
7: 저럴 줄 알았어! 버블버블 핫팡!
12: 글로벌 스파이크!

0: 역시 블로비 지켜준 거야. 블로비, 인디고를 감싸고 있어.
1: 공주들을 도와준다고 너와 같은 편이 될 것 같으니 어차피 넌 혼자가 될 것이다.
2: 인디고,
3: 내 손 봐. 이러다 둘 다 당한다고.
2: 그때도 내가 위험해질까 봐 먼저 손을 놨어. 난 인디고를 믿어. 야!
3: 폭발 피해! 얘들아 멈춰! 블록들이 우리 마법을 흡수해서 커지는 것 같아.
2: 공격이 안 통하는 포탈밖에 방법이 없는데?
3: 저건 또 뭐야? 곧 타임스탑이 풀릴 거야.
2: 모르겠다. 일단 공격! 바블 스파크! 바블 팡!
3: 조심해!
2: 포탈로 유인해! 인디고! 친구를 두고 피하지 않아! 바블 스파크!
3: 버블버블 루나!

0: 루나틱 인디고 변신 완료. 섀도우핀. 호플 안 돼. 정신 차려. 날 구하려다 네가. 호플
1: 널 기다렸어 인디고. 이제 친구들을 구하자.
0: 섀도우핀이 풀릴 거야. 가자.
1: 호텔에 빨려 들어가고 있어.
2: 모두 무사하네.
3: 어차피 너는 혼자가 될 것이다.
0: 블록! 보지 마! 내가 해야만 해.
3: 블록이 된 백성을 구할 힘은 없지.
0: 서둘러! 타임스탑이 풀리고 있어!
3: 너희 부모처럼 나약해.
0: 나는 달라!
4: 미안해요! 리듬 웨이!
0: 프리클!
4: 화이트 골든님이 위급할 때 쓰라고 주신 힘인데 벌써 써버렸네요. 블록은 더 이상 심해성의 백성이 아니라는 걸 아신 거죠?
0: 타임스톱이!
5: 저런 형태의 유성우는 처음 보는데?
6: 꼼짝없이 들키는 줄 알았어.
7: 스릴 넘치네.
6: 심해 왕국의 백성들은 블랙다이아에게 전멸당했다고만 알고 있었어. 사실은 블록이 원래 백성이었다니.
7: 나무 쥐에 도는 백성들을.
1: 화이트 골드님은 왜 인디고의 존재를 숨긴 걸까?
4: 제가 지종장님과 화이트 골드님이 대화하시는 걸 우연히 들었어요.
8: 이제 인디고 공주의 존재를 다른 왕궁에 알려야 하지 않을까요? 일곱 공주가 학교에서 만나게 될 텐데.
9: 심해성의 생존자가 있다는 사실을

0: 블랙다이아가 알게 되면 분명히 인디고 공주를 노릴 턱. 최대한 그의 존재를 비밀로 해야 합니다.
1: 아니, 설마 아직도 부모를 해친 게 누군지 모르는 건가요?
2: 우리 아가. 시간이 없어. 너라도 빠져나가야 해. 아니었구나.
3: 공주님.
0: 인디고가 누굴 미워하는 마음을 먼저 갖기보다는 소중한 친구들이 먼저 생기길 바랄 수밖에요.
2: 나를 지키려고 비밀로 하신 거야.
4: 정말 힘들었겠다. 나 말이지. 널 환영해. 인디고. 나도.
5: 오해서 미안해.
4: 나도 미안해. 진심이야.
6: 앞으로는 아무 걱정하지 말라고.
4: 버블잼이다. 이제 하나만 더 모으면 완성이야.
2: 곧 완성.
4: 우와, 우리 똑같네.
6: 이제 우리 중에 누가 여왕 후보가 될지 정말 궁금해지는데.
4: 7명의 공주도 다 모이고. 뭔가 좋은 징조야.
6: 맞아. 예.
0: 나한테 복수라도 하고 싶은 건가? 그런 보잘것없는 힘으론 어림도 없다. 네 손에 완성된 버블잼이 모두 있다면 또 모를까.
7: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8: 출동.
7: 얼굴엔
8: 순한 킹킹.
7: 줄무랑
8: 덥덥한 말
9: 순하게
8: 지켜줄게.
7: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핏.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2: 매일매일 락토핏.
1: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3: 난 상대가 누구든 항상 최선을 다한다. 비록 그 상대가 아빠일지라도.
4: 또 졌네.
5: 손끝에서 펼쳐지는 두뇌 게임 카누들 헤드 투 헤드. 다양한 시리즈로 만나보세요. 가베 가족.
6: 다들 뭐 먹는 거지?
7: 이게 뭐예요?
8: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9: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5: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출동. 얼굴엔
10: 순한 킹킹.
5: 눈물엔
11: 순하게
10: 지켜줄게.
5: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0: 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얼리면 더 맛있어.
2: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핏.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3: 매일매일 락토핏,
2: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4: 내 손에서 시작되는 마법 같은 이야기, 슥슥 그리기만 하면 귀여운 티니핑 친구들이 짠! 이번엔 예쁜 핑크카를 만들어볼까? 요술봉부터 무지개까지 내 맘대로 입체가 되는 마법 같은 순간, 우선으로 편리하게, 저온으로 안전하게, 티니핑 이지드로잉 3D 프린팅 펜.

0: 아이와 니키플레이 두 다다쿵이 함께하는 우리 아이 생일 축하 이벤트.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의 사진과 생일 축하 메시지를 응모해주세요. 추첨을 통해서 아이들의 생일을 EBS 키즈에서 축하해드립니다. EBS 키즈와 니키플레이 두 다다쿵이 함께하는 생일 축하 이벤트,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아이가 스마트폰에 의존하지 않도록 스마트폰 중독 예방법 이렇게 지켜주세요. 첫 번째, 작은 화면 속 다양한 색상이 뇌를 자극해 중독을 유발하므로 스마트폰을 흑백 모드로 설정해 주세요. 두 번째,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낼 땐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도록 가정 내 규칙을 정해 주세요. 세 번째, 알람을 맞추어 정해진 시간에만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절제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네 번째, 잠자기 전 스마트폰 사용은 수면에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수면 1시간 전부터는 스마트폰 사용을 자제하도록 해주세요. 아이의 스마트폰 중독 예방, 부모님의 관심이 필요합니다.

0: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1: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2: 매일매일 락토핏.
0: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3: 하늘의 연구원, 왜 그러나?
4: 이상하다. 분명 여기 있었는데. 어딨지?
3: 아니, 도대체 뭘 찾는 거야? 평소에는 늘 차분하던 사람이 왜 그런 건가?
5: 하늘의 연구원 뭘 잃어버렸나 봐요. 굉장히 중요한 건가 보죠?
6: 아니에요. 신경 쓰지 마세요.
3: 설마 돈이라도 잃어버린 건가? 내가 먼저 찾으면 반반인 거야? 어?
5: 별거 아니라고?
4: 분명 여기 있었는데.
6: 분명 서랍을 잠가뒀었는데 다른데 있을 리 없어. 누가 가져간 건가? 누가?

이게 뭐야? 이게 그 뭔가에 들어가서 강력한 힘을 내게 하는 에너지가 들어있다는 거지.

0: 엄마, 아빠가 그러던데 엄마는 엄청 강한 사람이었다면서?
1: 나 오늘부터 훈련 더 열심히 해서 지금보다 더 강해질 거야. 엄마가 잘할 수 있다고 응원해줘.
2: 오늘은 망토의 새로운 능력, 순간이동을 연습할 거야.
0: 그걸 연습할 필요가 있어? 망토가 알아서 옮겨주는데.
1: 아니지. 번개 네 스스로, 네가 가고 싶은 곳으로, 네 마음대로 갈 수 있을 때 그게 진정한 순간이동 능력인 거지. 맞아, 번개야. 네가 원할 땐 원하는 곳으로. 그게 가장 중요한 거야. 좋아. 그럼 어디로 가볼까? 내가 처음 날았던 공원으로 가볼게.
0: 오, 좋아, 좋아.
1: 번개 화이팅!
0: 망토야, 딩동공원으로!
1: 우와, 진짜 갔어!
0: 우와, 정말 공원으로 갔을까? 이게 무슨 냄새지? 에?

0: 공원. 공원. 진동공원으로.
1: 공원으로 가야 돼.
2: 아, 분명히 누가 날 부른 것 같은데.
0: 너 뭐야? 아,
3: 미안. 공간이 좀 연습 중이었어.
0: 아, 한 번 게 너 진짜.

이게 무언가를 더 강하게 해준다 이거지. 우선 이걸로 한번 실험을 해보자. 과연 얼마나 강하게 해줄까?

오! 바뀌었어. 그럼 과연 이 정도도 뚫을 수 있을까?

0: 우와! 우와! 이렇게까지 강력해지다니. 도대체 하늘에는 이렇게 대단한 걸 어떻게 가지게 된 거야? 어떻게? 진짜 어떻게? 일단 다 뚫어뽑으러 업그레이드 시켰어. 이제 기발한 박사만 뛰어넘어!
1: 날 뛰어넘어?
2: 박사님?
1: 여태 집에 안 가고 실험 중이었나 보군. 설마 다뚜러뽕을 업그레이드 시키는데 성공한 건가?
2: 아닙니다. 실패입니다. 실패.
1: 그래? 색깔만 봐도 딱 아니네. 아니야. 나 기발함을 뛰어넘는다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2: 그럼요. 아닙니다. 실패입니다. 실패.
1: 잠깐만. 저건 뭔가?
3: 별거 아닙니다.
1: 별거 아닌 게 아닌 것 같은데. 응? 이게 뭐야?
3: 아니, 별거 아닙니다.
1: 봐봐.
3: 아니, 볼 이유가 없는 게 별거 아닙니다. 진짜 별거 아니에요.
1: 내가 볼게, 내가 확인할게.
3: 아니, 아니 보실 필요 없어요. 별거 아닙니다.
1: 내가 확인해 볼게, 나와봐.
3: 별거 아니라서 확인하실 필요가... 아니...
1: 어? 아, 맞다. 아, 내 핸드폰. 아, 나 이거 가지고 들어왔었는데. 어, 엄마, 나 이제 퇴근해요. 나 힘들었어요. 이거
0: 못 가서 끼려주세요. 와, 들킬 뻔했네.
3: 기발함, 이제 다시는 나를 무시할 수 없을 거잖아.

0: 아, 맞다. 누나가 가짜 망치 챙겼어?
1: 응? 아니.
0: 그래? 그럼 어디 갔지? 여기 뒀던 것 같은데? 소파 제일 떨어졌나? 응? 안 보이는데?
2: 응?
0: 어디 갔지?
2: 응?
1: 아, 정신 차려. 가만히 좀 있어.
0: 아니, 이상하잖아. 어디 갔지?
1: 왜 저래, 진짜. 어,
0: 진짜 어디 갔지?
1: 한번게 이거 봐. 이거.
0: 아, 뭐.
3: 한 공원에서 우연히 찍은 사진 한 장이 SNS를 통해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놀이꾼들 사이에서 하늘을 나는 번개망토라 불리며 급속도로 퍼지고 있는데요. 사진을 직접 찍은 사진작가의 인터뷰입니다.
4: 하늘을 찍으려고 카메라 들고 몇 컷 찍고 있는데 뭐가 휙 하고 날아가더라고요. 아, 전 순간적으로 새인 줄 알고 셔터를 눌렀죠. 근데 확대해서 보니까 망토 입고 나는 사람 같더라고요. 아, 보세요. 망토의 요 마크 꼭 번개 같죠?
3: 하늘을 나는 번개망토에 대하여 외계인이다, 합성이다 등 다양한 추측이 쏟아져 나오고 있지만 아직까지 정

0: 정확하게 밝혀진 바는 없습니다.
1: 새로운 소식 들어오는 대로 빠르게 보도하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2: 그런 것 같아. 나도 모르고 지켰나 봐. 어떡해. 누나, 나 지켰나 봐.
3: 아니야. 얼굴 안 찍혔으니까 아무도 너인지 몰라. 아직까지는. 그런데 만약 너가 번개망토라는 사실이 알려지면 사람들이 널 가만두지 않을 거야.
2: 그럼 나 어떻게 되나?
3: 그러니까 이제 절대 망토 입고 날지 마. 너 이거 들키면 안 되니까.
2: 응, 알겠어. 절대 안 날게.
4: 응? 하늘을 나는 번개 망토? 이 뭐야? 아니, 사람이 망토를 입고 난다고? 아, 참네.
3: 이러다 조용해져야 할 텐데.
5: 뭐야, 이 망토? 이 마크. 분명 하늘의 컴퓨터에서 봤던 망토랑 똑같은 거. 하늘이가 갖고 있는 망토가 하늘을 나는 망토라고? 말도 안 돼. 설마. 하늘에 또 정체가 뭐야?
6: 일단 확인해보자.

0: 당신 망토 갖고 있지?
1: 반응하네.
0: 하늘을 나는 번개망토 당신이지?
1: 맞구나.

0: 도대체 누가 이런 문자를 보낸 거야? 전화번호도 없이. 누군가 망토를 알고 있는 게 분명해. 번개야. 아무래도 누군가가 망토에 대해 알고 있는 것 같아.
1: 누가?
0: 그건 이따 집에 가서 다시 얘기하자. 우선 지금부턴 모르는 사람들 다 조심해. 다혜랑 세안이도 조심시키고.
1: 알았어.
2: 하늘의 동생하고 친구들도 망토에 대해 알고 있군. 근데 그렇다고 묻는다고 순순히 말해주진 않을 거고.

0: 누나가 조심하라고 했어. 도대체 누가 망토에 대해 알고 있는 거지?
1: 그러게.
0: 아, 도대체 누굴까? 안 그래도 뉴스에 망토가 나와서 걱정인데.
2: 뉴스에 나오고 혹시나 싶어서 되게 번개 해결단 방에 들어가 봤거든.
3: 하늘 나는 번개망토가 나타났어.
4: 우리 도와준 것도 번개망토잖아.
5: 우리 같은 사람일까?
4: 우리 친구 번개망토. 진짜 하늘을 나는 영웅이면 좋겠다.
0: 맞아. 그러면 진짜 좋겠다. 다들 번개가 하늘을 나는 망토였음 하고 바라네.
2: 번개가 진짜 영웅이기를 바라는 것 같아.
6: 그러게. 다들 좋아하네.
2: 근데 이렇게 계속 소문이 퍼지면 안 돼.
0: 그건 그래.
2: 이렇게 소문이 계속 퍼졌다가는 어쩌면 요즘에 저 누군가가
7: 한 번개. 네가 뉴스에 나온 하늘을 나는 번개망토 맞지?
2: 아닌데요?
7: 아니긴. 너의 정체를 밝히고 말겠다. 요원, 이 아이를 데려가자. 네?
2: 안 돼!
0: 왜 이러세요?
2: 안 돼! 가지 마! 안 돼! 번개하자고! 보통 히어로 영화를 보면 악의 무리인 누군가 영웅을 막 쫓아가잖아.
0: 안 돼! 잡혀가기 싫어.
2: 걱정 마. 넌 절대 못 데려가게. 내가 막아줄게.
6: 그래, 우리가 있잖아.
4: 고맙다, 친구들아.
8: 얘들아! 응? 아니, 나 좀 도와줘. 나 좀 도와줘.
2: 할머니, 무슨 일이세요?
8: 아니, 이 할미 스카프가 바람에 휘잉 날아가 버려서 저기 저 높은 나무에 걸려버렸어.
0: 그럼!
8: 어? 왜? 도와줄게?
9: 공원 관리하는 분께 도와달라고 할게요.
8: 아유, 그런 건 아무나 못해. 어? 뭐라도 가지고 휙 올라갔다 오든 해야지. 뭐라도 갖고 가서 휙 하고 올라갔다 와야지.
6: 제가 119에 연락해드릴게요.
8: 어? 119? 아, 됐어. 그럴 거면 내가 했지. 안 도와줄 거면 관둬. 됐어.
2: 왜 저렇게 화를 내시냐?
6: 그렇긴 해도 당분간은 조심해야지.
2: 맞아. 날다가 또 들키면 안 되니까.
4: 잠깐만.
0: 누나가 빨리 오래. 가자.
6: 그래.
2: 당신 망토 갖고 있지? 하늘에 나는 번개망토. 당신이지?
10: 번호도 없이 이런 문자가 왔어.
2: 도대체 누가 보낸 거지? 설마 이번에도 꿈잡이가 누군가의 몸속으로 들어가서 이런 짓을 한 게 아닐까요?
10: 어쩌면 그럴지도. 사실 우리가 잡은 꿈잡이도 없어졌어.
3: 네? 어?
10: 문자를 보낸 자가 폼잡이도 가져간 것 같아.
3: 어떡해. 아, 맞다. 가짜 망토도 없어졌잖아. 누나, 내가 집에 아무리 지져봐도 없어. 아무래도 가짜 망토도 누가 가져간 것 같다. 그것도 그 사람일까?
10: 설마 우리 집에까지?
3: 누구지? 누구?

0: 감히 입장 가짜면처럼 날 속여? 분명 하늘면 나는 진짜 망토가 있는데 이것도 분명 비슷한 방법으로 얻었을 거야. 그게 뭔지만 알아내면 내가 원하는 거 다 이룰 수 있을 텐데 내가 원하는 걸
1: 네가 원하는 것을 이루게 해주지.
0: 아, 뭐야? 뭐야? 누구야?
1: 꿈잡이를 보낸 자다.
0: 어? 꿈잡이? 이 박쥐가 꿈잡이야?
1: 그래, 날 믿어라. 자, 네가 원하는 걸 말해봐.
0: 내가 원하는 거? 내가 원하는 거? 세상에 나 같은 인재를 알아보는 거야. 세상 사람들한테 내가 얼마나 잘났는지 마음껏 자랑하고 싶어. 인정받고 싶어. 깜놀상 받았다 우쭐 대는 기발한 박사도 천재라고 우스든 하늘에도 둘 다 내 앞에서 잘난 체 하지 못하게!
1: 좋다. 나를 도와준다면 네가 원하는 것을 이루게 해주지.
0: 도와줘? 뭘 도와달라는 거지?
1: 번개의 꿈을 좌절시켜라.
0: 번개? 한울의 동생 한 번개?
1: 그래. 번개의 꿈을 좌절시켜라.
0: 번개의...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1: 마데카 솔메이트 출동.
0: 얼굴엔
2: 순한 킬킬.
0: 주물엔
3: 순하게
2: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아이즈와 니키플레이 두 나다쿵이 함께하는 우리 아이 생일 축하 이벤트.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의 사진과 생일 축하 메시지를 응모해주세요. 추첨을 통해서 아이들의 생일을 EBS 키즈에서 축하해드립니다. EBS 키즈와 니키플레이 두 다다쿵이 함께하는 생일 축하 이벤트.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0: 눈만 바쁜 요즘 교육 어떻게 생각해요?
1: 연필을 굴려야 머리도 잘 굴러가죠.
2: 지당하신 말씀.
1: 아소비 키즈. 특허받은 교재와 대면 교육으로 생각의 깊이가 다르다. 유치초이 전문 아소비.
3: 뽀로로 도마나라 키스 환영합니다.
4: 어서오세요 공주님.
3: 도마나라 키스에서 사랑의 노래도 불러요. 어떤 모습입니까? 무도회가 열렸어요. 행복한 꿈의 궁전 뽀로로 도마나라 키스.
5: 새콤달콤 너도 나도 비타젤리 탱글탱글 영양 가득 비타젤리 하루 하나 골라먹는 비타젤리
6: 우리 모두
7: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8: 얼리면 더 맛있어.
9: 좋은 아침입니다.
10: 좋은 아침 라이브 연구원.
9: 오늘도 활기차게 시작할까요?
11: 예, 감사합니다.
9: 그리고 박사님도?
10: 고맙네. 아니 근데 어떻게 그 하루아침에 이렇게 사람이 달라. 혹시 한밤에 마술이라도 부린 건가?
9: 마술은 무슨요. 기발한 연구소를 위해서 조금 더 열심히 일해봐야겠다라는 각오로 변화를 조금 줘봤습니다.
10: 그런 각오와 자세라면 이런 변신 자주 하도록. 이 커피도 자주.
9: 네네.
10: 자 그럼 오늘 회의를 시작하겠어요. 요즘 그 닭뚜루뻥의 판매 실적에 대해서.
9: 박사님 그런 건 제가 다 준비해왔습니다.
10: 아니 언제 이런 걸 다. 아니 정말 우리 라이벌이 달라졌어요.
9: 저 그리고 박사님 제가 준비한 게 있는데요.
10: 이게 뭐지? 꿈을 키우는 기발한 과학교실?
9: 네. 어린이들을 초대해서 닭뚜루뻥으로 다양한 과학실험을 하며 박사님께서 그동안 얼마나 열심히 연구해서 깜놀상을 수상을 했는지 이야기를 해주면.
10: 이야기를 해주면?
9: 아이들이 굉장히 큰 감동을 받고.
10: 감동을 받고?
9: 모든 어린이들이 박사님처럼 멋진 과학자가 되는 원대한 꿈을 가지게 될 겁니다.
10: 나처럼 멋진 과학자?
9: 네, 이런 활동이 저희 연구소의 좋은 이미지를 만들어서 닭뚜루뻥 매출에도 큰 영향을 줄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늘의 연구원은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11: 좋은 아이디어 같습니다.
10: 그럼 바로 실행하도록?
11: 그럼 제가 닭뚜루뻥 실험을 준비하도록
9: 하겠습니다. 아닙니다. 하늘의 연구원은 그날 박사님을 모시고 바로 강의실로 오시면 제가 알아서 다 정리해 놓겠습니다.
11: 네, 알겠습니다.
10: 진즉에 이렇게 해야지. 라이벌 연구원 멋지다. 이뻐.
9: 감사합니다. 공개 꿈이 뭐길래 좌절시키려고 하는 거지?
12: 번개는 나를 방해하는 인물이 될 것이다. 다들 영웅이라 죽여세우는.
9: 뭐 영웅?
12: 번개 망토를 그 아이가 갖고 있다.
9: 망토를? 한 번개가? 그럼 그거 내가 뺏어올게.
12: 소용없어. 뺏을 수가 없다. 오직 번개만이 망토를 입고 날 수 있어.
9: 오직 번개만이?
12: 그래. 그 아이는 망토와 함께 놀라운 힘을 키우고 있다. 그걸 막아야 해.
9: 잠깐만, 뺏을 수 없다고? 뺏을 수 없으면, 뺏을 수 없으면. 번개가 다시는 망토를 입고 싶지 않게 만들면 되는 거잖아.
12: 어떻게?
9: 이걸 이용해 번개망토가 영웅이 아니라 악당이 되게 만들면 되는 거지.
12: 악당 바로 그거야.
9: 널 도와주면 내가 원하는 거 다 주겠다는 약속 꼭 지켜.
12: 물론이다.

0: 강의실입니다.
1: 아, 이쪽이구만. 기발한 박사의 과학교실. 아니 근데 이런 걸 붙여놓으려면 좀 큼지막하게 해놓든가. 이게 뭐야 이게 센스 없게. 으야, 으야, 으야. 뭐 애들 많이 불렀겠지?

0: 준비된 거야? 과학실험 이거 보고 준비된 게 아무것도 없잖아.
1: 그러게요. 나이발령관이 자기가 알아서 다 준비한다고 신경 쓰지 말라고 했는데.
0: 아니, 그리고 왜 달랑이는 세 분이야? 내가 이거 나눠주려고 밤새도록 싸야 했는데.
1: 그게 아이들 초대하는 것도 나이발령관이 알아서 한다고 해서.
2: 저희는 누나가 오라고 해서 왔는데요?
0: 아니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안 되겠다. 아, 또 왜 나이발령관 전화를 안 받아? 안 되겠어. 연구실 한번 가보자고.

0: 아이보리 다 가져간 거야? 우리 과학교실 한다고 속여놓고 그 사이 다 가져간 거야? 이건 아니잖아. 어? 이건 아니잖아. 그치?
1: 네.
2: 제가 가서 라이벌 연구원 집 주소를 좀 알아오겠습니다.
0: 시간이 얼만데? 얘들아, 우리 정말 지냈었다고. 봐, 다 좋았지? 응?
1: 네.
0: 근데 날 배신해? 내 뒤통수를 쳐! 이건 아니잖아. 이건 아니잖아.
1: 박사님, 진정하세요. 진정.
0: 다이벌! 난 너를 믿었다!
1: 누나, 다이벌 형은 찾았어?
2: 아니. 집 주소도 그렇고 있을만한 데는 다 뒤져봤는데 아무데도 없어.
1: 어디에 꽁꽁 숨어있나 봐요.
2: 그런 것 같아. 어디서 숨어서 뭘 하고 있는 건지.
1: 얘들아! 얘들아! 큰일 났어!
3: 왜? 무슨 일인데?
1: 이것 봐.
4: 최근 곳곳에 있는 놀이터에서 구멍이 뚫린 놀이기구들이 발견되며 제보 사진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놀이기구에 난 구멍들은 철이 마치 얼음 녹듯이 녹아 흘러내리며 생긴 것으로 기이한 현상이 아닐 수 없습니다. 과연 누가 이런 짓을 한 걸까요? 마침 놀이터에 있는 CCTV에 용의자의 모습이 찍혔습니다. SNS를 통해 한동안 화제를 모았던 하늘을 나는 번개망토가 놀이터 현장에 또 나타난 것입니다. 기이한 현상을 몰고 다니는 번개망토의 존재가 우리 사회를 불안에 떨게 하고 있습니다.
1: 나 아니야! 내가 안 했어!
5: 당연하지. 네가 왜 저런 나쁜 짓을 해?
1: 맞아. 그리고 망토는 번개 너한테 있잖아. 저 사람이 입고 있는 건 가짜 번개망토일 거야.
5: 맞아. 맞아. 저건 분명 가짜야.
2: 그래. 근데 도대체 누가 저런 짓을 한 걸까? 굳이 가짜 망토까지 입고.
5: SNS에서 화제가 됐으니까 그냥 누가 장난치려고 그런 거 아닐까요?
2: 장난? 이건 장난이라고 할 수가 없어. 놀이기구에 저런 구멍을 아무나 낼 수 있는 게 아니야. 철을 녹일 정도면 굉장히 강력한 물질일 텐데. 닷도로봉보다 훨씬 더 강력한 걸 거야.
1: 그럼 도대체 누가 그런 거지? 번개망토가 나쁜 짓을 벌이는 악당이 됐잖아.
5: 마치 내가 나쁜 사람이 된 것 같아. 너무 속상해. 난 친구들이 도와줬을 뿐인데.
1: 그러게. 누군지 잡아야 하는데.
2: 너희 함부로 나서면 안 돼. 가짜 망토를 입고 저런 짓을 벌인다는 게 좀 수상해. 뭔가 확실해지기 전까진 지켜봐야 해. 알았지?
1: 네.
2: 번개야. 너도 함부로 망토 입고 나섰다가는.
1: 알아. 안다고. 지켰다간 내가 정말 범인으로 몰리겠지. 조심할게.
4: 놀이기구에 난 구멍들은 철이 마치 얼음 녹듯이 녹아 흘러내리며 생긴 것으로 기이한 현상이 아닐 수 없습니다. 과연 누가 이런 짓을 한 걸까?

0: 있었어요. 마침 놀이터에 있는 CCTV에 용의자의 모습이 찍혔습니다. 기이한 현상을 몰고 다니는 번개망토의 존재가 우리 사회를 불안에 떨게 하고 있습니다.
1: 이렇게 되면 누가 번개망토를 영웅이라고 생각하겠어? 빵! 빵! 다 구멍 내주지.
2: 너는야 악당 번개망토다!

0: 나의 활약으로 앞으로 사람들은 점점 더 번개망토를 무서워하고 싫어하게 될 거야. 그럼 번개는 망토를 입고 나설 일이 없게 되겠지. 즉, 그 아이의 꿈이 산산이 부서지는 거지.
1: 바로 그거야. 훌륭해.
0: 자, 내가 도와줬으니까 이제 내가 원하는 걸 줘.
1: 물론 원하는 대로.
0: 내가 만든 게 거의 다 떨어졌어. 난 이게 더 많이 필요해. 이게 있으면 난 유명해질 수 있어. 모두가 날 대단하다고 쳐세워줄 거야.
1: 좋아, 꿈잡이들아.

0: 나트륨병보다 강한 초강력 파워. 코끼리 똥보다 더 큰 공룡똥에 막혀도 뻥 뚫어버리는 에드워드나 박사가 개발한 더더 겉으로 뻥.
1: 뭐? 더더더 뚫어뻥? 다 뚫어뻥보다 강하다고? 말도 안 돼. 아니 이런 게 개발되다니. 아니 한우리 연구원, 에드워드 나 박사가 누구지 좀 알아보게.
2: 에?
1: 아니 에드워드 나 박사가 다 뚫어뻥보다 더 강력한 걸 만들었대. 누군지 빨리 찾아봐.
2: 네? 알겠습니다.
1: 에드워드 나? 아니 에드워드 나가 누구야 도대체? 어, 여기 인터뷰 영상이 있네.
0: 초강력 파워로 세상의 이목을 집중시킨 더더더 뚫어뻥의 개발자 에드워드 나 박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3: Oh, hi. Hello guys, Edward 나입니다.
0: 아, 미국에서 오래 공부하셨다고 들었습니다.
3: Oh, yes. 그래서 한국말?
0: 한국말?
3: 조금 서툴러.
0: 아, 서툴다. 이 30년의 노력이 빛을 발하게 됐는데요. 이 과학자라면 모두 탐낼 만한 깜놀상을 받게 되셨다고요. 이 얼마 후면 시상식이 있는데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3: Thank you.
0: 어, 예. 이 깜놀상 수상 기념으로 에드워드 나 박사님의 사인회를 개최합니다.
3: Hello everyone, Edward 나. 사인회 열 거니까 많이들 많이들 come here. I will sign for you guys.
1: 뭐? 깜놀상까지? 아니 어디 있다 갑자기 툭 튀어나와서는 그동안 내가 싸운 다트로병의 명성까지 무너뜨리고 상까지 받고. 하늘의 연구원 누군지 알아봤나?
2: 그게 여기저기 찾아봐도 에드워드나 박사에 관련된 자료가 안 나와요. 과학 저널에 실린 논문도 없고요. 이 정도 실력이라면 분명히 유명해진 무언가가 있을 텐데.
1: 라이벌 때문에 울고 싶은데 에드워드 나 때문에 또 울고 싶어. 에드워드 나 넌 도대체 누구인 건?

0: 놀이터 망가뜨린 게 번개망토래.
1: 우리 도와준 번개망토가 그 범인일까?
2: 설마, 우리 도와줬는데.
3: 우릴 속인 건지도 몰라. 꽃 이겨서 나쁜 짓 하려고.
0: 우리 친구가 아닌가 봐.
1: 나쁜 악당일지도 몰라.
0: 이 방에서 나가자.
2: 나도 나갈래.
4: 나가자.
0: 그래, 나가자.
1: 그래.
5: 내가 악당일 줄 모른다고? 다들 뉴스 보고 이러는 거야. 놀이터 사건 범인이 번개망토라고 하니까 오해해서. 나 되게 열심히 훈련했는데 망토랑 한몸이 돼서 더 강해지려고 노력했는데 좋은 일도 더 많이 하려고 했단 말이야.
6: 당연하지. 네가 잘못한 거 없어. 너가 열심히 한 건 우리가 잘 알아.
5: 그러면 뭐해. 이제 소용없는걸. 다들 번개망토를 나쁜 악당이라고 생각하면 난 다시는 망토를 입을 수 없어.
6: 아니야, 번개야. 오해 풀릴 거야. 가짜 번개망토 꼭 잡힐 거라고.
5: 정말? 정말 그럴까? 아, 진짜 빨리 잡히면 좋겠는데.
6: 가짜 번개망토는 하늘을 못 날 거 아니야. 잽싸게 도망치지 못해서 결국 잡힐 거야.
5: 그럴까? 하긴 내 망토만 날 수 있지. 진짜니까.
0: 그럼 네가 진짜 번개망토지.
7: 얘들아, 이거 봐, 이거!
5: 응? 응? 에드워드 나박사 사인해? 응? 이 사람, 빙하가 말한 사람인데?
7: 누군데?
5: 다트러뽕보다 더 강력한 더더더 다트러뽕을 만들어서 깜놀사는 반도 과학자래.
7: 응? 이 사람이? 너무 이상한데?
5: 뭐가?
7: 여기 팔에 있는 점 나이버령이랑 똑같아.
8: 가져갔지? 응?
7: 박사님이 보여줬던 사진 거기 나이버령 팔에도 점이 있었어.
6: 뭐 점이야 누구나 있을 수 있잖아.
7: 근데 이런 특이한 모양의 점이 똑같이 같은 자리에 있긴 어렵지 않아? 이상하잖아.
5: 맞아. 누나도 에드워드 나에 대한 정보가 어디에도 없다고 진짜 이상하다고 했어.
6: 그럼 설마 두 사람이? 우리가 사인회에 가서 확인해보자.
7: 그래.

0: 팬이라고 합니다.
1: Oh, so he. Beautiful name.
0: 감사합니다. 박사님 팬인데 사진 한 장 괜찮을까요?
2: Of course. 나.
0: 감사합니다.
1: 이쪽으로 오십니다.
3: 감사합니다.
4: 안녕하세요. 진지영입니다.
2: 지영 Kim. Oh wow. Nice hair.
4: 아니에요.
3: 감사합니다.
4: 성무건입니다.
5: 무건. 나이바 형인지 아닌지 어떻게 확인하지? 끝나고 직접 찾아보자. 뭔가 나올지 몰라. 응.
3: 오케이. Okay. Thank you.

0: 계획대로 착착 잘 되고 있어.
1: 다들 내가 누군지도 모르면서

0: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매일매일 락토핏.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2: 마데카 솔메이트
1: 출동. 얼굴엔
3: 순하게
1: 진물엔
4: 순하게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0: 다들 뭐 먹는 거지?
1: 이게 뭐예요?
2: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1: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3: 눈만 바쁜 요즘 교육 어떻게 생각해요?
4: 연필을 굴려야 머리도 잘 굴러가죠.
5: 지당하신 말씀.
4: 아소비 키즈. 특허받은 교재와 대면 교육으로 생각의 깊이가 다르다. 유치초이 전문 아소비.
6: 새콤달콤 너도 나도 비타젤리. 탱글탱글 영양 가득 비타젤리. 하루 하나 골라먹는 비타젤리.
7: 우리 모두
8: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9: 얼리면 더 맛있어.
1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11: 지동.
10: 얼굴엔
11: 순한 킬킬.
10: 중물엔
11: 덥덥한 말.
12: 순하게 지켜줄게.
1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13: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14: 핏핏핏.
15: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16: 매일매일 락토핏.
15: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0: 하트로즈 세단장 기념 이벤트 시작합니다. 어서 들어오세요.
1: 네. 미안.
0: 주문하신 케이크 나왔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2: 하트로즈 세단장 기념 새로운 케이크는 어떠세요?
1: 딱 지금만 빵 30% 할인해드립니다.
2: 어머, 정말이요?
0: 아들, 엄청 바쁘겠죠?
3: 로미, 빵 나왔어.
4: 쉬엄쉬엄해, 로미.
0: 괜찮아요, 오빠. 어서 오세요.
2: 안녕.
0: 우와, 마야, 메리로. 잠시만.
5: 아무래도 힘들겠는데.
0: 뭐가?
6: 설마 잊은 거야? 오늘 자전거 타러 가기로 약속했잖아.
0: 그랬었지.
5: 이렇게 바쁘니까 뭐 어쩔 수 없지.
6: 그럼 우리도 먹자.
5: 그래. 자전거는 이따 다 같이 타러 가면 되니까.
0: 고마워 얘들아.
7: 이렇게 평화로운 나날이 이어지면 좋겠다고 생각했어. 계속 아무 일 없이 말이야.

0: 다들 어디 있지? 어? 힘내핑! 애들 못 봤어?
1: 아, 컹당핑! 나도 애들이 찾고 있었는데 마을 어디에도 없어.
0: 어, 이상하다. 다들 어디로 간 거지? 아래로 내려가 보자.
2: 모두 안녕. 아직 남아있는 친구들이 있었네요. 난 이모션 왕국의 프린세스야.
1: 프린세스?
3: 이상하다. 우리가 아는 프린세스는 로미 뿐인데.
1: 저거 마을의 마스터 키 아니야, 수지?
4: 마스터 키라고? 그 난리가 나나. 근데 그게 왜 저기 있지?
2: 이 마을은 매우 위험해졌으니까 다른 곳으로 모두 이사를 가야 해요.
4: 이사?
0: 어디로 가는데?
2: 최고로 멋지고 재밌는 곳. 마음껏 장난치며 놀 수 있는 곳.
4: 뭐? 마음껏 장난치며 놀 수 있다고?
2: 자, 여러분은 자유예요. 문이 닫히기 전에 어서 친구들이 기다리고 있는 곳으로.
4: 우와! 빨리 가자!

0: 이제 그 일을 해볼 수 있겠어.
1: 저거 진짜 마스터피아 꿀에! 우리 마을이 뭔가 멋지게 바뀌었어, 나나!
2: 그런 말 할 때야, 솔지!
1: 아무래도 뭔가 수상해. 어서 왕국에 이 사실을 알려야 해.
2: 거기서 뭐 하고 있는 거지 다 해? 어? 너희 로열 티니핑이야?
1: 들켰어, 나나!

0: 되돌아오지 못하면 어쩌려고 솔지. 넌 그때 생각해. 간다라라. 도망갔어 다해.
1: 그냥 내버려둬.
0: 하지만
1: 오히려 게임 시작을 알리는 신호가 될 거야.

0: 가!
1: 어? 저기 좀 봐.
0: 뭔가 날아오는데?
1: 어? 어디 어디? 새인가?
0: 이쪽으로 온다.
1: 어미쭈!
0: 용이!
1: 뭐야 갑자기? 너희는 누구였죠? 그 문양은?
0: 넌 지구로 파견된 로열티 니핑?
1: 부탁이야.

0: 이렇게.
1: 이거 아파, 나나?
2: 너가 어떻게 된 거야? 근데 너희 옷을 입었네?
3: 게이트가 지구로 연결되어 있었나 봐, 꿀에.
1: 내 덕분에 바로 프린세스 로미를 찾은 거라고, 나나.
4: 완전 우연이었거든, 솔직.
3: 게이트라니, 무슨 게이트?
4: 너흰 대체 어디서 온 거야?
5: 그게 이야기하자면 뭔데?
1: 설지비!
2: 뭐지? 진흙탕에 빠진 이 지저분한 건?
1: 지저분하다니! 대체 넌 누구냐?
2: 상자가 말을 하는데?
6: 혹시 너희는 이게 뭔지 알아?
1: 아니, 모르는데, 나나.
3: 이런 상자는 처음 봤구래.
1: 무슨 소리야? 상자라니! 난 상자가 아니... 뭐야, 여기? 줘봐, 냄새나! 잘 안 들려, 잘 안 보여! 이 녀석들! 어서 날 여기서 꺼내지 못할까!
6: 뭘 어떻게?
2: 여기 열쇠 구멍이 있어.
6: 열쇠!
3: 괜찮아, 그래?
4: 안 괜찮아, 솔지. 빨리 미스틱 마을의 친구들을 구해야 하는데.
2: 미스틱 마을?
1: 프린세스 도와주라!
3: 미스틱 마을이라면 이모션 왕국 북쪽에 네모산 기슭에 있는 작은 마을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쭈? 우리는 거기서 도망쳐왔어, 꿀에.
1: 마을의 마스터키를 빼앗겨서 큰일이 났어, 나나.
4: 마을의 티니핑 모두를 여기로 떨어뜨렸어, 솔지.
3: 대체 누가 그런 짓을?
1: 좀 수상하긴 했는데.
3: 자기가 이모션 왕국의 프린세스래.
2: 제니?
7: 고맙습니다. 또 오세요.
8: 진짜 피곤하다.
7: 뭐야, 아직 쉬는 시간 아니야?
9: 에이, 이제 겨우 한가해졌는데 조금만 쉬게 해주세요. 응? 네?
7: 그래, 쉬어라, 쉬어.

0: 여긴 대체 어떤 세상일까 빨리. 뭐야 빨리. 너무 느긋한 거 아니야? 안 돼 안 돼. 어서 빨리 서둘러서 해. 시간 아까워 빨리.
1: 아니 쉬고 있을 때가 아니야.
2: 갑자기 왜 그래? 쉰다며.
1: 말도 안 돼요. 쉬지 않고 빨리 움직이면 할 수 있는 게 얼마나 많은데요.
0: 그럼 그럼 빨리 빨리. 빨리 돌아가서 몬주 박사님께 알려야 해.
3: 기다려 이 녀석들. 넌 초벌생이야?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넌 인정도 모르냐?
0: 안 돼. 한시가 급해.
3: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걷어 맞추신다면 언제가 꼭 그대를 갚을게요. 제발요.
2: 어떡할까?
0: 할 수 없지. 대신 다음에 또 그렇게 못되게 말하면 안 봐줄 거야.
3: 감사합니다, 주인님. 당신이 정말 아름다워.

0: 변신 플로라 하트. 자, 다녀왔습니다.
1: 바쁘다, 바빠. 손님! 어서오세요. 주문은요?

0: 아, 이거 드세요. 이거 맛있어요. 가게 주시고. 자, 결제됐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1: 아직 살 게 남았는데.
0: 빨리 케이크 주세요. 다 팔릴 것 같단 말이에요.
2: 계속 굽고 있어.
3: 좀 기다려. 그렇게 보챈다고 빵이 빨리 나오진 않아.
0: 아우, 답답해, 정말. 반죽을 이렇게 빨리하면 되잖아요.
4: 준, 적당히 좀 해. 너무 지나치잖아. 이런다고 월급 올려주지 않거든. 그만해.
5: 오빠가 좀 이상한데?
6: 이건 혹시 티니핑 때문인가? 아, 그러고 보니 우리 마을에 항상 서두르는 아이가 있었어, 나나.
7: 맞아, 그래. 뭐든 빨리빨리 하라던 빨리핑이라네요.
5: 빨리핑? 대체 어디서 튀어나온 거지?
7: 저기 있어, 그래!
5: 또 시작인가?
7: 바쁘다, 바빠, 빨리!
5: 미스틱 마을의 빨리핑!
7: 장난은 이제 그만뒀죠?
8: 뭐? 왜 그만해야 해, 빨리? 분명 그 애가 그랬어. 여기서 마음대로 장난쳐도 된다고, 빨리!
5: 아니, 그러니까 그건 설명하기 복잡한데.
8: 빨리! 얘긴 따분해서 들어줄 수가 없어, 빨리!
7: 가보자!
8: 잡았다!
7: 내가 잡는다!
8: 아무 느린 것들한테는 안 잡힐 거야, 빨리!
7: 너무 빨라, 나나.
8: 생각 없이 막 달려드니까 쉽게 지치는 거 아니야. 움직이기 전에 먼저 생각 좀 하지.
7: 그래, 너는 생각이 많아서 참 좋겠다.
6: 싸우고 있을 때가 아니야, 그래.
8: 요 녀석이. 너무 느리잖아. 여기야, 여기.
9: 빨리핑. 느리고 게으른 애들을 혼내줘야지.
8: 그래야겠다, 빨리. 이런 이런, 내가 한가하게 게으름을 피우고 있었네. 빨리 핑, 빨리 핑, 하차, 빨리 빨리 빨리.
7: 이제 뒤에 마법에 걸려버렸어.
8: 빨리 생각을 해, 생각을. 아까 그 있었자.
7: 그렇지, 그래. 방법은 하나뿐이야.
8: 빨리 빨리
7: 생각해야지. 먼지 박사님, 먼지 박사님.
10: 아, 로미공주님, 일단 좀 진정하시고 얘기를.
8: 새 변신 아이템 보내줘요. 지금 당장요, 어서요.
10: 예? 아, 예. 미스틱 하트윙이 준비돼 있지만 조정할 시간이 조금 필요한데.
7: 아니요, 얼른요.
10: 아, 알겠습니다.
5: 시간이 없어, 시간이.
8: 보내셨나요? 빨리, 빨리요. 아직도 미스틱 하트윙이 안 왔어요.
10: 공주님, 아직 1분도 안 지났어요. 기다리세요.
7: 아, 못 기다려요. 당장 급하단 말이에요.
8: 아야야, 뭘 밟은 거야?
6: 내가 왜...
7: 역시 이 방법이 효과가 있었어. 빨리핑의 마법은 이제 풀렸었죠.
8: 맞다. 빨리핑을 막아야 해. 어떻게 내 마법이 풀렸지? 느림보처럼 여유로운 건 안 돼, 빨리. 빨리빨리 서두르는 게 좋아, 빨리. 헤잇. 그렇게 느려서 날 피할 수 없어, 빨리.
7: 왜 나한테 이러는 거야?
8: 느리고 게으른 건 못 참아. 빨리빨리 하는 게 얼마나 좋은데.
7: 오지마, 오지마.

0: 이게 바로 몬주 박사님이 얘기하셨던 미스틱 하트?
1: 신기한 힘이 넘쳐났죠.
0: 좋아, 그럼 가볼까? 열려라, 체인 드림!

0: 보고 싶어. 빨리핑 얌전히 캐치되시지. 어, 뭐야? 왜 갑자기 변했어? 빨리. 그래봤자 시간만 아까워. 빨리. 빨라졌네. 빨리.
1: 미스틱 하트윙의 힘이랄까.
0: 치, 일단은 도망치고 보자. 빨리. 기다려. 얘들아. 어, 없어. 얘들아.
2: 어디 간 거지? 이건 뭐지?
3: 키니핑이 있는 것을 알려주나 봐. 어서 열어봐.
1: 열쇠 키니핑들은 물건 모양으로 숨을 수 있나 봐.
3: 근데 세 개 중에 어떤 거에 숨은 거지? 말썽달썽하네. 큐,
1: 다 같이 찾아보면 분명히 빨리 찾을 수 있을 거야. 자, 얘들아.
4: 분명 이 사탕통이야. 나나 느낌이 딱 왔어. 나나.
2: 그럼 난 이거. 나나핑은 퀴즈를 잘 맞춘 적이 한 번도 없으니까 솔지.
4: 이쪽이라니까 나나.
2: 아니 이쪽이야 솔지.
3: 난 그럼 남은 걸로 할래. 그래.
1: 하트윙 어떻게 생각해?
3: 나도 저 마카롱이 수상해. 우리 가게에서 똥가롱은 안 만들잖아. 쭉.
1: 좋아. 새로운 아이템으로 숨어있는 걸 깨뜨려보는 거야.

0: 10cm 빨리 핑 캐치. 이럼 서두르고 싶어도 서두를 수가 없잖아. 빨리.
1: 자. 어? 너무 열심히 일해서 지쳤어. 좀 쉬어야겠다.
2: 월급은 올려줄게.
0: 드디어 첫 번째 열쇠 테니핑을 캐치했어. 야호! 내가 고른 마카롱이 정답이었어. 그래.
3: 남은 걸 고른 게 운이 좋았네, 솔지.
4: 프린세스, 고마워, 나나.
3: 지금처럼 열쇠 티니핑들의 장난을 막아줘, 솔지.
4: 그리고 모두를 도와줘, 그래.
5: 응? 제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난 널 꼭 되찾을 거야.
4: 로미가 또 우리 일을 방해해서 다해!
5: 뭐, 괜찮아. 아직 티니핑들은 많이 남아있으니까. 그리고 우리가 마스터키를 갖고 있는 한 앞으로 더 재미있어질 거야.
4: 자, 정식으로 우리를 소개할게. 난 나나핑이야, 나나. 난 꿀에핑이라고 해, 꿀에.
3: 나는 솔직핑, 솔직.
6: 잘 부탁해.
4: 나야말로 잘 부탁해.
7: 그래, 모두들 미스틱 마을을 되돌리기 위해 힘내줘.
4: 상자한테 인사한 거 아닌데, 꿀에?
3: 얜 왜 이렇게 끼어드는 거야, 솔지?
4: 쭉 신경이 쓰였는데 말이야. 상자, 넌 누구야?
7: 난 상자 따위가 아니야. 난 미스틱 마을의 위대한, 아주아주 고귀하고 위대한 티니핑이라고.
4: 거짓말! 볼품없는 상자 속에 그렇게 위대하신 티니핑이 들어있다고. 뭐, 심심해서 들어갔나?
7: 놀리지 마!
8: 로미 공주님, 이번에도 잘 해결하셨군요. 처음 정해진 게 하추핑이라 정말 다행입니다.
4: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8: 아, 공주님이 변신할 때 가장 적합한 로얄 티니핑을 미스틱 하트밍이 알아서 정해주거든요. 물론 공주님이 정하실 수도 있고요. 아무튼 미스틱 하트윙에 열쇠 티니핑들의 정보가 들어있습니다. 거기 있는 열쇠 티니핑이자 로얄 티니핑인 아이들과 함께 지구로 건너간 열쇠 티니핑들을 모두 캐치해주세요.
4: 네, 알겠어요, 박사님.
8: 그럼 미스틱 하트윙의 하트를 꽉 눌러보시겠어요?
4: 어? 왜요?
8: 거기에 그 아이들을 위한 선물을 넣어두었어요. 마음에 들면 좋겠는데.
4: 선물?

0: 엄청 넓어 봐봐. 마을로 돌아갈 때까지 편하게 지낼 수 있겠다구래.
1: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2: 매일매일 락토핏
1: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3: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4: 출동!
3: 얼굴엔
4: 순한 킬링,
3: 눈물엔
4: 덥덥한 말
5: 순하게
4: 지켜줄게.
3: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난 상대가 누구든 항상 최선을 다한다. 비록 그 상대가 아빠일지라도.
2: 또 졌네.
3: 손끝에서 펼쳐지는 두뇌 게임 피라미드 헤드 투 헤드. 다양한 시리즈로 만나보세요. 가베 가족.
4: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5: 매일매일 락토핏.
4: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6: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7: 진동.
6: 얼굴엔
7: 순한 킹킹.
6: 줄물엔
7: 덥덥한
8: 순하게
7: 지켜줄게.
6: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9: 넘버블럭스 친구들
10: 고이라.
9: 이건 넘버블럭 10이야.
10: 20까지 확대.
11: 우리 같이 놀자.
9: 우화상이 만나면
11: 탈이야.
9: 전신
11: 우리 모두 탈.
9: 놀다 보면 수학이 쏙쏙. 다양한 액티비티 카드로 즐거운 수학놀이. 어느 쪽이 더 클까?
11: 함께 놀아요.
9: 넘버블럭스 가베 가족.

0: 비즈와 니키플레이 두다다쿵이 함께하는 우리 아이 생일 축하 이벤트.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의 사진과 생일 축하 메시지를 응모해주세요. 추첨을 통해서 아이들의 생일을 EBS 키즈에서 축하해드립니다. EBS 키즈와 니키플레이 두다다쿵이 함께하는 생일 축하 이벤트.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지금 넣어야 된다니까.
2: 아, 이 분위기?
3: 고수익에 원금까지 보장된다고?
2: 그렇다니까. 저 분위기? 따라간다면? 이분 위기.
1: 뭐야 이거?
2: 저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꼼꼼하게 살펴보고 신중하게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0: Music Box. Music Box. 뭐든지 Music Box.
1: 남방구는 북방구와
2: 모든 과목은 읽기로부터 시작. 문제는 푸는 것이 아닌 읽는 것이니까. 읽기가 공부를 바꾼다. 3, 6학년 읽기전략교육원 큐미르.
3: 다들 뭐 먹는 거지?
4: 이게 뭐예요?
5: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6: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얼리면 더 맛있어.
2: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3: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4: 매일매일 락토핏.
2: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5: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6: 출동.
5: 얼굴엔
6: 순한 킹킹.
5: 주물엔
6: 덥덥한
7: 순하게
6: 지켜줄게.
5: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0: 뭐든지 가지고 놀아보고 뭐든지 음악이 되는 곳, 뭐든지 뮤직 박! 자, 오늘은 어떤 뮤직박스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까? 응? 오! 박스맨 왔다! 박스맨!
1: 박스맨 장례?
0: 어, 박스맨! 어, 박스맨 안녕! 박스맨! 안 먹었어요, 박스맨? 뭐 열 그릇 먹었어? 빨간 박스맨!
1: 너무
0: 아, 근데, 어, 오늘 박스엔 뭐가 들었을까? 아유, 궁금할 땐 흔들어보면 되지. 자, 뮤직 박스! 뮤직

0: 뭐지?
1: 아, 참 모르겠으면 일단 어? 이거 한번 뜯어 볼까? 하나, 둘, 셋. 숲속의 대장간. 나는 알지. 대장간 뭐냐면 아주 뜨거운 불에다가 이 쇠를 이렇게 쇠 있잖아, 쇠. 쇠를 이 딱딱한 쇠를 딱 달궈가지고 빨개진 쇠를 달궈져가지고 망치로 똥똥똥똥 두들겨서 망치도 만들고 칼도 만들고 가위도 만드는 곳이지. 어떤 곳인지 알겠어?
0: 네.
1: 자, 이 안에 뭐가 들어있을까? 한번 두근두근 해줘. 신나게 신나게. 궁금하잖아. 그거 가지고 안 열려. 두근두근두. 여러분들도 두근두근두근. 자, 하나, 둘, 셋.

0: 볼까 볼까?
1: 뭐야?
0: 오?
2: 셀로폰?
3: 셀로폰은 아니겠지.
2: 실로폰 같은데 왠지?
0: 이게 뭐지?
2: 실로폰 같아요. 실로폰 맞죠?
0: 어? 우와.
2: 실로폰 이거... 맞잖아요. 실로폰.
0: 이거는 새로 만들어진 메탈로폰이 나왔어.
3: 메탈로폰?
0: 새로 만들어진. 이게 새로 만들어졌거든. 아주 딱딱한 새로. 어? 새로 만들어진 거. 자, 한번 두드려볼까? 자, 지우 거, 시우 거. 우리 시우 소리 한번 들어볼까? 응? 이거 왠지 이 대장장이 아저씨가 뭔가를 막 두들길 때, 뭔가를 막 새를 막 두들길 때 나는 소리랑 비슷한 것 같아.
3: 네.
2: 소리가 다르네?
0: 소리가 다르지?
2: 네.
0: 도, 땅. 어? 높낮이가 다른 것 같은데? 그렇죠. 높낮이가. 그치? 높낮이가, 이거 봐봐. 도, 따라라라라라, 딱. 딱, 따라라라라라, 도. 뭔가 소리가 쭉 올라갔다가 쭉 내려오는 것 같지 않아? 그러니까 이거는 높낮이가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야. 그치?
3: 그러고 보니 키도 달라요.
0: 키?
3: 키도 다르네.
2: 높이 달라.
0: 아, 그렇지. 이게 키가 다르지?
3: 높이 다름.
0: 키가 다르니까 소리가 다르겠지? 그런 건가? 아주 똑똑한데? 그걸 발견했어. 이야, 근데 한번 두드려볼까, 너희들도? 자, 시작! 두, 따, 두, 따, 두, 따, 두, 따, 두, 따, 두, 따. 오, 이렇게 하니까, 우리가 대장장이가 된 것 같아.
4: 대장장? 숲속의 대장간에 요정들이 왔어요. 무엇을 만들러 왔나요? 구멍이 보이네요. 창문인가? 여기에서도 열심히 일을 하네요. 이건 뭐지? 징검다리인가? 밤새도록 도대체 무엇을 만들었을까요? 아하! 대장장이 아저씨를 위한 신발이었어요.
5: 오! 아, 멋진 신발. 아, 누가 만들었지? 내 발에 아주 딱 맞는군. 딱딱. 아주 좋구나.
0: 시우야, 지우야.
3: 네.
0: 뭐 만들고 싶지 않아? 내가 대장장이가 된다면 뭘 만들고 싶어?
3: 대장장이 되면 가위 만들고 싶어요.
0: 가위?
3: 네.
0: 가위? 가위 만들면 되는 거 아니야? 자, 그러면 지우가 뚝, 훈이가 딱 하면서 한번 만들어볼까? 자, 시작!

0: 나와라 치우껏 가위 뚝딱 짠 짠 안 나온다. 시우꺼는 나올 수도 있어. 시우꺼는 어? 시우 한번 해볼까? 시우는 뭐 만들고 싶어? 대장간. 대장장이가 된다면 뭐 만들고 싶어?
1: 칼?
0: 칼. 아니 멋진 칼 쫙 길고 번뜩이는 칼.
1: 그 칼이요.
0: 그 칼. 오케이. 진짜 갖고 싶어?
1: 네.

0: 사람들은 대장장이가 뭐 하는 사람인지 잘 몰라서 그러는 거야. 그래서 그런 거야. 이 후니아찌 건 나와. 후니아찌는 사실 갖고 싶은 게 있어. 방패 있잖아. 어? 캡틴 그거. 어. 네. 그 방패 진짜 갖고 싶어.
1: 나도 자, 그거 네. 진짜 갖고 싶어.
0: 그치? 어, 난 방패. 자, 시작. 뚜, 따, 뚜, 따, 뚜, 따.

0: 나와라 후니 방패.
1: 안 나와.
0: 없어요? 제 것도.
1: 왜 안 나와?
0: 그래도 한번 열심히 한번 두들겨보자. 어? 뭔가 나올 수도 있으니까 한번 자 두들겨보자. 준비 시작. 계속 계속 제발 나와라 나와라 나와라.
1: 어 바람 불어.
2: 바람 불다.
1: 바람 불어
0: 요정님 도와주세요. 자 다 같이 해보니까.

세 번째, 악기 소리. 마지막으로, 자, 박스 소리. 박스 같은 물건도 음악이 될수 있어. 봐. 연습하면 잘될 거야. 자, 어때? 모두 다른 느낌의 소리가 들리지? 오늘은 아주 특별한 음색을 가진 박스를 소개시켜 줄게. 첫 번째 박스는 바로 주물국 주물짜. 기억나지? 자, 슬라임이 만든 소리 다시 한번 들어볼까? 주물, 꾹, 주물, 자.

오늘은 아주 특별한 뮤직박스를 소개시켜줄게. 바로 뮤직박스 스페셜! 뭐든지 뮤직박스에서는 뭐든지 음악이 되지. 첫 번째, 목소리. 몸의 소리.

고고고.

0: 악기가 소리 내는지 눈치챘어?
1: 으이구, 이거.
0: 어, 바이올린 연주 소리야. 여기 찾았다. 잠깐만. 유주님, 안에 계세요? 제가 얼른 열어드릴게요. 빨리 나와서 바이올린 소리 좀 들려주세요. 자, 어서요.

이거 입 박스에서 나오는 소리구나. 바로 후후 후루룩 박스. 바로 요거. 하모니카는 재밌는 소리를 가졌지? 하모니카의 음악 소리를 다시 한번 들어볼까?

0: 오늘의 소리 여행, 바이올린, 하모니카, 그리고 슬라임 소리 모두 멋진 소리였었어. 어? 친구들은 어떤 소리가 제일 재밌었어? 주변에서 소리를 한번 찾아봐. 무엇이든 음악이 될 수 있거든. 뭐든지 뮤직박스 스페셜 2탄도 재밌게 준비할게. 다음 주제는 뭘까? 친구들 기대해줘.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뮤직박스.
1: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2: 매일매일 락토핏.
1: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3: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얼굴엔
4: 순한 킬링.
3: 눈물엔
5: 순하게 지켜줄게.
3: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굿소 클릭소 얼마세가
2: 좋아하시면 만들 수 있는 클릭소 세상 클릭소 착착 붙이고 구부리고 클릭 클릭 돌리면 빛으로 변신
3: 자석으로 만드는 입체 세상 굿소 놀이가 교육이 되는 자석 토이 클릭소 가배 가족
4: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핏.
5: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6: 매일매일 락토핏
7: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8: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9: 마데카 솔메이트
10: 진동
8: 얼굴엔
10: 순한 킹킹
8: 눈물엔
11: 순하게 지켜줄게
8: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9: 옛설 쥐설 마데카 솔
12: 넘버블럭스 피규어 놀이 시리즈 3 더하기 4는 7 5 비밀계단 분들 모여라 준비 출동 버스가 왔어 운전사가 타야지 출발
13: 돼버리가 도망간다
14: 3인조 찾아야지
13: 순서대로 지나가 수학 놀이 재밌어요
15: 우리 아이 수학 친구 넘버블럭스 피규어 놀이 시리즈 가배가족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2: 얼리면 더 맛있어.
3: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4: 매일매일 락토핏.
3: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5: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6: 출동.
5: 얼굴엔
6: 순한 킬킬.
5: 눈물엔
6: 덥덥한 말.
7: 순하게 지켜줄게.
5: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8: 아이스크림 식중독.
9: 덥다 더워.
8: 더워도 소풍은 즐거웠지?
9: 너무너무 즐거웠어. 누나, 우리 또 소풍 가자.
8: 그래, 좋아.
9: 좋았어, 그럼 출발.
8: 아니, 지금 말고 다음에.
9: 아, 지금 말고 다음에? 그럼 누나 약속 꼭 지켜야 돼.
8: 알았어. 그럼 다음에 또 소풍 갈 때 써야 하니까 이 돗자리는 창고에 두고 올게. 호떡이 너는 남은 음식들 좀 냉장고에 넣어줄래?
9: 응, 알았어 누나. 자, 뭐가 남았을까? 어? 어, 과자가 남았네. 냉장고에. 자, 또 뭐가 남았지? 어, 포도도 남았네. 이것도 냉장고에. 또 뭐가 남았지? 어? 우와! 아이스크림도 남았는데 다 녹았잖아.
8: 뭐? 아이스크림이 녹았어?
9: 이거 어떡하지 누나?
8: 다시 냉동실에 넣으면 꽁꽁 얼지 않을까?
9: 우와, 역시 우리 누나 천재야. 자, 그럼 녹은 아이스크림은 다시 냉동실로.
8: 좋았어.
9: 다음 날. 어? 누나, 어제 냉동실에 얼려놓은 아이스크림 꽁꽁 얼었다. 맛있게 먹자. 자, 누나.
8: 고마워. 우와, 진짜 꽁꽁 얼었네.
9: 꽁꽁 얼어서 더 맛있겠지. 아!
10: 식중독균, 식중독균, 식중독균.
8: 오, 식중독균 딱지가 깜빡인다.
9: 어? 뭐라고? 이 아이스크림을 먹으려고 하는데 왜 갑자기 식중독균 딱지가 깜빡이는 거냐고. 왜? 딱지가 저절로 움직인다.
8: 호떡이가 아이스크림 속으로 들어갔어.
11: 왜 들어간 거지?

0: 아니잖아. 리스테리아 대왕님인 줄 알고 깜짝 놀랐네.
1: 수박 아이스크림 3! 너 장난칠 거야?
2: 대왕님이 아니라 수박 아이스크림 3이라고?
0: 너 왜 그래? 우리 수박 아이스크림이잖아.
2: 아, 그럼 내가 녹았다가 다시 꽁꽁 언 수박 아이스크림 속으로 들어온 건가? 식중독균 딱지가 깜빡여서 들어온 건데 왜 여기로 온 거지?
3: 리스테리아 대왕님 납시오!
2: 리스테리아 대왕님이 도대체 누군데?
4: 에헴! 아직도 나를 몰라! 대체 뭣들하는가?
5: 어허! 무엄하다!
6: 당장 리스테리아 대왕님께 예를 갖추지 못할까?
2: 저요?
0: 야! 수박 아이스크림 3!
1: 뭐해! 당장 엎드려!
2: 알았어! 그런데 왜 엎드려야 되는 건데?
0: 왜긴 왜야? 여기 수박 아이스크림 왕국은 저기 저 리스테리아 대왕님이 접수했잖아.
1: 그래서 우리 대왕님이 시키는 대로 해야 한다고.
7: 즐겁게 춤을 추다가 그대로 멈춰라.
3: 꽁꽁 파!
2: 꽁꽁!
1: 와, 머리가 꽁꽁 얼었다.
0: 우린 수박 맛을 내는 아이스크림이고 저분들은 우리를 꽁꽁 얼려주던 얼음맨이었어. 얼음맨님, 더 꽁꽁 얼려주세요.
3: 더 꽁꽁? 좋아!
7: 즐겁게 춤을 추다가 그대로 멈춰라.
3: 꽁꽁 파!
1: 꽁꽁! 우린 정말 행복했지. 그런데...
8: 자, 받아라! 이야!
2: 이야!
8: 오!
2: 네, 받아라!
8: 와우! 이번엔 더...
9: 어? 뭐지?
10: 녹이고 싶다고. 녹이고 싶으면 녹여야지.
11: 이글이글 쨍쨍. 이글이글 쨍쨍. 이글이글 쨍쨍.
9: 나 왜 이러지? 녹는다!
12: 나도 녹는다!
13: 우리가 녹는 걸 적들에게 알리지 마라!
0: 얼음맨, 갑자기 왜 녹는 거예요? 얼음맨이 녹으면 우리도 녹는다고요?
1: 적들은 또 누군데요?
3: 식중독균!
1: 무시무시하다는 식중독균이요?
0: 겁먹을 거 없어. 우린 아이스크림이라서 차갑잖아. 식중독균이 절대로 들어올 수가 없을걸? 아마도?
1: 그런가? 그럼 다행이지만.
0: 잘은 아마도.
8: 식중독! 안녕하십니까?
0: 누구세요?
8: 저는 리스테리아균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같이 살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9: 리스테리아균이라면 식중독균이야!
2: 장난아, 천장!

0: 잠깐이라도 살게 해줄까?
1: 그럴까? 아, 근데 우린 아이스크림이라서 차가워. 차가우면 식중독균은 살 수가 없잖아.
2: 얼음맹이 녹으면 아이스크림도 우유랑 주스랑 비슷하잖아요. 그럼 저도 살 수 있지 않을까요? 제발요.
1: 그렇지. 근데 아이스크림을 다시 얼리면?
2: 그럼 그때 떠날게요. 제발 여기 있게 해주세요.
3: 그래, 그럼 되겠네.
1: 그럼 조금만 있다가 가던가.
2: 고맙습니다.

0: 녹은 아이스크림은 다시 냉동실로.
1: 아이스. 우와.
2: 우후. 호떡이가 우리를 다시 냉장고에 넣으려나 봐.
3: 그럼 얼음맨님들도 다시 꽁꽁 얼겠네.
4: 꽁꽁.
2: 그럼 우리도 다시 꽁꽁 얼겠네.
3: 아이스.
2: 근데 쟤는 어떡하지?
5: 나는
4: 꽁꽁 아! 다시 왔다.
2: 하이스, 얼음맨이 꽁꽁 얼었다.
3: 우리도 꽁꽁 얼겠네. 근데 아까 들어왔던 식중독균은 어디 갔지?
2: 혹시 꽁꽁 얼어서 죽은 거 아니야?
6: 죽긴 내가 왜 죽어?
2: 너 왜 그래?
3: 너무 추워서 이상해진 거야?
6: 너라니 무엄하다!
3: 아이스! 왜 이렇게 세?
6: 앞으로 이 수박 아이스크림은 이 리스테리아 대왕님의 차지다. 알겠노? 대답이 없어. 안 되겠군. 얼음맨들, 너희들은 이제 나의 신하가 되어라. 리스테리아!
4: 네, 리스테리아 대왕님, 명을 따르겠습니다.
3: 얼음맨님들이 이상해.
2: 더 이상한 건 저 식중독균이 안 죽는다는 거야. 꽁꽁 얼면 다 죽는다고 했는데.
6: 난 영하 20도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지.
2: 가여운 척 하더니.
3: 우리 속인 거야?
6: 너희들이 속은 거지. 얼음맨들, 지금부터 나를 시원하게 해라. 그리고 아이스크림, 너희들은 먹을 것을 당장 가져와.
4: 네, 리스테리아 대왕님, 당장 먹을 것을 가져와.
2: 네, 우리 완전히
3: 속았다, 속았어.
2: 가자, 가자.
6: 내가 바로 여름철에 제일 잘 나가는 식중독균이다. 벌써 왔니? 아우, 맛있고. 다음.
0: 뭐야? 아이스크림이 녹으면서 리스테리아라는 식중독균이 들어왔는데 아이스크림을 다시 꽁꽁 얼렸는데도 죽지 않았다는 거야?
6: 젖는 식중독균 기분 나쁘네. 너 뭔데? 아이스크림 삼! 이 리스테리아 대왕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는 것이야. 내가 얼마나 대단한지 보여줘.
0: 그래! 어? 보여줘!
6: 그래! 좋다! 나의 이름 리스테리아.
4: 식중독균.
6: 아이스크림에 사는 리스테리아.
4: 꽁꽁 얼려도 끄떡없지.
6: 녹았다가 다시 얼린 아이스크림을 먹어봐.
4: 먹어봐.
6: 뒷목 버근, 뒷목 버근.
4: 버근.
6: 근육맨을 쓰러뜨려.
4: 유발 근육통.
6: 도해라.
4: 유발 구토 유발.
6: 설사해.
4: 부지지.
6: 아이스크림 식중독을 일으키는 리스테리아.
4: 지독한 식중독균.
0: 열겠냐? 안돼. 리스테리아균, 네가 상상하는 그런 일은 절대 벌어지지 않을 거야. 왜냐고? 한 번 녹은 아이스크림은 절대 먹지 않을 거니까. 우와, 리스테리아균 최고 딱지다.
6: 어우, 눈부셔. 저 녀석을 당장 잡아라.
7: 어디로 사라졌지?
8: 놓쳤습니다.
6: 아, 그럼 당장 잡아. 당장.
8: 예, 예.
0: 누나, 아이스크림은 녹으면 식중독균이 생길 수가 있대. 그래서 꽁꽁 얼려도 위험하대.

0: 아깝지만 버려야 해. 친구들도 녹았다가 다시 얼린 아이스크림 먹으면 안 돼.
1: 아이스크림을 한꺼번에 많이 먹어도 안 돼. 배탈 나서 아플 수도 있어. 호빵이
0: 호떡이랑
1: 약속. 자외선 전쟁. 와, 호떡이 너는 지치지도 않는구나.
0: 근데 누나, 집이 왜 이렇게 어두워?
1: 그러게, 왜 이렇게 어둡지? 어? 아, 선글라스! 선글라스 때문이네!
0: 아, 선글라스! 그럼 벗으면 되지! 누나 얼굴 좀 봐! 엄청 웃겨!
1: 네가 더 웃기가 돼! 눈주위나 하얗고 볼은 빨개!
0: 누나 볼도 빨갛거든!
1: 빨개! 아, 따가워! 왜 이렇게 따가워?
0: 왜 이렇게 따갑지?
2: 자외선! 자외선! 자외선!
1: 어? 자외선 딱지가 깜빡인다!
0: 왜 갑자기 자외선 딱지가 깜빡이는 거냐고! 왜, 왜, 왜, 왜, 왜, 왜, 왜, 왜, 왜, 왜, 왜!
1: 아이고, 나도 모르겠어! 무슨 일인지 직접 가보자! 근데 이걸 어디에 붙이지? 오! 여기가 좋겠다! 이야!
0: 얍! 어? 누나! 여기가 어디야?
1: 피부 마을인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3: 신이 피부세포들이구나. 어서 와.
1: 어? 누구세요?
3: 딱 보면 몰라.
4: 예쁜 얼굴?
5: 고운 얼굴을 자랑하는 우리는
6: 피부세포요!
0: 아우,
1: 피부세포라고요? 아닌 것 같은데?
3: 너희들도 피부세포면서 피부세포를 못 알아보면 어떡하니?
7: 전쟁에 당한 거 누린 자 너네들 왜 그래? 정신 차려!
1: 네? 전쟁이요?
0: 전쟁이 왜 난 거예요? 전쟁이 왜 난 거냐고요? 왜요? 왜요? 왜요? 왜요? 왜요? 왜요?
8: 와! 또 전쟁이 났어! 히스타민도 안 내보냈는데? 피부세포! 또 너희들 때문이지?
7: 아니요! 아, 전쟁이 난 게 아니라 신이 피부세포들한테 아까 있었던 전쟁 얘기를 해주려고 했는데
3: 그때 비만세포님이 나오신 거예요.
8: 난 또 뭐라고! 신이 피부세포! 잘 들어! 저 말썽쟁이 세포들처럼 자외선 왕자를 불러들이면 안 된다!
1: 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0: 어? 화살이다! 무슨 화살이지?
1: 뭔데?
8: 저건!
9: 자외선 왕자, 자외선 화살은 어찌 된 것이냐?
10: 맞다. 아, 내 자외선 화살, 저기에 놓고 왔나 봅니다. 다시 찾으러 가마라.
9: 메이야! 또 인간 세상에 내려가서 또 내게 당하려고!
10: 그죠?
8: 오이! 신이 피부세포들이구나! 어서 오렴!
11: 안녕하세요, 비만세포님!
12: 예쁜 얼굴?
5: 고운 얼굴을 자랑하는 우리는
6: 피부세포요!
8: 오, 그래. 아, 참 곱구나. 아주 예뻐, 예뻐.
6: 저희도 알아! 까르르까르르!
3: 자외선 왕자가 와도 저희는 두렵지 않아요.
12: 왜?
3: 예쁘니까?
12: 고우니까?
7: 아, 그리고 자외선 왕자님 소문만 번지르르 하고 별거 없던데요?
6: 까르르 까르르!
8: 아니, 누가 그런 말을 하더냐?
3: 썬블록 왕자님이요.
7: 선크림 공주님도 그러셨어요.
8: 자외선 차단제 가문의 최고의 실력을 가진 두 분! 너희들 두 분을 만나고 온 거야? 두 분을 만나야 고운 얼굴, 예쁜 얼굴을 유지할 수 있을 텐데.
6: 아, 맞다! 아, 만났다!
9: 이글이글 쨍쨍! 이글이글 쨍쨍!
1: 아, 맞다! 자외선 차단제 안 발랐다! 얼른 바르자!
0: 귀찮은데? 그래도 누나가 원한다면 발라주지.
1: 어? 선크림이랑 선블록이랑 안 가지고 왔다.
0: 괜찮아. 하루 정도 안 발라도.
1: 그럼 얼른 놀러 가자.
0: 가자.
3: 오늘은 됐고

0: 내일 만나줘 뭐.
1: 설마 하루 안 만났다고 자외선 왕자가 우리 괴롭히러 오겠어요?
2: 자외선 왕자 별거 없대요.
3: 내야? 자외선 왕자가 별거 없다? 가만두지 않겠다. 이글이글째. 아니지. 내가 직접 가서 본때를 보여주마. 피부세포들 딱 기다려.
0: 예쁜 얼굴,
1: 고운 얼굴, 샤방샤방. 아, 눈부셔. 누구세요?
3: 나?
4: 침입자다! 침입자가 나타났다!
3: 침입자라니. 나 왕자야. 자외선.
4: 됐고! 전쟁의 신 히스타민이여, 당장 출동하라!
2: 허! 전쟁의 신 히스타민님이 출동한다고요?
5: 나 전쟁의 신 히스타민. 침입자를 잡으러 왔다.
3: 침입자가 아니라 자외선 왕자라고.
6: 자외선 왕자라면 쪽이 하늘에서 내려온?
3: 그렇다.
2: 허, 진짜요?
7: 엄청 뜨겁고 강해서
2: 피부 세포들을 못 살게 괴롭힌다는
1: 그 자외선 왕자님이라고요?
3: 왜 별거 아닌 자외선 왕자라고 하지 그래? 그래서 너희들에게 본때를 보여주려고 왔다. 까맣게 태워주지. 이글 이글.
5: 어허! 이 히스타민이 있는 한 그럴 수 없지.
4: 비상! 비상! 자외선 왕자가 피부 마을에 나타났다!
8: 뭐야? 자외선 왕자가 피부 마을에 나타나? 자외선 왕자의 이글이글 쨍쨍 화살이 스치기만 해도 피부 세포들은 까맣게 타버릴 텐데. 빨리 가서 피부 세포들을 지켜야 돼.
5: 아무리 자외선 왕자라 하더라도 이곳은 이 전쟁의 신 히스타민이 지키는 곳. 침입자는 용납할 수 없다.
3: 히스타민 가소롭군. 난 피부 세포들을 괴롭히러 온 거야. 너랑은 상관없으니까 저리 비켜.
5: 상관이 있고 없고는 내가 판단한다. 당장 나가.
3: 이글이글 쨍쨍. 날 공격했겠다. 이 전쟁은 네가 먼저 시작한 거다. 끝장은 내가 내주마.
5: 얼마든지.
2: 어떻게 우리 때문에 전쟁이 일어났어.
3: 이글이글 쨍쨍.
5: 오, 자외선 왕자. 만만치 않군.
3: 만만치 않은 게 아니라 이런 걸 월등하다고 하는 거야.
4: 이럴 수가. 전쟁의 신 히스타민이 자외선 왕자에게 밀리고 있어.
3: 히스타민, 이번엔 끝장을 내주마. 자외선 화살을 받아라. 이글이글 쨍쨍.
5: 으아!
0: 이상하네?
1: 화살에 맞았는데 안 아파.
4: 허! 멜라니 세포님이 피부 세포들을 대신해서 자외선 화살에 맞았어!
8: 피부 세포들, 괜찮냐?
7: 네, 저희는 괜찮은데.
1: 멜라니 세포님이 까맣게 타버렸어요!
8: 너희들을 지켰으니 난 괜찮다. 난 죽은 개가 되겠지. 깨끗.
2: 멜라닌 세포님!
3: 멜라닌 세포 따위가 날 막을 수 있을 것 같아? 히스타민, 이번엔 정말로 끝장을 내주마. 이글이글 쨍쨍!
5: 날 순 없지!
4: 허! 피부 세포들이 탔다 탔어!
1: 허! 예쁜 얼굴이!
7: 고운 얼굴이!
5: 자외선 왕자, 내 구역을 엉망진창으로 만들다니. 각오해라. 폭탄이다!

0: 자, 이글이글 쨍쨍! 아!
1: 이럴 수가.
2: 깨끗하다.
3: 히스타민이 쓰러졌다. 그럼 안 되는데, 큰일 나는데.
4: 넌 또 뭐야?
1: 난 통증의 신 프로스타글라딘이다.
4: 뭐?
1: 프로스타글라딘. 따끔따끔 통증을 맛보아라!
4: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1: 멈추지 않는다. 따끔따끔 와끄와끄.
2: 그러니까 자외선 왕자님이랑 히스타니님이 싸워서 피부 마을이 이렇게 된 거라고요?
5: 자외선 왕자 때문에 이렇게 탔고,
6: 멜라닌 세포님이 지켜주신 덕분에 이 정도로 끝난 줄 알라고.
2: 그리고 자외선 왕자님 때문에 통증의 신 프로스타글란딘님이 나타나서 피부가 막 따끔따끔 화끈화끈 했던 거예요.
5: 왜 자외선 왕자를 무시해서 화나게 만드냐고요?
7: 우리가 아무리 무시하고 화나게 했어도 선물로 왕자님만 만났어도
3: 선크림 공주님만 만났어도 이렇게 타진 않았을 텐데.
2: 선블록 왕자님이랑 선크림 공주님이라면 자외선 차단제를 말하는 건가요? 그러고 보니 아까 수영장 갔을 때 자외선 차단제를 못 챙겨가서 못 발랐는데.
5: 누나, 자외선 차단제가 이렇게 중요한 거였어? 앞으로는 우리 꼭 바르자.
2: 그래, 그리고 앞으로 자외선 왕자가 심술이 심한 날에나 햇빛이 쨍쨍한 낮에는 나가서 놀지 말자.
5: 그러자, 누나.
2: 어? 자외선 최고 딱지다!
8: 내 자외선 화살을 찾으러 반드시 다시 가마.
9: 갈 거면 썬블록 왕자, 선크림 공주가 없을 때 가거라. 가서 또 당하지 말고!
8: 네, 아바마마, 반드시 복수하고 말겠습니다. 이글이글.
10: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11: 매일매일 락토핏.
10: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12: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13: 직동.
12: 얼굴엔
13: 순한 길길.
12: 진물엔
13: 덥덥한 말.
14: 순하게
13: 지켜줄게.
12: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출동! 얼굴엔
2: 순한 킹킹.
1: 줄무랑
3: 순하게
2: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 대비 국민 행동 요령 지진 대비 액템. 오늘 공부할 재난 보감. 바다 밑에서 땅이 급격하게 움직이면서 생겨난 에너지가 무시무시한 파도가 되어 육지를 덮치는 현상이 지진 해일이다. 보통 쓰나미라고 부르지. 먼 나라 이야기라고 생각한다면 우산. 일본과 가까운 우리나라도 결코 안전하지 않으니 명심해두기 바란다. 사전 대비. 내가 있는 곳이 위험지역인지 확인하고 대피할 장소를 미리 숙지하는 건 물론 파도에 휩쓸려 충격이 가해질 수 있는 위험물은 미리 정리해 두어라. 높이 높이. 더 멀리보다 더 높이 가는 것이 중요하다. 지정된 대피소로 가기 어렵다면 3층 이상의 튼튼한 건물로 대피하도록 하여라. 선박 이동. 지진 해일은 육지와 가까워질수록 커진다. 먼 바다에서 조업 중인 선박은 항구로 돌아오지 말고 대기하도록 한다. 시간적 여유가 있다면 항구의 선박들도 수심이 깊은 곳으로 이동시키는 것이 좋다. 안 끝났다. 지진 해일은 5분에서 10분 간격으로 대폭이 된다. 특보가 해제될 때까지 안전한 장소에 머무르면서 기상특보를 잘 듣고 지시에 따라야 한다.

라이징!

A story of me flying to the moon, riding the cannon.

0: 그림책 뽕뽕뽕. 세상에서 제일 큰 아이. 옛날 옛적 어느 마을에 우렁찬 아기 울음소리가 들려왔어. 그 소리가 얼마나 크던지 온 동네 사람들이 놀라 잠에서 깨어났지.
1: 여보, 수고했어. 튼튼한 사내 아이라오. 아가야, 이제 네 이름은 길산이다. 장길산.
0: 마을 사람들도 찾아와 갓 태어난 아기의 건강을 빌어주었단다. 그런데 길산이 좀 봐. 보통 아기하고는 달라도 너무 달랐어. 얼마나 빨리 자라는지 열흘이 지나자 돌 지난 아이만 하고, 한 달이 지나자 다섯 살 난 아이만 하고, 1년이 지나자 제 부모보다 크지 뭐야? 길산이는 먹기도 엄청나게 먹었어. 한 끼에 밥 10공기, 고깃국 10사발, 그것도 모자라 떡 10접시까지 뚝딱 먹어치웠지. 어느덧 길산이 나이 10살이 되었어. 길산이는 자라고 자라서 마을 앞산보다 더 커졌어. 그러니 어디 집에서 살 수가 있어야지. 하는 수 없이 비바람을 맞으며 밖에서 지내야 했어. 몸에 맞는 옷도 없고 옷감이 모자라서 대충 가릴 곳만 가리고 벌거벗은 채로 말이야. 어쩌나, 우리 길산이 옷을 해입혀야 하는데. 겨울이 다가오자 어머니는 한숨이 절로 나왔어.
1: 그러게 말이오, 그 많은 옷감을 어디서 구한다?
0: 여보, 임금님께 청을 드려보면 어떨까요? 우리 길산이를 불쌍히 여기실지 모르잖아요. 생각 끝에 부모님은 임금님께 글을 올리기로 했단다.
1: 허허, 덩치가 산만큼 큰 나이라니.
0: 글을 읽은 임금님은 그저 놀랄 따름이었어.
1: 이는 분명 하늘이 내린 나이로다. 여봐라, 배 500필을 서둘러 이 아이의 집에 보내거라.
0: 배 500필이면 마을 사람들 모두가 옷을 해입고도 남을 만큼 많은 양이란다. 부모님의 기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지. 어머니는 부랴부랴 한 달 동안 옷감을 자르고 석 달 동안 바느질을 했어. 가을 겨울이 지나고 봄이 되어서야 겨우 바지저고리 한 벌이 만들어졌지.
2: 어머니, 이게 정말 제 옷이에요?
0: 길산이는 너무 기뻐 입이 쩍 벌어졌는데 집을 통째로 삼킬만 했어. 아이고 좋아라, 아이고 신나라. 내 옷이 생겼네, 새 옷이 생겼네, 배 옷이 생겼네. 길산이는 바지저고리를 입고 덩실덩실 춤을 추었어. 그러자 하늘과 땅이 어두워지고 바람이 휘몰아쳐 마을을 온통 뒤흔들었어. 길산이는 밤이면 바지저고리를 벗어서 잘 개켜놓았어. 날이 밝으면 옷을 입고 펄쩍펄쩍 뛰어다녔지. 마을 사람들의 불만이 점점 쌓여갔어. 길산이가 해를 가리니 곡식들이 볕을 못 쬐고 바람을 일으키는 통에 벼들이 뿌리째 뽑혀나가는 거야. 결국 길산이 때문에 그해 농사를 망치고 말았어. 화가 난 마을 사람들은 우르르 궁궐로 몰려갔어. 임금님 앞에 무릎 꿇고 길산이를 벌주라고 간절히 청했어.
1: 그 아이가 큰 잘못을 저지르긴 한 모양인데 덩치만 컸지 아직 어린애 아닌가?
0: 임금님은 참으로 난처했지.
1: 그래, 벌을 줄 때 주더라도 어디 사정 이야기나 들어보자.
0: 임금님은 길산이를 데려오라며 병사들을 보냈어. 소식을 들은 길산이는

0: 성큼성큼 걸어서 눈 깜짝할 새에 대궐에 다다랐어. 길산이 대궐 문 앞에서 넙죽 엎드리는데 머리가 임금님이 계신 앞마당에 닿은 거야.
1: 네가 이름만 듣던 길산이라는 아이로구나. 너는 무슨 까닭에 마을의 농사를 망쳐놓았느냐?
2: 죽을 죄를 지었사옵니다. 임금님의 은혜로 옷을 입게 된 게 너무 신이 나서 그만.
0: 얼마나 어린애 같은 대답이야. 엄한 얼굴로 서 있던 임금님은 그만 껄껄 웃었단다.
1: 나쁜 마음을 품고 한 짓이 아니라니 이번만은 그 죄를 크게 묻지 않겠다. 곤장 다섯 대만 맞고 앞으로 마을 농사 일을 열심히 돕거라.
0: 병사들이 간신히 길산이의 등에 올라가 힘껏 엉덩이를 내리치는데 한 대요, 두 대요, 세 대요.
2: 간지러워요.
0: 웃음소리가 대궐 안을 들썩들썩 뒤흔들었어. 다시 집으로 돌아온 길산이는 그 뒤로 논일이든 밭일이든 마을의 힘든 일을 도맡아 했어. 마을 사람들은 너무 고마워서 먹을 것과 입을 것을 나누어 주었지. 세상에서 제일 큰 아이 장길산은 마을 사람들과 울고 웃으며 오래도록 행복하게 잘 살았단다. 옛날 옛적 호랑이 담배 먹던 시절의 말이야.
3: 고양이 앞에 쥐. 옛날 아주아주 오랜 옛날에는 고양이랑 쥐랑 사이좋게 한 집에 살았대. 고양이랑 쥐는 한 집에서 같은 주인을 섬기며 다정하게 살았지. 그 집에는 시어머니랑 며느리가 살고 있었는데 마음씨 착한 며느리는 고양이랑 쥐를 똑같이 귀여워했어. 고양이랑 쥐는 놀 때도 같이 놀고 일할 때도 사이좋게 나눠 일했어. 고양이는 방 닦고 마당 쓸고 닭 모이 주고 산에 가서 나무를 했어. 그러면 쥐는 물 길어 쌀 씻고 불 피워 밥 짓고 냇가 가서 빨래를 했지. 둘 다 부지런히 일해서 며느리한테 귀여움을 듬뿍 받았단다. 하루는 둘이서 며느리의 심부름을 가게 되었어.
0: 옛다, 열냥이다. 이 돈 가지고 장에 가서 조기 한 두름과 쌀 한 마를 사오너라.
4: 알았어요, 아씨.
3: 고양이랑 쥐는 시골장에 가서 물건을 샀어. 고양이는 조기 두름을 척하니 두르고 쥐는 쌀자루를 턱하니 둘러매었지. 장에서 걸어 걸어오다가 다리가 아파서 둘은 고갯마루에서 쉬어가기로 했어. 쥐가 고양이를 살살 꿰었어.
5: 고양이야, 배고파서 못 참겠어. 넌 조기를 좋아하니 조기 먹고, 난 곡식을 좋아하니 쌀을 먹자꾸나. 조금씩만 먹으면 아무도 모를 거야.
3: 고양이는 펄쩍 뛰었어.
6: 주인집 물건에 손을 대면 안 돼.
3: 그런데도 쥐는 고양이 말을 듣지 않고 쌀 한 움큼을 오돌오돌 씹어 먹었지. 드디어 고양이랑 쥐가 집에 도착했어.
5: 여기 조기 한 두름이랑 쌀 한 말 사왔어요.
3: 쥐가 쪼르르 며느리한테 달려갔어. 며느리는 조기랑 쌀자루를 받아들곤 요리조리 살폈어. 아무래도 쌀자루가 납작해 보였거든. 그러자 쥐가 재발저려 한껏 생색을 냈어.
5: 쌀자루가 어찌나 무겁든지 허리가 아파서 혼났어요.
0: 그래, 몸집도 작은 네가 쌀자루를 지고 오느라 고생했다.
3: 며느리는 별일 없다 싶어 쥐를 칭찬해 주었지. 쌀을 훔쳐먹고도 아무 탈이 없자 쥐는 곡식을 야금야금 훔쳐먹는 일에 맛을 들였어. 곳간에 쌓아둔 쌀이며 보리며 부엌에 내놓은 고구마며 감자며 모두 모두 제 것인 양 오며 가며 맘 놓고 슬쩍슬쩍 훔쳐먹었어.
5: 얘들아, 우리 곳간에 쌀 먹으러 가자.
3: 나중에는 아예 이웃 쥐들까지 곳간으로 불러다 밤새도록 배불리 쌀을 훔쳐먹었다니까. 시어머니와 며느리는 이 사실을 까맣게 몰랐지. 하지만 고양이는 쥐가 한 일을 다 알고 있었어. 보다 못해 고양이가 쥐를 불러다 놓고 나무랐지.
6: 주인집 곡식을 그렇게 훔쳐먹으면 어떡하니?
5: 곳간에 곡식이 살더미 같이 쌓였는데 내가 좀 먹는다고 주인이 알겠니?
6: 꼬리가 길면 잡히는 법이야.
3: 고양이가 알아듣도록 타이르고 나무라도 쥐는 꼼짝도 꿈쩍도 하지 않았어. 그러던 어느 날 시어머니가 곡간문을 열어보다가 깜짝 놀랐어.
0: 아니, 그 많던 곡식이 다 어디로 갔지?
3: 시어머니는 급히 며느리를 불러 나무랐어.
0: 너는 집에 도둑이 들었는데도 모르고 있었니? 아무래도 아는 사람 집 같으니 얼른 찾아봐라.
3: 며느리는 속이 몹시 상했어. 고양이를 불러다 놓고 캐물었지.
0: 요새 곳간 곡식이 자꾸 줄어드는구나. 짐작 가는 데라도 있니?
6: 잘 모르겠는데요.
3: 고양이는 쥐가 혼날까 봐 대충 얼버무렸어. 며느리는 쥐에게도 꼬치꼬치 물었어.
0: 누가 곳간 곡식에 손을 댔는지 아니?
3: 쥐는 속으로 뜨끔했어. 그래서 얼른 거짓말로 둘러댔지.
5: 얼마 전부터 밤만 되면 고양이가 몰래 곳간을 드나드는 걸 봤어요.
3: 쥐는 자기가 한 일이 들통날까 봐 고양이한테 도둑질을 뒤집어 씌운 거야. 며느리는 쥐의 말만 믿고 고양이를 불러다 놓고 크게 혼을 냈어. 그래도 고양이는 쥐를 타일렀어.
6: 이번에는 그냥 넘어갈 테니 제발 곡식에 손대지 마.
3: 쥐는 고양이의 말을 들은 척도 하지 않았어. 그 뒤로도 쥐는 곡식을 훔쳐먹는 버릇을 고치지 못했어. 고양이가 안 되겠다 싶어 나를 잡아 쥐를 흠씬 패주었어. 쥐는 머리에 주먹만한 혹을 달고 눈두덩이 시퍼렇게 부어올랐지. 쥐는 화가 머리끝까지 났어. 곧바로 하늘나라 옥황상제에게 씩씩 달려갔지.
5: 옥황상제님, 저랑 한 집에 살고 있는 고양이가 쥐 없는 저를 마구 때렸어요. 못된 고양이를 혼내주세요.
3: 쥐는 훌쩍훌쩍 울면서 하소연했어. 옥황상제가 들으니 고양이가 아주 못됐거든. 그래서 심부름꾼에게 호령을 했어.
7: 당장 고양이를 잡아오너라. 예이.
3: 옥황상제의 심부름꾼은 뭉게뭉게 구름을 타고 땅으로 내려왔어. 집으로 가서 다짜고짜 고양이를 붙잡았지. 고양이는 영문도 모른 채 하늘나라로 끌려가게 되었어. 드디어 고양이가 하늘나라에 도착했어. 옥황상제가 엄하게 고양이를 꾸짖었어.
7: 못된 고양이야. 너는 어찌 약한 쥐를 괴롭히느냐.
3: 고양이는 이제까지 꾹 참아왔지만 옥황상제한테는 사실대로 말하기로 했어. 쥐가 장에 갔다 오면서 쌀을 훔친 일이며 이웃 쥐들까지 불러다 주인집 곡간을 비운 일을 다 털어놓았지. 이야기를 다 들은 옥황상제는 고양이와 쥐에게 이런 판결을 내렸어.
7: 이제부터 고양이는 쥐가 나쁜 버릇을 고칠 때까지 날카로운 발톱으로 쥐를 다스리도록 해라. 그리고 쥐는 잘못을 뉘우칠 때까지 어두운 곳에서 숨어 살도록 해라.
3: 그때부터 고양이는 쥐가 곡식을 훔쳐먹을 때마다 날카로운 발톱으로 쥐를 혼내주었대. 쥐는 환한 세상에 나오지 못하고 어두컴컴한 세상에서 지내게 되었고, 그런데 쥐는 아직도 나쁜 버릇을 고치지 못하고 고양이를 원망하면서 이를 바득바득 갈고 있대. 쥐가 아무데나 갈가대는 건 하도 이를 갈아서 뾰족해진 이빨을 뭉툭하게 하려는 거래. 아무래도 쥐의 나쁜 버릇을 고치기는 틀렸나 봐. 그렇지?
8: 팔짝팔짝 참새 싹싹 파리.
0: 옛날하고도 까마득히 먼 옛날에 하늘나라 임금님이 땅 위에 사는 새들을 모두 불러들였어요.
7: 날개 달린 짐승들은 어서 모이도록 하라.
0: 사람들을 위해 어떤 좋은 일을 했는지 하나하나 들어보고 상을 듬뿍 내리려고요. 까치며 부엉이며 참새며 하물며 꼬꼬댁 닭까지 땅 위에 사는 온갖 날짐승들이 하늘로 하늘로 날아올랐어요. 하늘나라 임금님은 날짐승들을 휘 둘러보고는 물었어요.
7: 너희는 사람들을 위해서 어떤 좋은 일을 했느냐?
0: 먼저 까치가 나서서 말했어요.
9: 저는 반가운 손님이 올 때마다 깍깍 울어서 미리 소식을 알려주었어요.
7: 오호라,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었구나. 까치에게 어떤 상을 내릴까? 옳지, 하얀 띠를 줄 테니 멋지게 두르고 다니거라.
0: 그래서 까치는 어깨와 허리에 하얀 띠가 생겼대요. 이번에는 종다리가 총총히 걸어 나왔어요.
5: 저는 봄이면 하늘을 날며 노래를 불렀어요.

0: 지을 때를 알려주었지요.
1: 오호라, 아주 고마운 일을 했구나. 종다리에게 어떤 상을 내릴까? 옳지, 더 고운 목소리를 주마.
2: 그래서 종다리는 요리조리 비비, 요리조리 비비, 고운 소리로 노래하게 되었대요. 이번에는 비둘기가 구구구 말했어요.
3: 저는 사람들 곁에서 친하게 지냈어요. 그래서 미워하고 싸우는 마음이 사라지게 해주었어요.
2: 임금님은 부드럽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1: 오호라, 참 착한 새로구나. 비둘기에게 어떤 상을 내릴까? 옳지, 사람들에게 더욱 사랑받게 해주마.
2: 그래서 사람들은 비둘기에게 무의도 주고 집도 지어주게 되었대요. 이번에는 부엉이가 부엉부엉 말했어요.
4: 저는 밤에 사람들이 길을 잃으면 부엉부엉 울어서 길을 찾게 도와주었어요.
1: 오호라, 밤길을 지켜주었단 말이지. 부엉이에게 어떤 상을 내릴까? 옳지, 밤눈이 아주 밝아지게 해주마.
2: 그래서 부엉이는 깜깜한 밤에도 잘 볼 수 있게 되었대요. 이번에는 수탈기 나서서 말했어요.
5: 저는 아침이 밝아오면 꼬끼오 울어서 사람들을 깨워주었어요. 꼬끼오 꼬꼬.
2: 수탈기 목을 길게 빼고 울어보였어요.
1: 오호라, 부지런한 수탈기에게는 어떤 상을 내릴까? 옳지, 붉은 왕관과 멋진 깃털을 주마.
2: 그래서 수탈근 붉은 관과 오색 깃털을 갖게 되었대요. 이번에는 거위가 뒤뚱뒤뚱 걸어나왔어요.
6: 저는 사람들이 집을 비우면 집을 지켜주었어요. 꽥꽥 울어서 도둑이 얼씬도 못하게 했지요.
2: 거위가 뒤뚱뒤뚱 꽥꽥 울어보였어요.
1: 오호라, 내게 그런 용기가 있었구나. 거위에게 어떤 상을 내릴까? 옳지, 내가 아끼는 흰 구슬을 주마.
2: 거위는 흰 구슬을 훈장처럼 이마에 딱 붙였어요. 그래서 거위 이마에 혹이 생겼대요. 으쓱으쓱 우쭐. 임금님께 상을 받은 날짐승들은 얼마나 자랑스러웠게요. 그때였어요. 맨 끝에 서 있던 참새가 잘난 체하며 나섰어요.
0: 쨍쨍, 제게는 상을 더 많이 주셔야 해요. 저는 사람들이 농사를 잘 지었는지 못 지었는지 살펴보려고 별을 하나하나 까먹어보거든요. 그게 얼마나 힘든 일인데요.
1: 아니, 뭐라고? 사람들이 애써 농사 지은 별을 함부로 까먹다니. 상은커녕 벌을 줘야겠구나.
2: 하늘나라 임금님은 회초리로 참새 종아리를 찰싹찰싹 때렸어요. 참새는 아파서 팔짝팔짝 뛰었지요.
0: 그래도 저는 아야, 벼만 까먹는 게 아니라 아야, 해로운 벌레들도 잡아먹는 걸요. 아야, 제 뒤에 있는 아야, 발이야말로 혼나야 해요. 아야, 저 녀석은 사람들이 먹는 음식을 막 밟고 다녀요. 아야야야야.
2: 그러고 보니 참새 뒤에 파리가 숨어있지 뭐예요. 하늘나라 임금님은 어이가 없어서 물었어요.
1: 아니, 너는 새도 아니면서 왜 왔느냐?
2: 파리는 날개를 펴고 으쓱거리면서 대꾸했지요.
6: 저도 날개가 있으니 당연히 날짐승이지요.
1: 그러면 너는 왜 더러운 발로 음식을 밟고 다니느냐?
6: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음식이 맛이 있는지 없는지 살펴보려고 그런 것뿐이에요.
1: 허허, 이런. 너도 종아리를 맞아야 정신을 차리겠구나.
6: 아이고, 제발 종아리는 때리지 마세요. 제 종아리는 가늘어서 때리시면 똑 부러져 버릴 거예요.
2: 파리는 덜덜 떨면서 앞발을 모아 싹싹 빌었어요. 하늘나라 임금님은 참새와 파리를 잘 타일러 보냈어요. 그런데 그 못된 버릇이 쉽게 고쳐지나요? 지금도 참새는 벼를 콕콕 쪼아 먹고 파리는 음식에 올라앉아 날름거리지요. 그러다가 하늘나라 임금님께 혼이 날까 무서워서 참새는 걸핏하면 팔짝팔짝 뛰고 파리는 걸핏하면 싹싹 빈답니다. 호랑이와 곶감. 옛날 깊은 산속에 호랑이 한 마리가 살았어요.

0: 있어요. 이 호랑이 어흥 하고 한번 울면 산이 동물들은 겁에 질려 벌벌 떨고 산 아래 사람들은 문을 꼭꼭 잠갔지요. 어느 깊은 밤 호랑이가 어슬렁 마을로 내려왔어요. 슬슬 배가 고파왔거든요. 어슬렁 어슬렁 외딴 초가집 앞을 지나는데 먹음직스런 송아지가 눈에 띄었어요. 호랑이는 얼씨구나 하고 앞마당으로 들어섰지요. 그때였어요. 아기 울음소리가 들려왔어요. 아가야, 똑해야지. 엄마가 엿줄게, 응?
1: 엿이라니, 그게 뭘까?
0: 궁금해진 호랑이는 방문에 귀를 바싹 대었지요. 엄마가 달래도 아기는 막무가내였어요.
2: 똑 그쳐, 똑. 자꾸 울면 호랑이가 잡아간다. 아이고, 무서워라. 밖에 벌써 호랑이가 와 있네.
0: 호랑이는 화들짝 놀랐어요.
1: 이크, 내가 온 걸 어떻게 알았지?
0: 그런데 아기는 울음을 그치기는커녕 더 크게 울어댔지요.
1: 거참 이상하네. 내가 무섭지도 않은 모양이지.
2: 그래, 그래, 우리 아기. 엄마가 곶감 줄게, 응? 곶감.
0: 그러자 정말 신기한 일이 벌어졌어요. 아기가 울음을 뚝 그친 거예요.
1: 도대체 곶감이라는 게 뭐지? 나보다 더 힘세고 무서운 놈인가 보다.
0: 호랑이는 슬금슬금 뒷걸음질을 쳤어요. 바로 그때였어요. 털썩! 무언가가 호랑이 등에 올라탔어요. 몰래 담을 넘어오던 소도둑이었지요.
1: 아이고, 야단났네. 곶감이다, 곶감. 곶감이 날 잡으러 왔구나.
0: 호랑이는 너무 무서워 오들오들 떨었어요. 소도둑은 또 어떻고요?
3: 소등에 제대로 올라탔구나.
0: 호랑이 등에 올라탄 줄도 모르고 호랑이 털을 한 움큼 단단히 움켜쥐었어요.
1: 이놈의 곶감아, 제발 떨어져라.
0: 호랑이는 있는 힘을 다해 온몸을 흔들었어요.
3: 이놈의 소, 왜 이리 힘이 센가?
0: 도둑이 있는 힘을 다해 매달렸지요.
1: 곶감이 아무리 힘이 세도 빨리 달리면 떨어져 나가겠지.
0: 호랑이는 소도둑을 등에 태우고 젖먹던 힘까지 다해서 달리기 시작했어요.
3: 내가 떨어질 줄 알고 어림도 없지.
0: 호랑이가 어찌나 빨리 달리는지 소도둑은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어요. 마을을 이리저리 휙휙, 산속을 이리저리 쌩쌩, 호랑이는 밤새 달리고 달리고 또 달렸어요. 어느새 날이 훤히 밝아왔어요. 소도둑은 그제야 호랑이 등에 타고 있다는 걸 알았어요.
4: 아이고, 이게 웬 날벼락이냐. 소인 줄 알았더니 호랑이네.
0: 소도둑은 그만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버렸지요. 어떻게든 호랑이 등에서 내려야 하는데 이놈의 호랑이가 멈추질 않으니 달리 방법이 없었어요. 마침 저 앞에 커다란 나무가 보였어요.
4: 얼카니!
0: 소도둑은 호랑이가 나무 밑을 지날 때 재빠르게 나뭇가지를 붙잡았어요. 소도둑은 가까스로 날뛰는 호랑이 등에서 벗어났지요. 호랑이는 호랑이대로
1: 거름아, 호랑이 살려라!
0: 소도둑은 소도둑대로
5: 거름아, 도둑님 살려라!
0: 꽁지가 빠지게 달아났어요. 호랑이가 겨우겨우 한숨을 돌리는데 숲속의 동물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어요.
6: 호랑이님, 호랑이님, 밤새 무슨 일 있었어요?
1: 에헴, 낸 너희들을 위해 지난밤 곶감을 붙잡아 혼쭐을 내주었다. 그러느라 힘을 좀 썼더니.
0: 동물들은 웃음을 참았어요. 간밤에 겁에 질린 호랑이가 이리 뛰고 저리 뛰는 모습을 보았거든요. 동물들은 기다렸다는 듯 냅다 소리쳤어요.
7: 곶감이다, 곶감! 곶감이 나타났다!
0: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이 호랑이가 도망을 치는데 바람보다도 번개보다도 더 빨랐다나요? 그 모습이 어찌나 우스웠던지 동물들은 배꼽을 쥐고 웃었답니다.
8: 그림책 뽕뽕

0: 중학생 때 가장 망쳤던 시험 성적은?
1: 전교 3등.
0: 나에게 가장 소중했던 물건은?
1: 카세트 플레이어.
0: 가장 좋아했던 노래는?
1: 사실은 오늘러와의 H.O.T의 캔디.
0: 나는 중2병이 왔다 안 왔다?
1: 저는 아니다라고 말하고 싶지만 학교 다닐 때 가방에 항상 무스나 젤 같은 거를 넣고 다녔거든요. 생각해보니까 있었던 것 같아요.
0: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1: 인생 너무 고민하지 말고 그냥 더 재밌게 놀아. 더 하루하루에 집중해서 많은 경험을 해. 라고 이야기해주고 싶습니다. 미양철로 활동하고 있는 수의사 김명철입니다.
0: 중학생 때 했던 고민이 있나요?
1: 가장 큰 고민은 결국 나중에 나는 뭐가 될까? 나는 어떤 사람이 돼 있을까? 어떤 어른이 돼 있을까라는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0: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나요?
1: 그 시기에 너무 내가 뭐가 될지를 고민한다는 건 낭비적인 것 같아요. 결국 시간이 지나서 내가 정말 하고 싶은 것이 뭔지에 대해서 찾아야 될 때 그때 충분한 경험이 없으면 오히려 어떤 걸 해야 될지도 막연해지는 시점인 것 같아서 그때는 충분하고 다양한 경험들, 소소한 일탈이라도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0: 학생 때 이루고자 했던 꿈은 뭐였어요?
1: 중학교 때는 저는 솔직히 꿈이 따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고등학교 넘어갈 때쯤 해서 무언가 고치는 직업. 그러니까 고친다는 게 뭐 생명을 다루는 직업을 하면 좋겠다. 막연하게 어떤 뭐 의사, 한의사 또는 뭐 수의사 이런 직업군에 관심을 갖게 된 것 같아요.
0: 꿈을 이루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나요?
1: 그 나이 때 할 수 있는 것들의 한계는 당연히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간접 경험으로 채우는 수밖에 없었던 것 같고 그런 이유 때문에 정말 뭐 장르 가리지 않고 책을 진짜 많이 읽었던 것 같습니다.
0: 꿈을 이루는 과정에서 힘들었던 점이 있었다면 말해주세요.
1: 사실 오늘도 힘들고요. 거의 매일매일이 힘든 것 같아요. 그 이유는 꿈이라는 거는 사실 바로 손 내밀면 손 닿는 곳에 있는 게 아니고 뭔가 좀 거리감이 있는 곳에 있고 그걸 달성하기 위해서는 제가 지금 있는 제 그대로의 모습대로 가만히 있는다고 이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내 꿈이 크면 큰 만큼 그만큼 노력하고 계속해서 변해야 된다는 것이 가장 힘든 점인 것 같습니다.
0: 수의사가 되기 위해 갖추어야 할 마음가짐이 있을까요?
1: 수의사는 이 두 가지만 있으면 돼요. 한 가지는 뻔한 이야기지만 동물을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두 번째는 냉철한 판단력. 이게 근데 어떻게 보면 상반되거든요. 너무 사랑하는 마음만 앞서면 되게 판단력이 흐려질 수 있고 마음이 너무 힘든 직업이라서 이 두 가지 밸런스 맞추는 게 항상 수의사로서의 숙제인 것 같아요.
0: 현재 하는 일에서 느끼는 성취감이 있다면 뭘까요?
1: 수의사로서만 생활할 때는 어떤 특히나 저는 이제 고양이를 전문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고양이들의 습성에 맞춰서 뭐 치료를 하고 아픈 아이들이 좋아졌을 때 가장 만족감이 컸던 것 같고요. 그리고 또 고양이 행동 전문가로서 어떤 일종의 TV쇼, 그러니까 EBS 고양이를 부탁해 출연하거나 또는 지금의 미양수리 양념펀치와 같은 유튜브를 할 때는 이러한 영향력을 통해서 그냥 일반 가정에 있는 고양이들의 어떤 기본적인 복지 수준이 올라가는 걸 봤을 때 되게 만족감이 컸고요. 그리고 또 지금은 스타트업 회사의 코파운더로서 지금 또 일을 같이 하고 있는데 고양이들에게 꼭 필요한 것들을 내가 기획해서 제품을 만들어서 아이들이 쓸 수 있게 되는 상황이 되면 그것도 되게 만족스러운 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것들에서 만족을 느끼고 있는데 모든 공통점은 고양이와 수의사로 귀결되는 것 같아요.
0: 수의사라는 직업을 한마디로 정의해주세요.
1: 말하지 못하는 동물을 치료할 수 있는 사람. 사실 꿈이라는 거는 너무 막연할 수 있거든요. 내가 무엇을 하고 싶은지 진정으로 내가 알 수 있어야 그거를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네, 최대한 경험을 많이 체화하는 시기로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나이쯤 되면 인사말에 그 말을 많이 해요. 별일 없으시죠? 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지금 여러분들께 별일 없

0: 천혜의 자연경관을 품은 제주도에 120마리 고양이들의 안식처가 있다고 해서 찾아가 봤습니다.
1: 안녕하세요. 고맙습니다. 네.
0: 상처받고 버림받은 고양이들의 쉼터. 이곳엔 이들을 돌봐주는 따스한 손길들이 있습니다. 고양이들을 돌보기 위해 이곳을 찾은 자원봉사자들. 그런데 그들의 손길을 피해 24시간 캣타워에서 내려오지 않는 고양이 한 마리.
2: 쟤는 올 때부터 적응을 못했어요. 따돌림 당한다는 느낌? 그런 느낌을 받을 정도로.
0: 다른 고양이들에게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고 합니다. 게다가 시도 때도 없이 탈출하는 고양이들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는 집사. 120마리의 고양이들 모두 이곳에서 잘 지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돌담 너머로 귤 향기가 퍼지는 제주도의 겨울. 이곳에 120마리의 고양이들이 둥지를 틀고 있습니다. 2,500평의 넓은 부지에 고양이들의 쉼터가 잘 마련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120마리 고양이의 집사님을 만나볼까요?
2: 안녕하세요. 고양이 아빠 우익홍이라고 합니다.
3: 안녕.
0: 이렇게 많은 고양이를 돌보게 된 계기가 있으실까요?
2: 이제 어느 날 이쪽 뒤에 보일러실에서 이제 새끼 고양이들 울음소리가 자꾸 들리길래 그쪽으로 가보니까 정말 주먹만한 애들 세 마리가 있었어요. 근데 아주 굶주려 있는 상태라서 그때 당시는 뭐 고양이에 대한 지식도 없었고 사실 뭐 좋아하거나 싫어하거나 이런 것도 없었는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불쌍해갖고 이제 참치캔을 갖다다 줬었어요. 참치캔을 갖다다 줬는데 이 얘네들이 되게 허겁지겁 먹는 거예요. 이래서 아, 잘 먹는구나 싶어서 그다음부터는 사료를 계속 갖다 줬어요, 거기.
0: 세 마리 악갱이들과의 인연이 이어져 구조된 길고양이들을 입양해 안식처를 마련하게 됐다고 합니다.
2: 이런 불쌍한 애들을 갖다다가 한번 케어를 해보는 게 어떨까 하면서
0: 생과 사의 갈림길에서 구조된 고양이들.
2: 얘가 이제 보호소에서 안락사 일주일 남기고 데려오는데 보통 이 종류로 따지면 페르시안이라고 해요. 페르시안이라고 하는데 얘네들은 입양이 되게 잘 되는데 얘는 한쪽 눈이 없다는 이유로 이제 입양이 안 돼갖고 안락사 명단에 올랐었거든요.
0: 다행히 이곳에 와서 묘생 2막을 살고 있습니다. 소문을 듣고 고양이들을 만나기 위해 먼 곳에서 찾아온 사람들. 고양이들과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상처를 입은 고양이들을 보듬어주는 아이들.
4: 학대받은 흔적 같은 거는 봤던 것 같아요. 조금 고양이들이 불쌍했어요.
0: 구조된 길고양이들이 이곳에 많이 오다 보니 질병에 걸린 채로 다른 고양이들에게 옮긴 경우도 있었습니다.
2: 대여섯 마리가 이제 갑자기 아주 많이 아팠어요. 그래서 병원을 데리고 갔는데 이제 범백 같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입원을 시켰는데 걔네들이 사실 다 돌아오질 못했어요. 그 이후로는 이것만은 철저히 해야겠다. 뭐 모든 범백도 마찬가지고 다른 질병도 마찬가지고 질병 관리

0: 관리는 정말 철저히 하자 해서 매주 실내는 매일 방역을 하고 있습니다.
1: 질병 예방을 위해 위생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집사.
0: 이제 살포를 하면 됩니다. 아, 이게 GCM이라고 고온성 미생물이에요. 인체나 동물한테는 아주 이제 무해합니다. 그래서
1: 여러 경로를 통해 감염되는 질병을 차단하기 위해 넓은 야외 공간의 방역을 주기적으로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고양이들이 자유롭게 드나드는 실내 공간 청소도 예외일 순 없겠죠? 고양이들의 건강을 위해 매일 쓸고 닦으며 청결을 유지하고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고양이들을 만나기 전 손 소독은 필수.
2: 저희가 들어올 때 밖에서 들어올 때 그 나쁜 그런 세균이나 이런 거 데리고 들어오면은 아이들 건강에 안 좋을 것 같아가지고.
1: 청결은 고양이 사랑입니다. 오늘은 고양이들의 털과 피부 건강을 위해 특별한 자원봉사자들이 멀리서 왔다고 합니다.
0: 제주도에 있는 분들이 아니고 다 타지방에 있는 그 원장 선생님들인데 원장 선생님들이 와서 주기적으로 애들 미용 봉사를 해주고 있어요.
1: 고양이들의 피부 건강을 위해 주기적인 털 관리는 필수.
3: 털이 당겨가지고 점점 옆에 털을 끌어들여가지고 이렇게 더 뭉치게 만들거든요. 그러면 피부가 당겨지면서 털이 빠져요. 그러면 여기가 피 빨개지기도 하고 이 밑에는 보면 전체적으로 엉켜있는데 통풍이 안 되면서 각질이랑 유분기가 제대로 분비가 안 돼가지고 안에 쌓이거든요. 그래서 딱지처럼 뭉치기도 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빗질로 해결이 안 될 경우에는 미용해서 제거하고 전체적으로 관리를 해주는 게 좋습니다.
1: 미용 봉사자들이 단단하게 굳고 엉킴이 심한 털을 조심스럽게 잘라냅니다. 어느새 고양이 털들이 바닥에 수북이 쌓였네요. 엉켜서 뭉친 털을 잘라내자 어머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미용을 하다 보면 얌전히 있는 고양이도 있지만 아우 이렇게 예민하게 구는 고양이도 있는데요. 심지어 캣타워에서 내려오지 않아 한 번도 미용을 받지 못한 고양이도 있다네요. 바로 24시간 캣타워에서 지내는 나나입니다.
0: 겁이 심하게 많은 것 같아요. 자기보다 체격이 작은 친구들한테도 뭐 힘으로 싸우면 분명 이길 것 같은데 그러지 못하고 도망을 다니더라고요.
1: 얼마나 겁이 많은지 다른 고양이들이 밥을 먹는 동안에도 캣타워에서 한 발자국도 내려오지 않고 구경만 하는 나나. 결국 집사는 캣타워 위에 나나의 밥을 챙겨줍니다.
0: 많이 먹어. 아이고.
1: 이제야 밥을 먹는 나나. 얼마 후 캣타워 밑에 모여든 고양이들 고개를 쳐들고 밥 먹는 나나만 빤히 쳐다봅니다. 나나는 자신을 애워싼 고양이들이 무서워서 위에만 있는 걸까요?
0: 아이고 나나가 똥을 쌌나? 어우 똥 쌌네 쌌어. 어우 많이 쌌네.
1: 24시간 캣타워에서 지내다 보니 모든 걸 위에서 해결하는 나나.

0: 얌전하네 오늘도. 오 나나야. 오 잘했어. 무서워? 아이고. 쳐다보지 않아도 돼. 아이고 이렇게 이렇게 내려놔요. 아이고 이거 보세요 이거 좀 무서워고. 지금.
1: 하지만 캣타워 위도 안전하지만은 않습니다. 나나의 유일한 은신처인 캣타워를 향해 올라오는 쟤.
0: 이름이 잭인데 이제 걔는 눈이 하나 없어서 보호소에서 오는 친구거든요. 근데 걔가 되게 착해요. 걔도 왜 걔도 쟤를 싫어하는지 모르겠습니다.
1: 잭은 나나를 향해 달려들며 위협합니다. 그리고 단숨에 나나의 은신처를 점령합니다. 한참을 집 밖에서 눈치만 보는 나나. 이제 그동안 지켜왔던 자신의 영역마저 빼앗겨버린 걸까요? 나나의 집에서 꼼짝도 하지 않는 잭. 나나는 조심스럽게 자신의 집으로 가려다가 결국 공격을 당하고 마는데요. 정말 안쓰럽네요.
0: 쟤는 올 때부터 적응을 못했어요. 올 때부터 다른 고양이들이 이유는 모르겠는데 따돌림 당한다는 느낌? 그런 느낌을 받을 정도로 계속 이제 여러 친구들이 쟤를 괴롭히더라고요.
1: 그동안 여러 고양이들로부터 괴롭힘을 당했던 나나. 밤에도 많은 고양이들이 나나를 애워싸고 있습니다. 잠이나 편히 잘 수 있을런지. 하지만 밤에도 잭의 공격은 멈추지 않습니다.
0: 일단 겁먹지 않고 내려와서 애들하고 그냥 어울릴 수 있을 정도? 편하게 뭐 진짜 밑에 와서 밥도 먹고 화장실도 그냥 편하게 이용하고 그렇게만 해줘도 지금은 되게 좋을 것 같아요.
1: 그리고 이곳에 또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문 앞에 3355 모여있는 고양이들. 문이 열리자 사람들과 같이 우르르 나갑니다. 아니 그냥 나가버리면 어떡하니? 한두 마리도 아니고 사람들이 드나들 때마다 집단으로 탈출하는 고양이들.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니네요.
0: 그러니까 사람들이 들어올 때 그 틈을 노리면서 들어와요. 한 마리씩 한 마리씩 늘어나서 그렇게 되기 시작한 거예요.
2: 하자루야.
1: 아이고. 직원들은 탈출한 고양이들을 다시 제자리에 데려다 놓느라 정신이 없습니다.
3: 저희가 이제 카페 안에는 카페다 보니까 식음료를 팔잖아요. 그래서 고양이 털에도 들어갈 수 있고 그런 위생상 문제 때문에 바로 넣어주고 있어요.
1: 고양이들이 나오면 들여보내고 나오면 들여보내고 정말 힘드시겠어요. 빨리 뭔가 대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0: 독특하게 안 좋은 습관이 있는 애들 조금이라도 이제 성격이 좀 변화할 수 있게 그것만 해줘도 너무 감사할 것 같아요.
1: 왕따 나나와 탈출묘들의 문제 해결을 위해 제주도까지 날아온 나응식 수의사.
4: 떠나요. 우와 이게 진짜 고양이. 고양이 진짜 많네. 안녕하세요.
5: 네, 안녕하십니까. 고생하셨습니다.
4: 여기 애들이 너무 많은데 네. 몇 마리 있어요?
5: 아 여기 지금 총 120마리가 있어요.
4: 120마리 있어요? 네. 여기도 이렇게 누워있고 얘도 쉬고 있고 얘도 다 쉬고 있고 정말 고양이 천국 같은데?
5: 맞아요. 진짜 천국이에요.
4: 제작진이 준비한 영상 네네. 같이 좀 봐볼게요.
5: 네.
4: 이 친구가 이제 나나라는 친구.
5: 네, 그렇죠.
4: 왕따 당한다.
5: 네.
4: 너무 이쁘게 생겼는데.
5: 정말 착하고 예뻐요.
4: 착해요, 얘가.
1: 24시간 캣타워에서 생활하는 왕따 나나.

0: 엄마가 이 동에 사는 친구들이랑만 그래요? 아니면 다른 또 고향이 동이 있는데?
1: 다른 동에 있는 애들은 저쪽으로 잘 안 가거든요. 그냥 그쪽 동에 있는 애들만 우선 그러는 것 같아요.
0: 아, 그래요?
1: 네.
2: 다른 고양이들에게 괴롭힘을 당하다 보니 캣타워에서 한 발자국도 내려오지 못하는 신세가 됐는데 심지어 캣타워 위에서도 공격을 받는 나나.
0: 얘가 무섭다. 나나가 진짜 확실히 공포심이네. 귀가 이렇게 완전히 뒤로 젖혀져서.
1: 아, 그런 거구나.
0: 네. 다른 고양이들 엄청 무서워하네요. 고양이끼리 사회화가 안 되는 경우가 있어서. 나나는 제가 봤을 때는 사람에 대한 사회화, 그러니까 사람에 대한 익숙함,
1: 네.
0: 순화는 너무 잘 되는 친구고 네. 고양이로서의 식욕도 좋고 다른 고양이와의 사회화가 안 돼 있어서 공포심 때문에 다른 친구들이 막 대놓고 막 뭐 막 괴롭히거나 막 털을 뽑거나 그럴 것 같지는 않은데 얘 스스로가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냥.
2: 왕따 당하는 나나, 친구들과 잘 지낼 수는 없을까요?
0: 나나한테 새로운 공간을 만들어주는 게 제일 좋겠네요. 저 동에서 나오는 게 맞아요.
2: 결국 새로운 환경에서 새로 시작하기로 한 나나.
0: 나나는 여기가 네. 안 맞으니까 아. 다른 새로운 친구들이나 맞는 친구들이 있는 공간으로 가는 게 좋을 것 같거든요.
1: 네네.
0: 가서 나나하고 잘 맞는지 아닌지를 좀 네. 테스트해볼 수도 있으니까요. 아. 애기를 일단 넣어서 그쪽으로 네. 한번 가볼까요?
1: 아, 네. 알겠습니다.
0: 네.
1: 오, 착하다. 어, 나나, 좋은 데 가자.
0: 싫어, 싫어, 싫어, 싫어, 싫어. 잠깐만, 이거 싫대, 싫대, 싫대. 미안, 좀만 들어가 봐.
1: 어, 나나, 좋은 데 갈 거야. 좋은 환경 만들어줄게.
0: 네?
1: 그러면은 저쪽으로
0: 한번 가볼까요? 네, 저쪽으로 가볼까요?
2: 친구들에게 또 공격당하는 나나. 정말 심각합니다.
0: 이제 얘는 들어올 수 있나? 어, 여기 라면 좋은데요?
1: 괜찮겠습니까?
0: 네. 근데 여기는 누구 들어와요?
1: 처음에 했을 때 격리방으로 썼었거든요.
0: 아, 네. 근데 지금 다 정리가 됐네요.
1: 네, 정리해서 이제 다 오픈을 시켜놓은 방이었어요.
0: 근데 여기 제 생각에는 친한 친구들을 테스트해보는 것도 아. 좋을 것 같은데 얘가 혼자 쓰게 하다가
1: 네.
0: 걔네들은 왔다 갔다 하면서 생활할 수 있게끔
1: 아.
2: 나나가 새로운 환경에 잘 적응할 수 있게 교실 정리를 하는 나쌤. 과연 나나는 새로운 공간을 좋아할까요?
1: 바로 또 높은 것으로.
0: 네, 한번 봐볼게요. 새로운 공간을. 네, 일로와. 나나, 나나. 먹어요. 맨날 항상 이렇게 급하게 먹는 건 이유가 뭐냐면
1: 네.
0: 다른 애들 눈치 먹느라고 아, 빨리 먹어요.
1: 그렇구나. 네. 항상 주변은 엄청
0: 빨라요. 지금 먹다가 주변 한번 보고 아. 먹다가 주변 한번 보고 그죠? 됐어. 넘어놔. 이제 넘어놔. 여기 여기 여기 여기 넘어놔. 넘어놔. 그렇지. 자, 너들 일로 와봐. 이 친구 일로 와.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밥그릇이 또 하나 더 줘. 이거 일로 와.
3: 밥그릇이 또 하나 더 줘. 이거 네.
0: 이렇게
1: 네.
0: 같이 먹는 게 얘네들한테는 네. 고양이끼리 사회하거든요. 얘 뺏어 아. 먹는 자꾸. 이렇게 냄새 맡게 해주는 거. 얘하고는 지금 잘 있잖아요. 일로 와, 나나.
1: 어, 그러네.
0: 그치. 이렇게 먹.
1: 이
0: 연습해야 돼요. 얘하고는 잘 먹어.
1: 아, 그래서 여러 명 친구들을 네. 조금씩 해도 되는 건가요?
0: 네, 네. 조금 거리를 두고 이쪽 할로.
1: 아.
0: 그리고 놀라지 않게끔 뺏어먹지 않으니까 이런 애들은 더 줘야 돼요.
1: 아.
0: 조금만 밥 먹어도 좀 더 주고
1: 아.
0: 한 번에 마주주고 마주보면서 먹는 거는 긴장감이 생길 수가 있어요. 뺏어먹는다고 얘가 생각할 수 있으니까 아까보다 조금 천천히
1: 아, 네, 맞아요. 속도가 늦어졌어요.
0: 네
1: 느려졌네 진짜. 와
0: 그래서 하나씩 얘하고 얘 괴롭히지 않는 아이들 아니면 얘가 좀 상성이 맞는 애들
1: 네.
0: 이런 애들을 정해서
1: 네.
0: 이렇게 소개시켜주는
1: 아.
0: 연습이 좀 필요해요. 그래야지 바로 이렇게 내려와서 먹고 쉬고 화장실도 쓰고 이런 건데 저기에서만 365일 있을 수는 없잖아요.
1: 맞아요. 아유, 그게 너무 안타깝죠.
0: 어. 그리고 아마 거기 있는 애들 이쪽으로 잘 안 오죠.
1: 안 오죠. 네.
0: 그렇죠. 그러니까 얘한테 입장에서 얘가 익숙해지면 얘는 그냥 여기서 편안하게 지내고 뭐 아이들이 왔다 갔다 한다라고 했을 때는 뭐 열 마리 이렇게까지도 가능할 것 같은데 그게 항상 중요한 게 사람도 그렇지만 내가 상성이 맞는 사람들, 내가 결이 맞는 사람들이 그냥 가깝게 지낼 수 있는 거잖아요. 고양이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아까 거기는 그게 안 되는 거죠. 계속 시비 거는 친구, 계속 쫓아다니는 스토킹하는 친구. 이러니까 걔가 거기서 못 내려왔던 거죠. 그래서 이런 관계성을 좀 보고 그 다음에 뭐 지낼 수 있다면은 그 정도는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2: 이번엔 시도 때도 없이 탈출하는 고양이들을 만나보겠습니다.
0: 얘는 하수 어디로 갔는데?
1: 카페 하나로 들어와요.
0: 카페가 뭐가 있죠?
1: 거기에 추루가 있어요, 추루.
4: 아, 네. 그렇지. 네.
1: 그걸 알아갖고 아마 그것 때문에 자꾸 들어가는 것 같아요.
0: 아, 그렇구나.
1: 그냥 들어가도 무방하다면 관계가 없는데 이제 휴게 음식점이라서 이 카페가 이제 반려동물이나 이런 게 출입이 안 돼요.
0: 그렇기 때문에 얘가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1: 안 되는 건데 진짜. 자꾸 들어와서 문제예요.
0: 얘도 문제네. 네. 귀엽긴 한데 네. 거기가 보물창고니까 얘한테는.
1: 그래서 저 친구가 하니까 따라하는 친구들이 생겼어요.
0: 그렇죠. 또. 모방 네. 행동 네. 하거든요. 얘네들이.
2: 친구 따라 강남 가는 고양이들이네요.
0: 보통 이제 고양이들이 네. 뭐 어렸을 때 특히나 엄마가 사냥하는 행동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학습하기 위해서 네. 모방 행동이라는 걸 하는데 아. 보통 이제 이렇게 여러 아이들이 같이 지내다 보면은 이게 이제 사회화된 상태에서도 네. 따라하는 친구들이 자연스럽게 생겨요.
1: 아,
0: 그래서 예, 그래서 좋은 것도 따라하는 경우도 있고 안 좋은 것도 따라하는 경우도 있어서 그래서 한 마리를 교육하면은 네. 자연스럽게 다른 친구들이 개선되는 경우도 있어요.
1: 제가 안 하니까.
0: 네, 네.
2: 고양이들이 나가기 위해서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0: 문이 열리면 나가고 그렇잖아요. 고양이가 특정 행동을 할 때는 저희가 이제 ABC 이론이라고 하는데 A는 원인,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하나의 트리거가 되는 거, 어떤 상황. 그러니까 예를 들어 문이 열린다는
1: 네,
0: 상황.
1: 네, 아.
0: 그럼 B는 행동이에요. 얘네들이 어떤 행동을 하는 거, 나가는 게 행동이 되겠죠. 근데 이 나가는 행동의 결국은 문이 열린다? 밖을 나가려고 한다? C, 결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이 결국에 그쪽에 누군가는 축을 줬다.
1: 네, 맞죠, 맞죠.
2: 그러니까 결과가 바뀌어야 행동도 바뀌는 거네요.
0: 이게 안 되려면 네. 이 친구들한테 보통 어떻게 되면 이 자극을 주고 네. 다른 교육을 하던가 해야 되는데 네. 예를 들면 이렇게 했는데 이게 지금 얘는 이 자극이 있었음에도 다시 여기서 줬잖아요.
1: 아, 들어가지 않고.
0: 네. 그러면 이런 자극이 네. 있어도 관심이 아. 없어질 수도 있거든요, 지금. 초록이 여기를 스팟으로 할게요. 아니면 뭐 다양한 스팟으로.
1: 아.
0: 자, 이제 여기서 문이 열리면 네. 여기서 간식 먹는 타이밍인
1: 아.
0: 거예요, 이제.
1: 아.
0: 지금 문이 열렸잖아요. 하늘이는 네. 여기서만 줄게요, 이제.
1: 네.
0: 좋은 일은 다 여기서만
1: 일어나요. 하늘이 초록이도 알아버렸어요.
2: 아, 문이 열리면 문 안쪽에서 고양이들에게 간식을 주는 거군요.
0: 앉아 할 줄 몰라?
1: 몰라요.
0: 아니, 배우면 돼요.
2: 과연 문이 열리면 고양이들의 반응은?
0: 네. 이런 작은 소리가 나도 있으면
1: 아, 여기서 머물러.
0: 네, 여기서 이렇게 주는 거죠. 잘했어, 자, 여기, 여기, 여기.
2: 문이 열려도 밖으로 나가지 않는 고양이들.
0: 문이 열렸으니까 여기서 줄게요. 자, 여기. 하늘이, 지금 문이 열렸으니까 여기서 줄게요.
1: 네. 자, 여기.
2: 그러면 훈련은 얼마나 자주 해야 할까요?
0: 그러니까 하루에 아침, 저녁으로 뭐 15분씩 두 번 정도만 해줘도 아이들이 정확하게 맥락을 이해할 거예요. 왜냐면은 문이 열리는 건 결국에는 밖에서 내가 간식이나 추루를 먹을 수 있는 여기서는 추루를 못 먹으니까 그게 강력한 거죠. 그래서 자꾸 이제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 건데 그게 다른 공간으로 바뀌었다? 그러면은 저 공간이 강력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공간이라든가 간식을 먹을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으니까 하루에 두 번 정도만 해도 충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2: 솔루션 후 많이 달라진 제주의 고양이들. 나나도 새로운 공간에서 친구들과 잘 지낸다고 합니다.

0: 중학생 때 나는 어떤 학생이었다?
1: 반에서 가장 가난했던 학생.
0: 가장 소중하게 생각했던 물건은?
1: 지우개 있었어요.
0: 가장 기억에 남는 하루는?
1: 아버지 보러 갔던 거. 난 아버지가 없는 줄 알았는데 어딘가에 계시더라고요.
0: 내가 들었던 기억에 남는 말은?
1: 넌 절대 성공 못할 거야.
0: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한마디가 있다면?
1: 진짜 무지 고생했다. 두 번 다시 돌아가고 싶진 않지만 잘 버텼다. 안녕하세요. 반려동물 전문 포토그래퍼 여모영입니다.
0: 중학생 때 꿈은 뭐였나요?
1: 겨울 나그네라는 그 성악곡이 있어요. 제가 길을 이렇게 가다가 그 어느 가게에서 그 지금같이 엄청 추운 계절이었는데 그런 콘서트 같은 거를 하는 게 영상이 나왔었어요. 그래서 그때 그 TV 방송을 보고 그냥 성악이 하고 싶었어요. 왜냐면은 내가 가지지 못한 모든 것이 거기에 있었으니까 성악가가 되고 싶다. 이게 막무가내의 그저 꿈이었죠.
0: 포토그래퍼라는 직업을 갖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요?
1: 군대 있을 때 나오면 할 게 없잖아요. 가진 것도 없고 못 얻고 아무것도 없고 내 몸만 있으니까 좋아. 몸만 있는 사람의 가장 장점이 무엇이냐? 자유롭다는 거지. 한국에서 아르바이트를 해도 최저임금이고 해외에 나가서 아르바이트를 해도 최저임금이다. 그럼 어디 가서 할래? 당연히 해외 나가야지. 해서 일본어 공부를 열심히 시작을 해서 이제 전역을 하고 일본으로 워킹홀리데이를 가서 거기서 사진을 시작을 했죠.
0: 반려동물 사진을 전문으로 하는 포토그래퍼가 된 이유가 있나요?
1: 그러면서 이제 한국에 돌아와서 웨딩 스튜디오에서 일을 하다가 로마라는 이제 지금의 강아지를 만났죠. 근데 문 열린 틈 사이로 강아지가 도망간 거예요. 로마가 야 이렇게 강아지를 잃어버리는 건가 했는데 유기견 보호소에서 연락이 와가지고 보호비를 내고 아이를 데리고서 왔죠. 근데 이제 제가 유기견 보호소에 갈 때 웨딩 스튜디오에서 일을 하고 있는 상태니까 지금도 카메라를 갖고 왔지만 언제나 카메라를 갖고 다닌단 말이에요. 그 카메라로 이제 아이들을 이렇게 대충 찍어줬어요. 며칠 뒤에 소장님에게 연락이 와서 혹시 사진 한번 더 찍어줄 수 있어요? 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당신이 그때 찍은 사진을 보고 해외에서 입양을 하기로 결정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 마리가 있었는데 제가 몇 마리밖에 안 찍었거든요. 걔네가 그 다음날 안락사였는데 해외 입양이 돼가지고 인천공항 가가지고 비행기 타고 갔다는 거죠. 당신 사진 한 장이 생명을 하나 구했어요. 나는 오래된 폴더폰으로 사진을 아무리 찍어서 뭐 페이스북이라든지 이렇게 해외에다 보내봤자 잘 안 보이니까 다들 관심이 없는데 당신이 찍은 고화질의 사진 그거는 다른 사람이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와서 몇 번만 더 찍어주실 수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고서 이제 유기견 보호소를 돌아다니면서 사진을 찍기 시작했죠.
0: 일반적인 포토그래퍼와 반려동물 전문 포토그래퍼의 차이점은 뭔가요?
1: 예를 들어서 일반 사진작가가 바디 프로필을 촬영하는 그걸 전문으로 촬영하는 사진작가가 있으면 당연히 바디 프로필에 대해서 헬스라든지 뭐 승모근, 뭐 척추 기립근, 뭐 삼각근 이런 것들을 다 공부를 하겠죠. 그것처럼 반려동물 전문 포토그래퍼도 반려동물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하겠죠. 그 아이들의 뼈, 근육, 생김새, 견종, 역사 아니면은 저 같은 경우는 거의 해부 스케치까지도 그림을 그리는 편이라
0: 반려동물 전문 포토그래퍼가 되기 위해 갖춰야 할 마음가짐이 있을까요?
1: 많은 분들이 와보셔서 왜 여기는 와서 2시간씩 걸려요? 라고 얘기를 하는 이유가 강아지들이 이제 그냥 들고 앉혀서 찍고 끝났습니다. 30분에 딱 끝나는 그런 곳에 가면 많이 무서워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내가 개가 돼야 아이들이 불안하지 않게 사진을 찍을 수가 있는 거예요. 쟤는 사람인데 개처럼 굴러다니네. 제가 바닥에서 거의 이렇게 노니까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반려견 전문 포토그래퍼를 하고 싶다. 피사체의 시선으로 생각을 할 줄을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강아지의 시선으로. 강아지의 마음으로.
0: 반려동물 전문 포토그래퍼라는 직업을 한마디로 표현해주세요.
1: 사진작가가 개가 돼야 된다. 소년이여 개가 되어라. 개 같은 그런 직업입니다. 아직까지도 내 인생에는 너무 포기하고 싶을 때가 많아요. 하지만 포기하면 안 돼요. 포기하지 않고 정말 뻔한 얘기 같지만 포기하지 마라. 그 언젠가 기회가 올 것이고 그 기회를 잡아야 된다. 잡으려면 어떻게? 맨정신.

0: 정신을 잘 차리고 있어야 되겠죠. 그 이야기를 꼭 해주고 싶어요. 나는 그렇게 살았으니까.
1: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 EBS 퀴즈를 시청해주시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퀴즈는 대한민국 유아 어린이를 위한 다양하고 수준 높은 프로그램으로 아이들의 건강한 미래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BS 퀴즈는 온 가족이 믿고 볼 수 있는 종합 교육 채널로서 아이가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 나가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건강한 미래를 꿈꾸는 신나는 상상 놀이터 EBS 퀴즈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안녕하세요. 김경일입니다. 나의 두 번째 교과서 시즌 2. 심리학의 세 번째 시간이고요. 오늘의 주제는 스트레스와 외로움입니다. 제가 잘 아는 문화심리학자 한민 박사는 인간의 인생을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우리 인간은 스트레스로 힘들게 살아가다 결국 인생의 끝자락에서 외로움을 직면한다. 자, 이렇게 스트레스에서 시작해서 외로움으로 끝나는 게 우리의 인생이다라는 이야기를 심리학자들이 많이 하는데요. 왜 그럴까요? 사실 우리가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있을 때 겪는 것이 스트레스고 주위에 사람들이 많지 않을 때 느끼는 것이 외로움이기 때문이죠. 외로움은 만나고 싶은 사람을 못 만나는 고통이 외로움이잖아요. 그럼 스트레스는 뭘까요? 대부분 만나기 싫은 사람을 만나서 돌아버리는 고통이 스트레스죠. 그래서 지난 편에 다루었던 불안과 우울감은 우리 내면의 측면이 많이 만들어내는 그런 성향이 강한데 이 스트레스와 외로움은 주위에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경험하는 그런 것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서 뗄래야 뗄 수가 없는 이 스트레스와 외로움, 일상에서 도움이 될 만한 방법을 오늘은 한번 많이 소개해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문화심리학 연구에서 한국은 스트레스성 사회다. 그리고 일본은 외로움을 느끼는 사회다. 즉, 심리적인 어려움이 한국은 주로 스트레스에 기반하고 일본은 주로 외로움에 기반한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건 문화적으로도 아주 중요한 차이점을 많이 만들어냅니다. 일본은 내부의 질서와 규율이 굉장히 중요하죠. 만 년 동안 누구도 침범하지 않은 나라였으니까요. 그런데 한국은 엄청난 외부의 침략에 늘 시달리면서 우리 내부에서의 질서와 규율보다는 능동적이고 순간적인 적응력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사회가 됐죠. 자, 그래서 내부의 질서와 규율이 굉장히 중요한 일본. 문화가 어떻게 나타나죠? 선을 안 넘죠. 남의 일에 참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순간적인 적응력이 중요한 사주경계해야 되는 한국의 문화, 선, 너무라고 있죠. 게다가 우리는 심지어 참견의 민족이라고 하는 재밌는 농담을 하기도 하죠. 그래서 기존에는 한국과 일본, 스트레스와 외로움 이렇게 중요하게 구분되었지만 어찌 우리라고 외로움을 안 느끼겠습니까? 어찌 일본 문화라고 해서 스트레스를 경험하지 않을까요? 다만 정도의 차이라는 얘기죠. 자, 그런데 스트레스보다 먼저 이해해야 되는 건 외로움입니다. 최근 대부분의 수명지표에서 한국이 일본을 추월하고 있다는 거 아시나요? 실제로 한국 사람들도 놀라고 일본 연구자들도 놀랍니다. 왜냐하면 우리 한국인들의 의식 속에서 일본은 대표적인 장수국가라고 각인되어 있거든요. 한일 두 나라의 의학과 과학의 기술력에 큰 차이가 있습니다.

차이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사실은 이 둘을 거의 같다라고 봤을 때 양쪽 다 장수국가지만 한국의 수명 증가가 더 눈에 띄고 있다는 건 한번 눈여겨볼 만하죠. 그런데 왜 그러냐면요. 한국이 스트레스성 사회, 일본이 외로운 사회라는 걸 생각해보면 그 이유는 우리가 상당 부분 쉽게 추론할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심리학자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스트레스보다 무서운 게 외로운 거다. 왜냐하면 스트레스는 대처하고 사회적 지원이 들어가면서 관리가 가능하지만 이 외롭다라고 하는 건요, 참으로 관리하기도 어렵고 빠져나오기도 어려운 거거든요. 왜냐? 주변에 사람이 없거든요. 주변에 사람이 많을 땐 줄일 수라도 있는데 사람이 없는데 늘리는 방법은 정말 어렵잖아요. 물론 물리적으로 사람이 많기 때문에 무조건 스트레스가 오고 물리적으로 사람이 없기 때문에 무조건 외로움이 오는 건 아닙니다만 어쨌든 그 주위에 있는 많은 관계들의 양과 질에 상당 부분 기인한다는 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일 겁니다. 혹시 유럽에는 외로움과 관련된 정부 부처까지 생기고 있다는 거 아시는지요? 영국의 얘기도 하죠. 왜 그럴까요? 바로 외로운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많이 겪는 사람들보다 더 일찍 사망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관찰되고 있고, 이는 역학적으로, 인과관계적으로 증명이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괴로운 것보단 외로운 게더 나쁜 거야.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외로움을 이겨내거나 외로움에서 빠져나오는 방법으로 사람을 적극적으로 만나는 게 좋은 방법인지 아닌지를 정말 많은 분들이 물어보십니다. 왜 정말 많이 물어보실까요? 그만큼 사람을 만나는 게 도움이 됐다는 분과 아니, 오히려 문제를 악화시켰다는 분들로 나뉘기 때문입니다. 그왜 그럴까요? 그건 사람의 주량과 똑같습니다. 주량을 넘겨서 마시면 술의 모든 의미가 없어집니다. 하지만 내가 주량 내에서 마시면 사회생활에 도움이 되기도 하죠. 그러니까 내가 외롭다면 내가 한달 혹은 일주일 몇 명을 만날 수 있는지를 알아야만 사람을 만나는 것을 다음에 결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지금도 안 믿으시겠지만 저는 어떠한 성격 검사를 해도 내향적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내향적인 사람은 외향적인 사람에 비해 사람을 싫어하고 낯가리며 만나는 걸 꺼린다? 이건 대단히 큰 오해이자 착각이죠. 저는 내향적이기 때문에 재밌고 즐겁고 생산적으로 만날 수 있는 사람의 수가 외향적인 사람에 비해서 동일 기간 내에 수가 좀 적은 것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일주일에 모르는 사람을 만나서 밥을 먹거나 아니면 교류의 시간을 가지는 걸 1회 이상 하지 않습니다. 두 번만 돼도 버거워요. 그런데 참으로 신기하죠? 한 번은 아주 잘 해낼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주에 첫 번째 저를 만나는 분은 저를 굉장히 많은 경우에 외향적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참 신기하게도 그런 만남을 두 번째 금요일쯤 가지면 그두 번째 저를 만나는 분은 항상 이렇게 얘기합니다. 김경희 교수님, 어디 아프세요? 오늘 왜 이렇게 피곤해 보이시지? 저는 사회적 에너지가 없기 때문이죠. 사회성을 모든 사람들에게 다잘 대한다라는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사회성은 기름 탱크의 용량 정도로 생각하시는 게 좋죠. 그리고 이건 중년이 되면서 더욱더 중요하죠. 왜일까요? 청소년기나 청년기에는 그래도 내가 사회적으로 실수를 해도 어느 정도 용서받거나 이해받을 수 있는 여지가 있죠. 하지만 나이가 꽤 들은 이제 성숙함이 당연히 요구되는 중년의 시기에 제가 월요일 날 만난 사람에게 아주 잘 대했는데 금요일 날 만난 사람에게는 뾰루퉁한 얼굴, 지친 얼굴, 그리고 계속해서 대꾸하지 않는 불친절함으로 대했다면 저는 저만의 이유는 있겠지만
그분께는 용납이 안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중년이 된다면 내 사회성의 용량을 이제 대답하실 수 있고 말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저는 그래서 새로운 사람을 만나서 인맥을 확장하고 네트워크를 다져가는 것. 그건 일주일에 한 번, 한 달에 네 번, 다섯 번 간신히 가능, 여섯 번 벌써 뭔가 그분에게 언짢은 느낌을 줄 수 있는 실수를 하게 되어 있다. 저는 굉장히 중요한 저에 대한 정보를 알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야만 사회적으로 번아웃이 안 와서 외로움을 스스로 자초하는 일을 막을 수가 있다는 거죠. 인생에 있어서 친구 몇 명만 있으면 외로움은 다 해결된다라고 하는 그런 단순한 얘기를 너무 무작정 믿으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런 사람들로만 몇 명을 가지고 있다면 그들 중에 단 한 사람을 잃어도 끊임없는 배신감이나 상실감으로 인생을 고통스럽게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외로움은 그 무엇보다도 가깝고 깊은 관계 못지않게 느슨하고 다양한 관계에 대해서도 고마워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런데 굉장히 많은 분들이 외로움을 느끼면서도 그 외로움을 꼭 극복해야 하는 걸까요? 외로움을 즐기는 방향으로 적응하면 안 되나요? 이런 질문들을 하시죠. 사실 이런 질문들은 정말 많은 철학자들이 끊임없이 했던 스스로와 세상에 던졌던 질문입니다. 그 철학적 고민들의 대부분은 결국 외로움과 고독을 구분해야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으로 귀결되죠. 고독은요, 나 혼자만의 시간에 생각을 계속 진행시키는 거고요. 외로움은 나 혼자 버려져 아무 생각이 없고 생각이 즉 멈춰버린 상태라는 겁니다. 그래서 심리학자들은 외로움으로 고통받는다라고 표현하지만 고독은 즐긴다라고 하는 표현에 동의하죠. 그렇다면 고독을 즐긴다는 것 어떤 뜻일까요? 내가 혼자 있을 때 어떻게 시간을 보내고 더 나아가 어떻게 의미 있게 시간을 쓸지를 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혼자 있는 시간에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는 게 아니라 독서, 취미, 문화, 레저 등 다양한 활동으로 불리는 무언가를 한다는 거죠. 우리가 왜 이런 곳에도 돈을 쓰고 시간을 써야 되냐고요? 이런 걸 전혀 하지 않는 분들이 대부분 외로움을 견디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 있는 시간을 의미 있게 보내지 못하면 문화심리학자 김정은 박사님의 말처럼 외로움에 견디다 못해 나쁜 관계로 도피하는 최고의 악순환이 벌어진다는 거죠. 그러면 나쁜 관계로 도피하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싸우고 이용당하고 사람에 대해서 실망하죠. 그러면 다시 아무 관계 없는 외로움으로 도피합니다. 정말 말 그대로 악순환이죠. 그렇다면 내가 이렇게 혼자 있는 시간을 의미 있게 만들 수 있다는 건 좀 더 구체적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왜냐하면 온갖 취미생활을 다 해도 외로워서 정말 못 견디겠다라고 하는 분들도 많잖아요. 왜 그럴까요?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많은 문화심리학자들이 한국 사람은 인정투쟁적 삶을 너무 강하게 가지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죠. 인정투쟁, 청년 헤겔 철학에서 나온 말인데요. 타인의 인정을 받아야만 자기의 정체성이나 주체성을 확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더 쉽게 말씀드릴까요? 다른 사람이 뭔가 인정을 해줘야만 내 존재의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물론 타인의 인정을 받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내 주체성과 정체성, 즉 존재의 의미가 타인의 인정에 의해서만 이루어진다는 건 그건 완전히 다른 문제죠. 그런데 이렇게 인정받기 위해 투쟁하는 삶이 한국인의 삶에 많이 녹아있죠. 왜냐하면 한국인은 특히 남의 시선, 다른 사람들의 인정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니까요. 그래서 이 인정투쟁적 삶은 비율을 잘 조정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요.

이 인정투쟁이란 말이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라고 했더니 이 김정은 박사님은 훨씬 더 쉬운 말로 그러면서도 더잘 이해가 되게 만들어 주시더라고요. 남의 감탄에 목매는 사회. 그리고 남의 감탄에 목매는 삶. 이렇게 쉬운 말로 바꾸니 해결책도 너무 잘 보이죠. 남의 감탄에 목매는 삶이 아닌 내가 나한테 감탄할 게 있는 삶. 즉, 취미 생활을 다 한다는 것 자체가 해결이 아니라 그 취미와 문화와 여가와 레저를 통해서 오로지 남들을 감탄시킬 목적과 과정을 밟고 있으면 마찬가지로 외로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내가 나한테 언제 감탄할까요? 가장 중요한 건 성장할 때입니다. 그래서 투쟁적이고 경쟁적인 취미 생활이 아닌 내가 몰랐던 것을 알게 해주고 새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취미 생활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가장 중요한 본질입니다. 마지막으로 외로움을 이기는 의외의 방법 하나를 말씀드리면서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간단합니다. 바로 수면, 잘 주무시는 거예요. 저희 심리학자들이 지난 수십 년 동안 꽤 열심히 연구해왔던 주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잠을 안 자면 외로울까? 외로운 사람이 잠을 못 잘까? 연구해 보면 잘안 자는 사람이 외로운 경우가 더 강합니다. 그래서 잘 주무셔야 외롭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우리가 얼마나 잠을 소중하고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까지도 말씀드렸고 앞으로도 드릴 텐데요. 제대로 자는 건,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해야 잘 잔다는 걸알수 있는 건 굉장히 중요한 기술이자 역량입니다. 그저 누워서 잠이 안 와라고 얘기하는 건 그저 책을 아무 생각 없이 쳐다보면서 머리에 안 들어와 라고 얘기하는 것만큼 무책임하다는 거죠. 그래서 잘잘수 있는데 많은 노력과 관심과 그리고 경험을 쌓으셔야 된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요. 그래서 우리가 외롭다라고 하는 느낌을 조금 더 마음이라는 차원에서 벗어나서 물리적이고 생리적인 차원에서 접근하실 필요가 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스트레스와 외로움에 잘 대처한다라는 건 우리 인생에서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말을 할 수가 있는데요. 정말 이런 얘기 나올 때마다 답답하시죠? 저도 그런 말을 해드릴 때마다 참 막막하고 죄송합니다. 어떤 말일까요? 바로 스트레스 받지 마. 우리는 스트레스 받지 마. 혹은 스스로에게도 스트레스 받지 말자. 이런 말을 하지만 아무 소용이 없는데 정말 들을 때도 답이 없고 하면서도 대책이 없는 얘기를 별로 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스트레스를 어떻게 생각해야 할까요? 스트레스에 대한 사전적 정의는 다양합니다만 기본적으로 내가 통제권을 상실했을 때 느끼는 부정적 감정들을 통칭하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부정적인 감정이란 게 아닙니다. 통제권이 없다라는 것에 더 초점을 맞추셔야 돼요. 통제권이 있으면 꽤 힘든 일을 당해도 스트레스를 적게 느끼고요. 그리고 통제권을 거의 가지고 있지 않으면 나는 스트레스를 강하게 받는다는 거죠. 자, 통제권.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제가 만약에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데 직장 상사가 저에게 스트레스 줍니다. 김경일 부장, 일 그거밖에 못하겠어? 그러다가 결국 회사에서 쫓겨날 수 있어. 심지어 인간적인 모멸감 느낄 만한 말을 하죠. 김경일 부장, 머리는 큰데 그 머릿속에 뭐가 들어간 거야? 저는 스트레스 받습니다. 자, 그런데요. 약간 황당하지만 이런 상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 책상으로 돌아가서 인형을 하나 꺼내서 박상무라고 쓰여 있고 압정을 하나 가져와서 이 박상무라는 인형을 압정으로 한번 찌릅니다. 그런데 실시간으로 그 박상무가 하고 고통스러워합니다. 두번 쿡쿡 찔렀더니 그 박상무가 하면서 두번 괴로워합니다.

황당한 얘기지만 이런 게 바로 전형적으로 아무리 상대방이 나한테 나쁜 짓을 하거나 혹은 상처되는 말을 해도 통제권을 내가 완전히 가지고 있는 상황이죠. 이러면요, 스트레스 안 받습니다. 그래서 통제권을 상실하지 않고 가져오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다시 그러니까 통제권을 가지란 말이야. 이건 아무 의미가 없죠. 스트레스 받지 말라는 말과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하지만 암시적으로 통제권을 가질 수 있는 상황으로 빨리 이동해. 이런 말은 그나마 좀 낫겠죠. 그래서 제가 아는 많은 심리학자들은 스트레스를 받을 때마다 작고 구체적인 길을 같이 가자는 제안을 저한테 합니다. 작고 구체적인 길이 무엇이 있을까요? 바로 옆길, 뒷길, 안 가본 옆 동네의 골목길이에요. 그러면 왜 굳이 그런 길을 갈아야 될까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무엇이라도 해야 하거든요. 우리가 가장 많이 하는 착각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큰 스트레스는 큰 변화로 풀어내자라고 하는 착각입니다. 그래서 내가 스트레스를 받는데 직장생활하면서 갑자기 유럽여행을 떠납니다. 그것도 배낭 메고 혼자.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통제권을 완전히 상실하죠. 내가 표지판도 잘 읽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유럽의 어느 해안가를 걷다가 물밑 듯이 올라오는 스트레스로 감당이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스트레스는 변화, 통제권, 작고 구체적인 것, 이 세 가지 삼위일체가 다 갖춰지고 있어야 됩니다. 변화를 통해서 스트레스부터 벗어나는 거고, 그리고 작고 구체적인 것을 통해서 내가 완전히 통제권을 가지고 있다는 생각을 하는 거죠. 이런 이야기들의 근거에서 스트레스 푸는 법들을 각자 자기만의 방식을 가져보는 것, 의미가 있겠죠. 스트레스에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생각은 뭘까요? 만병통치는 없는 겁니다. 한 가지 방법으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건 없어요. 그래서 스트레스는 이게 어떤 유형의 스트레스일 때 나는 이런 방법으로 잘 빠져나오더라 라고 하는 자기만의 개인 데이터베이스, 더 쉽게 말씀드리자면 자기만의 노하우가 더 중요합니다. 우리의 뇌는 신체적 고통 그리고 사회적 고통, 이 두 고통을 별로 그렇게 다르게 구분하지 않습니다. 무슨 얘기냐고요? 엠테리어 싱글레이트 콜텍스, 우리말로 전측 대상회 같은 물리적 상해로 인한 피 흘리고 뼈 부러졌을 때 느끼는 신체적 상해로 인한 고통을 느끼게 만드는 영역과 사회적 고통으로 인해 우리가 힘들어하는 영역이 마찬가지로 비슷하게 중첩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심지어 어떤 연구자들은 우리의 뇌는 뼈 부러지고 살점 떨어져 나간 고통과 사람 때문에 겪는 고통을 하드웨어적으로 그렇게 크게 구분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죠. 그런데 우리가 몸 다쳤을 때 어떻게 하죠? 잘 먹고 잘 자고 그리고 혈액순환 잘 되게 몸을 잘 풀죠. 재밌게도 스트레스 역시 그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스트레스를 정신적인 문제로만 치부해서 정신력으로만 이겨내려고 한다는 거, 이건 사실은 오히려 우리의 뇌를 몰라도 너무 모르고 하는 생각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스트레스를 받을 때 이런 농담을 주위 사람들한테 합니다. 나 어저께 괴한한테 망치로 3대 맞았어. 심지어 좀 큰 스트레스를 받을 땐 나 어제 운전하고 있는데 덤프트럭에 들이받쳤어. 그럼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요? 진짜? 그럼 몸 어때? 피난 데 없어? 다친 데 없어? 피 많이 났어. 어디? 여기. 뼈 괜찮아? 아니 부러졌어. 어디? 여기. 우리의 뇌는 그렇게 인식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스트레스 받을 때 중요한 거. 마찬가지죠. 몸을 다친 사람처럼 잘 먹고 잘 자고 잘 푸는 겁니다.
스트레스 푸는 법 의외로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주로 술로 풀지요. 물론 저도 술을 마십니다. 하지만 술을 마신다는 건 조심하셔야 되는 게 있어요. 술은 진정제라는 것을 일단 이해하셔야 됩니다. 왜 술을 마시면 우리는 흥분할까요? 술은 진정제인데요. 술은 두 가지 국면에서 두 번 다 진정제 역할을 하는데요. 첫 번째 국면에서 우리를 진정시키는 기제들을 진정시킵니다. 그런데 두 번째 국면에서 뭡니까? 이제 제대로 진정시켜서 일반적인 진정을 시켜서 그래서 사람이 이제 쓰러지죠. 내가 이 제어 장치를 풀기 때문에 저지를 수 있는 실수들을 늘 조심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술을 통해서 이 스트레스를 해결한다. 그리고 그건 그 방법은 유지한다면 어떻게 술을 드셔야 되는가? 바로 내가 직장에서 스트레스를 받았다면 내 직장을 잘 모르는 사람과 일단 만나셔야 됩니다. 나의 분노 제어 기제, 원망 제어 기제를 풀어도 폭발하지 않거든요. 우리는 가끔 직장에서 겪은 일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아 직장 동료와 함께 술을 마시면서 그 제어 장치를 풀고 순간적으로 필요 이상의 혹은 너무 강하게 원망과 섭섭함과 심지어는 욕지기를 내뱉으면서 다음날 오히려 2차적인 스트레스 경험하는 경우가 있죠. 내가 어제 왜 그랬을까? 그 친구가 그 얘기를 다른 곳에 하면 이건 큰일 날 텐데. 그래서 내 일을 잘 모르는 혹은 그 스트레스를 겪은 곳과 무관한 곳에 있는 그런 사람들과 만나서 가볍게 술을 신변잡기적으로 얘기하시면서 시작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있는 직장인 대학교에서 스트레스를 받을 때마다 저는 수원시 인계동에서 스타카 센터를 하고 있는 김창석이라는 친구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 친구는 대학과 상관없는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총장님한테 섭섭한 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총장이 뭐야? 이렇게 물어보죠. 그 사이에 저는 한번 빵 터지죠. 그리고 학사일정에 문제가 있으면 조절을 해야 되잖아 라고 하면 다시 물어봅니다. 학사일정은 뭔디? 그럼 전또 학사일정을 찬찬히 풀어나가면서 재밌게도 총장님과 학사일정을 운영하는 대학 본부가 아, 나름대로 사정이 있으셨겠구나. 아, 그래, 나도 일부 책임이 있네. 이러면서 제 감정을 잘 누그러뜨리고 스트레스를 조절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다양하고 느슨한 관계를 평상시에 가지고 있는 것도 못지않게 중요하겠죠. 왜냐하면 제가 카센터를 하는 그 친구가 없었다면, 그리고 제가 일하고 있는 아주대학교에만 모든 관계가 있다면 그건 갈 사람이 없으니 안에서만 그 문제가 계속해서 돌아다니니까요. 자, 그런데 우리가 더불어서 생각해 봐야 될몇 가지 중요한 측면들이 있죠. 바로 우리 중에 상당수가 스트레스를 가장 만만한 사람한테 화풀이하면서 푸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건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그 유명한 설득의 심리학의 저자 로버트 치알디니를 비롯한 수많은 세계적인 심리학자들이 정말이지 살아가면서 조심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제일 주위에 있는 착한 사람을 골라 그 사람이 만만하다는 무의식적 착각을 통해 그 사람한테 풀고 화풀이하고 괴롭히는 실수를 저지른다. 우리가 만만하다고 하잖아요. 우리는 바보 같은 사람을 만만하다 그러죠. 하지만 꽤 많은 경우에 바보가 아니고 영리한데도 선한 사람을 만만하다고 착각하는 결국은 본인이 바보 같은 생각을 하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화내고 분풀이 하는 경우가 있죠. 하지만 이건 꼭 고치셔야 하는 정말 나쁜 습관입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만만한 사람에게 스트레스를 주로 풀면 좋은 사람부터 나를 떠나기 때문이죠. 실제로 나쁜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는 많은 경우에

그 사람이 착한 사람을 골라 화냈기 때문이고요. 이건 소시오패스와 같이 정말 나쁜 사람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 현상입니다. 소시오패스는 어떤 사람에게 당할까요? 지보다 더 나쁜 소시오패스인 경우가 되게 많아요. 바로 자기 주위에 좋은 사람들이 다 떠났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나쁜 습관은 정말 고치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스트레스를 풀 시간이 너무 없어요. 이런 분들께 꼭 한마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화장실은 어떻게 가셨어요? 화장실 가실 정도의 시간만 있으면 스트레스는 완전히 해결은 못하더라도 뇌에 스트레스를 나는 풀고 있어라는 신호는 줄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말씀드리지만 스트레스는 큰 방법, 긴 시간으로 푸는 것이 결코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시간이 얼마 있나 먼저 체크하시고 그 짧은 주어진 시간에 어떤 작은 방법으로 풀 수 있는지를 자주 고민하시고 계속해서 경험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저는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시간이 30분밖에 없다? 저는 칼국수 먹습니다. 왜냐고요? 저는 칼국수가 영혼을 맑게 하는 음식이에요. 왜 그럴까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제 뇌가 칼국수를 먹을 때마다 무언가 이완감을 느끼고 있는 연합의 기억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5분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무조건 제 신체를 주무릅니다. 1분밖에 없습니다. 심호흡을 최대한 5번에서 10번 정도 하죠. 그래서 저는 5분, 10분, 20분, 30분, 1시간 이렇게 저는 그 짧은 주어진 시간이 얼마인지를 판단하고 거기에 맞는 방법들을 동원하죠. 그러면 우리의 뇌가 이렇게 생각해요. 야, 김경일, 너 참 그래도 성의가 있다. 그래서 좋아, 나도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할게. 스트레스에 자포자기하지 않을게. 자아와 그리고 뇌가 분리되지도 않고 그렇다고 서로 완전히 이별하지도 않는 최고의 협력적인 관계를 만들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느끼는 스트레스와 외로움에 대해서 얘기해 봤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다양한 스트레스 해소법, 외로움을 다루는 또 다양한 방법들을 참고하셔서 여러분께 잘 맞는 방법을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나는 어떤 사람을 만나면 스트레스를 받는가, 사람을 얼마만큼 만나야 외로움을 덜 느끼나, 이런 다양한 측면들을 잘 생각해 보시고 또 놓치지 않도록 메모하고 기록하시는 게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엔 여러분들께서 좋아하시는 성공에 가까워지는 심리학으로 찾아뵙겠습니다.

0: 중학생 때 나는 어떤 학생이었다?
1: 존재감이 없었습니다. 중학교 때까지는.
0: 가장 존경했던 인물은?
1: 데이비드 커버필드.
0: 힘들 때 나를 위로해준 한마디는?
1: 최고가 되려면 고독을 즐겨야 한다라는 그 말을 새기고 있었습니다.
0: 학창시절로 시간을 되돌릴 수 있다면?
1: 아, 되돌리고 싶지 않습니다. 전 지금이 좋습니다.
0: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한마디가 있다면?
1: 어깨 좀 펴고 허리 좀 펴. 당당하게 좀 살아라. 네, 안녕하세요. 사람의 마음 속에 그림을 그리는 일루시니스트 이은결입니다. 반갑습니다.
0: 중학생 때 했던 고민이 있나요?
1: 제 불확실한 미래? 내가 뭔가 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 저에 대한 확신이 아예 없었어요. 그게 제일 고민이었어요. 다들 뭔가 학원 가고 다들 뭔가 어떤 학교로 가야지 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저는 그런 생각이 1도 없었거든요. 난 아무런 재능이 없는 것 같았어요.
0: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나요?
1: 누구나 그 잠재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 잠재성을 발견하느냐 못 발견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많은 어떤 방향성이 바뀐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세상을 많이 보는 것보다도 때로는 자신을 알아가는 시간을 좀 많이 가졌으면 좋겠어요. 결국 내가 어떤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찾아가는 게 지금 가장 중요한 시기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0: 어떤 계기로 마술을 시작하게 됐나요?
1: 제가 너무 내성적이고 소심하고 그래서 성격 개조해보라고 부모님이 보내셨습니다. 저는 아무런 의지가 없었어요. 마술은 대인관계에 좋다 싶은 광고를 보시고 보내셨는데 네, 그거 맞는 것 같아요. 네. 많이 개선됐습니다. 제가 산 증인이니까요. 네, 많이 마술 배우십시오, 여러분. 네, 취미생활로 좋습니다.
0: 마술사, 그리고 일루셔니스트가 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나요?
1: 처음에는 제가 마술사가 될 때까지는 노력이란 걸 안 했던 것 같아요. 사람들은 주위에서 노력한다고 하지만 전 미쳐 있었거든요. 네, 완전히 미쳐 있어서 그냥 오타쿠였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밤새면서 연습하는 게 저한테 즐거운 일이었어요. 육체적으로 힘들어도. 근데 사람들이 되게 노력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냥 재밌었어요. 근데 이제 일루셔니스트로 뭔가 전향을 할 때는 제가 표현하고자 하는 것들, 제 안에 있는 것들,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그 마음에 있는 것들을 표현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어떤 언어를 구사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마술이란 거를 어떻게 언어화시킬 수 있을까를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결국 어떤 언어를 자기한테 체화시키느냐, 거기까지가 가장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0: 일루셔니스트라는 직업의 장단점은?
1: 가장 큰 장점은 언어가 필요 없고요. 뭐 어떤 국경, 어떤 연령, 뭐 남녀노소 그런 경계가 좀 많이 없는 편이죠. 비언어급으로 할 수 있고요. 저희는 정년퇴임이 없습니다. 제가 무대가 어떤 무대가 됐든 꼭 큰 무대가 아니더라도 그냥 바로 앞에 몇 명이 있어도 무대가 되니까 그런 점에서 굉장히 큰 장점이 있고요. 단점은 어떤 이 마술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편견이 많이 굳어있다? 네, 그런 생각이 들어서 계속 그걸 깨가는 과정을 겪고 있는 것 같아요. 네.
0: 일루셔니스트를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뭘까요?
1: 사실 눈에 보이는 것을 넘어서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표현하고 사람들 마음속에 그려지게 만드는 것이 일루셔니스트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일루셔니스트를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그래서 상상연출가라는 단어가 가장 어울릴 것 같습니다.
0: 현재 이은결은 어떤 미래를 꿈꾸고 있나요?
1: 계속 꿈꾸는 겁니다. 제가 20대 때 지금의 모습을 상상하지 못했고요. 30대 때 지금의 모습을 상상하지 못했어요. 지금도 제가 말도 안 되는 꿈을 꾸고 있거든요. 제일 두려운 건 제가 꿈을 안 꿀 때입니다. 네, 어떤 제가 다 했다 이럴 때가 제일 무서워요. 그래서 10년 뒤, 20년 뒤에는 제가 지금 상상하지 못하는 어떤 꿈을 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렇게 계속 천천히 걸어가는 사람이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한국 최초로 세계대회에 나가서 처음으로 나간 대회에서 1등을 했거든요. 그때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게 단 하나의 생각을 바꿨기 때문에 뭔가 할 수 있다라는 생각. 나도 뭔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때부터

안녕하세요. 김경일입니다. 지난 시간까지는 나에 대해서 분석할 수 있는 심리학을 다뤄봤는데요. 자, 이번 시간부터 세 편 정도는 나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드는 심리학을 소개해보려고 합니다. 특히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께서 관심이 아주 많으실 주제, 성공에 가까워질 수 있는 심리학에 대해 얘기를 해볼 건데요. 목표를 달성하고 계획을 실천하는 방법, 그리고 실패를 잘 극복할 수 있는 방법 등을 소개해 드릴 테니까요. 원하시는 걸 이루시는데 정말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성공하고 싶다, 성공해야 돼, 성공했구나,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런데 성공이 뭘까요? 즉, 다시 말해서 성공의 정의가 무엇일까요? 이건 정말 사람마다 다르지만 다른 것보다 중요한 건 자기만의 정의가 있어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이건 부자들이 왜 여전히 불행한 사람들이 상당수 존재하는가와도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저는 정말 수백억을 넘어서 천억을 넘어서는 정말 엄청난 부를 가지고 계신 어떤 분께서 괴로워하시면서 병원에 입원하시는 걸 봤습니다. 제가 봤더니 일종의 시민성 질환, 즉 화병에 가까웠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화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시니까 신체적으로 문제가 일어나는 거죠. 그런데 그분은 왜 화병에 걸리셨을까요? 바로 자기가 별로 안 좋아하는 약간의 라이벌 의식을 가지고 있는 어떤 지인이 자기보다 한 200억 정도 더 돈이 많다는 걸 알게 됐다는 겁니다. 굉장히 많은 분들은, 아니, 예를 들어, 1000억 가지고 있는 사람이 1200억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도대체 무슨 열등감이나 아니면 부러움이 있어서 그런 걸 가지고 속상해해. 진짜 웃긴 사람이네. 나 같으면 10억만 있어도 아무런 걱정 없겠다. 그런데요, 저는 지금 부자가 불행하다는 이런 단순한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닙니다. 부자들 중에서도 정말 행복하고 자기 삶에 많은 것들을 누리고 사는 사람들이 있고요. 무시할 수 없는 비율로 부자들 중에 자기 삶을 오히려 더 힘들고 어렵고 그리고 심지어는 오래 살지 못하고 병에 걸리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부자에 대한 자기 정의가 없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이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교수님의 부자의 정의는 무엇인가요? 저의 정의는 꽤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 사대문 안에 있는 주차장에 주차를 해도 주차비가 아깝지 않으면 부자다. 물론 이거 하나만 가지고 정의를 내릴 순 없죠. 두 번째, 서점에 갔는데 내가 좋아하는 책을 가격에 구애받지 않고 들수 있는 만큼 사서 나올 수 있으면 그거면 부자다. 이런 몇 가지들의 정의를 쌓아가면서 저는 이제 알아가는 거죠. 어디까지 벌고, 어디까지 쓰고, 언제쯤 내가 다른 행동을 할 것인가에 대한, 즉, 의미를 만들어내는 것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성공도 중요하죠. 하지만 성공에 대한 자기 정의가 없으면 절대로 성공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1000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1200억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끊임없이 열등감 느끼며 계속해서 돈만 벌다가 혹은 금전만 추구하다가 자기 인생의 결국 종말을 맞이하는 것과 마찬가지죠. 자, 그렇다면 저의 정의는 무엇이냐고요? 저는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정도의 위치나 힘을 가지면 저는 성공했다고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립준비 청년이라고 혹시 들어보셨는지요? 부모님이나 아니면 일가친척들이 없기 때문에 돌봐줄 어른이 없어 시설에서 아동기 그리고 청소년기를 보낸, 그리고 이제 청년기를 맞이해서 그 시설로부터 나와 자기 스스로 살아가야 되는 분들이 있죠. 저는 한 20, 30년 전부터 그런 분들을 보면 굉장히 관심이 가더라고요. 그런 분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힘과 위치를 가지게 되면 성공한 거다. 자, 그렇다면 이게 완성된 걸까요? 아니겠죠. 55년째 살아가고 있는 이 시점에서의 저의 성공의 정의일 뿐입니다. 제가 조금 더 성장한다면, 그리고 제가 조금 더 나이 든다면 여기에 조금 더 더해지거나 아니면 빠지는 것들이 생기겠죠. 그런데 이게 왜 중요할까요? 이런 성공에 대한 정의가 있는 사람들만이 결국 자기가 왜 살아가는지, 그리고 왜 열심히 사는지에 대한 동기나 아니면 이유를 만들어가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내가 허무하게 무언가를 중단하는 일을 막아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정말 사소해 보이고 심지어는 약간 유치해 보이는 정의라 하더라도 나한테 성공이란 이런 거야 라고 자꾸 얘기해 보셔야 돼요. 그런데 정말 신기한 건요, 심리학에서 아무리 연구를 해봐도 정말 이 사자성어만큼은 확실합니다. 유유상조. 행복한 사람들은 정말 행복한 사람들과 더 많이 마주치고요, 우울한 분들은 정말 우울한 분들을 신기할 정도로 거리에서 더 많이 마주칩니다. 왜일까요? 서로가 알아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나와 비슷한 정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보며 내가 판단할 수 있게 됩니다. 아, 내가 조금 더 노력해야 되겠구나. 혹은 반대로 내가 좀 자중해야 되겠구나. 인간은 자기를 볼 수 없죠. 하지만 자기와 비슷한 사람을 보면서 무엇이 좋은 것이고 무엇이 나쁜 것인가를 그때마다 배워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공할 거야, 성공하고 싶어, 저 친구 성공했어, 이런 얘기만 하시지 말고 나한테 성공이란 이런 뜻이지, 너한테는 성공이 뭐야, 이런 얘기들을 조금씩 자주 여러 번 해보시면 우리는 의외로 나의 뇌를 통해서 내 자신을 실행할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된다는 거 한 번쯤 실행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성공은 주관적인 자기 만족에만 기초하는 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성공이 주관적인 자기 만족에 지나치게 가까운 사람들은 이럴 수도 있을 겁니다. 나는 빨가벗고 살아도 내가 편한 대로 살면 성공이야. 길에 다닐 때도 거의 옷을 입지 않고 걸어 다닙니다. 심지어는 대도시의 도심지의 길을 그렇게 걸어요. 그리고 그분은 자기한테 만족하고 있습니다. 그분한테 성공일지 몰라도 우리는 주책이나 아니면 심지어 범죄라고 생각하겠죠. 그래서 나의 주관적인 자기 만족의 지점, 사회의 보편적인 기준 혹은 사회의 보편적인 시선, 이런 것들 사이에서 어느 것도 크게 훼손하지 않는 그런 지점을 향해 나아가는 그런 좁은 길이 사실은 성공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려서 성공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을 자주 해본 사람만이 성공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성공한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보이는 심리학적 특성이라고 하면 그런 사람들에게서 보이는 그런 일반적인 공통점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자기가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싫어하는지를 꽤 정확히 알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좋아하는 것을 추구하고 내가 싫어하는 것에 끌려다니지 않는 특징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너무 많은 고통을 감내하는 건 사실은 성공하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법칙이라고 보는 건 어렵습니다. 우리는 역경을 극복하고 고난을 이겨내는 사람들이 성공한 사람

사람들이 더 많이 나온다는 걸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 그 역경과 고난을 이겨냈을까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사항입니다. 그걸 그때마다 작은 행복으로 이겨냈기 때문입니다. 서원국 교수님을 비롯한 행복 심리학자들은 대부분 이렇게 얘기하죠. 행복은 고난과 시련을 이겨내는 도구다. 정말 완벽하게 잘 들어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작은 행복은 어디에 기인하나요? 내가 좋아하는 것에 기인하는 겁니다. 아, 이렇게 힘들 때는 이런 작은 행복으로, 즉 내가 좋아하는 작은 걸로 이렇게 넘어갈 수 있겠구나. 그리고 극복할 수 있겠구나. 이걸 많이 하는 사람들. 저는 이런 과정을 잘 거치면서 70대쯤 돼 보면 마치 현인으로 불려도 손색이 없는 분들을 종종 봅니다. 이분들은요, 야, 내일 저녁쯤에는 막국수에 파전 먹으면 딱 기분 좋아질 것 같아. 저는 내일 저녁에 뭘 먹어야 좋을지 생각해 본 적이 별로 없거든요. 그런데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분들은 꽤먼 미래에도 자기가 거기선 무엇을 하고 무엇을 먹고 누구를 만나야 더 자기한테 좋은 삶이 오는지, 더 에너지가 오는지 이걸 알고 있더라고요. 결국 성공은 또 다른 정의 하나를 추가하게 합니다. 내가 나에 대해서 더잘 파악하고 더잘 알아가는 과정으로 가는 것. 즉, 살아가면서 우리는 계속 성공의 정의를 추가한다는 거죠. 무엇인가에 대해서 정의 내리는 습관이 없는 사람들은 결국 남의 기준으로 계속 살게 되어 있죠. 그런데 신기하게도 내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스스로 정의 내리는 삶을 살아가면 더 많이 정의 내릴수록 나는 더 정확해진다는 거. 우리가 한번 곰곰이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물어보시더라고요. 야, 김 교수, 성공하는 사람 타고나는 거지. 태어날 때 이미 성공한 사람들은 DNA가 달라. 타고난 기질이라고 하면 상당히 유전적일 텐데요. 그건 따로 있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공에 대한 정의가 다 다르기 때문에 이건 철저히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대한 문제라는 거죠. 제가 성격과 성품의 차이에 대해서 말씀드렸던 거 기억나시죠? 성격은 타고나지만 성품은 완전히 후천적인 것이다. 타고난 성격의 장점을 보여주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좋은 성품을 가지는 것이다. 마찬가지예요. 성공한 기업가, 성공한 정치인, 성공한 교육가, 다양한 분야에서 성공한 사람들을 쭉 샘플링을 하고 모으잖아요. 타고난 기질들은 매우 다양합니다. 성공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내는 기질이 따로 있지는 않죠. 하지만 개방성이라고 하는 후천적인 측면이 강한 성격은 분명히 연관성 있는 걸로 나오긴 합니다. 물론 개방성도 일부 타고나죠. 하지만 타고난 성격 차원 중에, 그리고 기질 차원 중에 유난히 후천적인 측면이 강한 게 바로 개방성이라는 것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개방성은 내가 틀렸다는 걸 알려주는 사람을, 혹은 내가 몰랐던 사실을 일깨워주는 사람을 거부하지 않는 거죠. 그런데 이런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 왜 중요할까요? 새로운 성공의 정의를 내가 만들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성공에 대한 정의에서 이건 정말 맞는 정의구나, 아, 이건 수정이 좀 필요한 정의네, 이런 걸 느끼게 만들어주는 사람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개방성은 상당 부분 관련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의 개방성을 귀가 얇다, 펄렁귀다, 그래서 남이 하는 말을 곧이곧대로 믿고 사기를 잘 당한다, 이렇게 착각하시면 곤란합니다. 내가 나의 좋은 성품을 유지하는 가운데서 개방성이 올라가면 바로 내가 점점 더 성장하는 거고요. 내가 나의 타고난 성격의 단점만 보여주고 있는 미성숙한 삶을 살면서 인위적으로 개방적인 측면을 취하면 그게 바로 사기당하기 좋고 팔랑귀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하기 싫은 일을 하면서도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이 질문은 30살 정도가 넘은 많은 직장인들 혹은 아직 내가 좋아하는 일을 찾지 못한 많은 분들이 정말 자주 하시는 질문입니다. 그런데요, 저도 하기 싫은 일을 만나면서 그래서 계속해서 성장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대학 진학을 준비하면서 어떤 전공을 선택할까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친구와 함께 서점에 갔어요. 그리고 제가 살고 있던 동네 서점에는 다양한 전공의 개론서적만 한 칸에 모아두는 그런 섹션이 있었습니다. 저는 친구와 함께 야, 정말 개론서적 많다. 행정학 개론, 경영학 개론, 별의별 개론이 다 있네. 저는 그래서 맨 왼쪽에 있는 법학 개론이란 걸 뽑아서 한번 읽어봤어요. 저는 사람이 이렇게 이상한 텍스트를 읽을 수 있다는 사실에 깜짝 놀랐습니다. 바로 옆에 있는 친구에게 토할 것 같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 친구는 그 책을 읽으면서 의외로 야, 재밌는 것 같아. 이런 일을 해봐도 괜찮을 것 같지 않아? 라고 생각을 하게 되죠. 저는 혀를 끌끌 차면서 가장 반대쪽에 있는 서구에서 책을 딱 뽑았습니다. 그 책은 읽을만 했어요. 그게 심리학 개론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심리학과를 갔고요. 재밌게도 그 친구는 법학과를 진학해서 그리고 지금은 법무법인에서 변호사를 하고 있죠. 자, 하기 싫어하는 일을 만났다는 건 이렇게 정말 중요한 기회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저는 한 학기 동안 정말 듣기 싫은 심리학을 공부했어야 됐습니다. 그 심리학이 뭐냐? 상담 심리학이었어요. 첫 시간에 수강 신청을 철회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필수 과목이라 철회를 할 수 없다 그래서 한 학기 내내 지옥처럼 들었죠. 왜 상담 심리학이 그렇게 싫었냐고요? 그 교수님이 첫 시간에 이렇게 얘기하시더군요. 상담이란, 정말 좋은 상담이란 너의 입을 닫고 상대방의 말을 끝까지 듣는 것이다. 저는 그래서 진짜 수강 신청 안 하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친구들이 안 들으면 안 된다고 얘기해서 졸업 못한다고 해서 저는 했죠. 그래서 그 상담 심리학과 가장 동떨어져 있는 심리학이 뭔지 선배한테 물어봤죠. 그랬더니 프로이트와 가장 상관이 없는 심리학은 인지 심리학이다. 그래서 저는 인지 심리학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정말 하기 싫어하는 일이나 공부를 하면서 아, 나의 장점은 다른데 있겠구나. 나의 관심은 다른데 있겠구나라고 하는 역추리를 하면서 지금까지 계속해서 저의 커리어를 개발해왔죠. 무슨 얘기냐? 하기 싫어하는 일을 평생 하는 건 지옥이 맞습니다. 일정 기간 동안 하기 싫어하는 일을 혹은 정말 끔찍이 싫은 일을 어느 정도 해야만 아, 그 반대에 있는 내가 진짜 좋아하거나 잘할 수 있는 일을 더 잘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성공한 사람들의 신화에서 그 사람이 정말 잘할 수 있는 걸 갑자기 지나가다가 사랑하는 편생의 배필을 만나는 것처럼 짠! 하고 보는 것이라 생각하는 경우가 많죠. 사실 그런데 이런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건 일이 아니라 사람이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안 맞는 사람이랑 일을 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지금 저의 부서장은 저랑 너무 안 맞아요. 그런데 앞으로 최소 2년은 일을 해야 돼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분을 그냥 무시할까요? 퇴사할까요? 그러면 저는 이렇게 말씀드려요. 마음이 잘 맞는 사람들이랑 일을 할 때 당신의 직무 능력이 향상됩니다. 그런데 참 안 맞는 사람이랑 일을 할 때 당신의 사회적 능력이 향상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군대에서 사회적 능력이 향상되는 겁니다. 군대는 전혀 내가 원하는 방식을 반영하지 않는 곳이거든요. 여성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주 사이코패스나 소시오패스 같은 그런 시댁 부모가 아니라면 불편하고 어렵고 그리고 잘 안 맞을 수밖에 없는 시댁 부모를 만나면서 여성분들도 굉장히 많은 사회성들이 상승하게 되죠. 그래서 하기 싫은 일, 맞지 않는 사람들도 분명히 우리의 성공에 일조를 한다.
그럼 피아

할 수 없는 기간에 무엇이 향상되는가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성공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목표가 커야 근사치에 도달할 수 있다는 말을 많이 하십니다. 커다란 목표는 성공에 정말 유리한 것인가요? 그 저편에는 목표가 너무 높으면 이상과 현실의 괴리 때문에 오히려 실천이 어렵기도 할 텐데요. 자, 수많은 심리학자들의 연구를 종합해서 나름 제가 결론에 한번 도전해 보겠습니다. 꿈은 커야 되고요. 목표는 구체적이어야 됩니다. 큰 꿈은 왜 사람을 성공에 유리하게 만드느냐? 남들과 다른 시선을 가지게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목표는 이번 달까지는 이렇게 한다. 다음 달까지는 이걸 마무리한다. 올해 말까지는 이걸 끝낸다. 즉 진도나 성취 그리고 확률 이런 것들을 논할 수 있는 구체적인 것들이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가끔 목표와 꿈을 혼동할 때가 있죠. 사실 대부분의 근면성실하고 똑똑한 분들이 목표만 있고 꿈이 없습니다. 무슨 얘기냐? 제가 기업 임원분들께 자주 하는 짓궂은 질문이죠. 상무님, 꿈이 뭔가요? 그러면 많은 상무님들이 이렇게 얘기하세요. 저는 저희 회사 대표가 되는 게 꿈입니다. 그러면 제가 이렇게 옆에서 딴지를 걸죠. 어떻게 회사 대표 되는 게 꿈이에요? 대표 돼서 뭐 하고 싶은지가 꿈이지. 학생들한테도 많이 이런 딴지를 걸죠. 꿈이 뭐야? 라고 얘기하면 교사 되는 거예요. 제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떻게 교사가 꿈이야? 교사 돼서 뭐 하고 싶은지가 꿈이지. 목표는 도달할 지점, 성취해야 되는 수치, 그리고 내가 완성해야 되는 특정한 지점과 그리고 무언가 유형에 꺼뜨려야 됩니다. 하지만 꿈은 그걸 가지고 무엇을 하고 싶은가죠. 전 지구를 구하고 싶어요. 저는요, 또 다른 행성을 만들 거예요. 허황되죠. 허황된 상상을 자주 해야 돼요. 근면성실하고 부지런하고 똑똑한 우리는 목표만 있고 꿈은 없는 삶을 사는 게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꿈, 목표 다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이 두 가지가 있다면 이제 목표를 이루기 위한 계획이 필요하죠. 계획은 뭡니까? 꿈을 10등분, 20등분 한 거예요. 올해 말까지 1억 원을 벌자. 목표겠죠. 그렇다면 1월 달의 계획은 있어야 되죠. 그러면 이번 주의 계획도 있어야 됩니다. 오늘 해야 될 것에 대한 계획도 있어야 되죠. 그래서 굉장히 큰 꿈. 심지어 친구들한테 얘기하면 미쳤구나 라고 얘기할 정도로 큰 꿈. 그리고 아주 가시적이고 명확한 목표. 그리고 그 목표를 마치 채 썰듯이 잘게 썰어서 하나하나 계속해서 나가고 이루고 완성하고 그리고 부족하다면 다시 나를 더 채찍질할 수 있는 계획. 이 세 가지가 다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이 세 가지를 다 가지고 있는 과정에서 지혜로워집니다. 지혜로운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 중요한 것과 먼저 해야 될 것을 구분할 수 있다. 우리는 가끔 꿈, 목표, 계획 중에 어느 하나가 없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을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과 착각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어떤 재정 전문가나 재무 관리자한테 물어봐도 부자가 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건 소득을 늘리는 겁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부자가 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비슷한 수준의 다른 재정 전문가나 재무관리자에게 물어보면 한결같이 얘기하는 게 소비를 줄이는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부자가 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건 소득을 늘리는 거죠. 그런데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건 소비를 줄이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소득을 늘리며 소비를 줄이는 걸 하지 않죠.

자, 꿈, 목표, 계획. 이걸 다 한 번씩 구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지. 가장 중요한 것과 먼저 해야 되는 것을 구분해 나가는 과정에 그 선순환 구조가 바로 성공이라는 거. 그게 심리학자들의 결론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성공을 향해 조금씩 가까워지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야, 나는 많이 처져 있어. 나는 중하위권이야. 아, 난 바닥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아, 이런 분들은 나는 어떡하라고? 성공의 열쇠를 어디서 찾아야 되는 거야? 이런 질문들 많이 하시죠. 내가 바닥이라고요? 내가 하위권이라고요? 그러면 내가 제일 많이 보고 있는 겁니다. 1등으로 달리고 있는 사람은 아무도 못 보고 있죠. 그런데 하위권에 처진 사람들은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을 내 눈앞에 볼 수 있어요. 왜? 선수 시절에 최하위권이었던 선수들이 감독 때 그렇게 명감독이 많이 되는 걸까요? 그 친구들을 다 볼 수 있었거든요. A급 선수, A마이너급 선수, B플러스급 선수, C플러스급 선수 다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맞춤형 교육이 가능하고 맞춤형 훈련이 가능하고 상황별 대처가 가능하죠. 그래서 내가 좀 더 열심히 노력해서 상위권이 되는 것 중요하죠. 하지만 내가 하위권으로 처져 있다고 생각할 때도 반드시 나한테 좋은 기회가 있습니다. 바로 조망할 수 있는, 지켜볼 수 있는, 평론할 수 있는, 기록할 수 있는 그런 기회죠. 그것도 분명히 내가 어느 순간에는 성공의 한 일부로 가지고 있어야 되는 부속품이라는 거 우리가 잊으면 안 되겠습니다. 성공에 도움이 되는 것에 긍정적인 피드백만 있는 거냐? 절대는 아닙니다. 물론 칭찬이나 주변 사람들의 긍정적인 피드백은 분명히 많은 동기부여와 용기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기 때문에 도움이 되죠. 그럼 칭찬은 뭘까요? 실패했어도 괜찮아. 너는 훌륭한 애야.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칭찬과 위로는 그냥 그 문제를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요. 성공한 사람들의 가장 중요한 특징들은 실패를 다루는 태도예요. 그래서 칭찬보다는 격려가 중요합니다. 이건 잘못했지만 그 와중에 이건 제대로 했어. 저에게는 이걸 정말 잘했던 선배님이 한 분 계십니다. 제가 지금으로부터 거의 30년 전에 발표를 망한 적이 있습니다. 대학원생 시절에 학회에 나갔는데 발표를 말 그대로 망했어요. 저 그래서 그날부로 학계를 떠나려고 했습니다. 물론 제가 학계를 떠난다고 해도 누구도 신경 쓰지 않았겠죠. 그런데 수많은 학교 사람들 앞에서 제 딴에는 망신당했다고 생각해서 좌절하고 있는 저에게 다른 대학에 계신 선배 한 분이 오시더니 경희라, 너 오늘 발표 내용은 내가 동의할 수 없어. 그런 실험 결과는 뭔가 잘못된 것 같아. 그런데 네가 결과를 도출해내는 발표하는 순서와 태도는 너무 좋았어. 제가 지금까지 들어본 격려 중에 최고였습니다. 무엇을 잘못했고 무엇을 잘했는지 이걸 구분을 해주시는 거거든요. 성공에 도움이 되는 말은 그런 말입니다. 항상 잘한 것과 못한 것을 양쪽 다 얘기해 줘야 되죠.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계시죠. 특히 가까운 분들한테. 자, 잘한 건 다 아니까 지적사항만 얘기할게. 야, 어차피 제대로 한 것들은 다 공유가 되고 있으니까 문제가 있는 것만 내가 얘기할게. 제발 좀 그렇게 얘기하지 마십시오. 저도 제 아내에게 그렇게 얘기했다가 이혼당할 뻔한 사람입니다. 무언가 음식에 문제가 있다 생각되면 이 음식은 잘한 거 맞죠. 그런데 이 음식은 좀 짜다고 얘기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성공에 도움이 되는 사람, 채찍도 아니고 그리고 당근도 아니고 두 개가 같이 들어가 있는 매번 그때마다 같이 들어가 있는 세트다 라고
서로 말해주시고 나도 들어야 됩니다. 오늘은 성공과 실패에 대한 심리학을 다뤄봤는데요. 들어보니 어떠세요? 목표를 이룬다는 것, 꿈을 만든다는 것,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이 강의를 들으신 많은 분들, 벌써 목표 달성에 한 발짝 다가가신 겁니다. 그런 다음에 우리를 괴롭히는 나쁜 습관에 대한 얘기를 해볼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참으로 어려워하고 힘들어하는 나쁜 습관과 여러 가지 중독, 그리고 이것을 개선하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0: 중학생 때 나는 어떤 학생이었다?
1: 반에서 가장 가난했던 학생.
0: 가장 소중하게 생각했던 물건은?
1: 지우개 있었어요.
0: 가장 기억에 남는 하루는?
1: 아버지 보러 갔던 거? 난 아버지가 없는 줄 알았는데

0: 어딘가에 계시더라고요.
1: 내가 들었던 기억에 남는 말은?
0: 넌 절대 성공 못할 거야.
1: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한마디가 있다면?
0: 진짜 무지 고생했다. 두 번 다시 돌아가고 싶진 않지만 잘 버텼다. 안녕하세요. 반려동물 전문 포토그래퍼 여모영입니다.
1: 중학생 때 꿈은 뭐였나요?
0: 겨울 나그네라는 그 성악곡이 있어요. 제가 길을 이렇게 가다가 그 어느 가게에서 그 지금 같이 엄청 추운 계절이었는데 그런 콘서트 같은 거를 하는 게 영상이 나왔었어요. 그래서 그때 그 TV 방송을 보고 그냥 성악이 하고 싶었어요. 왜냐면은 내가 가지지 못한 모든 것이 거기에 있었으니까 성악가가 되고 싶다. 이게 막무가내의 그저 꿈이었죠.
1: 포토그래퍼라는 직업을 갖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요?
0: 군대 있을 때 나오면 할 게 없잖아요. 가진 것도 없고 못 얻고 아무것도 없고 내 몸만 있으니까 좋아. 몸만 있는 사람의 가장 장점이 무엇이냐? 자유롭다는 거지. 한국에서 아르바이트를 해도 최저임금이고 해외에 나가서 아르바이트를 해도 최저임금이다. 그럼 어디 가서 할래? 당연히 해외 나가야지. 해서 일본어 공부를 열심히 시작을 해서 이제 전역을 하고 일본으로 워킹홀리데이를 가서 거기서 사진을 시작을 했죠.
1: 반려동물 사진을 전문으로 하는 포토그래퍼가 된 이유가 있나요?
0: 그러면서 이제 한국에 돌아와서 웨딩 스튜디오에서 일을 하다가 로마라는 이제 지금의 강아지를 만났죠. 근데 문 열린 틈 사이로 강아지가 도망간 거예요. 로마가. 야, 이렇게 강아지를 잃어버리는 건가? 했는데 유기견 보호소에서 연락이 와가지고 그래서 보호비를 내고 아이를 데리고서 왔죠. 근데 이제 제가 유기견 보호소에 갈 때 웨딩 스튜디오에서 일을 하고 있는 상태니까 지금도 카메라를 갖고 왔지만 언제나 카메라를 갖고 다닌단 말이에요. 그 카메라로 이제 아이들을 이렇게 대충 찍어줬어요. 며칠 뒤에 소장님에게 연락이 와서 혹시 사진 한번 더 찍어줄 수 있어요? 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당신이 그때 찍은 사진을 보고 해외에서 입양을 하기로 결정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 마리가 있었는데 제가 몇 마리밖에 안 찍었거든요. 걔네가 그 다음날 안락사였는데 해외 입양이 돼가지고 인천공항 가가지고 비행기 타고 갔다는 거죠. 당신 사진 한 장이 생명을 하나 구했어요. 나는 오래된 폴더폰으로 사진을 아무리 찍어서 뭐 페이스북이라든지 이렇게 해외에다 보내봤자 잘 안 보이니까 다들 관심이 없는데 당신이 찍은 고화질의 사진 그거는 다른 사람이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와서 몇 번만 더 찍어주실 수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고서 이제 유기견 보호소를 돌아다니면서 사진을 찍기 시작했죠.
1: 일반적인 포토그래퍼와 반려동물 전문 포토그래퍼의 차이점은 뭔가요?
0: 예를 들어서 일반 사진작가가 바디 프로필을 촬영하는 그걸 전문으로 촬영하는 사진작가가 있으면 당연히 바디 프로필에 대해서 헬스라든지 뭐 승모근, 뭐 척추 기립근, 뭐 삼각근 이런 것들을 다 공부를 하겠죠. 그것처럼 반려동물 전문 포토그래퍼도 반려동물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하겠죠. 그 아이들의 뼈, 근육, 생김새, 견종, 역사 아니면은 저 같은 경우는 거의 해부 스케치까지도 그림을 그리는 편이라
1: 반려동물 전문 포토그래퍼가 되기 위해 갖춰야 할 마음가짐이 있을까요?
0: 많은 분들이 와보셔서 왜 여기는 와서 2시간씩 걸려요? 라고 얘기를 하는 이유가 강아지들이 이제 그냥 들고 앉혀서 찍고 끝났습니다. 30분에 딱 끝나는 그런 곳에 가면 많이 무서워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내가 개가 돼야 아이들이 불안하지 않게 사진을 찍을 수가 있는 거예요. 쟤는 사람인데 개처럼 굴러다니네. 제가 바닥에서 거의 이렇게 노니까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반려견 전문 포토그래퍼를 하고 싶다. 피사체의 시선으로 생각을 할 줄을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강아지의 시선으로. 강아지의 마음으로.
1: 반려동물 전문 포토그래퍼라는 직업을 한마디로 표현해주세요.
0: 사진작가가 개가 돼야 된다. 소년이여 개가 되어라. 개 같은 그런 직업입니다. 아직까지도 내 인생에는 너무 포기하고 싶을 때가 많아요. 하지만 포기하면 안 돼요. 포기하지 않고 정말 뻔한 얘기 같지만 포기하지 마라. 그럼 언젠가 기회가 올 것이고 그 기회를 잡아야 된다. 잡으려면 어떻게? 맨정신, 정신을 잘 차리고 있어야 되겠죠. 그 이야기를 꼭 해주고 싶어요. 나는 그렇게 살았으니까요.

안녕하세요. 김경일입니다. 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나를 개선하는 심리학에 대해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이번 시간에는 습관, 그리고 그 습관들 중에 나쁜 습관에 고착된 확장판과 같은 중독에 대한 이야기를 다뤄보려고 합니다. 마약 중독, 도박 중독, 이렇게 심각한 중독들이 있고요. 또 그것보다 더 많은 분들이 겪고 있는 이른바 스마트폰 중독, 그리고 폭식증, 이런 일상 속의 중독들, 이런 것들이 가지고 있는 원인, 그리고 그렇다면 어떻게 개선해야 될지, 또 그 반대편에 있는 좋은 습관을 어떻게 하면 만들 수 있는지, 이런 다양한 방법들에 대한 이야기도 함께 해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이제 중독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자, 무언가에 중독됐다라고 하면 어떤 기준을 충족해야 할까요? 물론 중독에 관련된 학문적이고 의학적인 정의와 기준들은 분명히 존재합니다만 분명 중독은요, 그게 없을 때 무언가 부작용적인 혹은 부적응적인 측면이 나온다는 겁니다. 즉, 그걸 내가 하지 못하면 혹은 그걸 접촉하지 못하면 일상생활의 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어려움을 겪는 것이 중독이고요. 그리고 아니, 왜 꼭 그런 걸로 해야 돼? 다른 좋은 것도 있잖아. 이렇게 대체되는 것이 불가능할 때, 크게 보면 이 두 가지 측면이 존재할 때 우리는 중독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중독에는 정말 많은 이야기들을 하고 있죠. 뭐 알코올, 도박, 마약, 심지어는 거짓말이나 사이비 종교에 이르기까지. 또 최근에 오면 스마트폰과 같은 디지털 기기에 관련된 것들. 사실 스마트폰이 문제가 있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그것 자체로만 놓고 보면 중립적이거나 심지어 우리 일상생활에서 도움이 되는 혹은 없으면 안 되는 것들에 중독이란 말이 붙을 때도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한번 해볼 필요가 있죠. 뭔가에 잘 중독되는 사람들이 따로 있냐는 거예요. 자, 이건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하지만 중독이 잘 되는 사람, 무언가에 잘 중독되는 사람들의 특징은 그것으로 도피하거나 무언가로부터 도피하려고 하는 성향이 강한 사람은 분명하다는 거죠. 예를 들어 볼까요? 일상생활이 너무 지루합니다. 그렇다면 내가 흥미로운 것으로 도피하죠. 그렇게 중독이 이루어질 수도 있는데요. 또 일상생활이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그렇다면 그 대상이 무엇이든 그 고통으로부터 도피하기 위해서 그 대상으로 가게 되죠. 즉, 어딘가로 향하는 혹은 어딘가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이 두 가지 목적이 바로 중독의 중요한 원인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중독이 잘 될 가능성이 높은 사람들의 특징도 자연스럽게 풀리겠죠. 바로 일상생활에 큰 고통이나 어려움이 있거나 혹은 그런 문제가 없다 하더라도 일상생활의 단조로움이나 지루함으로 인해 도피할 곳이 필요한 사람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일상생활에서요, 다양한 것, 그리고 여러 가지 종류의 활동이 있다라는 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왜? 결국은 대안이 없는 경우에 중독이 오거든요.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런 문제 없었던 가정주부가, 혹은 회사를 잘 운영하고 있었던 중소기업 대표가, 이 두 사람은 특징으로 보자면 전혀 다른 그룹으로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 두 사람 모두 도박 중독이라고 하는 심각한 상태에 들어갔다는 거죠. 겉으로 보기에는 전혀 다른 것 같은 이 두 사람의 삶에서 공통점은 뭘까요? 바로 단조롭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사람이 동물과 왜 다를까요? 바로 단조로운 삶을 추구하지 않고 안정적인 삶이라 하더라도 계속해서 같은 패턴만 반복되면 무언가 일탈하거나 아니면 변화를 추구하는 그런 성향이 인간에게는 반드시 존재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늘 똑같은 것을 경험하는 삶, 그것이 좋든 나쁘든, 그렇다면 우리는 분명히 무언가에 탐닉적으로 대안 없이 빠지는 중독적인 현상들을 늘 위험에 빠져 있고 위험을 곁에 두고 있다고 생각을 해야 될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중독의 고리를 끊으려면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가? 저의 대답은 상당 부분 예스에 가깝습니다. 왜일까요? 전문가의 반대말이 무엇일까요? 전문가의 반대말은 지인일 수도 있고요. 가족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지인과 가족은 변화 없이 단조롭고 그리고 계속해서 반복적인 삶을 살고 있는 그 당사자의 삶의 일부죠. 그러니까 그 일부에 해당하는 사람이 고리를 끊는다, 변화를 만들어낸다, 혹은 새로운 관점을 넣어준다. 쉽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아예 불가능한 경우가 더 많을 겁니다. 그러니까 지인과 가족으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의무나 아니면 당연한 당위적 행동에 바로 전문가의 도움을 같이 받아보자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왜냐하면 굉장히 많은 중독적인 현상을 보면 가족 관계에서의 불화, 아니면 부모님으로부터 받지 못한 신뢰, 아니면 주위의 다른 많은 분들의 무관심 같은 거, 이런 것들이 반드시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나에게 가까운 사람이 무언가에 중독됐다라고 하면 내가 죄책감을 가지기보다는 책임감을 가지고 문제를 같이 풀어보자라는 마음으로 우리 같이 가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고 책임과 고통을 나눠 가지자라고 하는 자세가 그 무엇보다도 필요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걸 할 수도 없는 상황에 있어요. 전문가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경우 무엇부터 시작해야 되는 걸까요? 가장 중요한 건 일단 거리를 두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 사람들은 의외로 물리적 상황과 거리에 의외로 강하게 영향을 받는 존재이거든요. 심리학자들이 참 공감하는 이야기가 하나 있죠. 몸이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진다. 그래서 내가 무언가로부터 멀어지려면 실제로 거리를 멀게 해야 됩니다. 이건 유일한 해결책도 아니고 완벽한 해결책은 아니지만 반드시 해야 되는 해결책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내가 만약에 서울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계속해서 동네에 있는 다른 사람들과 술을 마시는 과정이 반복되는 과정에서 이른바 알코올 중독에 들어가는 그런 곤란한 일에 빠졌어요. 그렇다면 어느 정도는 방향을 바꿔야 됩니다. 물론 이때 주의하셔야 되는 건 또 다른 스트레스를 유발할 정도로 엄청나게 큰 변화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서울의 아파트에 살던 사람이 갑자기 지리산 산속으로 들어가는 거죠. 이건 제가 스트레스 편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나의 통제성을 완전히 상실하는 상황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더 큰 스트레스로 들어갈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스트레스 상황에서 많이 나오는 게 어떤 일인지 아세요? 기존의 나쁜 습관을 쉽게 꺼낸다는 거예요. 온갖 가지 방법을 생각해서 내가 중독됐던 것들을 다시 시작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렇다면 거리면 거리, 주거 형태면 주거 형태, 혹은 그 외에 다양한 환경적 요인에서 한 가지 정도만 확실하게 거리를 벌리고 나머지 것들은 그대로 유지를 해서 뇌로 하여금 아주 심각한 상황의 변화로 인한 스트레스는 경험하지 않게 하고 몸이 멀어지는 그런 수준의 생각들을 그리고 고민들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런 비슷한 경험을 해보신 분들이 이제는 다양한 온라인상에서의 정보를 공유해 주시는 그런 페이지들이나 사이트들

사이트들이 있죠. 거기서 그분들의 경험담을 보시면서 용기를 얻으시는 것도 정말 중요합니다. 지금 당장 찾아보시면 뇌는 변화를 위한 준비를 시작합니다. 그걸 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제가 늘 말씀드리죠. 유유상종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나 같은 상황에서 계속 머무는 사람들을 드문드문 만나면서 그래, 그냥 이렇게 살자라고 하는 자포자기의 길을 가는 경우도 얼마든지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요. 이런 중독적 이슈를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지만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중독은 나쁜 습관이 고착된 상태를 말하는 거죠. 그런데 나쁜 습관은 뭘까요? 아니, 습관이란 뭘까요? 일단 습관은 심리학에서 더 이상 인지적인 모니터링이나 관심이나 자원을 투자하지 않아도 되는 자동적으로 일어나는 행동의 일련들을 의미합니다. 마치 우리가 총에 방아쇠를 당기면 총알이 나가는 것까지는 자동적으로 일어나죠. 내가 총에 방아쇠를 당했는데 공이가 작동하는 것, 그 다음에 총알이 발사되는 것, 총알이 총구를 통해 나가는 것, 이런 단계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만 내가 한번 방아쇠를 당기면 그 모든 이후의 과정들은 내가 통제할 수 없죠. 한 번에 연쇄적으로 화바바바박 하고 나가버립니다. 습관이란 게 이런 것들이라는 거죠. 자동화되어 있다. 어떤 트리거가 딱 생기면, 즉 촉발 요인이 생기면 그 이후에 네 가지, 다섯 가지의 스텝이 한꺼번에 연쇄적으로 반응이 일어나서 통제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저는 가끔 드라마나 아니면 다큐멘터리 OTT로 되어 있는 시리즈를 볼 때 이른바 노래방 세우기라는 걸 옆에 갖다 놓습니다. 그런데 정말 신기하죠. 드라마 1회를 딱 켜놓고 손을 집어넣기만 하면 시리즈와 노래방 세우기 전체 봉지가 다 끝나 있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양쪽 다 습관이 됐다는 거예요. 습관은 이렇게 서로 MOU를 맺어서 한쪽이 자동화되면 나머지 하나도 자동화되는 그런 경우도 있죠. 저는 그런데 갑자기 그걸 언제 느끼는지 아십니까? 다 먹고 난 다음에 짠 걸 그렇게 너무 많이 먹어서 갈증이 엄청나게 강하게 느껴질 때, 그제서야 저는 다 먹었다는 걸 알게 되죠. 그런데 어쩌죠? 문제는 이미 습관이 되어버렸네요. 습관은 심리학자들이 아무리 연구해도 없애는 것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왜 나쁜 습관은 없앨 수 없을까요? 일단 나쁜 습관이든 좋은 습관이든 습관은요, 언제 가장 강하게 고개를 들고 자동적으로 일련의 과정에서 나의 의식이 없어도 얼마든지 튀어나오는가, 그게 바로 지쳐있을 때와 스트레스 받을 때예요. 지난 일주일 동안 스트레스 당연히 몇 번 이상 받으셨겠죠. 우리 뇌는요, 재밌게도 지쳐있거나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에선 제일 먼저 끄는 회로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 습관 컨트롤러를 끈다는 거예요. 습관이 바로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쳐있고 불안하고 초조하고 스트레스 받을 때, 그리고 이런 것들이 한 두세 가지가 결합되어 있는 상황, 이런 경우에 사람들은 자기 습관을 그대로 가감없이 보여줍니다. 저는 지금까지 수많은 기업과 학교에서 지원한 사람들을 평가하는 면접관의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끔 면접을 지원을 일찍 해서 오전에 보라고 알려드리는 경우도 있죠. 왜 그럴까요? 오전보다 오후가 아무래도 좀 더 지쳐있겠죠. 그래서 오후는 지원자들이 정말 갖가지 자기 습관을 면접관인 저에게 보여주는 시간입니다. 특히 오래 기다려서 많이 불안하고 초조한 상태, 오후 3시가 넘어서 육체적으로도 지쳐있는 상태라면 더 할 나위가 없겠죠.
오후 3시 이후에 들어온 지원자들은요, 제 경험으로 보면 10명 중에 3명이 들어오자마자 다리를 꼽니다. 10명 중에 2명은 들어오자마자 턱을 괴고 자기가 면접을 진행합니다. 제일 재밌는 건 10명 중에 1명은 나가면서 불을 끄고 나갑니다. 왜일까요? 이게 이분의 평상시 습관이에요. 물론 지쳐있지 않다면 얼마든지 제어할 수 있는 습관이죠. 그래서 중요한 순간에 실수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저희 심리학자들의 대답은 늘 한결같죠. 중요하지 않은 순간에 똑바로 사세요. 제가 황당하게도 중요한 자리에서 비속어를 혹은 심지어 욕설을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런 걸 자제력을 기를 수 있을까요? 평상시에 좋은 말을 쓰세요. 이거밖에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자, 이게 우리 인생에 참으로 가슴 아픈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습관은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야 그것이 해롭다는 것을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야 깨달을 수 있는데 이미 만들어진 습관은 이제 없앨 수 없으니 말이죠. 야, 이거 큰일 났네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쁜 습관도 좋은 습관도 없앨 수 없으니 포기하고 살까요? 그러기엔 너무 또 억울하죠. 방법이 아예 없는 건 아닙니다. 저희 인지심리학자들은 항상 이렇게 말씀드리죠. 나쁜 습관을 없앨 수는 없지만 바로 그 나쁜 습관이 있는 위치 위에 좋은 습관으로 덮어씌울 수는 있다. 무슨 얘기일까요? 제가 방금 전에 OTT 드라마를 보면서 커다란 봉지의 과자를 다 먹는 그런 엄청난 나트륨을 섭취하는 나쁜 습관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제가 그렇게 과자 봉지에 손을 넣을 때마다 제 가족이 손을 딱 때리면서 먹지 마! 저는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요? 잘해야 30분 버틸 수 있을 겁니다. 아닙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5분 버텨본 적도 없습니다. 왜? 습관이 나올 수밖에 없는 또 다른 중요한 상황에 들어갔거든요. 바로 무언가에 심취해 있거든요. 무언가에 빠져들었거든요. 그러면 이제 다시금 나의 습관은 고개를 쳐들죠. 저는 이 나쁜 습관을 없앨 수 없으니 어떤 방법을 썼을까요? 저는 무엇으로 과자를 집죠? 손이죠. 그러니 손으로 무언가 다른 걸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두 가지를 했죠. 첫째, 뜨개질을 합니다. 둘째, 에어캡슐이라고 하나요? 더 좋은 용어가 있죠. 뽁뽁이를 터뜨립니다. 오태들이 보면서 뽁, 뽁, 뽀복, 뽀뽁, 뽁뽁뽁 하면서 보기 시작하죠. 결국은 핵심은 이겁니다. 그 나쁜 습관의 자리에 그 습관을 실행하는 무엇인가 나의 신체 기관으로 혹은 도구로 다른 습관을 만들어내는 것이에요. 그러면 어느 순간 나쁜 습관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나쁜 습관에 대한 나의 기억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걔네는 마치 어렸을 때 분명히 알고 있었던 친구의 이름이지만 기억나지 않고 우리 기억 내부의 공간을 헤매는 단서나 실마리를 잃은 파편처럼 결국은 우리의 두뇌 속에서 그런 실마리 잃은 기억으로 돌아다니게 된다는 거죠. 일상적 나쁜 습관들은 결국 이렇게 대처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자, 그런데 최근에는 특히 나쁜 습관의 범주에 새롭게 들어오는 친구들이 있죠. 바로 스마트폰들입니다. 디지털 기기들이죠. 이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스마트폰이 없으면 금단 증상을 겪는 경우들을 허다하게 보게 됩니다. 스마트폰은 이제 나의 신체 장기의 일부예요. 이게 없더니 마치 내 몸에 어딘가가 빠져나간 것 같은 고통을 직접 느낍니다. 일전에 어떤 회사의 대표님 한 분이 저한테 이런 웃지 못할 데이터를 보여주시더군요. 그 회사는 부상의 정도가 꽤 심각할 수 있는 수준까지의
해당하는 사고가 끊이지 않고 발생이 돼서

라는 그 옆에 난간을 걸어가는 그 시간에 스마트폰을 들고 있거나 옆에 두고 있다면 트리거에 의해서 안 볼 재간이 없더라는 거예요. 스마트폰 때문에 상담을 받는 사람들의 수준, 보통 어느 정도인가 짐작이 가시겠죠. 약물이나 그 외에 약물에 준하는 다른 것들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약물은요, 점점 더 비슷한 효과를 보기 위해서 강하고 자극적인 양과 정도를 요구하죠. 그게 바로 스마트폰은 릴스나 쇼츠에 가깝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학교에서 45분 혹은 1시간 15분을 집중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 혹은 영화관에서도 2시간 동안 영화를 보는 것 자체가 고통스럽다 라고 하는 분들이 얼마든지 계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릴스나 쇼츠에 빠진 많은 분들이 스마트폰으로부터 좀 더 자유로워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짧은 것과 자극적인 것을 너무 많이 경험하고 있다면 이제 길고 싱거운 것들을 경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분들이 요즘 마라톤과 같은 길게 뛰는 달리기에 열중하고 계시죠. 이상하게 그렇게 뛰고 나면 굉장히 내가 새롭게 마음을 다잡을 수 있고 일상생활에 큰 활력소가 되고 신선함을 느낄 수 있다는 얘기를 하게 되죠. 즉, 강제적으로 하지만 기분 나쁘지 않게 그 스마트폰 없이 싱겁게 길게 하는 행동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가끔 가족들과 스마트폰을 차에 놔두고 산책을 갑니다. 처음엔 정말 세상의 모든 소식들이 나에게 올 것만 같은 그런 생각들이 오고요. 마치 그 산책을 하는 30분 동안 나에게 절체절명의 중요한 엄청난 전화가 한 100개쯤 올 것 같은 생각으로 힘들어했죠. 하지만 그런 일 안 일어난다는 거 잘 아시죠? 명상도 마찬가지 효과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명상을 하니 릴스나 쇼츠를 보기는 보더라도 예전처럼 중독적으로 보진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명상이 릴스나 쇼츠를 막는 효과가 있을까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이렇게 싱겁지만 긴 행동을 하면서 우리의 뇌가 어느 한쪽이든 탐닉하는 것이 아니라 양쪽 다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걸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또 다른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무언가 싱거운 것을 길게 하는 것 못지않게 괜찮은 방법이죠. 그게 바로 느려지는 거예요. 어떤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강제적으로 속도를 줄이게 만들어 줄까요? 보는 것보단 쓰는 게 더 느려집니다. 같이 쓴다 하더라도 키보드로 타이핑하는 것보단 볼펜으로 글을 쓰는 게 더 느려지죠. 릴스나 쇼츠에 굉장히 중독적인 사람들로 하여금 그런 걸 덜 보게 만드는 접근은 대부분 효과가 없죠. 그런데 재밌게도 펜으로 일기를 써보게 하는 프로그램에 참여시키면 상당한 진정효과가 생깁니다. 왜냐? 우리가 무언가를 생각해서 표현하는 방식 중에 가장 느린 것이 손으로 펜을 잡고 쓰는 거거든요. 분당 150타 이상을 치는 저도 이메일 한 장을 치면 한 페이지를 치면 몇 분이면 칩니다. 하지만 펜을 잡고 그걸 편지로 쓰면 한 3배에서 4배의 시간이 더 필요하죠. 그런데 재밌는 건 이메일에서는 많이 하는 실수나 자극적인 언어 혹은 조금 표현상 부적절한 것들을 편지로 쓰면 대부분 잡아낼 수 있습니다. 왜일까요? 제가 느려지고 있기 때문에 저를 좀 더 잘 들여다볼 수 있고 저의 언어와 생각을 더 제대로 구성할 수 있기 때문이죠. 느려지는 방법은 정말 다양합니다. 명상, 주목, 그 다음에 손으로 글쓰기. 결국 우리는 내 주위에 있는 환경 속에서 혹은 여건 속에서 그런 것들 중에 무엇이 있는가를 한번 해보시는 것, 우리 뇌에게는 훨씬 더 친절하면서도 자연스러운 개선 방법을 깨닫게 하는 그런 좋은 경로가 될 겁니다. 재밌는 건 나쁜 습관이든 좋은 습관이든 우리가
만들어진

이기 전까지 신경을 쓰지 않고 있었다가 어느 날 우연히 고착돼서 자동적으로 실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가지고 계신 어떤 습관이든 그 습관이 언제, 어떻게, 어디서, 왜 형성됐나요? 라고 제가 질문을 해도 어떤 분도 대답을 못 하신다는 거예요. 하지만 분명히 습관에는 형성되는 규칙이 있습니다. 심리학자들은 습관이라고 하는 것을 정말이지 참으로 습관적으로 연구해온 집단입니다. 습관은 어떤 순간에 만들어지고 어떤 조건이 있어야 만들어지는 걸까? 일단 첫 번째, 습관이 만들어지는 그 결정적 구성 요소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연구자가 있죠. 그 사람이 바로 설득의 심리학의 저자로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는 로버트 치알디니 교수입니다. 로버트 치알디니 교수와 거의 같은 종류의 습관을 저도 가지고 있죠. 저는 참으로 재밌게도 논문은 집에서 아무리 노력해도 써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칼럼은 연구실에서 아무리 쓰려고 해도 써지지 않죠. 일반 대중들을 독자로 한 언론사 칼럼은요, 정말 연구실에서 죽어도 써지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언젠가부터 원고의 데드라인을 그렇게 두려워하진 않습니다. 왜? 키보드에 손만 얹어놓으면 칼럼이 써지는 순간과 환경을 발견했거든요. 그게 바로 일요일 저녁에 가족들과 저녁을 먹고 난뒤 집에 있는 제 책상에 컴퓨터의 키보드입니다. 아무리 일주일 동안 연구실에서 써보려고 해도 뇌가 바보가 됐던 제 칼럼의 내용은 거기서 술술 나오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언론사 칼럼을 지금 일주일에 한 번씩 연재하는데 14년째 연재하고 있죠. 많은 분들이 소재가 떨어질 만도 한데 라고 하면 저는 농담 반, 하지만 진담도 약간 섞어서 2년치 칼럼 제목이 다 나왔어 라고 너스레를 떨죠. 로버트 치알디니가 바로 주목한 것이 바로 여기입니다. 로버트 치알디니는 습관이 되려면 if, then, when이 다 있어야 된다. if는 만약, then은 뭐뭐 하고 난 다음에, when, 언제. 무슨 얘기일까요?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고 난 다음에 이걸 한다. 그 앞에 전조 조건이 있어야만 뇌는 패턴으로 기억하고 습관으로 형성한다는 거예요. 하루에 한 번씩 이 약은 꼭 복용하셔야 됩니다. 이런 의사의 처방전이 두려우시죠? 왜? 이미 우리는 그걸 못 지키는 경우를 너무 많이 경험했으니까요. 그런데 저도 마찬가지에 그렇게 하루에 한 번씩 복용해야 되는 약을 if then when을 적용시켜 봤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양치질 하고 화장실 다녀온 뒤에 물한컵 마시면 이 약을 복용한다. if then when이 다 들어가 있죠. 언제 무엇을 하고 난 다음에 이걸 한다. 일주일만 해보면 일주일 후부터는 물컵에 이미 약이 들려져 있습니다. 저는 일요일이 되면 가족들과 함께 식사를 하며 이런저런 수다를 떠는 과정에 제가 일주일 동안 경험했던 회의했던 사람, 자문했던 기업, 가르쳐봤던 주제, 만났던 학생, 그 중에 칼럼 제목을 떠올리는 if then when의 습관이 형성돼 있었던 거예요. 여기에 제 지도교수이자 유명한 인지심리학자 아트마크먼 교수는 하나의 첨언을 하죠. 그 if then when을 실행하는 날이 우울하거나 침울하거나 무언가 기분이 좀 처지는 날이면 더할 나위 없이 좋다. 왜일까요? 그날이 변화를 만들어내고 싶은 가장 뇌가 욕심부리는 날이거든요. 날씨가 좋으면 혹은 너무 행복하면 우리는 뭐라고 하죠? 더할 나위 없다. 오늘만 같아라. 이 얘기는 뭐예요? 새로운 습관을 만들 준비를 뇌가 안 한다는 겁니다. 약간 침울한 날, 약간 우울한 날, 너무 슬프거나 괴로운 날은 아니고요. 약간 우울한 날, 침울한 날, 울적한 날에 우리 뇌는 변하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욕구를 가지게 되죠. 그런 날이 우리에게도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오늘 평상시보다 좀 울적하세요. 좀 외롭고 쓸쓸하세요. 그날 이프된 횡으로 한번 실행해 보십시오. 그리고 딱 5일만 더 하시면 이제 습관은 장착될 가능성이 90% 이상이다. 대부분의 심리학자들이 동의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더 드려보겠습니다. 습관이 누적돼 업적을 만든다는 거 잘 아시죠? 위대한 업적이나 성취도 다 결국은 이렇게 한 장 한 장 쌓여진 습관의 결과물이라는 거 너무 잘 아시죠? 오늘 이 순간에 만드시는 좋은 습관 하나는 내 인생을 바꾼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어떨까요? 자, 그럼 다음 시간에는요. 아마 우리 인간이라면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관심사가 아닐까 싶습니다. 바로 호감 가는 사람, 매력 있는 사람의 심리학으로 찾아뵙겠습니다.

0: 중학생 때 나의 저음형은?
1: 한번 사는 인생 정말 후회 없이 살자라는.
0: 학창시절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
1: 전국 논술경시대회에 나갔던 적이 있었는데요. 금상을 받았던 기억이 나요.
0: 나는 어떤 학생이었다?
1: 호기심 많은 아이였습니다.
0: 학창시절로 다시 돌아갈 수 있다면?
1: 또 그걸 해야 된다고요? 라고 되물을 것 같아요.
0: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한마디가 있다면?
1: 지금은 미래가 보이지 않고 두렵겠지만 자기 자신을 믿고 우직하게 할 일을 하다 보면 좋은 미래가 기다릴 거야 라는 말을 꼭 해주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사회탐구 강사 이재영입니다. 여러분과 만나뵙게 돼서 매우 반갑습니다.
0: 중학생 때 했던 고민이 있나요?
1: 앞으로 내가 무엇이 되어야 할지, 그리고 과연 그걸 잘할 수 있을지 진로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0: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나요?
1: 지금은 미래가 보이지 않고 깜깜한 터널을 지나고 있는 느낌이 들겠지만 언젠가 정말 기적처럼 아, 나는 이런 일을 하기 위해서 태어났구나 라고 생각할 만큼 멋진 자기만의 진로를 찾을 때가 올 거라는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0: 선생님이라는 진로를 선택하고

0: 하게 된 계기가 있나요?
1: 철학을 정말 좋아하던 학생이었는데요. 철학을 혼자 공부해서 그냥 철학자가 되는 것보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철학을 쉽게 설명해주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것이 사범대를 선택하게 되었고 그러면서 교사라는 직업 그리고 강사라는 직업을 가지기까지 제 삶에 아주 중요한 원동력이 되었던 것 같아요. 조금 더 철학을 쉽게 만나게 해주고 싶다라는 생각이요.
0: 꿈을 이루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나요?
1: 정말 매일매일 책을 쓰고 공부하고 수업 준비를 하고 그리고 수업을 실제로 많이 했던 것 같고요. 학생들이 무엇이 궁금한지 알아보기 위해서 학생들의 학습 질문을 천 개가 넘게 읽고 분석하고 수업 준비를 했던 그런 과정들을 거쳐왔어요.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3, 4시간 자가면서 이렇게 연구하고 노력하고 했던 것들이 지금의 제가 있게 하는 데 아주 큰 원동력이 됐던 것 같습니다.
0: 교사였을 때와 온라인 강사가 된 후에 차이점이 있다면 뭘까요?
1: 학교 교사일 때는 학교 안에 있는 학생들만을 생각하면서 직접 아이 컨택을 하고 직접 어떤 학생인지 얼굴과 목소리를 들으면서 지도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인터넷 강사가 되면 화면 속에 있는 수십만 명의 학생들을 얼굴과 이름을 모른 채 가르쳐야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저 카메라 안에 그들의 눈이 있다고 생각하고 저를 보고 있는 학생들이 실제로 있다고 생각하고 강의하는 그런 과정까지가 익숙해지는 시간이 많이 걸렸던 것 같아요.
0: 1타 강사가 되는 과정에서 가장 힘들었던 점은 뭔가요?
1: 스스로와 이렇게 싸움은 이길만 했어요. 왜냐하면 졸리면 깨려고 노력을 했고 피곤하면 앞으로 이 수업을 듣고 성적이 오를 학생들을 보면서 힘을 내려고 노력했으니까요. 그런데 이제 주로 경쟁 관계에 있는 사람들의 시기, 질투, 모함 같은 것들 제가 하지도 않은 것들로 비난할 때 그럴 때가 제일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0: 선생님이 되고 싶은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나요?
1: 저는 가르치는 직업을 선택하고 단 한 번도 후회한 적이 없었거든요. 가르치는 것만큼 좋은 인재를 많이 길러내고 또 학생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직업은 없는 것 같아요. 따라서 교사나 강사를 꿈꾸는 사람들이 있다면 정말 좋은 선택을 했다고 세상에서 가장 뿌듯한 직업이라고 하면서 격려해 줄 것 같아요.
0: 지금의 내가 꿈꾸는 미래의 나는 어떤 모습인가요?
1: 저는 지금은 입시를 위해서 수능 사회탐구를 가르치는 강사지만 언젠가 입시를 준비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인문학이나 철학에 대해서 아주 대중적이고 편안하고 듣기 쉬운 그리고 접근하기 쉬운 그런 강의를 시리즈로 하는 그런 강사가 되어 있고 싶어요.
0: 향후 10년, 20년 선생님이라는 직업에 대한 전망은 어떨까요?
1: 많은 학생들이 줄어들고 수능을 응시하는 수험생들도 줄어들 거라고 얘기를 해요. 하지만 가르치는 직업이 사라지지도 않을 것 같고 가르치는 직업의 중요성이 줄어들지 않을 것 같아요. 다만 지금처럼 오지선다주 속에서 하나의 답을 천편일률적으로 가르치는 교육보다는 조금 더 창의적이고 조금 더 자기의 삶을 주체적으로 살아나갈 수 있는 인재를 기르는 방법으로 강사와 교사의 역할이 변해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0: 선생님이라는 직업을 한마디로 얘기해 주세요.
1: 학생들과 함께 공부를 향해 달려가는 러닝메이트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공부하는 기계가 아니라 사람이니까 지칠 때가 있는 것도 당연해요. 지금 힘들고 지치고 슬럼프의 터널을 지나고 있다면 자기 자신에게 얘기해 주세요. 잘하고 있다고, 여기까지 참 잘했다고, 조금만 더 힘내자고 자기를 위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0: 맛있어요. 얼마나 맛있는데요. 첫 모금 딱 마셨을 때 진짜 전율이 올 때 있어요. 나 사람들이 나 뉴스 나 TV 보고 나 미쳤다 그러면 어떡해요.
1: 커피에 중독된 여자.
2: 슈폼은 계속 재밌는 게 올라오는 것 같아요. 짬이 나면 계속 보는 것 같아요.

0: 짧은 영상에 중독된 남자.
1: 한 입 가득 들어왔을 때 그 행복감이 진짜 곱하면 팍 터지는 그런 기분이 있습니다.
0: 음식에 중독된 남자. 세 사람이 완전히 빠진 대상은 사실 도파민입니다.
2: 도파민은 우리 머릿속에서 보통 뭐 즐거움이라든지 뭐 재미라든지 좀 더 나아가 뭐 쾌락이라든지 이런 자극 같은 것들을 이렇게 추구하게 하는 동기를 부여해주는 그런 호르몬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0: 최근 온라인상에서 도파민이라는 단어의 언급량이 폭발적으로 증가했는데요.
2: 도파민이 막 뿜어져 나왔어 이런 표현들을 쓰면서 그게 마치 우리의 즐거움, 쾌락을 딱 이끌어준 것처럼 그렇게 인식을 하고 계시고요. 도파민이 너무 과다하게 되면은 그런 중독까지도 이어질 수 있거든요.
0: 중독성이 강한 것으로 알려진 3대 물질은 아니지만 우리의 일상에 숨어들어 건강을 위협하는 도파민 중독. 바로 도파민 터지는 현장으로 가볼까요? 첫 번째 귀하신 몸, 연숙님의 하루는 커피로 시작합니다.
3: 정신 빨리 깨라고요. 잠에서 빨리 깨라고. 얼른 이제 출근 준비해요. 머리 감고 이제 세수하고 커피 내리고 갖고 갈 거 정리하고 옷 갈아입고 이제 준비하고 있어요.
4: 커피를 드시고 있는데 또 커피를 네. 내리신다는 게 무슨 소리예요?
0: 외출하기 전에는 반드시 커피를 준비한다는데요.
3: 연달아 마실 때 끊기면 안 돼요. 그리고 혹시 이제 또 마시는 커피가 맛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거를 마셔야 돼요.
0: 연숙님의 집에는요, 커피 머신도 세 대나 있습니다. 부동산 중개를 하기 때문에 사람을 만나 커피 마실 일이 많다는데요. 커피를 쉬지 않고 마시는 이유도 다 일을 잘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3: 눈이 탁 트이면서 맑아지고 정신이 이렇게 또렷한 느낌? 막 뭐 오늘 뭐를 해야 될 때 그 전투력을 상승시키는 연료 같은 느낌이에요, 저한테는. 예.
2: 우리가 이 커피라고 하는 게 정말 어떤 물질인지 잘 모르시고 그냥 드시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아침에 모닝커피 한 잔을 딱 시작하면 머리가 갑자기 싹 맑아지면서 내가 오늘 하루를 더 활기차게 살아갈 수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든다. 그렇게 의존이 시작되는 거거든요. 카페인이라고 하는 건 각성 물질이면서 우리 뇌의 그 쾌락 호르몬을 자극해서 쾌락 중추를 과활성화시키는 엄연한 중독 물질입니다.
0: 연숙님의 커피 중독은 이제 모르는 사람이 없다는데요.
5: 그러면 내가 봤을 때는 하루에 10잔까지도 마시나?
3: 마셔. 그치? 마시더라니까. 뭔가에 집중을 해야 되니까. 아. 한 잔 더 마시겠다.
5: 빨리 다 마셔.
3: 마실래?
0: 점심을 먹기도 전인데 커피를 네 잔이나요?
2: 카페인 1 섭취량을 400mg 이하로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두 잔 좀 넘게, 한 두 잔 반 정도만 하루에 드신다라고 하면 그때부터는 이 카페인의 하루 권장량을 넘기시는 거죠. 네, 연숙님의 경우에는 카페인이 가져다 주는 그 각성 효과를 원하시는 거예요.
5: 너무나 막 앞만 보고 하는 게 어떨 때는 안쓰러울 정도로 진짜 쉬는 사람 매일 그래요.
3: 인생은 짧다. 잠자는 시간이 좀 아까워요. 네. 그 시간 이외의 시간에 이렇게 일을 한다거나 생산적인 걸 하면 좋아요. 저는 어차피 죽으면 진짜 관에서 오래 잘 거잖아요.
0: 퇴근하고 집에 와서도 커피는 계속됩니다. 일이 끝나지 않았거든요.
3: 이제 블로그를 업로드 해야 되는데 커피를 마시면 좀 생각이 잘 떠올라요. 네.
4: 블로그는 왜 업로드 하셔야 되죠?
3: 이제 생계하고 연관돼 있으니까 깨어있는 시간에는 늘 일을 하고 있어요. 예.
0: 오늘도 일을 하기 위해 커피 10잔을 마셨습니다. 밤에 잠은 잘 주무시나요?
3: 저녁에 새벽에 이제 잠을 깨요. 깰 때가 있어요. 주변에서 너 커피를 저녁에 몇잔 마시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말하니까 또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이제 그러면 이제 그 다음날 힘들어요.
6: 그럼 그때 안 피곤하세요?
3: 피곤하죠. 그러니까 이제 커피 양이 늘어나죠, 이제.
6: 악순환이네요.
0: 커피 때문에 잠을 설치니까 다음날 피곤해서 또 마십니다.
3: 많이 마시다 보면 그게 무뎌져요. 그래서 맛이 없게 느껴져서 또 마시고 해요. 보니까. 좀 줄여야겠다 생각은 하는데, 자유의지로 잘안 돼요.
6: 돈이 보셨을 때, 어머니는 커피 중독이 맞아요?
1: 네. 분리수거 할때 보면 뭐 캡슐이 뭐 그냥 쌓여 있어요.
3: 안 마셨을 때는, 안 마셨을 때가 있었을까, 내가?
1: 없지.
3: 안 마셨을 때, 안 마셔본 적은 없어요. 한 번도.
0: 40년 가까이 이어진 연숙님의 커피 중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신건강의학과 한창호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커피를 많이 마시긴 하는데요. 연숙님이 정말 중독인가요?
2: 이 중독의 정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일단 커피를 좋아하셔야 돼요.
3: 맛있어요. 얼마나 맛있는데요?
2: 처음부터 많이 먹는 게 아니라 먹는 양이 점점 늘어나는 내성이 존재합니다.
3: 야금야금 양이 늘어난 것 같아요.
2: 그 다음에 만약에 이걸 못하겠다라고 하면 이제 금단현상이 일어납니다.
3: 저녁부터 이렇게 머리가 아팠어요. 감기기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2: 그게 커피가 내가 문제다라고 생각하는데도 불구하고 끊을 수 없는 통제불능의 상태.
3: 줄여야겠다 생각은 하는데 자유의지로 잘안 돼요.
2: 어떤 자극이 주어졌을 때 그 자극을 추구하고자 하는 행동을 하게 되고 그때 그 도파민이라는 게 분비가 되게 됩니다. 이 도파민이라고 하는 게 계속 뿜어져 나오면서 이 쾌락 회로가 계속 과활성화돼서 그 활성화된 상태가 끊임없이 유지되는 상태가 되는데요. 이 뇌가 멈출 수 없는 상태, 그 자극에 대해서 멈출 수 없는 상태가 돼버린 것을 중독이라고 합니다.
7: 아침에 일어났을 때 상태는 어떠세요?
3: 못 일어나요, 이제. 아, 뭐.
7: 조금 다운되어 있는 그런 모습? 아. 근데 여기서 커피 마시면 다시 싹 업이 됩니까?
3: 업이 돼야 될 텐데.
7: 아, 안 되면 어떻게 해요? 한 잔 더 먹어요?
3: 네. 야, 양이 부족한가? 하면서 한 잔 더 마셔요.
7: 그러니까 양이 부족해서 그렇다는 걸 알고 계시네요.
3: 더 어떡해요. 미치겠네.
2: 모든 물질들은 어떠냐면, 처음에 내가 뇌에서 반응했던 그 반응이 이제 점점 무뎌지는 거죠. 그러면 그 똑같은 자극보다는 좀 더 큰 자극을 원합니다. 그러면서 무뎌진 그런 신경들까지도 만족시킬 만큼 내 커피를 섭취하려면 카페인을 더 많이 먹어야 됩니다. 도파민 수용체가 하나 있어요. 근데 주변에 도파민이 5개가 있었어요. 5개의 도파민을 이렇게 접함으로써 충분히 도파민의 효과를 낼 수 있었어요.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면 도파민 5개를 가지고는 이 둔해진 이 도파민 수용체가 반응하지 않는 거죠. 그러려면 똑같은 만족도를 얻으려면 이번엔 도파민이 5개가 아니라 10개가 필요하죠.
0: 커피를 10잔이나 마셔야 했던 이유, 바로 내성 때문이었습니다.
7: 거의 뭐 하루에 거의 10잔 가까이를 드시고, 그러면 카페인을 1000ml 이상을, 미리그램 이상을 들고 계신데도 불구하고 이 교감신경계가 전혀 뜨지 않는다고 하면 그만큼 무뎌진 거예요.
0: 교감신경 활성도가 낮습니다.
7: 와, 오히려 저는 이 수치가 조금 더 끔찍하게 느껴져요. 진짜 정말 원하시는 각성도를 올리려면 지금 10잔 갖고도 안 되시겠구나. 이거보다 더 드셔야만 이 각성도가 올라가겠구나. 오히려 이게 정상으로 나왔다는 것 자체가 신기하고 되게 만성화되어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0: 검사 직전까지 커피를 마셨지만 교감신경 활성도가 높아지지 않았다는 충격적인 결과.
3: 아니, 병원에서 기다리는 동안
7: 이대로 만약 드신다고 하면 이제 20잔 바라보는 건 금방이죠. 또 20잔이면은 배도 부를 것 같아요. 뇌파는 어떠냐면요, 이 도파민 때문에 이 전두엽의 기능이 조금 떨어지게 되고 그랬을 때 나타나는 게 이 델타파형

0: 조금 증가되는 모습이 좀 있고요. 뇌 안에서 뭔가 도파민이 좀 과활성화돼서 뭔가 뇌의 인지 기능상에 약간 비효율화가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는 판단이 들긴 합니다.
1: 수면 상태나 무의식 상태에서 나타내는 델타파가 조금 높게 나왔는데요. 그래서일까요?
2: 맨 처음에 이제 인터뷰하러 온다고 했날 그날 그 전에 통화한 건 기억이 나는데 그날이 그날인지를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대전에 이제 일 보고 또 거기서 또 다른 약속을 막 정한 거예요. 왜 안 오세요? 하면 이제 뭐 죄송해요.
1: 카페인 중독 자가 진단 리스트를 공개합니다. 연숙님은 확실하네요.
2: 근데 얘를 끊으면 내 친구는 어디 있지?
0: 맞아요.
2: 어떡하지 나?
0: 알코올 중독자들은 줄이는 절주를 시키는 게 아니라 단주를 시켜요. 이거는 굉장히 좀 어렵고 그 다음에 대신에 성공률도 높아요. 이게 오히려. 뭐 오늘부터 커피를 끊는다고 하면 마지막으로 먹은 커피는 뭐냐면 지금 이 방송 전에 드셨던 게 마지막 커피가 되는 거예요.
2: 저거까지 다 마실게요. 맛있다. 이만큼밖에 못 먹었어요.
0: 보통은 저걸 안 드시고 여기서부터 끊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저거를 여기서 버리십시오.
1: 물러설 곳이 없습니다.
0: 하실 수 있겠어요?
3: 마지막 커피는 아까 먹었던 그 한 모금이 마지막 커피였어요.
4: 네. 많이 마신.
5: 아, 네, 어머니, 버리셔야죠.
1: 어렵게 결단을 내렸습니다.
0: 한 번에 끊어버리는 게 오히려 더 쉽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중독성 물질은 중독 성향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이거를 잘 조절한다라는 건 한 번에 끊고 완전히 내 눈앞에서 치워버리는 것보다 유혹거리가 앞에 있는 걸 내가 의지로 조절한다는 거기 때문에 훨씬 더 어렵습니다.
1: 잠시 후 커피 중독에서 벗어나기 위한 특별한 솔루션이 공개됩니다. 두 번째 귀하신 몸은요, 바로 종일 쇼폼 영상만 보고 있는 대경님입니다. 1분도 안 되는 영상들을 몇 시간씩 본다고요?
6: 요즘에 짧은 거를 너무 많이 보게 됐어요. 옛날에는 뭐 10분짜리도 봤다면 그냥 쇼츠로 보고 싶은 거를 다 찾아보고 그때 쇼폼을 보다 보면은 한두 시간 이렇게 볼 때가 있어요.
1: 무작위로 재생되는 짧은 영상 모두 쇼폼입니다.
0: 불확실한 확률일 때 우리는 그 기대감이라는 게 더 커요. 언제 내가 원하는 내가 정말 좋아하는 콘텐츠 재미있는 콘텐츠가 나한테 딱 다가올지 모르니까 끊임없이 빠르게 열어보면서 그 기대감을 만족시키는 거.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불확실한 확률을 갖고 있기 때문에 더 중독성이 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1: 손에 스마트폰이 있을 때면 언제 어디서나 쇼폼을 봅니다.
6: 제가 하루에 핸드폰을 어제 6시간 사용했는데 6시간 중에서 90%니까 4-5시간은 쇼폼을 보는 것 같아요.
1: 중간중간 다른 일을 하려다가도 금방 쇼폼으로 빠져드는데요.
5: 대민이 원래 공부하려고 하시던 거 아니었어요?
6: 네, 맞아요. 공부해야 돼요. 제가 좀 보고 싶은 책이 있어서 보게 되면은 집중력이 5분이 안 되더라고요. 점점 이렇게 좀 집중하거나 노력해야 되는 것 들이 귀찮아지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0: 중독 회로가 과활성화되다 보면 네, 결국에 전두엽과 그다음에 중독 회로 간의 그런 네트워크가 완전히 무너져 내리게 되고 전두엽이 수행하는 기능 중에 굉장히 중요한 것이 예, 뭐 집중력입니다. 내가 집중하고 판단하고 생각하고 이런 것들을 하는 건데 결국 이 전두엽의 기능은 굉장히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내 뇌에서 가장 중요한 여러 가지 기능들이 위축되고 퇴화해가고 있지 않는가라는 걱정을 하셔야 될 시기입니다.
1: 잠들기 직전까지 쇼폼을 보고요. 심지어 자는 동안에도 영상이 재생되고 있습니다.

0: 쇼폼에 빼앗긴 일상을 되찾고 싶다는 대경님의 바람은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네, 지금 쇼폼을 보고 있는 거예요.
1: 이 델타라는 파형의 이 전두엽, 이 앞쪽 부분으로 약간 색의 변형이 조금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가 주로 잘 때 이럴 때 나타나는 건데, 근데 이 델타라는 파형이 지금 깨어있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가장 먼저 제일 두드러진 특성으로 이렇게 나타나 보이는 거죠.
2: 보통 우리 이제 뇌파에서 이 중독 성향을 아주 많이 보이고 있는 그런 환자들은 이 보통 이 델타나 세타 같은 이런 천천히 가는 이 서파거든요. 뭔가 뇌가 정상적인 작동을 하지 않고 있고 뇌 기능상의 어떤 부조화를 보이고 있다 이런 걸 판단할 수 있는데요. 대경 씨의 결과가 약간의 좀 의심소견들이 조금 있습니다.
1: 우리 집중력 검사를 했어요. 네. 시각적인 단순 선택에서도 약간 떨어지는 게 나오고
2: 1에 누르세요라고 했는데 1이 나타났는데 안 누르고 있는 거예요.
1: 사실 그냥 설문만 보더라도 이 정도면은 우리가 이 성인 이제 주의력 결핍 장애, ADHD에 해당된다라고 볼 수 있는 정도의 적도 소견을 사실 나타내고는 있어요. 그러니까 스스로 생각하기에도 아 나는 집중력에 문제가 좀 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우리 이 검사 결과, 객관적인 검사 결과에서도 네. 이런 주의력 결핍 장애로 나타나고 있어요.
2: 너무 쇼폼 중독에 빠지면서 ADHD로 보이는 그런 결과까지 나타낼 정도로 그런 것을 반영하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요. 또 거꾸로 사실 우리 대경 씨 자체가 이런 ADHD의 성향을 좀 갖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쇼폼 중독에 더 잘 빠져들고 지금의 중독 성향이 더 높게 나타난다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0: 실제로 ADHD 환자들이 인터넷 중독에 취약하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1: 만약에 이대로 주의력이 계속 떨어지면 앞으로 인생이 어떻게 될까요?
3: 앞으로요? 앞으로 정말 더 쉬운 것만 선택하고 살 것 같아요. 제가 보는 콘텐츠나 제가 직장 내에서도 그렇고 친구 관계나 그냥 전반적인 것들이 좀 인스턴트화 될 것 같다는
1: 그렇죠.
3: 그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2: 우리 조상들이나 우리 원시대의 삶은 모든 게 풍족한 게 없었어요. 장시간 동안 사냥을 하거나 오랜 기간 동안 농사를 지어가지고 그 음식을 얻게 되는 이게 지연성 보상으로 인해서 살아가는 그런 종족이었던 거죠. 하지만 요즘 현대사회는 어떻습니까? 바로 즉각적인 보상 활동으로만 계속 이제 만족감을 얻게끔 유도가 되기 때문에 이 쇼폼의 경우에는 중독 성향이 강하죠. 바로 클릭해서 바로 만족감을 얻고 그래서 도파민이 탁 올라가는 그런 이제 보상 활동을 즉각성 보상이라고 합니다. 결국에 모든 중독 행위들은요, 이런 즉각성 보상으로 결국 모여집니다. 왜 그러냐면 이 도파민이라고 하는 호르몬은 굉장히 영리해요. 그래서 금방 적응하고 금방 만족하고 그러면 이걸 다시 만족시키려면 더 세고 더 짧고 더 강력한 그런 자극원을 계속 바라는 쪽으로 가거든요.
3: 교수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저와 친구들은 좀 다 같이 쇼폼에 중독된 상태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었고 또 제가 주의력 결핍이 있는지도 전혀 몰랐기 때문에 사실 좀 많이 슬펐어요.
0: 다음 귀한 신몸은 물리치료사 재문님입니다. 재문님은 어떤 중독일까요? 집으로 따라가 봤습니다. 늦은 저녁을 먹고 있는 재문님. 그런데 뭘 보고 계시나요?
4: 보통 먹방 보면서 요즘에 많이 먹으니까 이렇게 먹으면 밥맛도 살고 그 다음에 더 많이 먹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자주 보고 있습니다.
5: 밥 먹다 말고 뭐 하시는 거예요?
4: 제가 유튜브 보다가 너무 맛있게 먹길래 피자랑 아이스크림, 이렇게 파스타 이렇게 세 개만 시켜봤습니다.
0: 밥을 먹고 있으면서 배달 음식을 시킨다고요?
4: 제가 이제 한번 먹으면 이제 내장 기관이

0: 그만 먹으라고, 제발 살려달라고 할 때까지 많이 먹어가지고, 좀 먹는 양을 줄이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데, 이제, 뭐 하루, 작심삼일처럼 막 하루 이틀 좀 지켰다가 또 실패하고, 이성의 끈을 잃고 많이 먹게 되고, 약간 그런 계속 악순환을 반복했던 것 같아요. 일을 늦게 끝나고 오는 유일한 보상이 이제 먹는 거라서, 이렇게 먹는 걸로 하루의 노곤함을 풀고 있습니다.
1: 방금 저녁을 먹고도 배달 음식을 시키는 채무님은 음식에 중독됐다는데요.
0: 아, 생각보다 작네, 이거.
1: 그런데 음식도 중독될 수 있나요?
2: 예, 음식이라는 것도 충분히 중독을 일으킬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음식이라는 게 굳이 뭐 먹고 싶지 않아도 그냥 습관적으로 음식을 먹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행위 중독의 특성도 갖고 있고, 그래서 결국에 음식 중독이라고 하는 건 예, 물질 중독에다가 행위 중독까지 포함한 그런 복합 중독 질환이다.
0: 처음에는 배고플 때는 많이 먹을 수 있어서 많이 시켰다가 또 어느 정도 먹다가 찼는데도 그게 아까워서 더 먹어서 또 항상 배가 더 부르는 경우도 많고.
1: 하지만 재무님의 식사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0: 네.
3: 이렇게 새벽에 어디 가시는 거예요?
0: 아, 저 배 좀 출출해가지고 야식 먹으러 편의점 한번 가보려고요.
3: 근데 이게 너무 늦은 시간 아니에요?
0: 아, 그러니까요. 저도 망설이다가 결국 못 참고 나왔습니다.
1: 재무님은 최근 6개월 만에 8kg이 증가했습니다.
0: 보통 새벽 시간에 특히 참기 어려운 것 같아요. 한 12시에서 1시쯤에 이제 자제력이 점점 더 떨어져 가는 것 같습니다. 조금 진짜 너무 많이 먹고 그 다음에 또 부대끼니까 이제 운동을 좀 해서 바로 올려버린 적도 있고, 미련하다고 알고는 있는데 또 막상 먹으면 또 그런 게 생각이 안 나고, 음식 일단 눈앞에 있는 음식을 더 먹고 싶은 욕망이 더 큰 것 같아요.
1: 음식 앞에서 이성을 잃어버리는 재무님의 현재 상태는 어떨까요?
0: 바쁘심이라고 하죠. 네.
2: 어, 바쁘심이 있다.
0: 네. 저는
2: 부끄럽진 않아요.
0: 자부심이
2: 오히려 자랑스러워. 네.
0: 많이 먹는 거에
2: 자랑스러워. 그렇죠. 네.
1: 재무님은 특히 친구들과 있을 때 이상한 자부심이 생긴다는데요.
0: 고기 먹기 전에 가볍게 먹으러 온 거니까 서로 한 15접시씩 먹자고.
4: 20접시면 들어가야지. 에피타이저 알겠니?
5: 햄버거에 빙질빵이 하나 더.
4: 맛있고 적당히 먹어야 되는데 좀 지나치게 많이 먹으니까 좋네.
6: 간에 간에 기별 나.
0: 간에 기별.
1: 그래서 친구들과는 초밥, 고기, 햄버거, 빙수까지 연달아 먹기도 합니다.
0: 먹는 걸 좀 자랑스러워하고 그러다 보니까 더 많이 먹게 되고
2: 살짝 걱정되는 거는 뇌파가 약간 좀 변형이 조금 있게 나오기는 했어요. 이렇게 연두색으로 나오는 게 좋은데, 근데 좀 딱 특징을 보면은 이렇게 델타랑 세타 부위가 이렇게 빨갛게 좀 항진이 좀 되어 있습니다. 보통 잘 때라든지 뭐 이럴 때 나오는 건데, 그런데 지금 깨어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델타 세타가 이렇게 좀 항진돼서 나왔다, 더 많이 나왔다라는 건 뭔가 이 부분에서 머리가 약간 좀 잘 안 돌아간다 이런 걸 좀 뜻하는 거예요.
0: 저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제가 그렇게 음식에 지배당한지는 수치로 보니까 좀 많이 놀랐던 것 같아요. 오늘부터 바로 하고 싶습니다.
2: 네, 실제로도 이제 중독을 오랫동안 해왔던 환자들의 뇌를 정량 뇌파를 찍어보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로 판단을 했을 때 IQ 테스트 실제로 시행을 해보면요. 정말 실제적으로 IQ가 낮게 나온 경우들이 많이 발견됩니다. 적게는 10, 아니면 많게는 자기 잠재 IQ에서 한 20 가까이 낮게 나오는 사례들을 다수 발견할 수가 있고요. 중독에 절여진 뇌는 그 기능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것으로 결과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0: 세 사람 모두 중독에 취약하다는 흥미로운 검사 결과도 나왔는데요.
1: 아, 요즘은 이제 그 MBTI가 굉장히 유행을 하고 있죠. 우리 어떤 그 기질, 이 기질을 조금 더 생물학적으로 구분하는 데는 어떻게 보면 MBTI보다는 이 TCI 검사가 조금 더 신뢰도가 높다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어서 이번 그 참가자분들한테는 이 TCI 검사를 한번 시행을 좀 해봤습니다.
0: TCI 검사엔 4개 지표가 있는데요. 사례자들 모두 자극 추구가 높았습니다.
1: 자극 추구형이 높으신 분들이 중독에 잘 빠져든다고 할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중독이라는 거는 어쨌든 굉장히 매력적이고 자극적이거든요. 호기심이 많고 그다음 모험심이 강하고 이런 분들이 아무래도 중독에 잘 빠져들 경향이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0: 세 사람의 자극 추구 성향은 각각 상위 2%, 4%, 6%로 매우 높습니다. 나쁜 건가요?
1: 이런 기질 평가라고 하는 건 뭐 좋다 나쁘다의 개념이라기보다는 그야말로 기질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 에너지가 있고 그다음에 활동성이 더 좋은 분들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0: 자극 추구 기질이 가진 에너지를 이제 중독 치료에 쏟아보면 되겠네요.

0: 조만간 만나러 갈게.
1: 하지만 중독 탈출은 의지만으로는 쉽지 않습니다. 세 사람에게 주어진 중독별 맞춤 솔루션의 계획과 실천을 도와줄 공통 솔루션을 소개합니다.
2: 어떻게 그러면 구체적으로 계획을 짜야 진짜 이 재무님의 의지를 행동으로 바꿀 수 있을지 제가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네. 남과 약속을 한 시간에는 아마 거기에 맞는 임무들을 잘 하시겠지만 그 밖에 약속이 되지 않는 그냥 나 혼자의 시간이 전부 다 쇼폼으로 지금 거의 채워지고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타임 블럭으로 시간 관리를 하면 일단 첫 번째 좋은 점이 시간이 눈으로 보인다는 점이거든요.
1: 하루를 여섯 블록으로 나눠 계획을 세우면 시간대별로 목표를 세우고 성취감을 얻을 수 있습니다.
2: 오후는 근데 좀 만족스럽지 못한 거예요. 그럼 오늘 하루 망했다가 아니라 우리에게는 뭐가 또 남았죠? 저녁. 그렇죠. 저녁이 남았잖아요. 그러면 저녁 블록을 잘 보내봐야지. 그래서 라고 해서 이제 끊어서 피드백을 하고 목표를 세울 수가 있기 때문에 훨씬 더 내가 행동 교정을 하기에 수월하고.
1: 습관적으로 중독 행동을 해왔던 사례자들에게는 하루를 체계적으로 계획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2: 어떤 음료로 대체를 할까 생각해 보시고.
3: 지금 집에 있는 게 유자차가 있고요.
2: 아, 커피 먹고 싶네. 그러니까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생각날 거예요. 내일 아침이 되면. 그렇죠? 그러면 유자차가 생각이 안 날 수도 있거든요. 내일. 그러니까 계획에 미리 적어두는 게 좋아요. 유자차를 몇 시에 먹겠다.
4: 눈 뜨자마자 운동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춥지만 책을 읽고 점심을 제가 만들어서 먹고 싶습니다.
2: 처음에 이제 너무 욕심을 부리다 보면 너무 이상적으로 가다 보면 모든 걸 또 포기하게 될 수도 있으니까요. 네.
4: 그러면은 이거를 빼도록 하겠습니다.
2: 좋아요. 네. 일단 첫 번째, 친구들이 부른다. 곱창을 먹자고 한다.
5: 거절을 좀 해야
2: 돼. 뭐 어떻게 거절하실 거죠? 그 거절하는 멘트도 미리 계획을 세워놓으면 좋아요. 왜냐하면 굉장히 마음이 흔들릴 거예요.
5: 돈이 없어서 좀 힘들 것 같다.
2: 친구가 이렇게 해줘. 그래? 그럼 내가 사줄게.
5: 아, 진짜? 응. 그럼 가야죠. 아, 안 되죠, 안 되죠.
2: 지금 우리가 뭘 하고 싶죠? 어떻게 하고 싶죠?
5: 지금 살 빼야 해서 힘들, 다이어트에서.
2: 다이어트 하고 있다.
5: 다이어트 하고 있다.
3: 근데 나름 좀 타이트하게 산다고 사는데 또 이렇게 이제 좀 빈틈이 있네요. 구체적으로 생각을 안 했다가 이렇게 쓰니까, 아, 좀 바꿔야 되겠다. 좀 그 생각은 들어요.
5: 이유를 생각하면서 하니까 조금 더 잘할 수 있다는 용기가 생겼습니다. 네.
4: 엄청 구체적으로 제 삶의 우선순위가 정해진 것 같아요.
1: 공통 솔루션을 배웠으니 이제 중독별 맞춤 솔루션을 배워볼까요? 일명 무드스 솔루션인데요. 멀리하기, 대체하기, 싫어하기 기법입니다. 먼저 커피 중독의 솔루션 시작합니다.
6: 어머니 잠시만요. 지금 손에 든 거 커피 아니에요?
3: 아, 이거 보리차예요. 보리차가 맛있어요.
6: 한번 확인해봐도 될까요? 한번 줘보시겠어요?
3: 아, 예.
1: 아, 보리차 맞네요. 커피 중독 맞춤 솔루션, 다른 음료 마시기입니다.
7: 커피를 마시는 것과 똑같은 행위를 하지만 실제로 카페인이 섭취되지 않으니까 뇌를 좀 속인 그런 효과가 있는 거죠.
1: 연숙님이 카페에 있습니다. 커피 드시는 거 아니에요?
6: 커피 드시는 거 아니에요?
3: 얼그레이 티요, 홍차. 내가 내 카톡에 커피 끊었습니다.
7: 자신의 중독 문제를 최대한 많이 알려라라고 말씀드려요. 권하지 않도록 장치를 미리 마련해두는 그런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1: 커피로부터 멀어질 수 있는 또 하나의 방법.
3: 이 기계를 내가 아끼는 기계인데 언니 마시고
0: 아쉽지.
1: 커피 머신 치우기입니다.
7: 네, 중독자들이 치료를 하려면 일단 그 자기 주변의 환경부터 정리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드립니다.
1: 다음은 쇼폼 중독 대경님의 솔루션을 확인하러 갔는데요.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6: 스마트폰 생각 안 나세요?
8: 그 핸드폰 생각이 안 나는 건 아닌데 옆에 있었으면 바로 볼 수 있는데 이제 감옥에 있다 보니까 조금 더 참을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1: 감옥이라니 놀라셨죠? 쇼폼 멀리하기 솔루션 스마트폰 감옥 만들기입니다.
7: 갈망이 먼저 딱 올라오게 되면 그럼 도파민이 중독 행위를 하라고 막 뇌에다가 지시를 내리는 거죠. 그러면은 중독자는 그 행위를 하려고 막 찾아 헤매게 됩니다. 근데 결국에 이 작전은 이 충동과 그다음에 이 실행 사이에 간극을 좀 벌려서 그동안 내가 좀 자제할 수 있는 기회를 늘려보고자 합니다.
1: 확실히 공부에 집중하는 시간이 길어졌습니다. 그런데 스마트폰 감옥이 비어있죠? 아, 공부하는 모습을 촬영하고 있었네요.
7: 일단 핸드폰은 나를 찍어야 되니까 내가 원하는 콘텐츠를 볼 수가 없고 아, 내가 충동 참아가면서 이렇게 책을 볼 수 있다는 나의 모습에서의 만족도가 충분히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긍정적인 강화 효과를 줄 수 있습니다.
8: 지난주 대비 44%가 감소했거든요. 핸드폰 사용 시간이. 진짜 흑백 모드 하는 게 제일 힘들었어요, 사실. 제가 매일 보는 인스타그램 이런 게 진짜 다 재미가 없어져서 핸드폰을 정말 안 하게 하는 데는 제일 효과적인 것 같아요.
1: 쇼폼 싫어하기 솔루션 스마트폰 흑백 모드입니다.
7: 짧고 강렬한 자극을 좀 줄여주는 거예요. 흑백 모드로 바꾸면 당연히 내가 흑백 그 컨텐츠를 접했을 때 재미나 흥미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1: 이제 음식 중독의 맞춤 솔루션을 확인해 볼까요?
6: 재무님.
9: 네.
1: 귀마개를 하고 밥을 먹는 재무님. 음식 싫어하기 솔루션. 귀마개와 파란 식탁 봅니다.
7: 파란색이라는 게 약간 좀 위축되고 약간 청량감을 주기 때문에 음식들을 좀 과도하게 먹는 그런 심리 활동들을 좀 줄여줄 수 있습니다. 네, 특히 이제 청각에 집중하면서 밥을 천천히 먹으라고 했던 이유는 뭐냐면 음식을 천천히 먹게 되면 이 렙틴 호르몬이 거기에 맞춰서 천천히 증가해서 내가 음식을 다 먹을 때쯤에는 충분한 포만감을 느끼고 렙틴 호르몬이 아 이제 음식을 그만 먹어도 돼 라는 시그널을 우리 뇌에 전달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효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5: 일단 제일 도움이 됐던 거는 15분 동안 참으면서 이제 물, 껌, 양치순으로 하는 게 제일 이제 순간적인 식욕을 참기 도움이 많이 됐고
7: 식욕이라는 것도 몇 분 안에만 참아주면 그 식욕은 조금 진정이 되거든요. 껌을 씹는다는 건 이 저작 활동을 해보는 건데 먹는 행위 자체가 약간 나의 식욕을 좀 달래주면서 지금 당장 올라오는 식사에 대한 갈망을 좀 줄여줄 수가 있겠고요. 양치하고 나서

0: 그래서 바로 식사를 하게 되면 음식 맛이 좀 떨궈지고 또 이왕 양치까지 했는데 음식을 굳이 먹어야 되나라고 하면 쉽게 포기할 수가 있기 때문에
1: 세 명의 사례자는 각각 중독에서 탈출하기 위해 3주간 공통 솔루션과 맞춤 솔루션을 열심히 지켰는데요.
2: 제가 요즘에 또 쇼폼을 잘 안 보다가 다시 틀면은 되게 시끄럽더라고요. 오디오가 항상 차 있고 높낮이도 너무 커서 그 시끄러운 거를 계속 봤다고 생각하니까 조금 다른 생각이 들더라고요. 전에 어떻게 봤지?
3: 제가 붕어빵을 좋아하다 보니까 붕어빵을 이제 못 참고 한 6마리 정도 먹었었는데 플래너 적으면서 아 그러면 오늘 운동량을 좀 늘리고 내일 점심을 조금 이제 가볍게 먹어야겠다. 이렇게 해서 좀 조절을 했던 것 같습니다.
4: 제일 달라진 거는 새벽에 잠을 안 깨는 거예요. 새벽에 잠이 안 깨니까 아침에 진짜 개운해요.
1: 잠에서 자주 깨서 새벽 내내 영상을 보던 습관도 사라졌습니다. 솔루션을 잘 따라가며 커피를 끊어낸 연숙님. 하지만
4: 커피 중독을 끊고요. 보리차 중독이 됐어요.
1: 또 다른 중독의 시작.
4: 저녁부터 이렇게 머리가 바빴어요. 감기기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1: 참을 수 없는 금단 증상까지.
4: 전 선생님이 싫어요.
1: 연숙님의 도전은 계속될 수 있을까요? 3주 뒤 다시 찾은 병원. 진료실에 긴장감이 흐르는데요. 연숙님이 화가 난 것 같습니다.
4: 근데 이번 주부터 짜증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줄일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또 끊으라고 해야 되는 건지.
0: 커피가 네. 다시 우리 연숙님을 부르는 신호라고 생각은 안 들어요.
4: 커피를 마시고 일을 해야 되는데 선생님이 뭐라고 저한테 했는지 모르지만 내가 내 눈으로 마시는데 떳떳하지 못한 그 기분 있잖아요. 막 그런 느낌? 그래서 어제 한번 마시고 이거에 대해서 선생님 오늘 얘기를 해야겠다.
1: 교수님과 결판을 내기 위해 하루 전 일부러 커피까지 마시고 왔답니다.
0: 당장 처음에 막 먹고 하면은 좋을 수 있어. 아우 선생님이 틀렸구나. 제작진 저수 사기꾼들 막 이러면서 할 수 있어. 얼마 후에 한 1, 2주 안에 옛날이랑 똑같아져. 10잔 먹고 새벽에 깨고 아침에 또 먹고 또 10잔 드시고 싶어요.
4: 조절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들어요.
0: 조절. 아니, 커피 30년 먹었는데, 30년 먹은 커피를 2주 조절하고 내가 할 수 있다고. 커피를 너무 우습게 보셔.
4: 전 선생님이 싫어요. 아니, 분명히 선생님이랑 싸워가지고 이길 자신이 있었거든요.
0: 지금 보세요. 커피 때문에 짜증이 다 나시잖아, 지금. 만만한 친구가 아닙니다.
4: 그럼 이 짜증이 얼마나 갈까요?
0: 아, 이 짜증? 아, 요거는 한 1, 2주 갈 것 같아요.
4: 그리고 이제 가끔가다 두통이 또 있어요.
0: 네. 커피 마실 땐 두통 없었어요?
4: 있어요.
0: 마찬가지잖아요. 커피에서 벗어나고 나면 카페인 금단으로 일어나는 두통은 완전히 사라질 거예요.
4: 알겠습니다.
1: 카페인 금단 현상을 제대로 겪고 있습니다.
0: 이 중독을 끊고 나면 반드시 고비가 찾아옵니다. 연숙님은 현재 지금 그 갈망과 엄청나게 싸우고 있어요. 이 알코올 중독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심리적인 아주 심한 금단 현상을 일으키는데 그걸 마른 주정이라고 해요. 그 마른 주정에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막 짜증내고 뭐 우울하고 막 남들과 계속 시비를 붙는다든지 아니면 굉장히 불안하다든지 생활 자체가 조금 막 정리가 안 된다든지 이런 모습인데 연숙님한테 보였던 게 딱 그런 모습이고요. 어저께는 뭐 안타깝지만 맛을 좀 보셨다고 하지만 그래도 잘 해오셨고 잘 참아오셨고 했으니까 검사 결과가 얼마나 좋아졌는지 그거 기대를 해보고 볼게요. 이제는 뇌파를 볼 텐데
4: 허리멍텅해졌을 것 같아요.
0: 허리멍텅해졌을 것 같아요. 커피 안 마셔서 좋아졌어요.
4: 오늘 거예요?
0: 오늘 거.
4: 빨간색이 없네요.
0: 비포, 애프터. 이런데도 커피 계속 드실 거예요?
1: 눈으로 보이는 변화에 놀란 연숙님. 낮았던 교감신경 활성도는 어떨까요?
0: 오늘 검사 결과는 지난번보다 이렇게 높게 나와서 정상 수치로 나

0: 연숙님, 앞으로도 응원할게요. 다음은 대경님과 재문님입니다. 두 사람 모두 전두엽 영역 쪽에서 약간의 기능 저하 소견이 있었는데요. 먼저 2주 만에 4kg을 감량한 재문님입니다.
1: 와, 이렇게 됐어.
2: 약간의 항진 소견만 보이고 나머지는 세탄 아예 정상이고요. 완전히 깨끗해져 있는 모습입니다. 그만큼 아마 뇌 기능이 훨씬 더 정상적으로 살아났을 것이다 라고 보고 있으니까 분명히 자제력이나 통제력에서는 더 향상된 걸 느낄 수 있을 거예요.
3: 컨트롤이 잘 되니까 정신 상태도 좀 맑아지고 안 먹겠다 마음 먹으면 이제 더 안 먹을 수 있고 이런 힘이 좀 많이 생긴 것 같아요.
0: 잘하고 있어요, 재무님. 대경님은 쇼폼 중독과 함께 주의력이 떨어져 ADHD 진단을 받았었는데요.
2: 이게 예전 거, 여기 보면 양쪽으로 약간의 변형이 있었다면 오늘 찍은 건 여기 없어졌어요. 신기하죠?
3: 네.
2: 여기 없어졌어요. 좋아졌죠?
3: 네.
2: 작은 차이긴 합니다.
3: 네.
2: 작은 차이긴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 델타 파형이 사라졌습니다. 정말 주의력 검사가 어떻게 나왔는가.
3: 제가 원래 집중력이 좋지 않긴 했지만 이 쇼폼 보게 되고 나서부터 확 나빠지기도 했어요. 그것 때문에 이제 ADHD 진단도 받은 것 같아서 많이 충격을 받았거든요.
2: 주의력 검사는 지난번에 보면은 뭐 저하된 것들이 막 이렇게 빨갛게 나와 있죠. 그래서 네. 이번에는 우리 종합 주의력 검사 결과가 여기 딱 한 군데만 경계로 나오고 나머지는 다 정상으로 나왔어요. 기분이 어때요?
4: 되게 좋아요. 제가 그래도 이런 주의력을 노력해서 바꿀 수 있구나라는 그렇지. 생각이 들긴 하네요. 그럼 저는 이제 ADHD 환자가 아닌가요?
2: 지금 만약에 오셨다고 한다면 ADHD 진단보다는 건전하게 잘 뇌관리 하시면 좋겠다. 이렇게 솔루션 드리고 갈 것 같아요.
0: 대경님이 드디어 웃습니다.
2: 이 도파민이 계속 중독이네, 도파민 때문에 문제가 생겼고 우리 이걸 끊을 수 없어서 더 심각하고 이런 말씀만 드렸기 때문에 이 도파민이 나쁜 물질인가? 혹시 오해하실까 봐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내가 뭐 공부를 한다든지 운동을 한다든지 어떤 여러 가지 목표를 세우고 그걸 꾸준히 추진해 나가야 될 그런 일들을 만들어주고 거기에 대해서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어줄 수 있는 그 에너지가 바로 이 쾌락중추고 쾌락호르몬이고 바로 도파민입니다. 실제로 중독 환자분들의 경우에는 열정이 넘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분들의 이 열정을 이 중독이 아니라 이분들의 인생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곳으로 전환시켜드리면 그럼 이분들이 굉장히 건강하고 굉장히 활기차고 훨씬 더 많은 업적을 내면서 훨씬 더 이분들의 인생이 나아질 수 있는 거죠.

0: 내가 다닌 중학교는?
1: 하은중학교.
0: 나는 중2병이 왔다 안 왔다?
1: 세게 왔었어요.
0: 존경했던 롤모델은?
1: 에픽하이 타블로.
0: 좋아했던 과목은?
1: 미술.
0: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한마디가 있다면?
1: 나쁜 짓 안 하고 공부는 안 했지만 지금의 나를 만들어줘서 고맙다. 네, 안녕하세요. 전시 해설가 도슨트 정우철입니다.
0: 중학생 때 했던 고민은 뭐예요?
1: 진학? 다음 고등학교를 어디 가야 되나? 그리고 그때부터 뭐 하고 살게 될까? 이런 걱정 되게 많이 했어요.
0: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학생이 있다면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나요?
1: 뭔가 하고 싶은 게 생기면 일단 해라. 살다 보니까 일단 해봐야 돼요. 뭔가 이런 게 하고 싶다? 해봐야 돼. 그래야 이게 진짜 내가 원했던 건지 원하지 않았던 건지 해봐야 알더라고. 그래서 생각만 하지 말고 일단 해봐라.
0: 학생 때 꿈은 뭐였어요?
1: 영화감독. 영화를 만들고 싶었고 실제로 대학 졸업하고 단편 영화도 찍었어요. 지금도 전시 해설이고 화가 해설을 하지만 영화를 만들듯이 저만의 화가 해설을 만들어요. 결은 다르지만 마치 시나리오를 만들듯이.
0: 어떤 게

0: 계기로 도슨트라는 직업을 갖게 되었는지도 궁금해요.
1: 그런 생각을 한 거죠. 아, 내가 화가들의 인생을 공부하는 것도 좋아하고 그걸 누군가한테 한편의 이야기로 들려주는 것도 좋겠다. 그러던 어느 날 전시회에 이제 알바를 갔는데 거기서 도슨트라는 직업을 딱 정확하게 알게 된 거죠. 그때 약간 마음속으로 외쳤어요. 약간 유레카, 아, 이거다. 딱 그런 마음이 들어서 그때부터 미술 공부를 계속 했던 것 같아요. 네.
0: 도슨트란 한마디로 뭘까요?
1: 도슨트란 직업은 화가와 관람객을 이어주는 소개팅 주선자예요.
0: 꿈을 이루는 과정에서 가장 힘들었던 점은 뭐예요?
1: 사람들의 무시. 네. 제가 깨달은 게 사람들은 딱 그런 것 같아요. 새로운 걸 하거나 일반적이지 않은 선택을 하거나 어려운 도전을 했을 때 응원하지 않는 것 같아요. 응원하는 게 아니라 이걸 이루기 어려울수록 더 안 된다고 자꾸 얘기를 해요. 그게 되겠냐? 왜 그런 길을 가냐? 안 된다. 그런 말들을 듣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0: 힘들었을 때 위로가 된 말이 있을까요?
1: 아, 이렇게 응원해주는 사람이 없네. 나 이게 좋아서 하는 건데. 그렇게 막 자존감이 바닥일 때 되게 위로받았던 게 실제로 화가 얘기였어. 그 유명한 클로드 모네 있잖아. 클로드 모네가 인상파라는 걸 만들었을 때 그때도 아무것도 없었던 배경에서 본인이 이렇게 새롭게 개척을 한 거거든요. 근데 이야기가 되게 비슷한 거예요. 클로드 모네가 어마어마한 비난을 들었어요. 그때도 이게 그림이냐, 이건 아니다, 왜 그림의 본질을 망쳐뒀냐 막 욕을 먹는데 모네가 그때 버텼거든요. 사람들이 내 그림을 보고 왈가왈부할 수 있다, 그러나 내 인생은 그 누구의 것도 아닌 나의 것이다 라는 말을 써놓고 버텼대요. 그 얘기를 듣는데 진짜 많은 위로가 됐어요. 그래서 실제로 화가의 이야기에서 위로를 받았기 때문에 더 사람들에게 진실되게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0: 미래에 살아갈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얘기가 있나요?
1: 이제 기술이 발전했어요. 기계가 사람들을 대체하기 시작했어요. 무인 매장이 많아지고 사람들의 교류가 없어지고 감성이 죽어요. 감성이 점점 없어지고 있어요, 메마르고. 그래서 그 미래를 생각해서 지금 학생들이 자신의 감성을 좀 지켰으면 좋겠어요. 감수성. 너무 이성적인 것보다 공부 물론 중요하죠. 근데 감동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고 그 감동을 느낄 수 있는 것도 되게 중요해요. 너무 메말라가면 내가 감동을 못 받아요. 자기의 감수성은 자기가 챙겨라. 그리고 웬만하면 고전 문화, 예술을 스스로 좀 많이 봤으면 좋겠어요. 신이 인간을 만들 때 인생 최고의 순간, 최고의 기쁨, 정말 이런 성취감, 그거는 아무나 느끼면 안 되니까 숨겨놨대요. 인간을 만들 때. 그 어디다 숨겨놨냐? 두려움 뒤에 숨겨놨대요. 그래서 그 두려움을 극복한 사람만이 그 성취감과 최고의 행복을 느낄 수 있다라는 말을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시험을 볼 때도 얼마나 무서워요. 근데 나중에 또 고등학교 나가서 대학교 가서 면접 볼 때도 얼마나 무서워요. 그 무서울 때 이 말을 꼭 기억해라. 이 두려움 순간이 오면은 너가 더 발전할 수 있는 순간이 온 거고 두려움 뒤에는 항상 행복이 있다는 거. 이거를 말해주고 싶어요.

0: 1968년 윌리엄 앤더슨은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지구 전체의 사진을 찍었습니다. 우주에서 촬영을 했죠.
1: That's a beautiful shot. I thought to myself, it's really too bad we're shooting missiles at each other on this tiny little place we call home. It's the only home in the universe.
0: 그 후 60년 가까운 세월이 흘렀습니다. 인류는 이제 매일 수천 개 인공위성에서 수백만 장의 사진을 찍죠. 그 어느 때보다 세세하고 거시적으로 세상을 보게 됐습니다. 2024년에 인공위성은 스페인 홍수를 추적하며 인명을 구했고 미국 대통령 후보 암살기도 순간을 포착했고 허리케인 한가운데로 우리를 데려갔죠. 우주에서는 그 모든 게 선명히 보였습니다. 지구는 남다른 역사학자를 갖게 됐죠. 2024년은 말 그대로 다사다난했습니다.
2: From all of us on board the International Space Station, we'd like to take this opportunity to wish you happy holidays and a happy new year.
3: Happy New Year.
4: 明けましておめでとうございます。
5: Happy New Year.
0: 우주에서 보면 지구는 고요하고 평온하게만 보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180도 다르죠. 400km 아래의 일본. 새해 첫날을 축하하던 노토반도의 주민들은 난데없는 지진에 혼비백산했습니다. 강력한 대규모 지진이었죠. 규모 7.5로 이 지역 역사에 기록된 어느 지진보다 강했습니다. 우주에서 봐도 파괴의 규모는 어마어마했죠.

0: ことになってます。助けに来てください。私の町が大変なことになってます。助けに来てください。
1: 도로가파괴되고유무선통신에장애가발생했습니다。구조대원들은구조작업에위성사진을적극활용했죠。
2: Satellites allow us to get information about an area that's been affected by an earthquake and prioritize aid to areas that need the most help. It's a very powerful technique.
1: 6,400km 남쪽의 호주 남동부로 가볼까요? 대양의 수면 아래 해저에서 차가운 물이 올라옵니다. 이로 인해 생기는 신비한 변화는 우주에서도 볼 수 있죠. 식물 플랑크톤의 대규모 증식입니다. 240km나 이어질 정도로 어마어마한 증식이죠. 이 거대한 덩어리는 차가운 해류를 타고 온 미생물 수십억 개체입니다. 해수면에 핀 꽃처럼 보이는 식물 플랑크톤 덩어리는 생태계 전체의 토대가 돼주죠. 지구상에서 제일 큰 동물도 불러들입니다. 그 모습도 우주에서 볼 수 있죠. 인공위성은 지구 구석구석 안 비추는 곳이 없습니다. 변화하는 환경과 대자연에 닥친 위험을 감시하는 위성들도 있죠. 2월, 이 위성들의 눈길은 카리브해의 작은 섬나라를 향했습니다. 트리니다드 토바고였죠.

투명하게 푸른 바닷물과 깨끗한 해안이 위기에 빠졌기 때문입니다. 위성이 포착한 건 한 섬에서부터 이어진 145km 길이의 기름띠였죠. 토바고 섬의 해안은 14km 이상이 기름에 덮였습니다. 암초에 걸려 전복된 배 때문이었죠. 문제는 그 배에 선원도, 선주를 밝혀줄 기록도 없다는 점이었습니다. 기름 유출 사고 책임자를 찾기 위해 인공위성 탐정단이 등장했고, 우주에서 포착한

0: 이미지들을 분석하기 시작했죠.
1: We started putting the pieces of the trail together. We were able to use satellite imagery to identify the ship's location. We can see the barge overturned just offshore from Tobago. A few days before that, we can see the ship being towed by this tugboat with this huge oil slick 40 kilometers long extending behind it. We realized we could track back its entire voyage almost day by day. And continuing to follow it back, we found where it began in Panama, where we were able to identify the owners of the ship.
0: Digital 탐정단의 활약 덕분에 트리니다드 토바고는 사고 선박 선주를 대상으로 피해배상 소송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 무렵 지구 곳곳에서는 충돌이 격화되고 있었죠. 2023년 10월 7일 하마스가 이스라엘 공격을 감행했고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의 가자지구를 침공했습니다. 우주에서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결과는 참혹했죠. 피난민들은 이집트 접경 지역인 남부 도시 라파의 난민촌으로 몰려들었습니다. 난민촌은 사막에 생긴 거대한 텐트촌이었죠. 100만 명이 넘는 난민이 몰려들며 그 텐트촌은 점점 커졌습니다. 2024년 지구는 다사다난했습니다. 기쁨과 파괴, 변화, 비극이 오고 갔죠. 하지만 우주에서 본 지구는 평온하기만 합니다.
2: I think if we could get all 6 billion people or however many we have now on this planet to see that view for just a few minutes, I think the whole planet would change.
0: 이곳에서 보면 우리 고향 행성의 아름다움을 가장 확실하게 알 수 있죠.
3: The Earth is unique. When you look out into the depths of space, you realize just the vast ocean of darkness. And we're on this little island. And we're on it together. And we need to figure out how to work together for the benefit of everybody.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EBS 초대석 정관영입니다. 여러분 오칠 하면 뭐가 떠오르십니까? 뭐 다들 자개장, 뭐 보석함 이런 게 떠오르시죠? 그런데요, 그 고구려 고분벽화, 또 그 팔만대장경 여기도 오칠이 쓰였답니다. 그만큼 널리 널리 그동안 사용해 왔던 것이죠. 자, 현대 미술에 오칠을 접목해서 전 세계에 이 오칠을 알리고 계신 분이 계셔서 오늘 초대했습니다. 전용복 칠예 작가님 함께 만나뵙죠. 어서 오십시오, 작가님.
1: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네.

0: 옻나무에서 이 진액을 뽑아서 뭐 하는 거 맞죠?
1: 옻이라고
0: 예.
1: 하면요. 뭐 아주 쉬운 말이죠. 옻나무에서 뽑아낸 천년 도료.
0: 천연 도료.
1: 그러니까 옻나무에서 추출한 천년 도료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게 놀랍게도 굉장히 자연에 친절한 소재이기도 하고
0: 자연에 친절하다. 뭐
1: 아주 환경을
0: 당연하죠.
1: 지키는,
0: 당연하죠. 나무에서
1: 그런데
0: 그냥 나온 거니까.
1: 성분이 굉장히 우수하고 또 도장재로서는 이게 만년을 견디는 매우 이 지구상의 유일한 도장재이기도 하죠.
0: 만년을 가요?
1: 연구 능력 만년은 제가 실험했고 또약 9300년 전에 출토된 작품이 엊그제 완성된 것과 같은 변함없는 것들이 출토가 된 적이고요.
0: 이야, 9300년 전.
1: 예.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우리 고구려 벽화
0: 예, 제가
1: 방금
0: 처음에
1: 말씀하신
0: 말씀드렸죠.
1: 여기 약 1500년 정도 보죠. 다 오칠이 아니었으면 지금까지 남아있을 수가 없죠. 그게 더 놀라운 거는
0: 예.
1: 국태민안, 국가의 안전을 위해서 그 당시 고려시대 때 몽골의 침입을 받으면서 각고의 노력을 해서 파낸 팔만대장제.
0: 예, 제가 또
1: 예,
0: 말씀드렸죠.
1: 팔만대장제 바로 오칠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오칠로 도장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무사히 보존될 수 있었죠.
0: 근데 이게 그러니까 그 만년도 전부터 사용했다는 거 아닐까요? 9300년 전 작품이 있다는 걸 보면?
1: 근데 굉장히 원시적인 이 바디 위에 오칠이 된것 같으면 덜 놀라겠는데 그 당시에도 매우 디자인이 세련된 디자인의 작품이 발견됐죠. 건칠이라고 합니다. 오칠을 겉업에서 올리는 방법인데요. 약 9300년, 미국 연구소에서 9300년 것이다는 것을 발표를
0: 그게
1: 했습니다.
0: 어느 나라에서 출토된 겁니까?
1: 그게 유감스럽게 우리나라에서 좀 나왔으면 좋았을 텐데, 일본 홋카이도 지방. 그때는 빙하 시대죠. 그러니까 우리와 한국과 일본이 거의 붙어 있는 시대죠. 그때 발견된 오칠은 고대 오칠이 지금 우리한테 뭐 9300년 전에 오칠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죠.
0: 그럼 그 오래전부터 오칠을 한 거는 뭐전 세계적으로 보편이에요? 아니면 우리만의 것입니까?
1: 그런데 우선 오칠을 하려면 옻나무가 있어야 되잖아요.
0: 그렇죠. 물론이죠.
1: 그러니까 그게 도료로서 옷을 사용할 수 있는 게 중국, 한국, 일본, 혹은 동남아시아의 베트남, 태국, 뭐 미얀마 이런 쪽에 있는데, 그런데 동남아시아의 오칠들은 약간 저희들 성분하고 다릅니다. 고무질이 좀 많죠. 더운 지역이다 보니. 그래서 뭐 지금 우리가 오칠이다 할수 있는 그래도 중국과 한국과 일본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0: 그 옻나무에서 도료를 어떻게 뽑아내요?
1: 이참 이게 발견된 게 신기하죠.
0: 예.
1: 원래 옻나무에서 옻이 나왔으니까 옻이죠. 그런데 살아있는 옻나무에는 옻이라고 하는 성분은 한 방울도 없습니다.
0: 그 무슨 말이에요?
1: 그 희한한 이야기죠.
0: 아, 그럼요, 그럼요.
1: 고무나무는 뭔가요? 떼면 고무액이 나오거든요.
0: 살짝 흠집을 내면 액이
1: 고무가 나옵니다.
0: 나오죠.
1: 근데 옻나무는 그게 아니고요. 상처를 받으면 그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서 나무가 순간적으로 만들어내는 물질이 옻입니다.
0: 그럼 고무랑 비슷한 거 아니에요?
1: 아니죠. 고무는 안에 있는 성분이 터져 나오는 거고, 이 오칠은 성분은 없는데 상처를 받았을 때 순간적으로 자기 몸을 치유하기 위해서 수분과 여러 가지 성분을 함유해서 치료제를 만들어낸 게 오칠이죠.
0: 새롭게
1: 예, 그
0: 생성돼요.
1: 자리에서 상처가 없으면 생성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옛날에 사냥 같은 거 가다가 돌칼 이런 걸 갖고 어떤 나무를 그었다고 생각해
0: 그렇죠,
1: 봅시다.
0: 그렇죠. 그랬더니
1: 근데
0: 거기 뭐가 흐르더라.
1: 갔다 오다 보니까 뭐가 흘러가 까맣게 바짝거리더라고요. 그게 오칠 발견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0: 그랬겠죠, 그랬겠죠.
1: 근데 이게 그럼 계속 옻나무에 흠집도 내봤겠죠. 그 칠로 만들기 위해서 옻나무의 특징과 방법이 이제 경험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20년 정도 된 옻나무에서 그해 6월 달부터 채취를 합니다. 그래서 한 40cm 정도의 간격으로 5일에 한 번씩 상처를 줍니다.
0: 그랬을 때 제일 많이 나오더라.
1: 예, 그런 데이터가 마련됩니다.
0: 20년 산 옻나무.
1: 옻나무에서 6월 달에서 10월 달까지
0: 그때까지만.
1: 5일에서 한 번을 20회, 그러니까 100일이 걸리죠. 근데 선생님, 양이 얼마나 될것 같아요?
0: 짐작이 안 갑니다.
1: 지금 이 물컵에 한 3분의 1 정도 100g에서 150g 남습니다.
0: 100일 동안 온나무 한 그루에서 추출할 수 있는 양이 저 컵의 3분의 1이다.
1: 100일 동안에
0: 귀하네요, 하고 귀해.
1: 그 20년 된 나무는 이제 잘리게 됩니다.
0: 그럼 그러고서 끝이에요?
1: 예.
0: 허.
1: 그 이듬해 예. 그 뿌리에서 또 삭이 올라오죠. 그럼 그 중에서 가장 튼튼한 삭 한 나무를 남겨놓고 베어줍니다.
0: 또 20년 키워야 되잖아요.
1: 예, 원사이클이 20년.
0: 그럼. 우리나라 온나무 잘 자라요?
1: 예, 우리나라 원주가 그 온나무 집산지고요. 또 우리나라에는 옥천. 네. 온나무가 자라고 있고, 그 다음에, 현재 가장 역사가 깊은 건 원주에서 나오는 나무들이 많이 있습니다.
0: 아니, 그 우리 작가님 뿐 아니라 우리나라에 그 오칠 관련된 그 종사하시는 분이 많잖아요. 그분들 쓸만한 충분한 양이 나옵니까?
1: 근데 의외로 유감스럽게 그리 많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아. 우리가 일반적으로 자개가 붙은 것들을 보고 다들 오칠이라고 하는데 예.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이건 100% 오칠로 된 거지만
0: 아 여기 대용 반짝거리는 게 자개가 아니에요?
1: 요 반짝거리는 건 자개고 요게 몸체를 이루고 있는 게 오칠이죠.
0: 그렇죠.
1: 예. 말하자면 오치 기본이고 자개는 장식이죠.
0: 붙이신 거죠.
1: 예, 예. 그래서 지금 이걸 사용한 분들이 우리나라 산 오칠만 갖고는 부족합니다.
0: 외국에서 가져오는군요.
1: 연간 약 300kg밖에 나질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지금 거의 약재료로 많이 사용하죠.
0: 그럼
1: 한방제.
0: 주로 어느 나라에서 가져와요?
1: 현재로는 가장 많이 생산되는 나라가 중국입니다.
0: 중국이겠죠.
1: 연간 약 300톤. 네, 그래서 중국의 오치 만약에 저희들한테 오지 않으면 예. 사실 좀 이해하기 어려운 한국산 오치만 갖고는 저 혼자 써도 모자랍니다.
0: 그렇군요. 이제 오늘 작가님이 예. 가져오신 게 예예. 지금 여기 이게 이 걸쭉한 미숫가루 색깔 비슷한
1: 저는 이 막걸리 색깔이에요.
0: 이 지금 이제 예. 이게 바로 그 온나무에서 갓 추출된 예예. 도료의 원상태입니까?
1: 원액입니다.
0: 막걸리 색깔, 미숫가루 색깔 비슷하게.
1: 그 이 속에는 25% 정도의 수분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0: 예.
1: 그 수분을 열로 이렇게 노출시켜서 저어주면 옛날에는 저희 조상님들은 한 8시간 저어줘야 됩니다. 그러면 투명화됩니다.
0: 투명해져요 이게?
1: 예, 예. 투명해진 거 투명이 되니까 칼라칠이 되죠.
0: 그 이게 빨간색 이런 게?
1: 예, 여기는 견명주사라든지 돌가루 이런 것들을 투명칠에 섞으면 파란색이 되고.
0: 그러니까 온나무 도료를 먼저 만들어 놓고 네, 투명화시킨 네. 후에 네. 여러
1: 그
0: 가지
1: 안에 칼라를 넣어서 색상을... 또 갈아주는 거죠. 그러면 어떤 칼라가 됩니다?
0: 빨간색, 노란색, 파란색 다 되죠?
1: 삼원색이 나오면 어떤 칼라든지.
0: 그럼 뭐든지 만들 수 있죠?
1: 그렇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유럽이나 서양 쪽에서 지금 우리 오칠에 관심이 높은 건 바로 이 점입니다.
0: 그렇죠. 무궁무진한 색깔을 만들 수
1: 어떤 칼라도 만들 수 있지만 일반 유화가 표현할 수 없는 영역을 저희들은 이렇게 뭐 영어로 그라데이션이라고 하는데 이런 표현이라든지 옷이니까 되는 표현이 너무 많죠.
0: 근데 또 우리가 옷 하면 떠오르는 게 새까만 색이잖아요.
1: 바로 이거죠.
0: 시륵같이 어둠 밤에 칠 그거.
1: 예예예. 예, 예.
0: 이 까만색은 어떻게 만들어지는 겁니까?
1: 아 이거 선생님 얘기 가르쳐 드리면 제가 이거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작가 비밀인데 공개 농담입니다만은 투명칠을 만들 때는 열만 가하면 되고요.
0: 수분을 빼면 되니까.
1: 예, 예. 그 까만 칠은 순수 제1철. 녹슬지 않는 색가루. 녹, 그다음 못 같은 거.
0: 철.
1: 쇠를 여기 생칠에 넣어놓으면 화학 변화를 일으켜서 까맣게 됩니다. 그게 흑칠입니다. 칠흑 같은 밤에 칠.
0: 그러니까요.
1: 그리고 좀 재미난 이야기는 우리 오칠 하잖아요.
0: 예, 예.
1: 오천 우리말이죠. 칠은 한문입니다. 그 옷과 칠은 동의어입니다.
0: 그렇죠.
1: 같은 말을 우리가 반복으로 쓰고 있는. 그러니까 옷을 바르다 혹은 칠을 바르다라고 해야 되는데
0: 네네.
1: 지금 뭐 이미 사전에 옷칠로 이제 정해졌기 때문에 뭐 반복법으로 쓴다고 생각하면 되겠지만
0: 알겠습니다.
1: 사실은 옷과 칠은 동의어입니다. 예.

0: 자, 우리 고구려 고분벽화에도 쓰이고 팔만대장에도 쓰이고 뿐 아니라 우리 뭐 저 어렸을 때는 어느 집이든 자개장 하나씩 있을 정도로 또 뭐 밥상에도 좀 오칠이 많이 되어 있었고 그래서 왠지 오칠하면 전통 공예와 연결시켜서 생각을 하게 되는데 우리 전용복 작가님께서 1986년에 뭐 전통 공예가 아니고
1: 현대미술 대상전
0: 한국 현대미술의 대상을 이걸로 타셨단 말이에요.
1: 예예.
0: 그거 어떻게 된 건입니까?
1: 근데 저는 서양 미술을 시작을 한 사람인데 이렇게 좋은 칼날을 우리가 오칠로 할 수 있다는 걸 그때 이미 알았죠. 근데 그렇게 저는 도자기 위에 그때는 와태칠기라 했습니다만은 사실은 기와 화제를 써서 초벌된 도자기 위에 오칠을 의미하지만 저는 도태칠기라고 해서 도자기 위에 오칠을
0: 초벌이 아니라
1: 재벌이 된 도자기
0: 완전히
1: 위에
0: 구워진 도자기 위에
1: 거기에 온갖 칼라로 작품을 표현하는 걸 했죠. 그런데 뭐 작품이 그래 좋았는지도 모르겠는데
0: 아니, 대상 타셨으면
1: 심사위원들이 보니까 전혀 못 보던 것이 우리 한국 전통적 기법이 있고 팔만대장경이나 혹은 고구려 벽화 등에도 사용된 재료다는 걸 알았을 때는 약간의 관심을 갖게 됐겠죠.
0: 그런데 어쨌든 현대미술화시킨 제1세대 아니십니까?
1: 뭐 그렇게 말씀을 드려도 무리는 아니지 않나 생각이
0: 게다가 우리 작가님 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게 일본의 메구로
1: 가조엔.
0: 가조엔.
1: 예.
0: 그 센과 치히로의 행방불명의 배경이 되는 그곳이죠.
1: 예예.
0: 거기가 어떤 곳입니까?
1: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1931년도에 만들어진 일본의 영빈관급 파티가 있는 연회장 혹은 요리 혹은 일본은 호텔보다 여관이 위잖아요.
0: 예, 예.
1: 여관 이런 것들이 총망라된 도쿄 한복판에 용궁성이라 그랬죠.
0: 뭐 영빈관이니까
1: 3만 평.
0: 국왕이 손님들 맞이할 때 쓰던
1: 쓸 수 있는 그런 곳이죠. 자석이죠.
0: 자, 그런데
1: 그게 1931년도에 그 당시엔 우리가 식민지 시대잖아요. 한국에서 많은 기라성 같은 장인들이 건너갔습니다.
0: 그랬겠죠.
1: 우리 조선 왕조에도 오칠 예술가들이 대단한 분들이 계셨거든요.
0: 그렇겠죠.
1: 그런 분들이 건너갔었죠. 그래서 그때 거기에 옷과 나전 혹은 일본식 오칠로 만들어진 것들이 대거 거기에 전시가 되게 됩니다.
0: 뭐 벽면에 뭐 천정에
1: 복도가 350m. 그러니까 천정 벽이 전부 오칠로 됩니다.
0: 아 그리고 거기서 사용되는 테이블이나 뭐나도 다
1: 전부 다 했습니다.
0: 그랬겠죠.
1: 근데 이게 1988년도에 다시 재건축을 하게 됩니다. 리뉴얼 오픈을 해야 돼요.
0: 건물 전체를?
1: 건물 전체가 철거하게 되는 거죠.
0: 왜요?
1: 그게 도쿄도의 계획에 의해서 그 색강이 흐르고 있는데요. 그 색강이 너무 좁아서 자꾸 비가 오면 범람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강을 넓히는데 본관이 다 흘리게 되죠.
0: 아이고.
1: 그래서 그때
0: 차제에
1: 그,
0: 새로 재건축하자.
1: 재건축할까 말까 망설이고 있을 때 제 귀에 들어온 겁니다.
0: 네.
1: 그래서 재건축을 할 가능성이 50%. 이제 안 할 게 50%의 기로에 놓여 있을 때 저는 이미 그 준비를 했죠.
0: 아니 그러니까. 근데 거기 이미 벽면이나 천정에 다 장식되어 있던 오칠 작품들은 그대로 보존되어 있었을 거 아닌가요?
1: 보존을 할지 아니면 그 아예 그 영업장이나 그 연회장이 없어지버릴지 기로에 있었죠. 그런데 저는 반드시 일본 사람들이 저걸 남길 것이다.
0: 남겨야죠.
1: 근데

0: 예, 거기 현관부터 전부 우리 조선의 장인들 작품이에요.
1: 예.
0: 천마도. 지금 자개 같은 걸 갖고 하나의 칼날을 쓰지 않습니다. 자개만 갖고 말이 막 뛰어나가는 것 같은 이런 것들이 정문에 탁 붙어 있는데 이게 조선의 최고의 장인의 기술이에요. 그래서 그때 이게 만약에 재건축이 된다면 나는 여기 한번 걸어보겠다. 그 오칠 안에 있는 벽이 다 무너지고 지진으로 해서 그다음에 오칠이 나무의 판넬 위에 완성돼 있잖아요. 그게 흔들리는데 그게 금이 가고 비가 오고 습도가 들어가면
1: 예,
0: 습죠. 그러면 오칠과 자개만 칼라만 살아있는 겁니다. 그 내부는 다 썩어버린. 그걸 다시 새 것처럼 만들려는 게 복원이죠. 네, 그
1: 그렇죠.
0: 일을 맡게 된 거죠.
1: 그 일을 내가 하겠소 하고 손 드셨어요, 그냥?
0: 아, 제가 손 든다고 시켜주겠습니까?
1: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0: 제가 33살 때그 소식을 듣고 일단 외국어 대학교 일어일문학교를 들어갔습니다.
1: 이러부터 해야 되겠다.
0: 그뭐 그거 가서 일어는 못하고 그 사람들하고 어떻게 브리핑이 됩니까? 동시에 부산에 있는 외국어 대학인데요. 동시에 저는 방학만 되면 들어가서 그걸 복원했을 때를 가정을 해서 연구를 하기 시작한 겁니다.
1: 계속 가서 보신 거네, 현장을.
0: 보기만 해서는 안 되죠. 그걸 다시 재현도 해보고 그걸 뭐각 장르별로 어떤 게뭐 다시 복원될지는 모르지만 그 모든 걸다 하고 나면 뭐 저게 그거 안 해도 손해갈 거 없지 않습니까?
1: 그렇죠.
0: 그걸 내 나름대로 선조들이 한걸 연구한다는 건 매우
1: 알겠습니다.
0: 즐거운 일이죠.
1: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오랫동안 연구한 결과로 프레젠테이션을 하셨더니 일본에서 도와주세요 한 거예요?
0: 하기 전에 일본 사람들 다 불렀답니다. 그 일본에 그 당시에 오치일의 장인들이 한 5만 명이라고 그랬죠. 근데 이제 그 총지배인 되시는 분이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한 3천 명 정도 응모가 된것 같다. 여기
1: 그런데.
0: 희망 거의 다 하려고 하죠. 일본
1: 그래, 그런데.
0: 제편이
1: 그런데
0: 오치일인데
1: 어떻게 되셨어요?
0: 궁금하시죠? 그들은 각 자기들 선조들로부터 물려받은 47개 일본의 도현이 있죠. 그게 47분의 1밖에 못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쉽게 이야기하면 일본 전국에 공법이 47개가 있다면 그 플러스 조선이 있잖아요. 그럼 48개 기술이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일본 사람들은 그 하나만 갖고 홈을 파죠.
1: 그각 도현마다
0: 전통이
1: 오칠
0: 전부 다 다릅니다.
1: 기술이
0: 전부
1: 달라요?
0: 다 다르죠. 뭐 그러고 일본 사람들의 특성이 옆에 사람이 잘 된다고 따라하고 이런 문화가 아닙니다.
1: 외골수로 장인
0: 아, 자기들
1: 하나만 하긴 하죠.
0: 복원을 굉장히 아니 자기들이 갖고 있는 전통을 지키는데 프라이드가 대단하죠.
1: 물론 그건 그런데 다른 영역은 못한다.
0: 안 하죠.
1: 안 한다.
0: 그런데 저는 다 돌았죠.
1: 다할수 있다.
0: 기브 앤드 테이크죠. 그들이 자기를 무자해 하고 싶어 하는데 기술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은 자기 기술은 세계 최고죠.
1: 자개를 알려주고
0: 주고 야, 그 다른 거 칼날을 어떻게 그래 이쁘겠느냐 그럴 수 있잖아요. 주고받고
1: 그 두루두루 범용 기술을 이제 확보하신 거네.
0: 다란 거죠.
1: 그래서 전체 복원 작업에 얼마만큼을 담당하셨어요?
0: 전체 다 했죠.
1: 처음부터까지 다.
0: 예, 그 당시에 그 프로젝트가 1조 원 정도, 1천억 엔 프로젝트인데요. 그중에서 미술품 복원이 아니면 그 프로젝트에 있을 수가 없죠. 그 중심을 제가 총사령관이 된 셈. 월급을 받거나 뭐 이런 게 아니고 전체 작품 프로젝트 하는데 총괄 다 맡아버린 거죠. 건설 회사는 일본 최대의 가지마 건설. 건축은 일본 최대의 세계 최대죠. 니켄 세계 일건 건축. 그다음에
1: 그리고
0: 작품은 전용.
1: 근데 혼자 못 하시잖아요.
0: 예.
1: 그몇 명이 같이 가서 하셨어요?
0: 전체 간 인원들은 100명이 넘습니다.
1: 전부 다 한국에서 갔습니까?
0: 예, 전부 한국에서. 그리고 제가 그 당시에 뭐 고집이 좀 있었죠. 우리 선조들이 와서 피땀 흘려서 이걸 만들어냈고 이게 세계적인 장소가 됐다. 그런데 일본이란 그 재팬이 영문 표기로 일본이지만 J가 소문자로 되면 오칠 이게 명사고요. 동사로는 오칠하다입니다.
1: 재팬이요?
0: 예, 그게 16세기 유럽에서 결정된 거예요.
1: 하하, 저 이것도 처음
0: 아,
1: 알았네.
0: 그렇습니까? 정세님도 모르시는 게 있으세요.
1: 재팬이 오칠하다요?
0: 예. 그 사전에 지금으로 펴보면 바로 재팬은 일본이고 J가 소문자로 되면 오칠입니다.
1: 근데 일본은 우리한테 배운 거잖아요, 사실.
0: 뭐 전체적인 역사적으로 쭉 뿌리를 보면

0: 일방적으로 우리가 가르쳐 줬다기보다 무난한 게 주고받잖아요.
1: 예, 알겠습니다.
0: 예.
1: 알겠습니다.
0: 그래서 제가 가보니까 일본은 너무나 오지 발달된 나라예요. 국가예술이니까. 근데
1: 예.
0: 국가예술의 최고큰 오칠 프로젝트를 제가 맡았죠.
1: 아무튼 한국 사람들만 다 데려가서 몇
0: 예.
1: 년 걸리셨죠?
0: 예, 3년
1: 꼬박
0: 정도
1: 3년.
0: 걸렸습니다. 그런데
1: 네.
0: 말이 3년이죠. 밤낮 없이 일했으니까 한 10년 이상. 그래서 그러니까 그게 이 사람들이 오칠이 얼마나 걸리는 걸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재오픈을 결정을 해버린 거예요. 1991년 11월 13일로.
1: 딱 3년 뒤로.
0: 예, 제가 1988년도에 했거든요.
1: 예.
0: 그 3년 안에 이거 어떻게든 해야 될거 아닙니까? 하지 않으면 전용복한테 맡겨서 실패가 되는 겁니다.
1: 아이고, 안 되죠.
0: 그리고
1: 그래서 진짜,
0: 전용복은 한국인이잖아요.
1: 진짜 밤낮 없이 하셨어요?
0: 별로 안심 놓고 자본 적이 없고 그 트라우마는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1: 아이고야.
0: 지금 34년 전인데.
1: 혼자서가 아니라 같이 간 분들 전부 다그
0: 근데
1: 고생하신.
0: 뭐그 우리나라 분들요 특징이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애국을 별로 몰라도 밖에 나가면 다 애국자가 되잖아요. 태극기
1: 알겠습니다.
0: 앞에서 울고 그러니까 소명감을 갖고 했죠, 다들.
1: 거기에 엘리베이터 철에도 오치를 하셨다고요.
0: 제가 제안을 한 거죠.
1: 그 원래는
0: 엘리베이터를
1: 없었던 거죠.
0: 없었죠. 세계 최초인데.
1: 예.
0: 엘리베이터가 타면 참 어디 눈 두기가 곤란하잖아요. 그러면 어디에 눈을 둬야 될까요? 그럼 그걸 스몰 뮤지엄으로 하자는 발상이었죠.
1: 근데 거기는 목재를 못 쓴다면서요?
0: 지금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엘리베이터는 목재하면 안 되죠. 큰일 나죠. 방아쇠.
1: 그래서 금속판에다가 오치를 하는 기법을 만드신 거예요?
0: 제가 방금 전에 도자기 위에 오치를 했다는
1: 예.
0: 그 기법하고 똑같은 겁니다.
1: 아.
0: 도자기 안에 오칠이 스며들지 않잖아요. 그럼 철판 위에도 오칠이
1: 안
0: 스며들 수
1: 스며들죠.
0: 없거든요. 그런데 이걸 열로서 붙이는 방법이 있습니다.
1: 열로
0: 그게
1: 붙여요.
0: 고온 경화라고 합니다. 약 270도 이상 온도에서 한번 열을 가해버리면
1: 절대 안 떨어져요?
0: 절대 떨어지지
1: 아,
0: 않습니다. 예,
1: 그래요?
0: 도자기도 마찬가지고요. 그
1: 네.
0: 기법을 고스란히 일본 오칠 엘리베이터에 사용한 거죠.
1: 그래서 그 건물에 있는 엘리베이터는 전부 그걸로 장식되어 있습니까?
0: 예, 34기 전부 오칠로 세계 최초의 엘리베이터가 대한민국의 낮은 오칠 기법으로 완성된 거죠.
1: 그리고 국내에 오신 후에 국내 엘리베이터에도 접목하신 바가 있죠?
0: 제가 어느 대학에 가서 특강을 했습니다. 근데 그게 최고위 과정 중에서 사장 한 분이 계셨는데 외국계 엘리베이터 회사의 한국 지점장이에요.
1: 예.
0: 한국 사장이었죠. 그내 강의에는 자연히 거기에 나올 수밖에 더
1: 그렇죠.
0: 있습니까?
1: 그 얘기가 나오죠.
0: 그래서 시작을 했는데 중작년까지 우리나라 전역에 한 2천 군데가 설치가 되었습니다.
1: 2천 군데.
0: 예. 스몰 뮤지엄이죠. 그다음에 부산에는 부산 트렌드마크가 됐죠. 랜드마크가 된 매우 큰 61층 쌍둥이 빌딩이 있는 그 전역은 전부 제 작품으로 25기가 다 돼요.
1: 엘리베이터가
0: 예. 그 대형 작품도 설치되어 있고요. 참
1: 예.
0: 보람됐게 생각합니다.
1: 알겠습니다. 그게 벌써 이제 88년, 91년 그
0: 네.
1: 시절입니다만은 그 작업을 성공리에 해내시니까 일본 전역에서 전역복 하면 그냥 이게 된거 아닙니까?
0: 제가 솔직히 말씀드려서 일본인들에게 민족을 넘어서 저는 상당히 고마움을 갖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과연 국보급 작업을
1: 예, 그러니까요.
0: 외국인에게 맡기는 그 용기가 하려고 한 의욕과 노력은 그들이 보았다고 손치더라도 맡겼다는 거죠.
1: 예.
0: 그 다음에 완성하고 난 뒤에 내 이름을 금으로 된 판넬 위에 다 새겨졌죠. 거기에 가면 쫙 지금도 한 5천 점이 있는데요. 거기에 제가 창작된 작품은 전부 제 이름 다
1: 아, 과거
0: 새겨놨습니다.
1: 거를 복원만 한게 아니라
0: 아니에요. 3분의 1이 복원이죠. 3분의 2는 전용복 사인이 들어가 있죠.
1: 완전히 새로운 작품을 또더 설치하신
0: 이제
1: 거예요?
0: 일하는 거 보더만 처음에는 복원하러 갔는데,
1: 재건축하면서
0: 아, 이것도 합시다. 그
1: 아,
0: 엘리베이터 같은 건 전혀
1: 그렇지.
0: 계획이 없었죠.
1: 31년에 무슨 엘리베이터가
0: 그래서
1: 그렇죠.
0: 지금 또 1일 평균 한 3천 명 이상이
1: 예.
0: 그뭐 요즘 내일 모레도 갑니다. 가는데 참 고마운 말은 선생님의 작품,
1: 예.
0: 한국인들의 노력이 없었던들 우리 여기에 이 특별한 장소는 오늘날까지 영위하지 못했습니다라고 다들 이야기하니 보람을 느끼죠.
1: 그러다가 이제 2004년에는
0: 예.
1: 세계 최대의 오칠 미술관인 이

0: 고야마 치리의 미술관 관장이 되셨어요.
1: 그의 어느 일본의 유명한 하시모토 야오지라고 하는 선생님의 엄청난 미술관이었어요.
0: 그렇죠.
1: 미술관이 2,000평이니까요.
0: 세계 최대 오칠 미술관
1: 근데
0: 아니에요?
1: 그걸 시에서 저에게 준 겁니다. 그래서 그 2,000평에 넘는 미술관을 전부 제 작품으로 메꿨습니다.
0: 아, 그래요?
1: 예, 그래서 지금도 참 좋았던 시절이라고 8년간 했으니까요. 근데
0: 네.
1: 나중에 일본에 우익들이 좀 있습니다.
0: 아,
1: 우익들 우리보다 많죠.
0: 있죠.
1: 근데 이제 약간 이제 민족의식적인 차원에서 그들이 이야기했을 때1% 미만이라 그러더라고요. 그 제57 미술관을 이렇게 색안경을 끼고 보는 사람들이 그들하고 이제 트러블이 생긴 거죠. 저는 뭐 트러블이 아니고 시하고 시에서 저한테 줬으니까 그래서 깨끗하게 이제 들은 이야기는 공직자가 와서 아마 제가 한국 사람이라고 그런 건 아니고요. 어떤 외국인이라도 그 미술관을 공립 미술관이잖아요. 그걸 외국인이 갖고 있을 수가 없대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지원을 해주고 싶으니까 선생님 어떠세요? 귀화를 하시는 게
0: 일본 사람으로 귀화해라.
1: 귀화하면 저희들이 좀 지원을 막
0: 예.
1: 왜냐하면 그게 그걸 갖고 꼬임수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니고 실질적으로 그렇잖아요. 외국인에게는 예산을 못 내주니 그래서 그냥 막다 주고 와버렸습니다. 한국에. 예, 뭐 제가 일본인이 될 수는 없죠. 예,
0: 네.
1: 그러고 한국의 후학들도 가르쳐야 되고
0: 예.
1: 마침 2011년도네요. 제가 헷갈려.
0: 2011년.
1: 2011년 대학 교수가 돼서 돌아오죠. 예,
0: 네.
1: 그래서 이화여자대학교 부산영산대학교에서 이제 10년간 석좌 교수로 오치를 가르쳤죠.

0: 2005년 예. 그 부산 에이펙 정상회담에 예예. 걸린 작품이 또 대중들에게 가장 널리 알려진 작품 아닙니까?
1: 예, 뭐 그때 부시 대통령 부인 같은 경우에는 제 작품에 붙어가지고 떨어지질 않더라고요. 예. 그 참 보람 있었던 전시회였고 그때 부산으로서는 해외의 많은 지도자들이 참가한 가장 큰 행사였죠.
0: 그렇죠.
1: 그게 부산시청 미술관을 전체 제 작품으로 했고 그들이 와서 관람하도록 했는데 참 보람 있는 전시였죠.
0: 네. 그리고 국내에서도 이제 교수로 활동하셨고 지금은 네. 미국 대학에서도 강의를 하신다고요?
1: 예, 네, 그
0: 미국 사람들도 오칠에 관심이 많아요?
1: 아, 그들은 서양 미술에 쓰이는 소재가 25년 정도 이상 못 갑니다. 크랙이 일어나고 떨어지죠. 박리현상. 그런데 오칠은 아까 만년 간다 했죠. 예, 예. 관심이 없겠습니까?
0: 예.
1: 그리고 표현 영역이 굉장히 다양해요.
0: 또 자기네들한테는 없던 거니까.
1: 없던 거니까요. 의외로 프로페셔널 작가들이 이걸 많이 배우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우리도 그분들에게 신세를 많이 진 문화를 갖고 있잖아요.
0: 아, 물론이죠.
1: 우리 좋은 점을 좀 아리키도 주고 또 가면 아마 제가 더 많이 배울걸요. 그들의 발상, 그 작품 세계. 그 주고받는 거죠, 뭐. 예, 그래서 저는 무기가 예. 우리 한국 전통 오칠이 무기입니다. 그들에게 이걸 좀 사용하는데 까다로운 절차가 있습니다. 습도를 줘야 되고 경화를 식여야 되고 오칠 색상을 변하지 않도록 하는 특수한 방법 이런 것들만 가리키면 충분하죠.
0: 나머지 활용은 자기들이
1: 아 자기들은 마음대로 해야죠. 예.
0: 또 이 옷 도고르잖아요.
1: 옷 도기란 게 있죠.
0: 그죠?
1: 보세요, 이거. 예. 옷이 묻었다면 이렇게 됩니다.
0: 아이고 이렇게. 까맣게 들 탔네요.
1: 예, 여기 탄 부분인데 이게 옷 묻은 부분을 그냥 금방 없애면 되는데 모르고 작업하다 보면
0: 놔두다 보면
1: 이래 되는데
0: 이 손톱에도 완전히 그냥
1: 이게 오늘 좀 깨끗하게 하고 싶었는데 잘 안 집니다 이거.
0: 아 그렇죠.
1: 예, 이거 한번 묻으면 이게 여기 다 자라서 없어질 때까지 없어지질 않습니다. 그래서 접착력이 강력한 거죠.
0: 아. 또 옷의 가장 특징이 아까 친환경적이다,
1: 예.
0: 오래간다,
1: 예.
0: 또 색깔을 무궁무진하게 낼 수 있다,
1: 예.
0: 또 뭐가 있습니까?
1: 인체 굉장히 유익하다는 말씀을 안 드렸죠.
0: 인체 유익해요?
1: 얘가 뭐 이럴 때면 방충, 방습, 뭐 이런 것들이 있고 또 최근에 저희가 들은 걸로는

0: 오칠로 된 것들이 전자파 흡수체입니다, 오칠.
1: 그런 것도 있어요.
0: 그럼 만약에 여기서 전자파가 발생하면 얘가 흡수하면 우리 인간에게는 조금밖에 안
1: 덜
0: 오겠죠.
1: 가겠죠.
0: 뭐 그런 논리입니다. 이걸 갖고 부산해양대학에는 약 20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협조를 했고요. 예, 이게 오칠이 전자파 흡수체다는 거죠.
1: 처음에 어떻게 옷과 만나셨어요?
0: 제가요, 좀, 뭐, 우리가 1952년생입니다, 제가. 그럼 전쟁 중에 태어났죠. 우리 때안 어려운 가정이 어디 있나요? 근데 좀 제가 별나가지고, 가난한 집에 태어났는데, 초등학교 한 5년 때부터 도마도 장사, 그 다음에 붕어빵 장사, 연탄 배달 안 해본 게 없습니다. 집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하다 보니 동네 동네마다 이게 자기 같은 걸 만드는 걸 많이 봤죠. 그래서 야, 좀 나면 잘하면 저걸 한번 해볼까 이런 걸 생각하던 차에 성장해서 마침 디자인을 전공을 하는 회사에 근무하게 됐고 그 회사에서 실장을 맡으면서
1: 뭘 만들어서 팔던 거죠?
0: 가구,
1: 가구점?
0: 예, 가구를 만드는 그 기획실로 실장으로서 오래 근무를 했죠. 그러면서 이제 완벽한 오치를 하게 된건 결국 맥으로 가주엔 일을 맡고 붙습니다.
1: 시계도 만드셨다면서?
0: 예, 이게 금태칠기라고 해서 금속이에요. 이게 금속입니다. 이 작품은 요건 나무 위에 된 거고요. 모르겠잖아요.
1: 바탕이
0: 예,
1: 금속이에요.
0: 금속 철판입니다. 시계도 금이죠. 금속이죠. 그래서 그제 작품 도쿄에 사고 있는데 찾아왔더라고요. 야, 쌤, 시계 꼭 좋은 아이디어다. 근데 한 사람만 찬성을 하고 쓸 건데요. 어느 시계 산대요. 한 사람만 찬성하고 다 반대하는 거예요. 그 한물간 오칠 갖고 뭘 하겠느냐고. 일본도 뭐 한물 같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요. 근데 이제 제가 여러 가지 테스트 피스트를 만들어 갔죠. 우선 그들이 제일 걱정하는 게 문자판에 오칠을 해가 작품을 했는데 나중에 오칠 떨어지면 어떡합니까? 그 확인하는 방법은 망치 한마를 가져갔죠. 철판 위에 나와서 한번 두들겨 봐라. 두들겨도 안 떨어지거든요. 뭐 이런 에피소드를 겪으면서 6개월에 걸쳐서 세계에서 제일 비싼 시계가 탄생됩니다.
1: 그러니까 그 시계의 이 판,
0: 문자판 하나, 그 다음에
1: 문자판,
0: 베젤이라 해서 바깥쪽, 그 다음에 요 밑에 스켈톤이라 해가지고 시계 안이 보이잖아요. 그 안에 또제 작품을 넣고. 그런데 그게
1: 진짜 미세하게 만드셔야 되겠는데?
0: 현미경 보고 작업을 했는데요. 그게 우리 그 당시 돈으로 8억
1: 시계 하나가.
0: 하나, 하나에 8억이 완성된 지 3개월 만에 팔렸죠.
1: 와.
0: 그 당시 5,250만 엥. 그때 16대 1이었거든요. 우리하고 환율. 그래서 8억. 근데 우리나라 매스메디에서 대대적으로 뉴스가 나왔습니다.
1: 아니, 그것뿐 아니라, 뭐, 전자기타, 드럼,
0: 예.
1: 또 뭐, 자동차에도 접목을 하셨다고? 어떻게 된 겁니까, 그거는?
0: 근데 저는 표방하고자 하는 것은 저는 순수 미술가로 갔으면 제일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이 소재가 너무 좋으니까 이게 순수 미술뿐만 아니라 산업 전반에 그게 한 문화가 발전하려면 장르 하나로 갈 수가 없잖아요.
1: 다 연결이
0: 여러가 연결돼야 되는데 그게
1: 콜라보레이션이 되죠.
0: 이제 자동차도 되고 자동차 안에 넣으면 엄청나게 뭐 이게 탈취 효과가 엄청납니다. 냄새를 없애버리거든요, 또. 아름답죠, 그래, 완성이.
1: 인테리어로서 끝내주고.
0: 예. 거기에다가 또 아까 이야기했던 요즘처럼 전자판이라든지 기기판이 얼마나 많고
1: 많죠.
0: 전자파 발생이 얼마나 많습니까? 저, 그 다음에 전자기타는 소리가 너무 좋습니다. 그 다음에 바이올린 떼었고 피아노도 만들었잖아요. 근데 이제 바이올린 같은 건 아무것도 안 칠했을 때가 제일 아름답거든요. 근데 그거 안 칠하면 터지버리죠. 근데 오칠은 아주 얇게 해도 그 소리 터지지 않게 잡아주고 소리를 지키고 하는 작용을 하다 보니 소리가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칠의 활용론은 저는 지금부터라고 보죠.
1: 무궁무진하네요.
0: 예, 그렇습니다.
1: 어디든지 접목시킬 수 있겠는데요.
0: 예.
1: 지금도 다양한 제안이 들어오시죠?
0: 이제 많이 들어오는데요. 저도 이제 나이가 앞만 보고 살다 보니 벌써 이렇게 되어버렸네요. 근데 이제는 좀 순수 미술에 제가 그동안 하고 싶었던 작품 세계로 가고 싶은 생각이지만,
1: 이런 작품들.
0: 예.
1: 또 초대형 작품도 많이 만드셨잖아요.
0: 제가 지금 현재 요번에 그 지난 10월 달, 10일 날 개관한 제 미술관에는 작품 한 점이 18m입니다.
1: 폭이.

0: 폭이 높이가 2m 40.
1: 2m 40에
0: 세계
1: 18.
0: 최대의 작품이 이미 제작이 됐고요.
1: 예.
0: 도쿄 맥으로 가져왔는 24.6m.
1: 더 크네요.
0: 그거는 폭이 좁기 때문에 면적이 좀 작습니다. 1m 40.
1: 길게 쭉 펼쳐진.
0: 예.
1: 네. 순수 미술 쪽 작품 세계를 앞으로 더 확충하겠다.
0: 예.
1: 아까 그 10월 달에 개관하신 거기도 규모가 굉장하다면서요? 3,000평이 넘는다고.
0: 예, 굉장히 큽니다. 세계 최대의 오칠 미술관이죠.
1: 그죠? 예. 전부 선생님 작품으로 되어 있습니다.
0: 예, 제 작품으로 다 되어 있고, 심지어 그 일반적으로 쓰는 테이블까지 제 작품으로 싹 다 만들었어요.
1: 제자 양성도 많이 하고 계신데 현재 국내 오칠 전문가들 숫자는 어떻습니까?
0: 대충해서 저희들이 한 50분이 하고 있지 않나, 후배들이. 거의 후배들이죠. 또 선배님도 계십니다.
1: 예.
0: 한두 분 계시는데 한 50분 정도 되고요. 그런데 옛날에는 수천 명이었죠.
1: 그러니까요.
0: 그런데 50명이 명맥을 유지하는 것도 완전히 사라졌다가 다시 확 돌아오는 기분입니다.
1: 그런데 이게 재료 자체가 좀 비싸고 제작하고 하는데 또 시간도 좀 오래 걸리고 게다가 자개까지 접목하게 되면 더 이거 단가가 올라가고 이래서 대중적 소비가 잘 안 되니까 여기 종사하는 분들이 자꾸 줄어드는 거 아닐까요?
0: 그런데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왜냐하면 뭐 잘만 활용하면 옛날에 우리가 그 모든 게 수공으로 어렵게 하던 일들이 머신화가 많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오칠이란 워낙 귀한 소재다 보니 가격은 비싼 거지만
1: 그러니까요.
0: 잘 활용하면 우리가 충분히 대중들하고 호흡하고 서로 대중들이 선호할 수 있는 공예품이나 일반 작품을 할 수 있다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깊이를 공부만 하면 되는 거죠. 저는 지금부터의 소재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1: 네. 배우 김혜수, 배용준 씨도 우리 선생님한테
0: 배용준 씨는 한국의 아름다움을 찾아서 떠난 여행이라는 게 있죠. 그 책을 썼습니다. 그런데 전화가 와가지고 선생님 한국의 아름다움을 찾으려고 하니 오치를 배우고 싶습니다. 해서 입문을 했죠. 잘했습니다. 그다음에 김혜수 씨는 유네스코에 관계된 명예대사를 맡아가지고 제 작품이 유네스코에 지금 걸려 있거든요.
1: 네.
0: 그래서 이제 체험을 겸한 걸 했고, 최근에는 요즘 국민 소통 강사로 열심히 봉사하고 있는 김창옥.
1: 저희 프로에도 나왔었죠.
0: 김창옥이 지금 입문해가지고.
1: 배우고 있어요?
0: 엄청나게 열심히. 꼼꼼한 성격이잖아요. 가끔 제 연구소에서 와서 배우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1: 게다가 이제 미국에까지 전 세계에 이제 후학들이 지금 많이 자라고 있네요.
0: 그래서 어쨌든 미국만 가르치기 위해서 미국 대학에 간 게 아니고 그 미드웨스트 유니버시티가 이제 미주리주에 있습니다.
1: 네.
0: 그래서 그쪽에서 중심으로 전 세계를 온라인으로 가르치는 게 돼서 참 기쁩니다. 그래서 우리 오치를 알고 나면 어떤 민족이든지 감사하리라. 그리고 이걸 즐겨 배우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1: 온라인 강의만 하세요? 직접 미국에
0: 직접 가서 가르쳐야죠.
1: 그렇죠.
0: 가끔 가서 가르치고 왔다 갔다 하고
1: 별도
0: 있습니다.
1: 별도 워크숍 같은 걸 하시죠?
0: 예, 하고 있습니다.
1: 거기에는 어떤 분들이 주로 와요?
0: 석박사 과정도 있고요. 그다음에 학사 과정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전문적인 프로페셔널 작가들.
1: 작가들도?
0: 예, 이렇게. 그 다음에 일반인들에 대한 아카데미까지 개관을 하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 봄이면 이제 한 3개월만 기다리면 될 것 같네요.
1: 도료로서 조금 이렇게 대중적으로 그냥 튜브를 짜면 나오는 식으로 이런 제품화도 돼 있습니까?
0: 네,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단지 저는 이거 직접 제가 다 만들거든요. 그 이유는 아무래도 그 상품화에서 나오는 거하고 제가 제 작품에 적합하게 만드는 거하고는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1: 그래도 아무튼 초보자들은 일단 그런 대중적 상품이 있어야 시작할 수 있지 않습니까?
0: 있으면 시작하고 또 저한테 찾아오면 더 쉽게 할 수 있고요.
1: 알겠습니다.
0: 저는 오픈하고 있습니다.
1: 우리 선생님에게 나에게 오칠이란 한마디로 말하면?
0: 제의 전부죠.
1: 그죠?
0: 저의 전부고 이제 나이가 72살, 우리나라 73이네요. 언제까지 일할 수 있을지 몰라도 심장에 고동이 있을 때까지는 이 붓을 놓을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열심히

0: 여러분들에게 보이고 싶다.
1: 네.
0: 이게 제 꿈이죠.
1: 기대하겠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멋진 작품들 많이 많이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0: 오늘 너무 감사드리고요.
1: 네.
0: 이렇게 심도 있게 우리 문화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친환경적이고 오래가고 고묘한 빛과 색깔을 만들어내고 게다가 건강에도 좋다는데 안 사용할 이유가 없겠죠. 전 세계적으로 더 널리 O7이 전파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다음 시간 또 뵙죠. 안녕히 계십시오.

0: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
1: 산행안전사고.
0: 안녕하십니까, 재생명산업회 회장 펭수입니다. 앞으로 정산하는 모든 분들의 건강 저 펭수가 책임지겠습니다. 요령 요령 요령. 자, 그럼 산행에 앞서 정산할 때 필요한 것이 뭐가 있을까요? 예쁜 등산복? 선글라스? 아니, 복장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안전입니다. 안전. 산에서 일어나는 사고는 자칫 죽음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산에 오르기 전 날씨와 등산 코스, 산행 거리 등 등산 정보를 미리 확인하세요. 발에 맞는 등산화와 여분의 옷, 물, 간식 등 산행에 맞는 복장과 비상식량을 준비해야 생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입산 금지 기간에는 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산행 중에는 휴대전화를 보며 걷거나 위험한 곳에서 사진 찍는 행동은 하지 맙시다. 경로를 이탈하지 않고 지정된 등산로를 따라 안전하게 이동하세요. 산은 올라갈 때보다 내려올 때 부상 위험이 더 크기 때문에 자세를 낮추고 천천히 내려오세요. 조난 및 사고 시 119에 신고한 후 등산로 국가지점 번호판이나 사고지점을 사진으로 전송하여 위치를 자세히 알려주세요. 구조요원이 대비할 수 있도록 추락, 골절, 조난 등 사고 유형을 미리 알려주세요. 펭수가 알려드린 산행안전 행동요령으로 미리미리 대비하세요. 안전!

0: 중학생 때 나의 저우명은?
1: 한번 사는 인생 정말 후회 없이 살자라는.
0: 학창시절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
1: 전국 논술경시대회에 나갔던 적이 있었는데요. 금상을 받았던 기억이 나요.
0: 나는 어떤 학생이었다?
1: 호기심 많은 아이였습니다.
0: 학창시절로 다시 돌아갈 수 있다면?
1: 또 그걸 해야 된다고요? 라고 되물을 것 같아요.
0: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한마디가 있다면?
1: 지금은 미래가 보이지 않고 두렵겠지만 자기 자신을 믿고 우직하게 할 일을 하다 보면 좋은 미래가 기다릴 거야 라는 말을 꼭 해주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사회탐구 강사 이지영입니다. 여러분과 만나뵙게 돼서 매우 반갑습니다.
0: 중학생 때 했던 고민이 있나요?
1: 앞으로 내가 무엇이 되어야 할지, 그리고 과연 그걸 잘할 수 있을지, 진로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0: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나요?
1: 지금은 미래가 보이지 않고 깜깜한 터널을 지나고 있는 느낌이 들겠지만, 언젠가 정말 기적처럼 아, 나는 이런 일을 하기 위해서 태어났구나라고 생각할 만큼 멋진 자기만의 진로를 찾을 때가 올 거라는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0: 선생님이라는 진로를 선택하게 된 계기가 있나요?
1: 철학을 정말 좋아하던 학생이었는데요. 철학을 혼자 공부해서 그냥 철학자가 되는 것보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철학을 쉽게 설명해주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것이 사범대를 선택하게 되었고, 그러면서 교사라는 직업 그리고 강사라는 직업을 가지기까지 제 삶에 아주 중요한 원동력이 되었던 것 같아요. 조금 더 철학을 쉽게 만나게 해주고 싶다라는 생각이요.
0: 꿈을 이루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나요?
1: 정말 매일매일 책을 쓰고 공부하고 수업 준비를 하고, 그리고 수업을 실제로 많이 했던 것 같고요. 학생들이 무엇이 궁금한지 알아보기 위해서 학생들의 학습 질문을 1000개가 넘게 읽고 분석하고 수업 준비를 했던 그런 과정들을 거쳐왔어요.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3, 4시간 자가면서 이렇게 연구하고 노력하고 했던 것들이 지금의 제가 있게 하는 데 아주 큰 원동력이 됐던 것 같습니다.
0: 교사였을 때와 온라인 강사가 된 후에 차이점이 있다면 뭘까요?
1: 학교 교사일 때는 학교 안에 있는 학생들만을 생각하면서 직접 아이 컨택을 하고 직접 어떤 학생인지 얼굴과 목소리를 들으면서 지도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인터넷 강사가 되면 화면 속에 있는 수십만 명의 학생들을 얼굴과 이름을 모른 채 가르쳐야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저 카메라 안에 그들의 눈이 있다고 생각하고 저를 보고 있는 학생들이 실제

0: 그런 과정까지가 익숙해지는 시간이 많이 걸렸던 것 같아요.
1: 1타 강사가 되는 과정에서 가장 힘들었던 점은 뭔가요?
0: 스스로와 이렇게 싸움은 이길만 했어요. 왜냐하면 졸리면 깨려고 노력을 했고 피곤하면 앞으로 이 수업을 듣고 성적이 오를 학생들을 보면서 힘을 내려고 노력했으니까요. 그런데 이제 주로 경쟁 관계에 있는 사람들의 시기, 질투, 모함 같은 것들, 제가 하지도 않은 것들로 비난할 때 그럴 때가 제일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1: 선생님이 되고 싶은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나요?
0: 저는 가르치는 직업을 선택하고 단 한 번도 후회한 적이 없었거든요. 가르치는 것만큼 좋은 인재를 많이 길러내고 또 학생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직업은 없는 것 같아요. 따라서 교사나 강사를 꿈꾸는 사람들이 있다면 정말 좋은 선택을 했다고, 세상에서 가장 뿌듯한 직업이라고 하면서 격려해 줄 것 같아요.
1: 지금의 내가 꿈꾸는 미래의 나는 어떤 모습인가요?
0: 저는 지금은 입시를 위해서 수능 사회탐구를 가르치는 강사지만 언젠가 입시를 준비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인문학이나 철학에 대해서 아주 대중적이고 편안하고 듣기 쉬운, 그리고 접근하기 쉬운 그런 강의를 시리즈로 하는 그런 강사가 되어 있고 싶어요.
1: 향후 10년, 20년 선생님이라는 직업에 대한 전망은 어떨까요?
0: 많은 학생들이 줄어들고 수능을 응시하는 수험생들도 줄어들 거라고 얘기를 해요. 하지만 가르치는 직업이 사라지지도 않을 것 같고 가르치는 직업의 중요성이 줄어들지 않을 것 같아요. 다만 지금처럼 오지선다추 속에서 하나의 답을 천편일률적으로 가르치는 교육보다는 조금 더 창의적이고 조금 더 자기의 삶을 주체적으로 살아나갈 수 있는 인재를 기르는 방법으로 강사와 교사의 역할이 변해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1: 선생님이라는 직업을 한마디로 얘기해 주세요.
0: 학생들과 함께 공부를 향해 달려가는 러닝메이트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공부하는 기계가 아니라 사람이니까 지칠 때가 있는 것도 당연해요. 지금 힘들고 지치고 슬럼프의 터널을 지나고 있다면 자기 자신에게 얘기해 주세요. 잘하고 있다고, 여기까지 참 잘 왔다고, 조금만 더 힘내자고 자기를 위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 중학생 때 나는 어떤 학생이었다?
2: 존재감이 없었습니다. 중학교 때까지는.
1: 가장 존경했던 인물은?
2: 데이비드 커퍼필드.
1: 힘들 때 나를 위로해준 한마디는?
2: 최고가 되려면 고독을 즐겨야 한다라는 그 말을 새기고 있었습니다.
1: 학창시절로 시간을 되돌릴 수 있다면?
2: 아, 되돌리고 싶지 않습니다. 전 지금이 좋습니다.
1: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한마디가 있다면?
2: 어깨 좀 펴고 허리 좀 펴. 당당하게 좀 살아라. 네, 안녕하세요. 사람의 마음 속에 그림을 그리는 일루시니스트 이은결입니다. 반갑습니다.
1: 중학생 때 했던 고민이 있나요?
2: 제 불확실한 미래? 내가 뭔가를 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 저에 대한 확신이 아예 없었어요. 그게 제일 고민이었어요. 다들 뭔가 학원 가고 다들 뭔가 어떤 학교를 가야지 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저는 그런 생각이 1도 없었거든요. 난 아무런 재능이 없는 것 같았어요.
1: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나요?
2: 누구나 그 잠재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 잠재성을 발견하느냐 못 발견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많은 어떤 방향성이 바뀐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세상을 많이 보는 것보다도 때로는 자신을 알아가는 시간을 좀 많이 가졌으면 좋겠어요. 결국 내가 어떤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찾아가는 게 지금 가장 중요한 시기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1: 어떤 계기로 마술을 시작하게 됐나요?
2: 제가 너무 내성적이고 소심하고 그래서 성격 개조해보라고 부모님이 보내셨습니다. 저는 아무런 의지가 없었어요. 마술은 대인관계에 좋다 싶은 광고를 보시고 보내셨는데 네, 그거 맞는 것 같아요. 네. 많이 개선됐습니다. 제가 산 증인이니까요. 네, 많이 마술 배우십시오, 여러분. 네, 취미생활로 좋습니다.
1: 마술사, 그리고 일루셔니스트가 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나요?
2: 처음에는 제가 마술사가 될 때까지는 노력이라는 걸 안 했던 것 같아요. 사람들은 주위에서 노력한다고 하지만 전 미쳐 있었거든요. 네, 완전히 미쳐 있어서 그냥 오타쿠였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밤새면서 연습하는 게 저한테 즐거운 일이었어요. 육체적으로 힘들어도.

0: 근데 사람들이 되게 노력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냥 재밌었어요. 근데 이제 일루셔니스트로 뭔가 전향을 할 때는 제가 표현하고자 하는 것들, 제 안에 있는 것들,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그 마음에 있는 것들을 표현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어떤 언어를 구사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마술이라는 거를 어떻게 언어화시킬 수 있을까를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결국 어떤 언어를 자기한테 체화시키느냐, 거기까지가 가장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1: 일루셔니스트라는 직업의 장단점은?
0: 가장 큰 장점은 언어가 필요 없고요. 뭐 어떤 국경, 어떤 연령, 뭐 남녀노소 그런 경계가 좀 많이 없는 편이죠. 비언어급으로 할 수 있고요. 저희는 정년퇴임이 없습니다. 제가 무대가 어떤 무대가 되든 그 큰 무대가 아니더라도 그냥 바로 앞에 몇 명이 있어도 무대가 되니까요. 그런 점에서 굉장히 큰 장점이 있고요. 단점은 어떤 이 마술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편견이 많이 굳어있다? 네, 그런 생각이 들어서 계속 그걸 깨가는 과정을 겪고 있는 것 같아요. 네.
1: 일루셔니스트를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뭘까요?
0: 사실 눈에 보이는 것을 넘어서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막 표현하고 사람들 마음속에 그려지게 만드는 것이 일루셔니스트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일루셔니스트를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상상연출가라는 단어가 가장 어울릴 것 같습니다.
1: 현재 이은결은 어떤 미래를 꿈꾸고 있나요?
0: 계속 꿈꾸는 겁니다. 제가 20대 때 지금의 모습을 상상하지 못했고요. 30대 때 지금의 모습을 상상하지 못했어요. 지금도 제가 말도 안 되는 꿈을 꾸고 있거든요. 제일 두려운 건 제가 꿈을 안 꿀 때입니다. 네, 어떤 제가 아, 다 했다 이럴 때가 제일 무서워요. 그래서 10년 뒤, 20년 뒤에는 제가 지금 상상하지 못하는 어떤 꿈을 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렇게 계속 천천히 걸어가는 사람이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한국 최초로 세계대회에 나가서 처음으로 나간 대회에서 1등을 했거든요. 그때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게 단 하나의 생각을 바꿨기 때문에 뭔가 할 수 있다라는 생각. 나도 뭔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때부터 안 될 것 같은 걸 다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런 고민이 있다면 이 할 수 없다는 생각. 이 할 수 없다는 생각을 조금만 바꿔보세요. 그 할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살짝 바꿔보는 거예요. 그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잠재성을 의심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EBS 초대석 정관용입니다. 바야흐로 우주 시대입니다. 우리 이제 뭐 민간인들도 돈만 내면 우주 여행 할 수 있다 그러지 않습니까? 물론 거액이긴 하지만요. 그리고 지구 주위에 어마어마한 양의 인공위성이 떠다니면서 우리 생활을 아주 편안하게 해주고 있죠. 그런데 이렇게 위성들이 많아지면서 필연적으로 뒤따르는 문제가 바로 우주 쓰레기 문제입니다. 미국의 가정집 덮치기도 했고요. 우리나라에서도 우주 쓰레기 때문에 긴급 재난 문자 발송된 적이 한번 있었었죠. 자, 한국천문연구원의 우주위험연구실 최은정 실장 초대해서 이 우주 쓰레기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하겠습니다. 실장님,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세요.

0: 우주위험연구실이라고 하는 연구실이 있다는 사실조차 몰랐습니다.
1: 네.
0: 이거 뭘 연구하는 데입니까?
1: 네, 한국

0: 한국천문연구원의 우주위험감시센터 내에 있는 연구실 이름이고요. 저희는 이제 우주위험이라고 하는 위험에 대비하는 연구와 개발을 하고 있는 곳입니다.
1: 우주에서 오는 위험은 여러 가지잖아요.
0: 네, 그렇죠.
1: 뭐 태양풍도 있을 수 있고,
0: 네.
1: 또 뭐가 있죠?
0: 네, 사실 저희가 이제 연구하는 분야는 우주 물체하고 관련된 건데요. 우주 물체는 크게 자연 우주 물체랑 인공 우주 물체가 있습니다.
1: 예.
0: 자연 우주 물체는 이제 소행성과 같은
1: 소행성.
0: 자연적으로 만들어진 물체들이고요. 이 소행성이 지구로 근접을 했을 때 이제 관련된 연구들을 하는 곳이고요. 또 하나는 이제 최근에 말씀하셨던 인공 우주 물체하고 관련된 건데요.
1: 예.
0: 이제 지금 우리가 하늘을 바라보면 이렇게 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구 주위를 떠도는 이제 인공위성들이 있거든요. 그
1: 많죠.
0: 인공위성들을 관측하고 또 관측을 통해서 어떤 우주 위험들이 있는지, 지구로 떨어지는 우주 물체가 있는지, 또는 다른 우리나라 인공위성들과 부딪힐 위험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분석하고 개발하는 곳입니다.
1: 한마디로 소행성과 인공위성 두 가지로군요.
0: 네, 맞습니다.
1: 둘 중에 뭐가 더 위험합니까?
0: 소행성이 훨씬 위험합니다.
1: 소행성이.
0: 네. 그런데 이제 소행성이 지구로 충돌할 위험은 사실 굉장히 희박하죠. 네. 그래서 최근에는 인공우주 물체로 인한 위험들이 좀더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어서 거기에 대한 대응이 훨씬 더 자주 일어납니다.
1: 하긴 소행성은 워낙 크니까
0: 네.
1: 한번 부딪히면 공룡이 멸종하듯이.
0: 그렇죠.
1: 그런데 워낙 크지만 개수는 얼마 안 되는 거죠.
0: 네, 맞습니다.
1: 그러나 인공위성은 점점 많아지고 있으니까 지금 지구 주위 떠돌고 다니는 인공위성이 총몇 개나 있다고 봐야 됩니까?
0: 네, 사실 이제 저희가 우주시대라고 얘기를 하는 게 이제 1957년부터 이제 이기 스푸트니크 1호가 올라간 다음부터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1: 예.
0: 이 스푸트니크 1호가 올라간 이후로 이제 지구 궤도에 올라간 우주 물체들을 하나하나 카운트를 했습니다. 그래서 총한 6만여 개가 지금 카운트가 됐고요.
1: 6만 개.
0: 네네. 그중에서 현재 지구 궤도상에 있는 것이 한 2만 8천여 개, 이제 곧 3만여 개 정도 돼가는데, 이제 그중에서 인공위성이 차지하고 있는 비율이 한30% 정도 됩니다.
1: 그럼 나머지 70%는 뭐예요?
0: 지금 다 우주 쓰레기라고 얘기하는 우주 잔해물들이 있습니다.
1: 어떤 잔해들이죠?
0: 네, 사실 아마 1957년부터 벌써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인공위성들이 지구 궤도로 올라갔기 때문에 사실 인공위성은 임무 수명이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 쓰고 나면 처리가 돼야 되는데 사실 우주 우리가 인공위성을 발사한 이후로는 그대로 우주 공간에 그대로 남겨져 있습니다. 그런 남겨진 잔해물들, 결국엔 임무를 종료하고 이제 쓸모없어진 인공위성들. 네, 그런 인공위성들을 우선 우주 쓰레기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요. 또 하나는 이제 남겨졌는데 남겨진 상태에서 자체적으로 폭발하거나 아니면은 다른 우주 물체랑 충돌해서 생기는 파편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파편들까지 모두 우주 쓰레기라고 하고요. 또 최근에는 이제 국제 우주정거장에서 이제 우주인들이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1: 맞아요.
0: 생활 쓰레기가 발생합니다. 네, 그런 생활 쓰레기 또는 이제 우주 유영을 하다가 떨어뜨리는 뭐 장갑이라든지 공구라든지 모두 다 지구 궤도를 돌고 있기 때문에 모두 포함해서 우리는 이제 우주 쓰레기라고 총칭을 합니다.
1: 근데 조금 아까 그 1957년 이후에 쏘아 올려진 게 6만 개라고 하셨는데,
0: 네.
1: 그중에 지금 2만 8천 개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럼 나머지 3만 2천 개는 어디 갔어요?
0: 지금 다 3만 2천 개는 이제 지구 대기권으로 떨어져서 네, 사라진 것들을 이제 제외하고 지구 궤도상에 남아있는 것들이 그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쏘아 올려진 것들은 한만 2천여 개 정도 되고요. 사실 나머지가 다 잔해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1: 근데 그 아까 이렇게 자체적으로 폭발하거나 부딪혀서 산산조각난 이렇게까지 말하면 아주 미세한 것들도 많을 거 아니에요.
0: 네, 맞습니다.
1: 그럼 총 개수는 모르겠네요.
0: 그렇죠. 지금 저희가 이제 6만여 개 정도가 이제 발견이 됐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거는 지상에서 망원경이나 레이더 장비를 통해서 관측이 된 것들을 센 거고요. 그 관측된 것 외의 것들도 굉장히 많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통상적으로는 지구랑 가까운 저궤도에서 발견되는 물체의 크기를 보통 한 10cm급 이상으로 얘기하거든요.
1: 예.
0: 이 10cm급 이상에 되는 물체들은 대부분 이제 발견이 되는데, 사실 그것보다 작은 우주 물체들은 사실 카운트하기가
1: 안
0: 어렵죠.
1: 되죠.
0: 네네. 그렇기 때문에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보통 한 1에서 10cm 정도는 한 1억 3천여 개 정도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1: 1억, 네, 네. 1억 3천만 개?
0: 1억 3천만 개 정도가 추정이 되는 거죠. 네. 정확한 숫자를 알기는 어렵고 지금은 이제 관측을 통해서 우주물체들을 예. 하나하나 찾아내고 있는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1: 아무튼 뭐 1cm, 2cm 이런 것들도 우주 공간에 가만히 떠 있는 게 아니죠.
0: 그렇죠.
1: 계속 돌죠.
0: 네, 인공위성처럼 돕니다. 사실 그 궤적에 남아 있는 이제 우주 물체들이 지금 이제 이슈가 되고 있는 것들이 그렇게 작은 우주 물체라도 우리나라 인공위성이라든지 또는 이제 운영하고 있는 인공위성에 부딪히게 된다면 그렇죠. 굉장히 이제 큰 위험을 주고 그 운영하는 인공위성의 임무를 수행하지 못하게 되니까요.
1: 네, 네.
0: 이제 우리가 어렵게 쏘아올린 인공위성들을 못 쓰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도 위험이라고 우리가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1: 그 작은 조각도 어느 정도 속도로 돌고 있습니까?
0: 아, 네. 우선은 인공위성이라고 하면은 결국에 지구 궤도를 도는 예. 걸 인공위성이라고 하는데요. 기본적으로 인공위성이 되려고 하면 초속 7.8km는 넘어야 인공위성 이 됩니다.
1: 잠깐만. 초속이요?
0: 네, 초속 7.8km 정도 되고요.
1: 1초에
0: 7.8km를 움직이는
1: 거죠.
0: 네, 네. 그래서 굉장히 이제 큰 속도로 움직이고 빠른 속도로 움직이고 있는 거고 저희가 보통 총알 속도에 비교를 하거든요.
1: 네, 네.
0: 정말 그 제일 빠른 총알 속도가 초당 1km 정도 된다라고 합니다.
1: 그거의 7, 8배.
0: 네, 7, 8배. 보통 한 10배 정도 이제 얘기를 하는데요. 이제 그런 속도로 돌고 있는 우주 물체들이기 때문에 아무리 작은 물체라도 위험이 될 수 있는 거죠.
1: 그런데 그 우주 공간에는 공기가 없기 때문에 타 없어지거나 그러지도 않는
0: 네,
1: 거죠.
0: 네, 그렇죠. 자연적으로 지구 궤도에서 고도가 점점 낮아지면서 지구 대기권으로 떨어지는 경우는 있지만 대부분 그때까지는 남아 있는 셈이니까
1: 그렇죠.
0: 이제 운영한 인공위성에는 굉장히 위협적인 위험하죠. 물체가 될 수 있습니다.
1: 근데 그렇다고 그래서 우리가 인공위성 뭐 지금 여기도 이게 아리랑 2호 모형이죠.
0: 네.
1: 우리가 이제 쏘아올린 인공위성 아닙니까?
0: 맞습니다.
1: 이게 지금 열심히 돌면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0: 아, 네.
1: 이 주변에 뭐 5cm, 10cm 되는 게 부딪히기만 해도 이게 문제가 되잖아요.
0: 그렇죠. 주요 부품에 만약에 부딪히게 된다고 하면 이제 인공위성이 결국에 동작을 못하게 되니까 그러면 임무를 이제 거기서 네, 끝나게 되는 거죠.
1: 그런데 예를 들어서 뭐 10cm짜리가 가까이 간다. 이거 피할 방법도 없잖아요.
0: 네, 사실 이제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이제 앞으로 강구를 해야 되는데요. 우선은 이제 우주 물체들이 어떤 우주 쓰레기가 다가온다고 할 때 아리랑 위성 같은 이제 상용 위성들은 그래도 추진 기관들이 있어서
1: 움직일 수
0: 궤도를
1: 있으니까.
0: 좀 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많은 인공위성들은 궤도 조정을 하지 않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요. 그냥 부딪힐 수밖에 없고 현재는 그냥 사고 형태가 되는 거죠. 네. 피하는 방법이 굉장히 다양하지 않고 또 중요한 거는 그 물체가 언제 어느 시점까지 근접하느냐를 알기가
1: 어렵죠.
0: 굉장히 어렵습니다.
1: 그렇죠.
0: 네. 그러니까 현재는 그 불확실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사실 아직은 이제 뭐 한 뭐 100m 또는 1km 정도 근접한다고 하면 사실 미리 회피 기동을 하는 셈이거든요.
1: 예, 네. 예. 근데 그렇게 회피 기동을 할 수 있는 위성도
0: 제한되어 있는 상황인 거죠.
1: 궁극적으로는 위성이 수명을 다하고 계속 지구 주위를 돌다가 계속 점점점 고도가 낮아집니까?
0: 네, 우선은 자연적으로는 만약에 궤도 조정을 하지 않는다면 점점 낮아지게 되어 있고요.
1: 그걸 끌려오는 거죠.
0: 그렇죠.
1: 결국.
0: 중력권으로 끌려 내려오는 거고 고도가 점점 낮아지면서 결국엔 대기권에서 타게 됩니다.
1: 그렇죠.
0: 네.
1: 어쨌든 현재 우주 공간을 돌고 있는 건 결국은 지구로 온다는 얘기 아닙니까?
0: 네, 그렇죠.
1: 근데 지금 저희가 뭐 작은 조각 얘기했습니다만 작은 조각은 지구로 올 때는 걱정이 없겠죠? 다 타버리죠?
0: 네, 우선은 이제 지구 대기권으로 근접할 때 보통 이제 우리가 인공위성은 임무 수명과 그리고 궤도 잔존 수명이 있는데요.
1: 예.
0: 임무 수명은 이제 우리가 전자제품 사용하면 뭐 7년을 쓴다든지 5년을 쓴다든지 이후에 이제 동작을 뭐 그 부품이 나간다든지 하면 못 쓰게 되잖아요.
1: 예, 예.
0: 그러니까 그런 경우를 이제 임무 수명이 다 했다고 하고요. 그 임무 수명을 다 하고 나서도 지구 궤도에서 사실은 아무 조치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1: 조치를 못하니까.
0: 네, 못하니까요. 그래서 남아있는 걸 이제 궤도 잔존수명이라고 하는데요.
1: 예.
0: 이제 아리랑 위성 같은 경우에는 보통 고도가 500에서 한 700km 정도 저궤도에 있는데 여기에서는 한 수십 년이 걸립니다. 떨어질 때까지.
1: 오.
0: 그러니까 임무수명은 한 5년에서 10년 있는데요.
1: 아하.
0: 그 이후에 한 수십 년을 지구 궤도에 그대로 남아있게 돌다가, 되는 거죠.
1: 그러다가 천천히 떨어진다.
0: 천천히 떨어지는 거죠. 네.
1: 그런데 그렇게 결과적으로 지구를 향해 오지만 작은 조각은 대기권에서 다 타버리니까
0: 그렇죠.
1: 괜찮은 거죠.
0: 네. 이제 보통 이제 우리가 인공위성의 이제 충돌과 관련된 것들을 충돌 위험이라고 하고 대기권에 이제 타거나 해서 다행히 이제 사라지면 아까 그 3만여 개 정도 되는 것들은 이제 지구 대기권에서 대부분 탄 거기 때문에
1: 그렇죠.
0: 사라진 건데요. 이제 그러지 않고 대기권을 뚫고 지상까지 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1: 그거는 굉장히 큰 덩어리일 경우.
0: 네, 이제 우선 무게가 우선 좀 중요하고 질량이나 이런 것들이 중요하고요. 이제 무게가 굉장히 큰 경우 저희가 통상적으로는 보통 한 1톤급 이상.
1: 1톤?
0: 네, 1톤급 이상 인공위성들은 대부분 남는다고 보고 있고요. 또 작은 인공위성이라고 하더라도 이제 재질 자체가 불에 이제 강하게, 열에 강하게 제작이 된 인공위성이라든지
1: 예, 예.
0: 또는 추진체가 이제 굉장히 위험한 물질들을 뭐 하이드라진이라든지 과거에는 핵연료도 탑재를 했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이제 지상으로 떨어졌을 때 남게 되고요. 이제 그 남은 잔해들 때문에 이제 지상에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들이
1: 그렇죠.
0: 발생하고 있는 거죠.
1: 작년 초인가 우리 국민들한테 전 국민 재난 문자 발송된 적이 있어요.
0: 네네.
1: 그때 뭐였습니까? 뭐가 이렇게 위험했었습니까?
0: 아, 네. 이제 작년 1월 9일에 이제 우리나라를 지나서 이제 근처에 떨어졌던 미국의 나사에서 이제 발사했던 인공위성인데요. 저희가 ERBS라고 해서 지구 복사를 측정했던 관측위성이었고요.
1: 예.
0: 그 인공위성이 이제 임무 수명을 다 하고 한 20년간 지구 궤도에 남아있다가 떨어지게 된 거죠. 대기권으로 이제 근접을 하게 됐는데.
1: 근데 다 안 타버리고 남았군요.
0: 네, 그 인공위성의 무게가 2.5톤 정도 됐습니다.
1: 2.5톤짜리.
0: 네. 그리고 이제 그 당시에 사실 2.5톤이 돼도 이제 관심을 갖느냐 안 갖느냐가 또 굉장히 중요한데 모르고 떨어지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1: 예, 예.
0: 네, 그런데 이 나사에서는 이 ERBS가 이제 곧 떨어질 걸로 예측을 했고 그리고 애초에 이제 지구 대기권으로 빨리 떨어뜨리기 위한 또 조정을 그 전에 했었습니다.
1: 오.
0: 네, 그래서 떨어뜨리는데 실질적으로는 통제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떨어지는 경우라 사실 이제 나사에서도 예의주시하고 있었던 경우였죠.
1: 네.
0: 그런데 2.5톤 정도 되고 당시에 이제 한 1월 7일 정도, 8일 정도에 이제 바로 떨어지기 하루 전에 나사에서 발표를 할 때 이 인공위성이 떨어져서 지상에 피해를 입힐 확률이 9,600분의 1이라고 발표를 합니다.
1: 다 타버릴 가능성이 훨씬 높긴 하다.
0: 타버릴 가능성이 있지만 이제 남은 잔해가 지상으로 떨어져서 피해를 입힐 확률을
1: 9,600분의 1.
0: 9,600분의 1이라고 한 건데요. 9,600분의 1이라는 숫자가 어떻게 보면
1: 별거
0: 굉장히
1: 아니죠.
0: 별거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1: 그러나...
0: 실질적으로 추락 위험에서는 저는 이제 굉장히 높게 봤습니다.
1: 네, 네.
0: 그래서 저희가 당시에 이제 그 발표된 내용을 보고 아 이거는 위험할 수 있겠다라고 판단을 했고 그 물체가 떨어질 시각과 이제 지점을 예측을 했는데 정말 공교롭게도 우리나라가 너무 확률적으로 높은 지역에 포함이 되어 있어서요.
1: 예, 예.
0: 그걸 이제 알게 되는 순간 바로 비상 소집이 됐습니다.
1: 네, 그래서 그 조심하십시오 재난 문자를 보낸 거 아니에요?
0: 네, 사실 이제 그 전날부터
1: 어떻게 조심해요?
0: 그렇죠. 사실 그 전날 이제 그 사실을 알게 되고 이제 저는 그 우주 물체가 추락했을 때 추락 위험의 이제 시각이라든지 지점을 저희가 예측하는 일을 하고 있는데
1: 예,
0: 분석하는
1: 예.
0: 일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분석을 했을 때 우리나라가 최종 추락 예측 지점에 이제 포함이 된다라는 사실을 알고 이제 긴급 대응이 시작이 됐고요. 이제 그러면 천문연구원에서는 우주 물체 추락 비상 상황실이 열립니다.
1: 예,
0: 네.
1: 예.
0: 그리고 관련 정부 부처하고 협의를 해서 이제 재난 대응처럼 하게 되는데 당시에 이제 그 떨어질 위험들을 이제 하루 다음 날 이제 떨어질 것으로 예측을 하고 계속 저희가 분석을 했는데 사실 한 12시간 전까지도 우리나라가 가장 유력한 추락 예측 지점에 포함되어 있어서요. 예, 예. 이제 당일 월요일 날 아침에 이제 그 문자를 발송할 것을 결정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우주 물체에 대한 위험에 대해서는 대응

0: 매뉴얼을 갖고
1: 아니,
0: 있는데요.
1: 만들어 놨어야죠.
0: 네. 특히 우리나라가 포함이 되어 있거나 또는 우리나라 인공위성이 충돌 위험에 있을 때 관련한 이제 대응들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제 우주 물체가 떨어진다는 거는 굉장히 불확실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떨어질 때 만약에 대기권에서 지나서 항공기들이 날아다니, 비행기들이
1: 그렇죠.
0: 날아다니는 지역에서 비행기랑 충돌 위험이 있다든지
1: 예.
0: 또는 물체의 재질을 사실 저희가 전부 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지상에 떨어져서 아무도 모르는 상태에서 떨어진 물체를 누가 사람들이 만지거나 했을 때 위험할 수 있기
1: 있죠.
0: 때문에 미리 알려주는 역할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당일에는 이제 굉장히 그 확률적으로 높았기 때문에 우선은 알리는 게, 네, 투명하게 알리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해서 이제 전 국민에게 안전 문자를 보내게 됐습니다.
1: 그렇게 하고 비행기 운항도 일시 중단되지
0: 네,
1: 않았나요?
0: 맞습니다.
1: 그죠?
0: 그래서 당일 이제 저희가 범위가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1시간에서, 그러니까 30분에서 전체적으로 한 1시간 정도가 추락 예측 시간에 포함이 되어 있었는데 그 시간 동안에는 이제 항공기 운항을 좀 지연을 시켰고요. 그다음에
1: 예.
0: 선박 운항이 좀 지연이 됐습니다.
1: 선박도,
0: 네, 그리고 군에서는 이제 우주 물체 추락에 대한 대비를 하고 있는데 사실 저희 모니터링이지 따로 뭔가 할수 있는 상황은
1: 그
0: 아니에요.
1: 제가 조금 아까 그뭐 대비하시고 조심하십시오.
0: 네.
1: 우리가 어떻게 조심해야 돼요?
0: 그렇죠. 저희가 이제 보통은 추락 물체에 대해서는 우선은 떨어지는 물체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걸 우선 인식을 하고 가능하면 안전한 위치로 대피를 하는 건데요.
1: 건물 안에 들어가
0: 건물
1: 있는.
0: 안에 있는 게 조금 더 안전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물론 직접 맞을 확률이 높진 않습니다. 네.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지만, 하늘에서 뭔가 지나가는 것들이 있다든지,
1: 예.
0: 또는 물체가 떨어지는 걸 본다는 거는 굉장히 사회적 혼란을 일으킬 수
1: 그럼요,
0: 있거든요. 그래서
1: 그럼요.
0: 그런 혼란을 막고자 미리 정보를 제공하는 개념으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1: 우리나라의 그 우주 쓰레기 낙하물질 위험 때문에 재난 그 문자가 간건딱한 번이죠, 지금까지.
0: 네,
1: 그때 한
0: 당시에
1: 번이죠?
0: 그때가 최초였고요. 이제 그렇게 보내기까지 그 전에도 이제 그런 대비책은 있었는데 사실 이번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는 너무 직접적인 영향이
1: 예.
0: 있었고
1: 근데
0: 실제로
1: 다행히 우리 벗어났죠? 우리 지역은.
0: 네, 사실 우리나라에서 관측이 됐습니다. 지나가는 게 관측이 돼서요. 다행히 동해안 지나서 떨어졌을 걸로 추정이 되는데 떨어지는 그 상황을 저희가 관측할 수 있는 장비가 없어가지고
1: 그때 그랬어요?
0: 네, 그래서 지나가는 장면을 저희가 관측을 했고
1: 어디 떨어졌는지 아직도 모르는군요.
0: 그렇죠. 저희가 추정만 하고 있는데 지금
1: 알겠습니다.
0: 동해안 정도 떨어졌을 걸로 이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1: 금년 4월 달에는 미국 플로리다주의 어떤 가정집에
0: 그렇죠.
1: 지붕을 뚫고 떨어졌잖아요.
0: 네.
1: 그건 뭐였었습니까?
0: 아, 그것도 굉장히 좀 재밌는 스토리인데요. 이제 국제우주정거장에서는 지금 이미 우주인들이 생활을 하고 있고, 그리고 또 국제우주정거장을 운행하기 위해서는 많은 부품들이
1: 있죠.
0: 필요합니다.
1: 예.
0: 네, 거기에 이제 그 외부에서 이제 운영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배터리들이 있는데요. 그런 배터리들이 다 쓰고 나면 사실 처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배터리들을 모아놓은 거 배터리 팩이라고 하는데,
1: 예.
0: 처분하는 방법은 지구로 떨어뜨리는 것밖에 없습니다. 네.
1: 아.
0: 그래서 이제 우주정거장 내에서는 이제 그 무게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떨어뜨릴 결정을 하고요. 그리고 배터리 팩을 떨어뜨렸죠. 2021년에.
1: 예.
0: 그런데 이제 그 떨어뜨린다고 해서 바로 대기권으로 떨어지는 건 아니고요.
1: 2021년에 떨어뜨렸는데 3년 걸렸네요.
0: 네, 맞습니다. 그때 떨어뜨리는 결정을 하고 이제 우주 정거장에 부딪히면 안 되니까 그것보다 고도를 낮춰서 떨어뜨립니다. 그런데 바로 뭐 수직으로 낙하하는 것이 아니라 지구 궤도를
1: 돌면서.
0: 인공위성처럼 돌다가 이제 중력권에 이끌려서 점점 고도가 낮아지고
1: 예.
0: 대기권으로 떨어지는데요. 그 떨어지는 일이 발생을 한 거죠.
1: 근데 그때 떨어뜨릴 결정을 할 때는 이게 다 타버릴 거라고 믿어야 떨어뜨리는 거 아니에요?
0: 네, 그렇죠. 대부분 탈 거라고 생각을 하고
1: 예.
0: 또 가능하면 이제 우리가 지구가 거의 한 70%는 바다니까
1: 맞아요.
0: 바다에 떨어질 거라고 예측을 하고 이제 결정을 내리고 했는데 이제 그걸 지켜보는 그 궤적 안에 사실 플로리다가 굉장히 작은 영역이에요. 그래서 그 영역을 지나갈 거라고 미리 예측은 했는데 정말 자네가 그렇게 가정집에 떨어질 거라고는
1: 몰랐죠.
0: 많은 분들이 모르셨죠. 네. 그래서 발견이 된 이후에 이게 도대체 어디에서 정말 하늘에서 갑자기 날벼락에 떨어진 거니까 그 부품들의 재질을 이제 분석을 의뢰를 해서 보니까 아 그게 배터리 팩의 일부라고 하는 것이 발견이 된 것입니다.
1: 그때 그래서 그 최종적으로 떨어진 게 뭐 무게가 얼마나 나가는 거였답니까?
0: 네, 대략 한 발표되기로는 한 700g 정도 되는 물체라고 하고요.
1: 700g은 네. 소고기 한 근이 넘는 건데 대단한 거네요.
0: 네, 근데 굉장히 무거운 재질로 되어 있기 때문에 위험했었던 거죠. 사실 2층 집이었다고 하는데요. 그 2층 집을 뚫고 지하까지 네, 떨어졌는데 그게 CCTV에 고스란히 담겼더라고요. 다행히 사람은 다치지 않았다고는 하는데요.
1: 얼마나 빠른 속도로 떨어지면 2층 지붕 뚫고 1층과 2층 사이에 이 또 그 천정 뭐 바닥을 뚫고 또 뚫고 지하까지.
0: 그렇죠. 네.
1: 이야.
0: 그러니까
1: 그 사람 맞으면 즉사하겠는데.
0: 굉장히 위험하죠. 네. 그리고 또 집에 있었어도 이런 경우에는 사실 굉장히 놀라는 일이잖아요. 충격이 크기 때문에. 그런데 이 보통 우주 물체가 아까 초속 한 7에서 8km 정도로 돌고 있다고 했는데요. 대기권을 통과하면 속도가 좀 낮아지긴 합니다. 하지만 이제 대기권에서 지상으로 떨어질 때까지도 초속 한 1에서 4km는 유지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1: 총알의 몇 배 속도는 네, 유지한다.
0: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 당시에 바로 발견하기도 어렵고 피하는 방법도 사실은 마땅치 않은 거죠.
1: 지금까지 그런 우주 낙하물로 인해 인명 피해가 발생한 사례도 있습니까?
0: 현재까지 인명 피해로 보고된 사례는 없는데요.
1: 다행이네요.
0: 사람이 직접 맞은 사례는 있습니다.
1: 맞았어요?
0: 네.
1: 근데 인명 피해가 없었어요?
0: 다행히 굉장히 이제 작은 조각에 맞아서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이게 어떤 물체인지 모르는데 하늘에서 갑자기 뭔가 알루미늄 캔처럼 구겨진 것들이 발견이 되고 실제로 이제 맞으신 분도 계십니다. 산책하다가
1: 총알 몇 배 속도인데도 안 다쳤어요?
0: 네, 그래도 이게 굉장히 작아지는 파편들 중에 일부는 이제 흩날리면서 떨어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어떻게 떨어질지를 예측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1: 참. 네. 맞은 적까지도 있다.
0: 네.
1: 다행히 인명 피해는 아직 없지만 예를 들어서 비행기나 뭐 선박이나 차량의 충돌한 이런 경우는요?
0: 차량에 이제 뭐 물체가 떨어져서 이제 재산 피해가 발생한 경우는 사실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1: 이거 지금 어디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겠는 거군요.
0: 이제 최근에 그렇게 이제 떨어지는 우주 물체들에 대한 사례들이 사실 과거에도 없진 않았는데요. 최근에 저희가 조금 더 많은 사례가 수집이 되는 거는 이제 우리가 이제 뭐 핸드폰이라든지 또는 CCTV라든지 많은 이제 기록 장치들이 있기 때문에 사례들이 많이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위험성도 알고 있고요.
1: 알겠습니다. 네.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쥐도 새도 없이 떨어진 것도 수없이 많을 거예요.
0: 네, 맞습니다.
1: 그렇겠죠.
0: 지금도 하루에 몇 개씩 떨어지고
1: 그렇죠?
0: 있습니다. 네.
1: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그냥 산에, 들에, 바다에 떨어지는 것들 수없이 있는 거죠.
0: 네, 네.

0: 위성들의 충돌로 인한 최악의 시나리오로 캐슬러 증후군이라는 게 있다고 제가 읽었는데 네. 이건 뭡니까?
1: 아, 사실 이제 과거에 우리가 스푸트니크 1호가 올라가면서부터 인공위성들이 점점 발사 횟수가 늘어나고 또 인공위성이 올라가서 또 그대로 남는다는 것도 이미 인류는 다 알고 있었습니다.
0: 알고 있죠. 이게 네. 다 결국 쓰레기가 된다는 거 알고 네. 있죠.
1: 그리고 또 사실 우주 공간에서는 인공위성뿐만 아니라 아까 이랬던 유성체 같은 것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사실 인공위성은 유성체하고도 부딪힐 확률도 그렇죠. 있는 거죠. 어떤 물체랑 부딪혔을 때 인공위성은 사실 폭발을 하거나 파편화돼서 부서지게 되는데요. 그 잔해들이 계속 남아있게 되면 결국엔 또 그 잔해들로 인해서 다음 인공위성
0: 또
1: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그런 위험성이 이제 제기가 됐는데
0: 예.
1: 이제 나사의 연구원이셨던 도널드 캐슬러 박사님이 1978년에 이제 그런 위험성에 대해서 발표를 하셨고 이제 그 내용을 이제 저희가 캐슬러 증후군, 캐슬러 신드롬이라고 부릅니다.
0: 네.
1: 근데 당시에는 캐슬러 신드롬이 실제로 발생할 거라고 예측한 분이 많지 않았었죠.
0: 그러니까 간단히 말해서 캐슬러 신드롬은 위성 잔해가 많아질수록 점점 더 위험은 증폭된다.
1: 더 증폭된다. 이거죠? 네, 맞습니다. 왜냐하면 연쇄적으로
0: 그러니까.
1: 사고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런 위험성이 있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사실 거기에 주목하시는 분들이 많지는 않았었죠. 그런데 이제 저희가 2007년에 중국이 자국의 이제 위성을 고의적으로, 의도적으로 파괴하는 실험을 하면서 파편이 굉장히 많이 발생을 했어요.
0: 그때는 왜 의도적으로 파괴를 했어요?
1: 이제 이게 위성 요격 무기 실험인데요.
0: 하하.
1: 네, 미사일로 위성을 요격하는 실험들을 사실 이제 우주 강대국들은 이미 여러 차례들 했었고요.
0: 예.
1: 근데 문제는 실험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실험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파편들이 다른 인공위성에 이제 영향을 미치는
0: 하죠.
1: 거죠. 네. 그래서 당시에 이제 아리랑 위성 2호도 있었고, 우리나라가 이제 아리랑 위성 1호나 2호들을 운영을 하면서 그 파편이 된 것들 때문에 위험에 처할 수 있다라는 것들이
0: 그렇죠.
1: 이제 생각이 됐고, 그래서 이제 캐슬러 신드롬이라는 이 내용이 실질적으로 일어나는 상황이 됐고요. 더 중요한 사건은 실제로 2009년에 이리디움이라고 하는 미국 상용 통신위성하고 그리고 러시아의 다슨 인공위성, 이제 다 써서 버려졌던 코스모스 2251이라고 하는 이제 인공위성하고요. 실제로 두 위성이 부딪혔어요.
0: 충돌했어요?
1: 네.
0: 그러니까 산산조각이 났겠네요.
1: 산산조각이 난 거죠. 실제로 이 두 위성이 충돌할 사실 확률이 그렇게 높지는 않았었어요. 당시에 분석하는 기술로는. 그런데 실제로 일어났고 파편들이 관측이 되면서 아, 이 파편들로 인해서 또 우리의 위성이 또 위험해지죠. 결국에 이런 현상이 바로 이 캐슬러 신드롬이 현실화됐다.
0: 이미 현실이 되고 있네요.
1: 네, 이미 현실화되고 있다.
0: 점점 위험해지고 있네요.
1: 네, 네. 그래서 그런 우주 쓰레기, 우주 파편들에 대한 위험, 그런 위험들에 대해서 이제 경각심을 갖게 되는 사건이었습니다.
0: 근데 특히 저궤도에 지금 다 밀집해 있잖아요.
1: 네.
0: 지금 그 상업 위성들도 쏘는 게 전부 저궤도로 쏘잖아요.
1: 많은 위성들이 저궤도를 이용합니다.
0: 거기 아무래도 싸니까 거기까지 쏘는 게 그렇지 않겠어요?
1: 그렇죠. 그리고 우선 지구랑 가깝다는 게 가장 큰 이점이죠.
0: 기능하기도 쉽고.
1: 네, 관측을 할 때.
0: 그런데 그 다시 말하면 제일 위험한 데다 계속 쏘고 있는 거 아니에요?
1: 그런 셈이기도 합니다. 사실 위험을 감수하고 그 충돌 위험에 대한 것들을 이제 감안하고 올라가야 되는 그런 궤적이 된 상황이죠.
0: 네.
1: 인류는 우리가 뭐 도로를 이용하는 것도 같은 맥락인데요. 사실 뭐 가장 효율적으로 갈 수 있는 도로들은 차들이 점점 더 많아지잖아요.
0: 맞아요, 맞아요.
1: 네. 그런, 그런 거와 같은 맥락에서 우주에서도 이 고도가 보통 한 500에서 1000km대를 보통 저궤도 영역에서도 가장 밀집도가 높은 지역이라고 하는데요.
0: 네.
1: 거기에 지금 많은 통신위성, 관측위성, 과학위성들이 몰리고 있습니다.
0: 이게 궁극적으로는 지구를 향해 오기 때문에 이제 뭐 직접적인 피해까지도 우려가 되는 건데 이걸 혹시 더 그냥 멀리 날려보낼 수는 없어요?
1: 네. 그런 이제 여러 가지 방안들을 이제 고민을 하는데요. 보통은 이제 저궤도는 지구랑 가깝기 때문에 처리하는 방법으로는 이제 지구 대기권으로 떨어뜨리는 방법을 쓰는 거고 만약에 고도가 1000km 정도 이상 올라가면 사실 대기권으로 가져오는 것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도가 36,000km가 되는 정지궤도 영역은 지구 궤도로 가져오는 거는 거의 불가능한 영역이라고 보고요. 보통 그 영역에서는 지구 밖으로, 그러니까 그 궤도 밖으로 위성을 보내는 그런 궤도 조정을 하게 되는데요. 이게 이제 일상화되어 있습니다. 정지궤도는 특히 적도 지역에 그 지역은 굉장히 특수한 영역이라서 거기에다 만약에 인공위성을 갖다 놓으면 그 인공위성하고 지구 자전 속도가 같이 돕니다.
0: 똑같이.
1: 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그 위성을 볼 수가 있어요.
0: 그렇죠.
1: 그 위성도 우리 한 지역을 계속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특수한 영역인데 그 영역에 많은 인공위성들이 올라가고 있고요.
0: 네. 그런 거는 지구로 떨어질 위험은 없는 거네요.
1: 그거는 떨어뜨리는 것조차 어렵습니다. 어렵죠. 네, 그래서 대신에 거기도 특수한 영역이기 때문에 다 쓰고 그대로 남겨지면 그 영역을 못 쓰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정지궤도 위성들은 애초에 다 쓰고 나면 고도를 한 100에서 200km 높여가지고
0: 더
1: 버리도록.
0: 네. 더 위로 날려버린다.
1: 네, 위로 날려버리는 그런 폐기 기동을 수행을 합니다.
0: 네.
1: 그래서 자리를 비켜주고 다음 인공위성이 이제 올라올 수 있도록요.
0: 네. 몇 년 전 영화 승리호라고 있었잖아요. 네. 그 우주 쓰레기 잡으러 다니는 그 우주선.
1: 네.
0: 이거 가능한 얘기예요?
1: 아, 지금 가능한 현실이 되고 있고요. 많은 이제 우주 선진국에서 위성의 임무 중에 하나로 이 우주 물체들을 처리하는 청소 위성을 개발하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청소 위성이라고 해서 뭐 다 쓴 것들을 알아서 이렇게 잘 수집해 주는 건 아니고요. 현재는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우주 쓰레기 중에 그것도 허가된 위성들을 골라야 되겠죠. 우주 물체를 골라야 되고 가서 이제 그 물체만 가지고 와서 같이 떨어지거나 아니면 그 위성만 고도를 낮춰주는 그런 방안들이 논의가 되고 있고요.
0: 아직 논의 단계죠?
1: 네, 지금 이제
0: 가동되고 있는.
1: 네, 지금 실험 위성들은 이제 많이 올라가 있고 이제 우리나라도 그런 이제 폐기 기동을 폐기를 할 수 있는 청소 위성을 개발하려고 하는. 과제가 지금 수행이 되고 있습니다.
0: 네. 그러니까 뭐 높이 띄운 거는 우주 공간으로 날려보내는 방법이 제일 좋은데 지금 대부분은 저궤도라서 그건 불가능하고 결국 이거를 뭐 산산조각 내는 방법도 위험하다. 결국은 그냥 감시하는 수밖에 없군요. 현 단계로서는.
1: 네, 현재는 우선은 감시를 해서 어떤 우주 물체들이 있는지를 알아내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0: 예.
1: 이러한 것들을 저희가 우주 상황 인식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 우주 환경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파악을 하고
0: 네.
1: 우주 물체들을 하나씩 발견하는 거죠. 그래서 그 우주 물체를 관측한 것을 통해서 다음에 이제 뭐 다른 날 하루나 이틀 뒤에 이 우주 물체가 어디로 움직이는지 궤도를 예측을 하고 그 정보를 제공을 해서 최대한 피해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현재로서는 이제 최선의 방법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0: 그래서 천문연구원의 우주 위험 감시 센터가 있는 거고
1: 네.
0: 거기서는 지금 어떻게 관측을 하고 있는 겁니까?
1: 네, 우선 천문연구원이라고 하면은 별을 바라보는 거고요. 별을 관측하는 방법에는 이제 광학과 전파가 있습니다.
0: 예, 예.
1: 그래서 광학을 이용한다는 게 결국에 망원경을 가지고 관측을 하는
0: 그렇죠.
1: 건데요. 과거에는 이제 별, 뭐 이렇게 다른 천체들을 관측을 했다면 이제 저희가 하고 있는 망원경은 인공위성을 관측을 하고요. 그 인공위성을 관측을 해서 궤도를 알아내고 그리고 다음에 궤도를 예측하는 일을 하고 있고 그런 망원경들을 또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0: 네.
1: 또 망원경뿐만 아니라 이제 전파를 이용하는 방법으로 레이더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이 레이더를 이용하는 방법도 지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0: 카시오페아 프로그램 이런 게 있습니까?
1: 네.
0: 이게 그게 뭡니까?
1: 아, 카시오페아는 이제 제가 개발한 프로그램이고요. 이제 이 카시오페아는 이제 제가 이름을 카시오페아라고 지었는데 이게 이제 뭐 영어로 풀이할 수도 있지만 이게 궤도를 예측하고 관측한 것들을 바탕으로 궤도를 예측해서 위험을 분석하는 프로그램이고요. 이제 여기 가장 그 시초가 됐었던 거는 제가 이제 2018년에 중국의 우주 정거장 텐궁 1호가 있었는데
0: 예, 예.
1: 당시 그 우주정거장 天空 1호가 지상으로 추락할 위험이 있었습니다.
0: 우주정거장이면 인공위성보다 규모가 어마어마한 네, 건데
1: 당시에 8.5톤 정도 됐었고요.
0: 그게 추락을 해요?
1: 어. 네, 지구 대기권으로 떨어지는 위험이 있었는데 그 인공위성의 그 우주 물체가 떨어지는 위험이 사실은 그 전 몇 년 전부터 예측이 되고 있었어요. 어허.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이제 모니터링 하면서 이슈가 되고 있었는데,
0: 예.
1: 당시에 이제 제가 그동안에 개발했던, 프로그램을 가지고 예측을 했었고요. 그게 굉장히 이제 정확도가 높다라는 게 당시에 실시간

0: 순간으로 검증이 되면서
1: 우리가 1등한 거예요? 정확한 아,
0: 이게 이제 예측에서는 어떤 1등 이제 이렇게 순위를 할 수는
1: 아니, 우리가
0: 없고요.
1: 맞춘 거죠, 그러니까.
0: 우리의 예측 범위가 사실 다른 나라보다 한 두 배 정도 높았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대응하는 데 있어서 사회적인 비용을 사실은 줄였다고 네.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럴 때 이제 저희가 프로그램을 썼었는데 그때 이제 그 프로그램을 이제 계속 개선을 하면서 저희가 이제 3년 전부터 제가 이제 뭐 학회나 이런 데서 발표를 할 때 이름을 네. 이제 카시오페아라는 이름 명명을 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1: 우리 실장님은 어쩌다가 이 우주 쓰레기에 관심을 갖게 되셨어요?
0: 네. 저는 이제 제가 석사 학위를 할 때 이제 주제로 이 우주 쓰레기를 정했는데요.
1: 왜요? 왜?
0: 제가 한 지는 좀 오래됐습니다. 네. 제가 97년도에 이제 인공위성에 대한 궤도 역학을 공부를 할 때, 예. 당시에 이제 뭐 인공위성이 우리나라 아리랑 위성이 이제 1호가 발사가 됐었고, 앞으로 우리나라도 인공위성 개발이 굉장히 많이 되고 있을 때, 저희가 이제 데이터베이스를 좀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연구과제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보통은 인공위성 개발에 많은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사실 뭐 우주 쓰레기를 그 당시에 고민하지는 않았었는데요. 예, 예. 당시에 이제 제가 데이터베이스와 하다 보니까 당시에는 우주 쓰레기가 90%였습니다. 전체 비율 중에. 그리고 우리나라 위성이 이제 막 올라가고 있어서 앞으로 위험이 될 수 있겠다라는.
1: 앞으로 점점 커질 거다.
0: 라는 것이 예측이 됐었고요. 또 그 당시에는 또 아무도 관심을 안 갖고 있는 주제였어가지고, 한번 해보면 좋겠다라고 이제 지도교수님도 한번 권해 주셨었고, 저도, 이미 인공위성 개발하는데 많은 이제 우수하신 연구 인력들이 가고 계셔가지고, 좀 저만의 좀 분야를 찾고 싶었는데.
1: 고유 영역?
0: 네, 당시에도 고유 영역을 한번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컸고요. 그 중에 이제 우주 쓰레기가 눈에 들어왔었고.
1: 네, 네.
0: 또 다행히 이제 그런 연관 주제들이 있어서 제가 이제 좀 더 집중을 해서 발표를 했었던 것 같고, 이제 그러면서 관심을 갖고 있긴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시작이 됐던 거죠.
1: 네. 그리고 진짜 계속 그 위험은 커져가고 있으니까 국제적으로 필요성은 점점 증가되고 있는 그런 상태고.
0: 네.
1: 필연적으로 이거는 뭐 한국, 미국 따로따로 대응할 문제가 아니잖아요.
0: 그렇죠.
1: 국제 공조가 필수죠?
0: 네, 맞습니다.
1: 잘 되고 있습니까?
0: 지금은 이제 서로에 대한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국제협력에 대한 논의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고요. 특히 이제 UN 차원에서 UN 산하에 이제 UN 코퍼스라고 하는 외기권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위원회가 있어요. 네, 그 위원회를 통해서.
1: 외기권, 즉 대기권 밖에 평화적 이용을 위한 위원회.
0: 네. 네, 그래서 UN 코퍼스가 이제 매년 열리면서 그 회원국들이 모여서
1: 거기 한국 대표시죠?
0: 네, 제가 2014년부터 참석을 하면서 지금 이런 우주 쓰레기 문제에 대해서 계속 이제 참여를 했었고요. 굉장히 많은 변화들을 제가 이제 몸소 느끼고 있습니다.
1: 어떤 변화가 제일 눈에 띕니까?
0: 우선은 2014년에 이제 저희가 제가 참여하게 된 계기가 우리나라에서 우주위험 대비 기본 계획을 만들었을 때였거든요. 이제 그걸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도 이렇게 우주 위험에 대해서 대비하게 할 예정이다. 이런 계획을 발표를 하면서 참여를 하게 됐는데. 당시에는 사실 많은 나라들이 그런 대비 기본 계획을 갖고 있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10년이 넘는, 10년이 이제 지난 시점에서 보면 각 나라들마다 우주 쓰레기 저감 계획 또는 이제 최근에 유럽에서는 제로 데브리 차터라고 하는 우주 쓰레기를 영으로, 제로로 만들겠다는 헌장을 발표하기도 하면서.
1: 해야죠.
0: 정말 글로벌 이슈로서 우리가 해결해야 되는 문제로 인식을 하게 되어서 굉장히 이제 그런 중요도가 높아지는 거에 실감을 하고 있습니다.
1: 네, 그러다 보니까 우주 쓰레기 수거를 위한 위성도 벌써 이제 실험하고 막 그런 노력들이 여기저기서 벌어지는 거군요.
0: 네, 맞습니다.
1: 그러니까 위험은 점점 커지고 있지만 거기에 대비하는 우리 기술적 노력도 계속 따라가고 있으니까 우리 시청자분들 크게 걱정 안 해도 되겠네요.
0: 네, 관심 갖고 필요하다라는 거는 같이 인지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1: 뭐 사실 지금까지 우주발사체 쏜 게 57년부터 벌써 몇 년입니까?
0: 네.
1: 하지만 아직 단 한 명도 인명피해는 없었다고 하니까.
0: 네. 사실 앞으로가 중요할 것
1: 물론,
0: 같습니다.
1: 물론.
0: 네. 그럴 피해가 앞으로도 없어서야지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
1: 그 우리 최 실장님 몫입니다. 아, 계속 감시, 관리 감독, 그리고 뭔가 대비책 마련 앞장서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0: 네, 알겠습니다.
1: 오늘 감사합니다.
0: 네, 네. 감사합니다.

0: 중학생 때 나의 보물 1호는?
1: 일기장이요.
0: 방과 후에 한 일은?
1: 책을 읽었던 것 같아요.
0: 닮고 싶었던 롤모델은?
1: 빨간 머리엔?
0: 내가 했던 가장 큰 일탈은?
1: 오리를 길렀던 거요.
0: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1: 거절도 못했거든요. 그리고 또 키가 정말 작았어요. 중학교 때 3학년 겨울방학 때 키가 15cm를 커서 정말 다행이지 중학교 땐 전교에서 두 번째로 작았거든요. 뭔가가 계속 맞물려서 좀 흐린 날씨처럼 다운돼 있었던 것 같아요.
0: 나와 같은 학생이 있다면 해주고 싶은 말이?

0: 싶은 이야기가 있나요?
1: 내성적인 사람의 특징이 나 아닌 다른 어떤 사물이든 사람이든 어떤 사건들에 대해서 더 섬세하게 들여다볼 수 있는 능력이 있거든요. 공감 능력이나. 그래서 그때는 그 부분이 저한테 되게 힘든 부분이었는데 지금 많은 도움이 되는 부분이에요. 안 좋다고 생각되는 부분들, 지금은 그게 굉장히 부정적인 부분이지만 나중에 성장해 가는 과정에 도움이 많이 된다는 얘기를 해주고 싶고, 누군가의 부탁을 거절 잘 못하고 그런 성격들이 문제가 있는 건 아니라고, 지금은 그것 때문에 많이 힘들 수 있는데 나중에 그런 게 좋은 쪽으로 많이 발현이 될 거라고, 나쁜 성격 아니라고 위로해주고 싶어요.
0: 헤어 디자이너라는 직업을 갖게 된 계기가 뭘까요?
1: 사실 헤어 디자이너라는 직업이 있는 줄 몰랐습니다. 그 이유가 저는 시골에 있었는데 약간 읍내였어요. 그래서 미용실이란 개념이 사실 없었어요. 미용실, 헤어 디자이너라는 개념을 잘 몰랐는데, 주변에서 너는 만들기도 좋아하고 그림 그리는 것도 좋아하고 남을 잘 배려해주고 그냥 너의 성격에는 굉장히 헤어 디자이너가 잘 맞을 것 같다라는 추천을 받아서 시작을 했는데, 사실 시작하자마자 안 맞을 수 있겠구나, 부족한 게 너무 많더라고요. 근데 굉장히 재밌었어요. 너무 좋고.
0: 꿈을 이루는데 힘들었던 점이 있나요?
1: 누군가한테 먼저 말 거는 게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리고 또 제가 손이 진짜 작거든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기구를 다룸에 있어서 조금 느렸던 것 같고, 저는 사실 20살까지 약간 뷰티라든지 패션에 고관여된 사람이 아니라서 약간 이 업을 출발할 때 많이 세련되거나 뭔가 이렇게 특출난 재능이 있었던 것 같진 않아요. 특출나게 재능이 없어서 부족하다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는데, 오히려 제가 부족하다, 내가 이런 거를 개선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오히려 늘 하다 보니까 그런 생각들이 저를 많이 발전시키고 더 이렇게 노력하게 만든 것 같아요.
0: 꿈을 이루고 성취감을 느낄 때는 언젠가요?
1: 내가 내일을 진심으로 최선을 다하면 그게 어떤 누군가한테도 이렇게 선한 영향력이 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갖게 됐어요.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인가 머리를 해준 친구가 있어요. 근데 그 친구가 제품 디자이너가 돼서 본인이 만든 그 섀도우를 가지고 왔어요. 편지랑 같이 가지고 왔거든요. 초등학교 5학년 때 제가 미용실에서 너무 행복하게 진심으로 일하는 모습 보고 자기도 정말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는 직업을 찾고 싶고 갖고 싶다라는 생각을 계속 해왔대요. 뭐 차홍 원장님 덕분에 자기는 그 꿈을 찾을 수 있게 됐다고, 그런 여성이 되고 싶었는데 자기도 그렇게 됐다고. 그래서 아직 출시된 제품은 아니지만 제일 먼저 만든 그 제품을 제일 먼저 저한테 선물하려고 왔다고, 그 보고 되게 뿌듯했어요.
0: 헤어 디자이너란 한마디로 뭘까요?
1: 헤어 디자이너란 누군가의 인생의 한 장면을 디자인하는 일이다. 사실 오늘은 내 생에 단 하루밖에 없는, 정말 하나밖에 없는 하루잖아요. 그래서 오늘 그 하루를 소중히 하고 아끼고 최선을 다하다 보면 그게 점진적으로 쌓여서 어떤 하나의 큰 덩어리가 되고 하나의 큰 결과물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하루를 아끼고 사랑하고 세상에 하나뿐인 나를 많이 다독여주고 토닥토닥 해주고 잘하고 있어 이렇게 얘기해 줬으면 좋겠어요.

0: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 EBS 퀴즈를 시청해주시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퀴즈는 대한민국 유아 어린이를 위한 다양하고 수준 높은 프로그램으로 아이들의 건강한 미래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BS 퀴즈는 온 가족이 믿고 볼 수 있는 종합 교육 채널로서 아이가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 나가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건강한 미래를 꿈꾸는 신나는 상상 놀이터 EBS 퀴즈는 방송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1: 지금 넣어야 된다니까.

0: 분위기?
1: 원금까지 보장된다고?
0: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2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2: 이게 뭐야?
0: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3: 에코의 요술이 통요.

0: 빨리 가, 빨리 가.
1: 온몸이 다 불맞다. 건더기만 해도 피나잖아.
2: 이든아, 이든아. 엄마 목소리 귀엽게?
3: 코리가 럭키가 아니고 우리가 럭키래요. 이런 애를 입양한 것 자체가.
4: 심장 상충 환자입니다.
5: 잘 치료해서 삼순이 건강하게 데리고 올게요.
0: 할아버지, 삼순이 뭉치리.
6: 나가.

0: 지난해 목격된 충격적인 모습의 개 한 마리.
1: 처음에 저희 같이 이렇게 강아지 구조하는 그 팀이 있어요. 그 팀에서 어떤 분이 여기를 지나가다가 이 꽃가다리 밑에 작은 강아지라고 했나? 나한테는 강아지가 작은데 털이 다 빠져있다. 그래서 주소만 줘서 제가 와보니까 애가 상태가 난리가 난 거예요. 진물이 나고. 어, 왔다. 왔어.
2: 아유, 가려워.
0: 처참할 정도로 심각해 보이는 상태. 녀석도 괴로운지 연신 몸을 긁고 핥아댔는데요. 서둘러 구조에 돌입. 포획틀 안에 삼겹살 구이를 넣어두고 유인해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삼겹살을 외면하는 녀석. 급기야 차들이 오가는 도로를 위험하게 가로지르더니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다음날 만반의 준비를 마친 구조팀.
3: 밖에서 막 얼굴 내미고 막 얼굴 자르고
4: 왔다.
0: 다행히 녀석이 다시 모습을 드러냈는데요.
3: 비켜가니까 그래서 위험하게 또 저렇게 다니는 거.
4: 아유 심하다. 진짜 심하다.
3: 아유. 제 목도 물린 것 같아. 목이.
4: 아 그러네. 상처가 있네. 네.
0: 하지만 앞에 있는 먹이를 그대로 지나쳐 버립니다.
5: 왜 이쪽을 안 보지? 어, 아 거기 앉는다고?
3: 아이고 쟤 계속 이 자리를 좋아하네.
6: 안 왔어요?
5: 뭐지?
6: 화살 입은 게 안 왔어요, 여기다요?
3: 그건 아니야, 어제 도청해 줬다는
6: 거. 걔 일로 안 왔어요?
4: 저기 있잖아요.
6: 거기 앉아있어, 저기.
4: 그냥.
6: 걔 꼭, 그냥 시간 안 돼. 움직이지도 않아요, 쟤는.
4: 아.
0: 뜨거운 아스팔트 위가 녀석의 지정석.
3: 네, 오셔서 먹이 바깥에서 조금씩 주고 안에다가 먹을 걸 주고 빠져주시면 될 것 같아요.
0: 성치 않은 몸이라 길 생활이 더 힘들었을 텐데요. 이대로 구조에 실패한다면 목숨이 위태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한시라도 빨리 구조해주고 싶은 마음을 알 리가 없는 녀석.
5: 이야, 저걸 안 들어간다고?
0: 들어갈락 말락 애간장을 녹이던 그때
5: 같아. 됐어 지금 빨리 가 됐어 지금 빨리 가 됐다
4: 강아지 병원 가자.
6: 강아지
7: 온몸을 다 볼맞다. 여기 다 피나잖아. 건들기만 해도 피나잖아. 고름 피고름. 여기 물린 거 여기 볼 맞죠? 뒤에도
8: 물린 거예요?
7: 그런 거 같아요?
8: 아,
7: 여기 지금 다 여기 다 모여서 여기도 찢어졌어 물려서 여기도 마찬가지고. 물린 데가 한 군데가 아니라서 찐대기도 그 와중에 찐대기.
8: 찐대기였어요? 없을 리가 없지. 살아있어.
7: 다 지금 건들 때마다 피가 나요. 해열증으로 잘못됐을 수도 있겠죠? 원래는 피부병만 심해도 영양상태 안 좋은 애들은 위험해질 수 있는데 지금 얘는 거기다 컨디션이 떨어지니까 딴 애들한테 공격을 많이 받았을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안충도 있어요, 얘. 여기 보이시죠? 이렇게 많은 거. 네. 지금 안충 엄청 많잖아요, 지금. 이렇게 네, 안충 다.
0: 녀석은 온갖 고초를 다 겪으며 버텨왔습니다.
7: 어머 소독이야.
0: 어휴.
7: 철관담보요? 아휴. 너무 난이도가 높은데 이거 다 터져. 피부가 너무 그래서 혈관이가 뭔가 다 터져. 에이, 걸려있네요. 걸려있네요. 영양사표 걸려있어요. 일단은 잘 먹고 영양사표 좀 올라온 다음에 지금 이거 염증부터 잡는 게 관건이에요. 면역력이 올라가고 컨디션이 좋아져야 피부가 좋아지는 건데 지금은 교상이 상처가 너무 전체적으로 상처가 심해서 이걸 잡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돼요.
0: 고운 털이 자라길 바라며 지은 이름 비단이. 그 바람은 이루어졌을까요?
2: 아, 예전에 비단이 봤을 때 막 거의 털이 거의 없을 정도로 그 정도면 죽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살릴 수 있을까 막 걱정을 했는데 지금 많이 좀 좋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오랜만에 보러 가는데 조금 떨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9: 오랜만에
2: 뵙네요. 아, 네. 정말 오랜만에 뵙네요.
9: 들어오세요.
2: 여기 비단이 있는 거예요?
9: 네, 한번 봐보세요.
2: 누가 비단인지? 오늘 백군데? 잠깐만. 오래돼서 시간이 돼가지고. 오, 모르겠는데?
0: 뽀송뽀송한 털을 자랑하는 백구들. 셋 중 누가 비단이어도 일단은 안심인데요. 그래도 주인공은 찾아야겠죠?
2: 내 예상은 예.
9: 맞아요.
2: 예, 맞죠?
9: 네, 맞아요. 비단이.
2: 너무 이쁘게
9: 많이 이뻤죠. 표정도 많이 편안해요.
2: 네. 그때 모습이랑 보면 아예 완전 다른 아이네. 아, 너무 이쁘다.
0: 아, 너 정말 건강해졌구나.

0: 이단아, 나 들어가도 되겠니? 전혀 움직이지 않을 거야? 깜짝 놀랐어?
1: 약간 제가 들어오니까 좀 긴장을 하네.
2: 맞아요. 처음에 조금 낯설면
1: 네.
2: 자기 기분 좋으면 밖에서 막 공중공중 막 뛰고.
1: 아, 그래요?
2: 네.
1: 털은 진짜 너무 이쁘게 다 났다.
2: 네, 완전 싹 변신했지.
1: 아유, 주잖아. 너 이렇게 이뻤어?
2: 너무 예뻐.
1: 어? 얼굴에 나 착해요라고 써있잖아요.
2: 네. 눈빛도 되게 순하고.
1: 비단이가 저희가 작년 이맘때?
2: 네, 맞아요.
1: 정도 봤던 거죠?
2: 맞아요.
1: 벌써 1년이 됐네요.
2: 시간이 금방 갔어요.
1: 네. 우선은 피부는 너무 좋아져서 좀 좋아질 거라고 생각은 했는데 이렇게까지 흔적도 없이 다른 아이처럼 될지는 몰랐어요.
2: 저도 네. 이렇게 빠른 시간에 좋아질 줄 몰랐거든요. 구조된 그 시점으로 한 6개월 기준으로 해서 이제 그 막 각질인가 이제 딱지 같은 게 떨어지면서 새털이 나면서부터 또 이제 깨끗한 환경에서 이제 깨끗한 사료로 이제 깨끗한 물 먹고
1: 그렇죠.
2: 이제 애기도 마음이 편안하니까 비단이도 그러면서 이제
1: 그리고 좋아지고. 면역력도 좋아지니까
2: 네.
1: 뭐 더 빠르게 회복을 했을 거예요.
3: 이번 도중 식음을 전폐해서 위험했던 순간도 있었지만 다행히 고비를 잘 넘기고 수개월에 걸친 치료를 무사히 마쳤습니다. 퇴원 후에는 줄곧 보호소 생활을 한 비단이 말썽 한번 부린 적 없는 모범견이라고 합니다.
1: 근데 좀 하나 아쉬운 거는 아직 가족을 못 찾았네요.
2: 이제 단체 생활하면서 친구들하고도 이제 어울리고 그 봉사자분들 오시면 이제 사람하고도 조금씩 어울리는 거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직접적으로 이 아이를 데리고 뭐 산책을 한다거나 그 단계는 아직 못 갔는데 이제 그 단계가 남았고.
3: 처음엔 거부했던 사람의 손길. 이제는 누군가 만져도 얌전한 녀석.
1: 아유, 뭐 냄새도 맡아주고. 보나를 되게 좋아해요. 딱 봐도.
3: 다른 개나 사람에게 호의적인 모습인데 이 정도면 산책 괜찮지 않나요? 문제는 목줄 거부.
1: 자, 우리 목줄 연습할 때 아까 보니까 조금 거부 반응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슬림 리쉬로 할 건데 보세요. 요 사이로 들어오게 할 거예요, 간식으로. 지금 바닥에 그냥 간식 내려놔 보세요. 조심성이 많아. 그러면 우리 이렇게 하죠. 자, 그냥 줄 바닥에 내려놓으세요. 동그랗게. 네. 그리고 조금 더 앞에다 놔주시고 이제 그 안에 원 안에다가만 간식 넣으세요. 조금 더 안에서 얘가 먹을 수 있게 좋아주세요. 그냥 나오시면 돼요.

0: 한 번에 목줄 채우기는 금물. 차근차근 순서대로 연습하는 게 중요하다고요.
1: 우선 이게 되면 나중에 살짝 들어서 먹기 시작, 들어서 주기 시작해요. 그렇지. 그러면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건 뭐냐면 이 정도만 들어요. 그래서 요 안에 있는 걸 먹게 해줘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할까요? 더 들어요. 더 들다가 이걸 먹게 해줘요.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거는 나중에 이렇게 해서 들어왔어요? 그럼 나중에. 그래서 우선은 목에 뭐가 둘러지고 이 상태로 돌아다니는 것부터 연습해야 돼요. 기다리다 보면 천천히 다 시간이 오고 기회가 옵니다. 네.
2: 급하게 서두를 것도 없고.
1: 강아지들 교육은 우리 페이스가 아니에요.
2: 아이들.
1: 네, 얘네 페이스예요.
2: 그때 솔직히 처음 봤을 때는 발견하자마자 저는 막 주저앉아 울었거든요. 이대로 가망이 없겠다.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노력을 굉장히 많이 해주셨잖아요. 그래서 솔직히 이렇게 1년 안에 변화가 될 거라고도 저는 예상을 못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 많은 분들의 도움으로 변화가 이렇게 서서히 일어나는 걸 보니까 사람이 포기하지 않으면 아이들은 이제 위기 상황에서 극복을 하고 이렇게 행복하게 살 수 있겠구나를 많이 느껴요, 요즘.
3: 이 병은 잘 갈 수 있을까요?
1: 잘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우선 성격 자체가 흥분도가 많지 않아요. 많이 흥분하고 아니면 절제력이 없는 아이들이 사실 힘든 거거든요. 지금 보면 절제력도 있고 아직 겁은 좀 있지만 입양을 갔을 때 그 가족들과 친해지는데 어느 정도의 시간은 걸리겠지만 가서 그 적응만 하고 나면 정말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는 아이다. 네.
0: 상처투성이 몸에서 빛나는 새털이 자랐듯이 비단이에게 입양이라는 또 한 번의 기쁨이 찾아오길 바랍니다. 아니 설쌤, 걔는 한 마리도 안 보이는데 대체 여기 무슨 일로 오신 거죠?
1: 안녕하세요.
4: 아, 네, 안녕하세요.
1: 아, 네, 안녕하세요. 아, 코리였죠? 이제 이름이 코리로 가서 바뀐 거죠?
4: 네.
1: 코리 볼 수 있어요? 지금 보여주실 수 있으세요?
4: 보여드릴게요. 네. 코리. 아, 손가락 아마 올 거예요.
1: 와, 너무 이쁘다. 아유, 이뻐라.
4: 내가 코리예요. 코리 진짜 이뻐요.
1: 네, 너무 이쁜데요?
0: 3년 전 대규모 불법 개농장에서 구조된 도사견들은 갈 곳이 없어 뜬장에서 지내야 했는데요.
5: 지금 소유권 포기를 받아서 7월 30일부터 저희가 이 100마리에 대한 관리를 위임을 받아서 봉사자분들이 아침 들어오셔서 매일매일 들어와서 아이들 똥을 좀 치워주고 사료 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 친구 이름은 이든이고요. 우리 농장에서 이쪽에서 가장 성격이 좋은 친구예요. 이 친구는 처음부터 이랬어요. 이든, 아이 좋아, 아이 좋아. 알았어.
0: 참혹한 현장에서 고맙게도 밝은 모습을 보여줬던 녀석.
5: 이든아, 이든아. 우리 이든이 엄마 좋지. 엄마 좋아.
0: 방송 직후 미국으로 입양된 이든이는 폴이라는 이름으로 새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4: 도사견을 보고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1: 네.
4: 근데 또 남편한테 보여줬더니 남편은 무조건 폴이다. 폴이. 아, 그리고는 그냥 당적들아 친절해.
1: 아유, 너무 감사합니다.
0: 미국에 가서도 여전한 명랑함. 그래서 어딜 가나 사랑을 듬뿍 받는답니다.
1: 아, 이뻐. 얼마나 행복할까. 그 뜬장에서 그렇게 갇혀 살다가 엄청 행복해 보여요, 엄청. 내가 다 기분이 좋아지네.
4: 우리가 얘네들을 지탱해주는 게 아니라 얘네들이 저희들을 지탱해주는 거예요. 너무너무 소중해요. 코리가 럭키가 아니고 우리가 럭키래요. 이런 애를 입양한 것 자체가.
5: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뵙습니다.
6: 네, 잘 지내셨어요?
5: 정말 이 많은 아이들 데리고 갈 데가 없어서 엄청 애먹었습니다. 누구야? 누가 왔어? 어? 학훈아.
6: 많이 밝아졌네요.
5: 그쵸. 학훈이 일로 와. 여기 아니야, 아니야. 학훈이 일로 와.
0: 현장에 살던 녀석들이 이렇게 뛰어놀다니 감회가 새롭네요.
6: 그때는 다 이렇게 뜬장에 있었잖아요.
5: 맞아요.
6: 지금은 다
5: 바닥에. 네네네. 그쵸.
0: 좁은 곳에 갇힌 것도 모자라 제대로 설 수조차 없었던 뜬장. 바닥에 난 구멍으로 발이 껴서 다치는 일도 허다했습니다.

0: 지금은 두 발을 온전히 디딜 수 있는 바닥 생활을 하고 있는데요. 당연한 일이 이곳에서는 놀라운 변화. 죽음뿐이었던 뜬장 밖은 이제 즐거운 놀이터가 됐습니다.
1: 현재는 한 50여 마리 아이들이 지금 현재 이곳에 있습니다. 102마리 구조를 했었고 그중에 한 20마리 정도는 별이 됐고 나머지 30마리는 입양을 받고
2: 엄마 던져줄게. 엄마 주세요. 옳지. 엄마 주세요.
1: 누가 알았겠어요. 이렇게 공놀이를 좋아하는 아이지. 어? 이거 배고 탈 거야. 정말 일도 다른 게 없어요. 산책 좋아하고 맛있는 거 좋아하고 공놀이 좋아하고. 아, 신나. 근데 여기 다리가 뜬장에서 너무 오래 있다 보니까 이렇게 굳어졌어요. 그래서 이것도 수술을 해주려고 계획을 잡고 있는데 이거보다 더 급한 아이들이 자꾸 생기니까 자꾸 뒤로 밀려요.
0: 도사견은 식용견이라는 낙인 때문에 국내 입양이 어렵죠. 그래도 기적은 있는 법.
1: 또 놀랍게도 저희 아이들 중에 가장 큰 그 마코라는 아이가 있었어요. 마스코트라고 해서 마코라는 아이가 정말 국내 입양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 마당에서 이렇게 키우는 것만 해도 감사했는데 정말 이 실내 안에 실내견으로 엄청 잘 지내고 있어요. 이 친구 덩치 보시죠. 엄청 크죠. 이 친구는 저희 이 농장에 마스코트라고 해서 마코라고 이름을 붙여줬고요.
0: 가장 입양이 어려울 것 같았던 초대형견 마코는 덩치만큼 커다란 사랑을 받으며 사는 중이랍니다. 행복한 개는 피곤하다죠? 마코가 딱 그렇습니다.
3: 미안해요.
4: 이거 다 욕창처럼 생겨버린 거구나. 너무 오래돼서.
5: 그죠.
4: 아, 너무 무슨. 이거, 그것만.
0: 좀처럼 낫지 않는다는 녀석들의 고질병.
4: 엄청 오래되고, 애들이 좀 푹신한 바닥도 있고, 딱딱한 바닥도 있고 해야 되는데, 너무 딱딱한 바닥에서만 오래 지내다 보니까, 이렇게 다 애기가 눕거나 하는 자리에 이렇게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1: 고민이 이런 아이들이 지금 엄청 많아요. 피부가. 그러니까 다른 것보다도 피부 문제가 굉장히 심해서 또 약을 먹여도 이거는 개선이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환경 자체가 바뀌어야 되는 거죠. 어휴, 가요.
4: 사실 다 좋은 집 찾아가서 살면 저런 것들은 사실 또 되게 빨리 금방 나을 수 있는 병들이에요. 저런 건.
0: 이전보다 좋은 환경이지만 뜬장에 살면서 망가진 몸을 회복하기에는 아직 부족한 것들이 많습니다. 사실 102마리의 도사견 구조는 무모한 도전이었습니다. 비인기 견종을 돌보고 입양 보내는 일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웠기 때문이죠. 그런데 때론 무모함도 필요한 거 봅니다. 절대 오지 않을 줄 알았던 기적과 행복, 희망이 녀석들에게 찾아왔으니까요.
1: 저기 있는 견사에 있는 아이들은 쫄보집, 쫄보 군단들. 산책 아예 못하는 친구들.
0: 개농장에서 살았던 끔찍한 기억을 모두가 잊은 건 아닙니다. 구조된 지 3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녀석들도 있는데요.
1: 뭐야, 봐봐. 이거는 괜찮잖아. 이거 봐봐. 괜찮다니까? 무서워.
6: 이 친구는 왜 이렇게 목줄을 싫어해요?
1: 아무래도 트라우마인 것 같아요. 그 개농장에 있을 때 이런 올가미로 끌어당기잖아.
4: 괜찮아. 가볼까?
1: 가보자.
0: 괜찮다고 아무리 알려줘도 따라주지 않는다고요?
1: 사실 이 견사, 이게 지금 2m, 1m짜리 견사예요.
2: 진짜 너무 작고 좁잖아요. 근데 이 아이들한테는 가장 안전하고 가장 큰 집, 가장 좋은 내 집이에요, 얘들. 이 안에서는 안전하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가보자. 옳지, 옳지, 옳지. 옳지. 자, 가보자.
0: 굳게 닫혀있는 마음의 문은 도무지 열릴 기미가 보이지 않는데요.
1: 무서워, 무서워. 이쩔보. 아이고, 무서워. 무서워. 참 무서워. 무서워. 아, 무서워. 만지지 마. 만지지 마.
0: 언제 좋아질지 기약도 없는 상황. 그래도 포기할 생각은 없습니다.
1: 물론 이 50여 마리 아이들 중에 입양이 가능한 아이들은 불과 한 20마리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나머지는 저희가 생을 마감할 때까지 데리고 있어야 되는 아이들이다 보니까 조금 안정적으로 아이들을 케어하고 돌볼 수 있는 곳을 찾다가 드디어 땅을 구입해서 건물을 지금 짓고 있습니다.
0: 지금의 보금자리에서 멀지 않은 곳에 새로 짓고 있다는 도사 겸 보호소. 지난해 4월 착공에 들어갔는데요. 이삿날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지만 인사 속도는 더디기만 합니다.
1: 그래서 이 정말 이 건물 하나, 이 요거 하나 만드는데 열심히 모아서 요거 하나 만들고 또 열심히 모아서 이 창문 만들고 좀 이렇게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0: 더 많은 사람들의 관심과 응원이 모여서 완공되는 그날이 하루빨리 왔으면 좋겠네요.
1: 지금의 소원은 정말 아이들이 더 이상 아프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 아이들이 초대형견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관리하는 이런 게 뭐 물질적으로 뭐 재정적으로 많이 부족한 게 사실이고 버거운 것도 사실이죠.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아프지 않고 저희랑 좀 더 오래오래 잘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0: 두 달 전 시선을 끄는 개 두 마리와 할아버지를 만난 제작진. 목줄 없는 녀석들은 할아버지 껌딱지였죠.
3: 안녕하세요.
5: 아이고.
3: 저희 방송국에서 나왔는데.
5: 예. 네.
3: 할아버지, 목줄 없이 잘 쫓아다니네요?
5: 잘 쫓아다니지. 잘 스스로. 야, 이제 그치. 그러니까 걱정 안 해야 돼. 그러니까.
3: 애들이 할아버지 목줄 없이 다니는데. 네. 뭐, 위험한 거나 그런 적은 없어요?
5: 네, 없어요. 절대. 위험이 있으면은 하나 벌써 죽었지.
3: 할아버지 그 개 두 마리랑 같이 좀 지내시는 거예요?
5: 그치.
0: 할아버지는 흔쾌히 제작진을 집으로 초대했는데요. 그런데 잠시 후 충격에 빠진 제작진. 출입구를 막고 있는 엄청난 양의 쓰레기. 이곳이 집이라는 사실이 도무지 믿기지 않았는데요.
3: 할아버지!
5: 예.
3: 여기가 집 맞아요?
5: 맞아요.
3: 뭐가 짐이 많네요?
5: 많죠! 진짜. 많기야.
0: 집 안도 다를 바 없었죠. 여기가 방인지 주방인지. 아무 구분 없이 온갖 물건을 쌓아둔 할아버지. 삼순이와 몽실이도 별 수 없이 쓰레기 더미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3: 지금 콘센트에 네. 다 전기가 꼽혀져 있거든요.
5: 예.
3: 네. 너무 많이 꼽혀져 있는 것 같은데 막 불련되면 불날 수도 있어요.
5: 그럼 나는 그거는 뭐 이래라지 말 못해요, 그거는.
3: 여기도 지금 TV 선도 다 연결하는 거죠 지금.
5: 지금 되지. 예.
3: 봐.
0: 쓰레기가 쌓여있는 것만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0: 잘못하면 다치거나 질병에 걸릴 수 있는 위험천만한 환경이었죠. 이게 다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과도하게 저장하고 버리지 못하는 할아버지의 저장 강박증에서 비롯된 것. 전문의의 조언에 따라 치료를 위해 환경 개선부터 실시. 세나게 역사상 전에 없던 역대급 솔루션이 시작됐는데요. 치워도 치워도 끝없이 나오는 쓰레기. 그 양이 무려 20톤이 넘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속이 시원할 정도로 허언해졌습니다. 묵은 때가 가득했던 집안 곳곳도 재정비에 들어갔는데요. 자원봉사자들의 도움으로 변신하게 된 할아버지의 집. 그 결과는 놀라웠는데요. 아주 제대로 환골탈태 했습니다.
1: 요 안에 이런 공간이 있었어?
2: 예, 여기가 생활하는 공간이에요.
1: 먼저 들어가세요.
0: 한편 삼순이와 몽실이는 견생 처음으로 건강검진을 받았는데요. 아,
3: 어이구, 화상충 같은데?
4: 심장 상충 가능입니다.
5: 장에서는 기생충하고 틀리게 심장은 기생충이 살면은 급사할 수가 있어요.
1: 그리고 그냥 두면 몽실이도 같이 걸려요.
0: 병을 고쳐주고 싶지만 그럴 형편이 안 되는 할아버지는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6: 잘 치료해서 할아버지가 예전처럼 쓰레기만 이렇게 안 채워놓으시면 잘 데리고 올게요. 제가 진짜 약속할게요, 할아버지. 약속. 진짜. 네. 네, 할아버지 진짜로.
0: 결국 임시보호를 가게 된 삼순이와 몽실이.
7: 많이 밝아졌어요.
8: 그때는 못 만졌거든요. 아,
7: 삼순이 2차 주사 이제 2박 3일 입원해가지고 오늘 퇴원하는 날. 네.
0: 심장 사상충 치료를 마치고 퇴원을 한다는 삼순이. 야, 삼순아 진짜 반갑다. 그동안 고생 많았어. 녀석의 딱한 사정을 듣고 건강검진부터 심장 사상충 치료까지 긴 시간 도움을 준 병원.
7: 네. 선생님 고생했어. 몽실아.
0: 조금만 늦게 발견됐다면 삼순이는 생사를 장담할 수 없었을 거라고요. 의료진과 임시보호자의 희생으로 다행히 건강을 되찾았습니다.
7: 아유, 잘 있었어.
4: 삼순이는 그 한 달 전에 5월 13일 날 그 1차 치료가 끝났어요. 근데 1차 치료하는 동안 많이 좀 아파하고 침울해하고 좀 힘들어했는데 어제 그저께 이제 마지막 치료인 2, 3차 치료가 끝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심장 초음파 사진 봐도 저번에는 이렇게 벌레가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 이렇게 없죠. 예, 한 달간은 운동 제한 해주시고 6개월 후에 오셔가지고 완치됐는지 몸에서 심장 사상충이 완전히 다 빠져나갔는지 검사하러 오시면 될 것 같아요.
7: 삼순이 너무 잘 치료해줘서 너무 감사하고요. 삼순이도 잘 견디고 이제 회복이 된다 그러니까 너무 기뻐요.
0: 반가운 소식을 전하기 위해 할아버지 댁으로 향한 제작진.

0: 안녕하세요.
1: 좋아. 반갑지나요, 그거야. 그거 다 다 전부 다 기다리고 있어.
2: 삼촌이 얼마나 많이 보고 싶으셨어요?
3: 저, 그거 당연히 제일 큰 아가씨가 제일 보고 싶지.
2: 생각 많이 났어요?
3: 생각이 막 말하고 뭐 없지. 뭐.
4: 그런데 이게 무슨 일인가요? 안타깝게도 할아버지는 또다시 쓰레기를 모으고 있었습니다.
0: 이거 쓰레기 이렇게 쌓이면 강아지 못 데려와요. 그거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기억나시죠? 쓰레기 이렇게 쌓여있으면 걔 못 키운다고.
4: 대청소 이후 제작진 앞으로 온 제보도 여러 건. 그때마다 쓰레기를 버려달라고 부탁드렸지만 결국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5: 이 복지카드 있잖아요.
4: 할아버지는 뇌전증 장애가 있음에도 약도 제대로 챙겨 드시지 않고 계셨는데요. 갑자기 발현되는 증상, 아무리 경증이라지만 발작 때문에 넘어져서 다치는 일도 많았다고요. 걱정되는 할아버지의 건강.
0: 강아지 키우는 것보다 아버님 몸 관리가 더 중요하잖아요. 그쵸? 아버님이 건강해야 되잖아요. 강아지 데려와 오면은 잘 키울 수 있으세요?
3: 에, 거의 뭐 안 된다는 얘기야. 이거 뭐예요, 그러면?
0: 아니, 드린데 물어보는 거예요.
6: 왜 화가 나셨어요?
3: 화가 난 게 아니라 좋다고 해서.
4: 쇠약한 몸으로 개들을 키울 수 있다고 해도 쓰레기가 쌓여있는 집이 문제입니다. 모기에 쉽게 노출될 수밖에 없는 환경. 적극적인 예방이 필요한데요.
0: 지금 뭐 치료가 된다고 해도 또 모기 물리면 또 걸리는 병이라서 그것도 매달 한 달에 한 번씩 꼭꼭 약을 먹여야 돼요.
4: 자신이 없으신 듯 고개를 떨구는 할아버지.
2: 아버님, 부탁하기 그러면은 제가 좀 부탁할까요? 응. 삼촌이 계속 좀 지켜주시고 병원 다니면서 약 먹이면서 돌봐달라고 제가 좀 부탁드릴까요?
3: 네, 그럴 수밖에 없구만. 그럴 수밖에 없어.
0: 살게 하고 싶은 마음에 그런 말씀하신 거잖아요, 지금.
4: 응, 맞아, 그렇지. 오랜 고민 끝에 할아버지는 삼순이와 몽실이의 소유권을 포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자신보다 오직 녀석들만 생각하고 내린 선택. 며칠 후 다시 만난 삼순이와 몽실이.
7: 안녕하세요.
8: 안녕하세요.
7: 안녕. 이야,
8: 야, 너네. 몽실이.
7: 몽실.
8: 안녕하세요.
7: 안녕. 야, 너네. 야, 몽실이 맨날 도망갔잖아.
8: 응? 삼순이, 몽실이.
7: 삼순아. 삼순이도. 여기 이제 손 아무렇지도 않아. 아우, 너무 이쁘다. 감사해요. 아우, 얘. 아, 너무 이쁘다. 더 이뻐졌네. 뭐 이렇게 속삭이는 건 없었어요?
8: 네, 속삭이는 거 한 번도 없었어요.
7: 집에 혼자도 잘 있어요? 분리불안 없어요?
8: 분리불안 아예 없어요. 샤워도 잘하고 그다음에 배변도 다 할 줄 알아. 밖에서 부르면 잘 따라오고.
7: 100점짜리네.
8: 네.
7: 응? 오늘 완벽한 강아지.

0: 임시보호자 채아 씨는 박연을 돌보는 건 처음이라 걱정이 많았다고요. 채아 씨의 반려견 꼬시리도 갑자기 동생이 생겨서 당황했다죠. 하지만 그것도 잠시. 그간 사랑을 듬뿍 받고 지낸 삼순이와 몽실이.
1: 얘는 뭐야? 얘네는 원래 우리 보통 당연 가구에서 분리 산책하라고 하잖아요. 얘네는 같이 산책할 수 있어. 이렇게 하면 같이 산책하는 거지. 둘이 이렇게 잘 짝부터 잘 가네. 아유 이뻐. 아쉽진 않으세요?
2: 아 시원섭섭해요.
1: 시원섭섭해요? 네. 그래도 새 아이 키우는 게 그렇게 쉽진 않죠?
2: 네. 아,
1: 산책할 때도 그렇고.
2: 네. 정신이 없었어요.
1: 아 그래도 너무 감사드립니다. 안 계셨으면 진짜 치료하기도 어려웠을 거예요.
3: 이런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얘네들은 진짜 강추하는 애들이라. 아 둘이 같이 갔으면 좋겠다. 근데 둘이 너무 친하게 아직도 친하게 잘 지내가지고 가보자. 가보자.
1: 오늘 어떻게 해? 가보자.
2: 가가가가.
1: 가보자.
2: 잘가.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1: 우리가 더 좋은데 나랑 갈 거야. 삼순이가 더 그게 있어. 뒤에 계속. 어떡해. 가자. 가보자.
0: 채아 씨와의 이별을 눈치챈 걸까요? 녀석들의 발걸음이 산책대와 다르게 무거워졌습니다.
1: 가자.
2: 잠깐만. 제가 처음이라서 많이 못해준 것 같은데. 애들이 저 너무 잘 따라줘서 고맙고 입양 정말 잘 갔으면 좋겠어요. 제일 행복한 개로 살았으면 좋겠어요.
1: 여기 기억나? 어? 너 여기 기억나? 할아버지, 삼순이 몽실이.
4: 범변아, 하자.
1: 할아버지 봐봐. 꼬리 꼬리 왜 이렇게 흔들어?
0: 할아버지의 결정을 알 리 없는 녀석들은 그저 반갑기만 합니다.
4: 좋아. 좋아.
1: 오랜만에 보니까 어떠세요?
4: 좋지. 이게 웃잖아, 내가 이제.
1: 네, 아유, 진짜 막 웃으셔.
0: 방송 이후 임시보호를 간 삼순이와 몽실의 근황을 궁금해했다는 주민들.
1: 치료도 잘 하고 있어요. 아직 더 해야 되는데.
0: 동네 사람들과 마지막 작별 인사를 나눴는데요. 이제는 할아버지와도 헤어져야 할 시간.
4: 야, 하늘아, 이리 와봐.
1: 하나 주세요.
4: 이리 와.
1: 아유, 삼순이 저 양보하는 거 봐. 제가 데리고 가서 애들 줄게요.
4: 네.
1: 아유, 감사합니다. 저희 그만 가볼게요.
4: 네.
1: 네. 가서 잘 치료하면서 잘 키울게요.
4: 네.
1: 네. 갈게요.
4: 그래.
0: 녀석들을 떠나보낸 할아버지는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아보기로 했습니다.
4: 아니 전세 부릴 거예요. 이제 안 가지고 조금 덜 날리죠. 덜 날리는 것 같아요.
5: 아 그래요? 아 좀 이렇게 덜 날려요 요즘에?
4: 요즘 덜 날 그전엔 구름마다 신하는 뭐 엄청났잖아.
6: 자기가 물건을 갖고 온 거를 한두 개씩 또 밖에 갖다 놔야지 증상이 많이 나아진다고 하더라고요.

0: 생태계와 함께 동물 구조의 앞장선 보호소인데요.
1: 네. 바로 나와. 뭉치.
2: 얘들아, 오늘은 고생했어. 아이고, 좋아라.
1: 고생한 보람이 좀 있지. 고생한 보람이 있지. 어? 몽실아.
0: 장시간 이동에 낯선 환경까지 고맙게도 곧잘 적응하는 모습을 보여준 녀석들.
3: 저 여기 와보고 진짜 깜짝 놀랐는데. 네. 너무 좋아요. 지금 유기견 보호소인 거잖아요.
4: 그렇죠. 네.
3: 지금 어디서 오는 아이들이에요?
4: 번식장에서 구조된 아이들이고.
3: 불법 번식장에서 구조된 아이들. 네. 저희 세상이처럼.
4: 네.
3: 여기에 지금 저희 삼순이랑 몽실이를 잠시나마 맡긴다라고 하니까 제 마음이 너무 놓입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4: 네.
3: 아니, 여기 얘네 지금 여기 살던 애들 같은데? 어?
5: 예뻐라.
3: 이러면 이제 뒤에서 몽실이 따라온다. 아이고, 이뻐. 아이고, 이뻐.
0: 헤어짐이 있으면 반드시 만남도 있습니다. 보호소에서 새로운 친구들을 만나게 된 녀석들. 하지만 그보다 더 좋은 만남은 새로운 가족을 찾는 일이겠죠? 가슴 아픈 이별을 했기에 더 기다려질 수밖에 없습니다.
3: 제가 진짜 얘네들은 만약에 제가 일이 좀 없었으면 데려가고 싶을 정도로 정말 거기다가 금방 적응하고 보호자들과 행복하게 정말 잘 살 수 있는 아이들이니까 그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네.
4: 얼른 오세요.
3: 네.
4: 삼순이한테 오세요.
0: 곧 삼순이 몽실이에게 아름다운 만남이 찾아오길 바랍니다.

퀴즈와 니키 플레이 두 다다꿍이 함께하는 우리 아이 생일 축하 이벤트.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의 사진과 생일 축하 메시지를 응모해주세요. 추첨을 통해서 아이들의 생일을 EBS 퀴즈에서 축하해드립니다. EBS 퀴즈와 니키 플레이 두 다다꿍이 함께하는 생일 축하 이벤트.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0: 남방구는 북방구와
1: 모든 과목은 읽기로부터 시작. 문제는 푸는 것이 아닌 읽는 것이니까. 읽기가 공부를 바꾼다. 3, 6학년 읽기전략교육원 큐미르.
2: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3: 출동.
2: 얼굴엔
3: 순한 킹킹.
2: 눈물엔
3: 덥덥한 말.
4: 순하게
3: 지켜줄게.
2: 대한민국 상처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0: 오늘은 어떤 이야기일까요? 쓰레기통.
1: 우와, 다 만들었다! 지저분해졌네.
2: 그럼 이제 우리가 정리하자.
1: 좋아, 깨끗하게. 연필은 연필통에. 자.
2: 쓰레기는 한 곳으로 싹싹 모으자.
3: 싹싹싹.
1: 쓰레기.
2: 쓰레기는 어디에다 버리지?
1: 이 통에 버리자. 통. 이 통을 쓰레기통이라고 하자.
2: 아, 좋은 생각이야.
1: 쓰레기는 쓰레기통에.
3: 마지막
1: 정리 끝.
2: 와, 깨끗해.
4: 바꿔라 한글.
2: 쓰레기통 어디 갔어?
1: 우리는 쓰레기를 담을 쓰레기통이 필요해.
2: 통을 찾아야 해. 한글 용사를 불러보자.
1: 한글 용사 아이야.
4: 어? 이
5: 야.
6: 훈민정음 안녕?
1: 안녕.
6: 어떤 한글이 필요하니?
1: 쓰레기통이 쓰레기로 바뀌었어.
2: 통이 필요해.
5: 우리가 한글을 찾아올게.
6: 통을 찾으러 떠나자.
7: 한글을 찾아서 아이야가 간다.

0: 한글을 찾자.
1: 안 보여.
2: 내가 찾아볼게.
3: 보여라.

0: 찾았어. 저 상자 안에 있어.
1: 뭐야?
0: 천지가 눈치챘어.
2: 시간이 없어.
3: 어서 한글 통을 찾아가자.
0: 주사라.
2: 천지?
4: 여기까지 찾아오다니. 하지만 너희는 한글을 가져갈 수 없다. 상자를 절대로 열지 못할 테니. 헛! 잠그다!
0: 자물쇠로 상자를 잠궜어.
2: 아, 자물쇠 때문에 상자가 안 열려.
0: 함께 해보자.
2: 한글 통을 찾아야 하는데.
3: 우리도 한글로 맞서야 해.
0: 잠그다에 맞서는 낱말은 뭐지? 열다.
3: 열쇠로 상자를 열었어.
4: 아니, 나의 잠그다 공격을 열다로 막아내다니. 헛! 한글은 절대 가져갈 수 없어.
2: 오가 파괴됐어.
0: 걱정 마. 소설아, 한글!

0: 저장 완료! 통! 훈민정음의 손으로!
1: 통 한글 카드를 뭐든지 자판기에 넣으면...

0: 이젠 할아버지 차례!
1: 통!
0: 통!
1: 통엔 무엇을 담을까? 아항! 물! 통! 물통! 물을 담는 물통! 다음은 얍! 아하! 수저통! 수저통! 숟가락과 젓가락을 넣는 수저통! 다음은 얍! 아하! 쓰레기통! 쓰레기통! 쓰레기를 담는 쓰레기통! 아하! 쓰레기가 꽉 찼네. 비우고 올게요.
2: 쓰레기통에 통 먹어야지. 냠! 냠냠! 슝!
1: 비우고 왔어요. 오잉!
0: 쓰레기만 남았네. 통은 어디로 갔을까? 아가! 한글 쓰레기통을 다시 만들어야겠어요. 쓰레기통! 쓰레기통! 순서대로 써볼게요.
1: 쌍시옷이 을을 만나 쓰, 리을이 에를 만나 리,

0: 기역이 이를 만나 기 티읕이 오를 만나 토 토가 받침 이응을 만나 통 쓰레기통.
1: 자 이제 함께 읽어볼까요? 할아버지 입을 잘 보세요. 쓰레기통. 친구들 따라해봐요. 쓰레기통. 끝.
2: 물과 통이 만나면 무엇이 될까요? 밥통, 물통. 한 번 다 들어보세요. 물과 통이 만나면 무엇이 될까요? 밥통, 물통.
0: 쓰레기통. 훈민이와 정음이가 정리를 해요. 쓰레기는 쓰레기통에 담자.
3: 그때 천지가 나타났어요. 쓰레기통을 쓰레기로 바꿔라 한글. 쓰레기통이 쓰레기가 되었어요. 천지가 잠그다로 한글 용사를 방해했어요. 한글 용사가 열다로 막아냈어요. 한글 통을 찾았어요.
0: 한글 카드를 넣었더니 쓰레기통이 나왔어요. 쓰레기는 쓰레기통에 버려요. 쓰레기는 쓰레기통에 버려요. 쓰레기는 쓰레기통에 버려요. 오늘은 어떤 이야기일까요? 된장찌개. 훈민아, 정음아, 점심 먹자.
4: 네.
5: 이게 무슨 냄새지?
0: 맛있는 찌개란다.
5: 우와, 우리가 좋아하는 찌개.
4: 우와.
6: 어떤 찌개일까? 김치가 들어간 김치찌개일까?
5: 순두부가 들어간 순두부찌개?
6: 오늘의 찌개는 된장이 들어간
5: 된장찌개. 보글보글 끓인 된장찌개.
6: 송송 썬 호박과 감자도 들어있고
5: 네모난 두부도 들어있네.
6: 난 된장찌개 하나면 밥 두 그릇은 먹지.
5: 와, 맛있겠다.
7: 바꿔라 한글.
6: 된장찌개가 된장으로 바뀌었어.
5: 찌개가 사라지고 된장만 남았어.
6: 우린 된장찌개가 먹고 싶은데 찌개를 찾아야 해.
5: 한글 용사를 불러보자. 한글 용사 아이야.
8: 훈민정은 안녕?
9: 안녕.
8: 어떤 한글이 필요하니?
5: 된장찌개가 된장으로 바뀌었어.
6: 찌개가 필요해.
10: 우리가 한글을 찾아올게.
8: 찌개를 찾으러 떠나자.
11: 한글을 찾아서 아이야가
12: 된다. 된다.

0: 나는 천지! 세상의 모든 한글을 바꾸지! 바꿔라! 한글! 오늘도 한글을 바꿨다! 한글! 모두 내 거야! 아이야, 찾을 수 있으면 찾아봐!
1: 한글을 찾아!
2: 저쪽에 구덩이가 있어!
3: 내가 가볼게! 이런 구덩이가 있군. 어? 우리가 찾는 한글이잖아. 여기야. 천지?
0: 한글 찌개를 찾으러 올 줄 알았다. 하지만 이 구덩이에서 한글을 가져가진 못해. 빗밥!

0: 쪘어. 어서 한 개를 가져가자.
1: 흥, 순순히 가져갈 순 없지. 헛, 깊다.
0: 오, 안 돼. 한 개를 깊은 구덩이에 빠졌어. 천지의 한글 공격에는 우리도 한글로 맞서야 해. 친구들, 도와줘. 깊다에 맞서는 낱말은 뭐지? 얕다!
1: 아니, 나의 깊다 공격을 얕다로 막아내다니. 한글은 절대 가져갈 수 없어.
0: 찌개의 이가 사라졌어.
2: 한글을 찾았어?
0: 그런데 찌개의 이가 사라졌어.
3: 내가 태극봉으로 이를 쓸게.
4: 나와라 한글.
5: 자,

0: 못해.
1: 저장 완료. 찍. 예. 훈민정음의 손으로.
2: 찍의 한글 카드를 뭐든지 자판기에 넣으면.

이번엔 할아버지 차례! 찌개! 찌개! 어떤 찌개를 만들어 볼까? 아항! 김치? 찌개! 김치찌개! 김치를 넣고 끓인 김치찌개! 된장찌개! 된장찌개!

0: 된장을 넣고 끓인 된장찌개.
1: 헤이, 된장찌개 찌개 먹어야지. 냠, 냠냠, 슝.
0: 구수한 된장찌개. 오잉, 찌개가 어디로 갔을까? 된장만 남았네. 한글 된장찌개를 다시 만들어야겠어요. 얍! 된장찌개! 된장찌개! 순서대로 써볼게요. 디귿이 외를 만나 돼. 돼가 받침 니은을 만나 된. 지읒이 아를 만나 자. 자가 받침 이응을 만나 장. 쌍지읒이 이를 만나 찌. 기역이 애를 만나 개. 된장찌개. 자, 이제 함께 읽어볼까요? 할아버지 입을 잘 보세요. 된장찌개. 친구들 따라해봐요. 된장찌개.
1: 순두부와 찌개가 만나면 무엇이 될까요? 고추장찌개, 순두부찌개. 한번더 들어보세요. 순두부와 찌개가 만나면 무엇이 될까요? 고추장찌개, 순두부찌개. 히히.
0: 된장찌개. 할아버지가 된장찌개를 끓였어요. 된장찌개 하나면 밥두 그릇도 먹을 수 있지. 그때 천지가 나타났어요. 된장찌개를 된장으로 바꿔라, 한글! 된장찌개가 된장이 되었어요. 천지가 깃다로 한글 용사를 방해했어요. 한글 용사가 야따로 막아냈어요. 한글 찌개를 찾았어요. 한글 카드를 넣었더니 된장찌개가 나왔어요. 훈민정음이 된장찌개를 먹어요. 훈민정음이 된장찌개를 먹어요. 훈민정음이 된장찌개를 먹어요.
2: 장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3: 매일매일 락토핏
2: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얼리면 더 맛있어.
2: 너네보다 키가 작다면 키가 크고 싶다면 키 성장 고민이 되면
3: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4: 우와, 뽀로로다. 우리 집에 놀러 온 걸 환영해. 여긴 뽀로로방.
5: 안녕.
4: 노래도 하고 크로운 목욕하네. 신나게 놀자. 우리 집에 또 놀러 와. 즐거운 뽀로로 고스.
6: 다들 뭐 먹는 거지?
7: 이게 뭐예요?
8: 아, 이거요. EBS.

0: INFP젤 아직도 모르세요?
1: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2: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핏.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매일매일 락토핏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비즈와 니키플레이 두 다다꿍이 함께하는 우리 아이 생일 축하 이벤트.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의 사진과 생일 축하 메시지를 응모해주세요. 추첨을 통해서 아이들의 생일을 EBS 키즈에서 축하해드립니다. EBS 키즈와 니키플레이 두 다다꿍이 함께하는 생일 축하 이벤트.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0: 거야?
1: 노래? 아니.
0: 그럼?
1: 하늘은 파랗고 구름은 하얗고 바람은 쏴 시원하게 부는 거야. 그래서 말인데 우리 소풍 갈까?
2: 소풍을 가?
0: 가!
2: 가!
0: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0: 좋아. 그럼 까마귀랑 소풍 가자. 친구들 우리 소풍 갈까?
1: 오, 나 갈래. 나.
2: 짜잔 형도 나. 유후.

0: 너무 재밌다 진짜.
1: 너무 재미있어서 웃음이.

0: 신나게 웃어요.
1: 다음엔 더 재미있는 노래 같이 부르자.
0: 그럼 모두 안녕.

0: 눈만 바쁜 요즘 교육 어떻게 생각해요?
1: 연필을 굴려야 머리도 잘 굴러가죠.
2: 지당하신 말씀.
1: 아소비 키즈. 특허받은 교재와 대면 교육으로 생각의 깊이가 다르다. 유치초이 전문 아소비.
3: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4: 마데카 솔메이트.
3: 출동! 얼굴엔
5: 순한 킹킹.
3: 식물엔
5: 덥덥한 말.
6: 순하게
5: 지켜줄게.
3: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0: 정권 지르기 준비.
1: 하이.
0: 태권.
1: 태권.
0: 태권도.
1: 태권도.
0: 바로. 쉬어. 잘했어요. 운동하니까 덥죠?
1: 네.
0: 오늘은 특별히 시원하고 맛있는 것을 준비했어요. 여기서 앉아서 기다리세요.
1: 네.
2: 시원한 것? 맛있는 것?
3: 멀까 멀까 멀까 멀까 멀까 멀까.
0: 짠 짠.
1: 우와 수박이다 수박.
2: 수박이 정말 커요.
1: 응.
2: 아주 잘 익은 것 같아요.
0: 수박을 반으로 쫙 쪼개서 나눠 먹자.
1: 네.
0: 우와.
2: 우와. 맛있겠다. 시원한 수박.
1: 속이 빨간 수박 빨리 먹고 싶어요.
0: 아차차. 수박 자를 것 가져올게.
1: 네.
2: 빨리 먹고 싶다.
4: 바꿔라 한글.
2: 어? 이게 왜 이러지? 수박은 사라지고 박수를 치네? 수박은 어디 간 거야? 수박이 박수로 바뀌었어.
1: 우리는 박수가 아니라 수박이 필요한데.
2: 수박을 찾아야 해. 한글용사를 불러보자.
1: 한글용사 아이야!
4: 어? 이?
5: 야!
4: 훈민정음, 안녕?
2: 안녕?
4: 무슨 일이니?
2: 수박이 박수로 바뀌었어.
1: 수박, 수박이 필요해.
5: 우리가 한글을 찾아올게.
4: 수박을 찾으러 떠나자.
6: 한글을 찾아서 아이야가 간다! 간다.

0: 나는 천지. 세상의 모든 한글을 바꾸지. 바꿔라 한글. 아이야, 기다리겠다. 찾을 수 있으면 찾아봐.
1: 한글을 찾자.
2: 사방에 나팔꽃이야.
3: 나팔꽃을 살펴보자.
4: 찾았어. 저 나팔꽃에 한글 수박이 있어. 내가 한글을 일으킬게.
5: 수사라 한글
1: 천지.
0: 한글 수박을 찾으러 올 줄 알았다. 하지만 너희들은 한글을 찾아갈 수 없다. 나팔꽃에 한글을 숨길 것이니. 지다!
4: 나팔꽃이 지고 있어.
3: 한글이 꽃 속에 갇히겠어.
2: 꽃 속에 완전히 갇혔어.
4: 천지의 한글 공격 때문이야.
3: 우리도 한글로 맞서야 해.
2: 지다의 맞서는 한 말은 뭐지?
6: 비다!
3: 찾았어.
0: 아니, 나의 지다 공격을 피다로 막아내다니. 한글은 절대 가져갈 수 없어.
1: 안 돼!
2: 한글 수박에 우가 사라졌어.
4: 내가 뿅망치로 우를 만들게.

0: 수박!
1: 저장 완료! 수박! 훈민정음의 손으로!
2: 수박 한글 카드를 뭐든지 자판기에 넣으면...

0: 하면 수박. 수박 박수. 수박 박수.
1: 와! 맛있겠다.
2: 이젠 할아버지 차례. 수박. 수박. 박수. 박수. 박수. 손뼉을 마주치면 박수. 수박. 수박. 맛있는 수박.
3: 우와, 수박이다. 냠. 냠냠. 슈.
2: 맛있는 수박. 오잉. 한글 수박이 어디로 갔을까? 다시 만들어야겠어요. 수박. 수박. 순서대로 써볼게요.

0: 시옷이 우를 만나 수 비읍이 아를 만나 바 바가 받침 기역을 만나 박 수 박
1: 자 이제 함께 읽어볼까요? 할아버지 입을 잘 보세요. 수 박 친구들 따라해봐요. 수 박
2: 수박을 거꾸로 말하면 무엇이 될까요? 박수, 빙수. 한 번 더 들어보세요. 수박을 거꾸로 말하면 무엇이 될까요? 박수, 빙수. 헤헷.
0: 수박, 박수. 오늘은 수박 먹는 날. 수박이 잘 익었네. 맛있게 먹자. 그때 천지가 나타났어요. 수박을 박수로 바꿔라 한글. 수박이 박수로 바뀌었어요. 천지가 지다로 한글 용사를 방해했어요. 한글 용사가 피다로 막아냈어요. 한글 수박을 찾았어요. 한글 카드를 넣었더니 수박이 나왔어요. 훈민 정음이 시원한 수박을 먹어요. 훈민 정음이 시원한 수박을 먹어요. 훈민 정음이 시원한 수박을 먹어요. 오늘은 어떤 이야기일까요? 건물, 물건.
3: 정말 우리 동네 같아. 우리 동네는 건물이 많잖아. 건물. 이 건물은 병원, 이 건물은 유치원, 이 건물은 은행, 이 건물은 도서관. 또 어떤 건물을 지을까?
4: 아, 글쎄.
5: 바꿔라, 한글!
3: 어? 이게 뭐야? 안경? 볼펜? 손수건? 손톱깎이?
6: 이건 할아버지의 물건이잖아.
3: 건물이 물건으로 바뀌었어.
6: 우리 동네가 사라졌어. 우리 동네는 건물이 필요해.
3: 건물을 찾아야 해.
6: 한글용사를 불러보자.
7: 한글용사 아이야!
8: 나는 아! 뿅망치로 모든 한글을 일으키지! 나는 이 태극봉으로 모든 한글을 그리지.
9: 나는 야 부메랑으로 모든 한글을 가져오지.
8: 어? 이
9: 야
8: 훈민정음 안녕?
3: 안녕.
8: 어떤 한글이 필요하니?
6: 건물이 물건으로 바뀌었어.
3: 건물이 필요해.
9: 우리가 한글을 찾아올게.
8: 건물을 찾으러 떠나자.
10: 한글을 찾아서 아이야가
7: 떠나.

0: 황대를 찾자. 어, 찾았어. 저기에 한글 건물 있어. 지옷 소화. 천지?
1: 한글 건물을 찾으러 올 줄 알았다. 하지만 쉽게 가져가진 못할걸. 한글을 잡을 수 없을 테니. 헛! 움직이다!
0: 오? 오? 추가 움직여!
1: 헛! 움직이다! 오!
0: 아, 영사가 위험해!
2: 우리가 도와줘야 해! 움직이다에 맞서는 낱말은 뭐지?
0: 멈추라!
1: 아니, 나의 움직이다 공격을 멈추다로 막아내다니! 한글은 절대 가져갈 수 없어! 으잇! 자!
2: 괜찮아?
0: 난 괜찮아. 한글은 무사해?
2: 우가 사라졌어.
0: 걱정 마. 내가 뿅망치로 우를 만들게.

0: 저장 완료. 건물 국민자금의 손으로.
1: 건물 한 개 카드를 뭐든지 자판기에 넣으면

0: 이번엔 뭐 만들까?
1: 삐오 삐오 119
2: 이젠 할아버지 차례. 얍! 건물 건물 물건 물건 물건 할아버지의 물건 아주 소중한 할아버지의 물건이에요. 건물 건물 우리 동네에는 다양한 건물들이 있어요.
3: 우와 건물이다. 냥 냠냠 슝.
2: 어때 오잉? 건물이 사라졌네. 한글 건물을 다시 만들어야겠어요. 이영차 건물 건물 순서대로 써볼게요. 기역이 어를 만나 거, 거가 받침 니은을 만나 건, 미음이 우를 만나 무, 무가 받침 리을을 만나 물, 건물. 자, 함께 읽어볼까요? 할아버지 입을 잘 보세요. 건물.

0: 친구들 따라해봐요. 건물.
1: 건물을 거꾸로 말하면 무엇이 될까요? 물건, 물결. 한 번 더 들어보세요. 건물을 거꾸로 말하면 무엇이 될까요? 물건, 물결. 헤헷.
0: 건물, 물건. 훈민이와 정음이가 동네를 만들어요. 동네에는 건물이 많아요. 그때 천지가 나타났어요. 건물을 물건으로 바꿔라 한글! 건물이 물건으로 바뀌었어요. 천지가 움직이다로 한글 용사를 방해했어요. 한글 용사가 멈추다로 막아냈어요. 한글 건물을 찾았어요. 한글 카드를 넣었더니 건물이 나왔어요. 훈민 정음이 건물을 세워요. 훈민 정음이 건물을 세워요. 훈민 정음이 건물을 세워요.
2: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3: 매일매일 락토핏.
2: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4: 새콤달콤 너도 나도 피타젤리. 탱글탱글 영양 가득 피타젤리. 하루하나 골라먹는 피타젤리.
5: 우리 모두
6: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얼리면 더 맛있어.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목욕하네? 신나게 놀자! 우리 집에 또 놀러와! 즐거운 뽀로로 하우스! 내 손에서 시작되는 마법 같은 이야기! 슥슥 그리기만 하면 귀여운 티니핑 친구들이 짠! 이번엔 예쁜 핑크카를 만들어볼까? 요술봉부터 무지개까지 내 맘대로! 입체가 되는 마법 같은 순간! 우선으로 편리하게, 저온으로 안전하게. 티니핑 이지 드로잉 3D 프린팅 펜.
2: 다들 뭐 먹는 거지?
3: 이게 뭐예요?
4: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5: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6: 남방구는 북방구와
7: 모든 과목은 읽기로부터 시작. 문제는 푸는 것이 아닌 읽는 것이니까. 읽기가 공부를 바꾼다. 3, 6학년 읽기 전략 교육원 큐미르.

0: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핏.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매일매일 락토핏.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지금! 얼굴엔
2: 순한 킬킬.
1: 진물엔
2: 덤덤한
3: 순하게
2: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4: 스쿨버스 왔네.
5: 학교 가자. 안녕 친구들.
6: 같이 가자.
5: 안녕.
6: 재밌게 공부해요.
7: 와 놀이터다.
6: 빙글빙글 쌩쌩. 잡으면 버스 개치면 놀이터. 뽀로로 빠방 스쿨버스.
4: 내일 떠나자.
8: 콩순이는 딸기 농장. 마라는 포미더위로 딸기를 톡톡. 딸기를 예쁘게 자르고 케이크에 쏙쏙 얹으면 우와 딸기 케이크다. 토끼도 냠냠. 콩순이네 딸기 농장.
9: 베이비 핑. 오늘은 엄마 놀이 시간. 첨방첨방 즐거운 목욕놀이. 이제 공주 침대에서 코 잘 준비해볼까? 내일은 뭐하고 놀까? 베이비 핑과 함께.
10: 동화 속 세상을 구하라.
11: 아차차차차. 응? 여기가 동화 속 세상이야.
12: 동화 속 세상. 근데 여기 왜 온 거야?
11: 아차차. 아이들이 동화를 보면서 꿈과 희망을 키우잖아. 근데 동화 속 세상을 엉망으로 만들면 동화책은 사라지고 아이들의 꿈과 희망도 사라지겠지?
12: 아, 됐고! 어쨌든 엉망으로 만든다는 거잖아. 어떡해.
11: 그거? 짠! 이 가시딱지로? 그럼 불러볼까? 피터팬!
12: 홍길동!
13: 안녕! 난 아이들의 동심을 지키는 필터팬. 갈싸움을 잘하지. 얍, 얍, 얍, 얍, 얍, 얍, 얍, 얍, 얍.
14: 우와.
15: 난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홍길동. 우술이 뛰어나지. 예. 예.
11: 와, 너 이제 진짜 대단하다.
12: 멋있어.
11: 우리가 너희들에게 줄 선물 가져왔는데.
13: 짠! 그게 뭐야?
12: 이걸 붙이면 힘이 아주 세지지.
13: 그래?
12: 그럼?
13: 그걸 붙이면 후크 선장보다 힘이 세지는 거야?
12: 아이,
15: 나쁜 사또들도 멋지게 혼내줄 수 있는 거?
11: 당연하지.
13: 그럼 어서 붙여줘.
12: 많이 붙여줘.
11: 그래?
15: 좋아.

0: 그래! 홍길 동 피터팬! 아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동화속 세상을 엉망으로 만들어라! 출동!
1: 출동!
2: 어둠의 기분으로 새롭게 태어난 동화 속 주인공!

0: 좋았어. 그럼 이제 동화 속 세상을 엉망으로 만들러 가볼까?
1: 좋아. 어서 가자.
2: 가자.
0: 가자.
1: 가자.
3: 와. 우리 여기서 동화책 읽으면서 놀자.
4: 좋아.
3: 아, 뭐 하고 놀지? 재밌어.
5: 핀더펜도
6: 아기돼지 사명제도. 와, 동화책이 모두 사라졌어.
3: 아이,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어떻게? 안 되겠어. 친구들, 우리 다 같이 큰 소리로 번개맨을 부르자.
7: 번개맨. 번개맨. 번개맨.

0: 얘들아, 큰일이야. 동화 속 세상이 무너지고 있어.
1: 왜? 저기.
0: 아, 그래서 동화책이 다 사라진 거예요? 동화 속 세상이 무너지면 아이들의 꿈과 희망이 사라지게 돼. 어서 빨리 동화 속 세상으로 가자.
2: 알겠어요.
0: 자, 모두 준비. 준비. 동화 속 세상으로. 함께 이동.
2: 우와. 여기가 동화 속 세상이구나.
0: 저기 얘들아. 근데 동화책 세상이 왜 이렇게 어둡고 무섭지?
3: 홍길동이다.
2: 홍길동.
3: 우와, 홍길동, 홍길동. 그 쌀가마니 가난한 사람들한테 나눠주러 가는 중이에요?
4: 아, 가난한 사람들한테 우리가 뺏었지.
0: 나한테?
5: 이제 나는 동심을 파괴하는 동심 파괴자.
4: 동화 속 세상도 다 파괴할 거야.
2: 맞아, 맞아. 페터팬이랑 홍길동이 이상해요.
0: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5: 어떻게 되긴, 우리가 붙인 가시딱지 때문이지.
6: 맞아.
7: 아차차차, 너희들 또?
6: 홍길동, 피터팬, 번개맨을 공격해!
5: 공격해!
4: 자, 번개맨!
0: 얘들아, 진정해. 너희들은 아이들의 영웅이야.
8: 영웅은 무슨?
4: 마지막 한 방이다. 길동, 길동, 장푸!
5: 자, 피터팬의 마무리! 피터, 피터, 광터!
0: 아, 정신 차려. 넌 내 영웅이란 말이야.
4: 그래. 우린 아이들의 영웅. 더 이상 이래서는
5: 안 되긴 뭐가 안 돼.
2: 저들 다 같이 번개맨에게 해내세요. 번개맨,
8: 번개맨, 번개맨, 번개맨.
9: 친구들의 문의 힘을 모아 번개 총차!
3: 일어났어!
2: 번개맨이 일어났어!
0: 아이들의 꿈과 희망을 지켜야 해. 가시딱지는 떨어져라! 번개!
10: 가시딱지가 떨어졌어.
2: 다행이다! 너희들 우리한테 무슨 짓을 한 거야?
5: 아니, 몰라. 아이, 진짜 번개맨 동화 속 세상까지 따라와서 우리 방해하다니.
6: 두고 보자.
11: 두고 보긴 뭘 두고 봐. 어? 우리 나 두고 보자고. 어?
6: 아니야. 잘못됐어요.
7: 우리 와.
11: 우리 와.
2: 아유.
11: 미안해 얘들아. 우리한테 실망했지?
3: 아니야. 가시딱지 때문에 그런 거잖아.
2: 맞아.
0: 피터팬, 홍길동, 너희들은 아이들의 꿈과 희망을 주는 아주 소중하고 멋진 존재라는 거 꼭 기억해.
7: 네.
11: 네, 알겠어요, 번개맨.
0: 동화 속에는 재미난 이야기도 있고 또 그 안에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아주 좋은 메시지들도 많죠. 우리 친구들, 평소에 동화책 많이 읽고 꿈과 희망을 키우기로 해요, 알았죠? 좋아요. 동화책 많이 많이 읽는 우리 친구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씩씩하게 파워체조 함께해요.

0: 책을 많이 읽은 친구는 쉽게 알 수 있는 퀴즈를 낼 거예요.
1: 좋아요. 첫 번째 퀴즈는 페이커팬이 내준대요.
0: 우와, 박수.
2: 친구들, 우리 친구들 신데렐라 동화 읽어봤나요?
0: 네.
2: 와, 모두 다 읽었구나. 그렇다면 문제. 신데렐라가 왕자님의 파티를 갈 때 타고 간 마차는?
0: 자, 책을 많이 읽은 친구는 금방 알 수 있겠죠. 정답 아는 친구는 힘차게 번개맨을 불러줘요.
1: 번개맨.
3: 어떤 마차인지 정답을 아는 친구 손 들어주세요.
0: 저요, 저요, 저요, 저요, 저요.
3: 어느 친구가 더 씩씩하게 손을 들고 있죠? 누구죠? 저요. 좋아요. 우리 친구 이쪽으로 나오세요. 자, 우리 친구 신데렐라가 타고 간 마차는 어떤 마차였죠?
4: 호박마차.
3: 호박마차? 호박마차 정답입니다. 맞아요. 신데렐라는 호박마차를 타고 무도회장에 갔죠. 아주 잘했어요. 번개맨이 선물을 드립니다.
0: 우와!
3: 잘했어요.
0: 다음 문제는요?
5: 이번엔 내가 낼게. 이 동화의 주인공 이름은 잭이에요. 잭이 커다란 나무를 타고 올라가 거인을 만나는 이 동화 제목은?
0: 자, 책을 많이 본 친구는 금방 알 수가 있죠. 정답 아는 친구는 힘차게 번개맨을 외쳐줘요.
1: 번개맨!
3: 자, 이 책의 제목은 무엇일까요? 정답을 아는 친구 손 들어주세요.
0: 저요, 저요, 저요, 저요, 저요.
3: 뚝딱이가 제일 힘차게 손을 들고 있는데 자요, 우리 친구들 자요. 더? 좋아요. 자, 우리 친구 이쪽으로 나오세요. 자, 우리 친구 정답을 알고 있나요?
4: 네.
3: 정답은?
4: 잭과 콩나무.
3: 다시 한번.
4: 잭과 콩나무.
3: 잭과 콩나무 정답입니다.
0: 우와!
3: 맞아요. 잭은 콩나무를 타고 올라갔죠. 잘했어요. 번개맨이 선물을 드립니다. 우리 친구들 모두 다 아주 잘했어요. 그럼 번개맨은 이만 안녕.
0: 안녕.
1: 더 재밌는 퀴즈로 다시 돌아온다.
0: 피터팬과 홍길동이 함께한
6: 발송 발송 퀴즈
0: 끝.
7: 번개 번개 번개맨과 함께 재밌는 이야기 나눠. 번개 파워.
5: 알라딘과 요술램프.
8: 우와, 금은보화가 엄청 많네요. 이 동굴에는 마음씨가 착한 사람 딱 한 사람만 들어올 수 있다고 해요. 과연 누가 들어올지 우리 함께 지켜볼까요?
9: 저기요, 문이 열렸구나. 자, 알라딘, 이 동굴에 들어가서 낡은 램프 하나만 들고 나오면 돼. 절대로, 절대로 다른 물건은 만지면 안 돼. 알았어.
10: 네.
9: 쉬운 일이니까 잘 해낼 수 있을 거야. 넌 착한 아이니까.
10: 네, 들어갈게요.
9: 그래, 자, 어서.

0: 낡은 냄플을 내게 다오.
1: 예. 우와. 우와, 여기 진짜 엄청나다. 어? 아, 마법사님이 말한 램프가 바로 이거구나.
0: 그래, 맞아. 어서 가져와.
1: 근데 이렇게 낡은 램프를 왜 가지려고 하시지? 응? 우와, 이렇게 응? 귀한 것들이 많은데 말이야.
0: 아무것도 만지면 안 돼.
1: 우와, 이거
0: 절대
1: 우리 엄마 그냥 진짜 좋아하시겠다.
0: 아! 다치기 시작했어. 안 돼. 자, 알라딘, 어서 낡은 램프를 내게 던져.
2: 얼른 램프요. 저 여기가 잠깐만요.
0: 그래, 얼른.
2: 근데 그럼 저는요?
0: 아, 어이, 빨리 던져. 아, 문이 닫힌다. 이 뻥쳐라, 알라딘. 야, 안 돼.
1: 어머님. 어떻게 동굴에 갇히고 말았잖아. 어떡해. 아니, 이 낡은 램프가 뭐라고. 아, 이게 뭐야. 먼지는 또 왜 이렇게 많아.
3: 램프의 주인?
1: 램프의 주인이요?
3: 이거 얼마만이야. 램프의 주인이시여, 소원을 말해주세요.
1: 아니, 램프의 주인 제가요?
3: 예? 램프를 문질러 저의 부른 분이 제 주인이죠. 어서 소원을 말해주세요.
1: 소원다.
3: 예?
1: 말해봐요. 전 그럼요. 집에 가고 싶어요.
3: 왜? 그건 아주 쉽죠. 그러면 자, 알라딘을 집으로 뿅.
1: 내가 갑자기 집에 왔잖아.
4: 아유, 어머나. 어머, 알라딘.
1: 엄마.
4: 아유, 너 갑자기 어디서 나타난 거야?
1: 엄마, 놀라지 마세요. 제가 요술 램프를 얻었어요.
4: 뭐? 요술 램프?
1: 네.

0: 뉴슬램프 덕분에 부자가 된 알라딘은 엄마와 함께 행복하게 살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1: 램프로 이렇게 좋은 집에서 떵떵거리며 살고 있다니. 내가 램프를 꼭 찾아주마. 어디 있는 거야, 나의 램프?
2: 아유, 조심. 아이고, 여기, 아이고. 아유, 그나저나 일을 어째. 가뭄이 들어서 이웃마을 사람들 그냥 다들 쫄쫄 굶고 있다는데 일을 어째. 아이고, 그럼 되겠네. 아, 이 램프의 요정을 불러서 소원을 빌면 되겠네. 아이고, 그럼 소원을. 아이고, 배가 왜 갑자기 이렇게 아프지? 아유. 아유, 갔다 와서 빌어야겠다. 아유, 어머나!
1: 찾았던 나의 요슬램프!
3: 마법사! 램프를 잃으네!
1: 그럴 리가 없지 않냐. 나와라. 램프의 여자.
3: 안돼. 자, 램프의 주인이셔 소원을.
4: 왜?
3: 주인이 바뀌었네?
1: 이제부턴 내가 주인이다. 자, 이 램프로 얻은 금은 보화와 이 집 모두 내가 가져야겠다.
3: 맞습니다.
1: 자, 금은 보화 집과

0: 나를 저 사막에 오아시스로 보내줘.
1: 자, 그럼 그렇게 하지요. 자,
2: 저게 왜 저... 아이고, 다 없어졌네.
3: 뭐야?
2: 아이고, 도대체 이게
3: 다 없어졌어요.
2: 아이고, 아이고, 알라딘아 미안하다. 내가 이 래프를 감수를 잘했어야 됐는데 나 때문에 모든 걸 잃었구나.
3: 아니에요, 엄마.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램프를 꼭 찾아올게요.
2: 아, 아니다, 아니야. 아, 내가 실수한 거니까 나도 같이 가마. 가자.
3: 아니요. 너무 위험해요. 엄만 집에 계세요. 아셨죠? 저 혼자 다녀올게요, 엄마.
2: 알라딘!
3: 다녀올게요!
2: 알라딘! 알라딘! 아유, 이를 어쩌나, 나 때문에. 아니지. 나도 이러고 있을 수 없지. 따라가 봐야지. 알라딘!
4: 알라딘은 사막을 헤맨 끝에 마법사가 숨어 있는 궁전을 찾았어요. 그리고 몰래 들어갔어요.
3: 아, 오, 내가 못 찾을 줄 알았지? 어, 여기 있다. 아, 요술 램프야, 여기 있었구나. 아, 다행이다.
0: 나의 램프를 당장 내놔.
3: 안 돼.
0: 그러면 어쩔 수 없지. 내가 얼른 문질러야지.
3: 아, 안 돼, 안 돼. 아니, 내가 먼저 문지를 거야.
0: 아니, 내가 먼저 문질 거야.
3: 아, 내가 먼저. 자, 그럼 램프의 주인이셔, 소원을. 이건 또 무슨 상황이야?
0: 램프 요정이여, 내가 먼저 문질렀어. 당장 이 녀석을 동굴에 가져버려.
3: 예? 그러면 알라딘을?
5: 아니, 내가 먼저 문질렀어. 그러니까 마법사를 동굴에 가둬버려.
3: 예, 그럼 마법사를.
0: 내가 먼저 문질렀다니까.
5: 솔직히 내가 먼저 문질렀잖아.
6: 네가 비디오 판독해?
3: 야, 잠깐만. 아니, 거예요. 자, 친구들. 아니, 자, 여기 있는 알라딘이 절 불렀어요? 아니면 여기 있는 마법사가 절 불렀어요? 누가 불렀나요, 저를? 누가? 마법사? 알라딘? 마법사 알라딘? 아, 누가 불렀다는 거야? 아, 이거 헷갈려서 안 되겠다. 자, 이렇게 해야겠어. 자, 동굴에 가둬라. 둘 다!
0: 안 돼!
3: 역시 난 똑똑해. 그럼 나도 이만 휘리리.
4: 이런, 알라딘까지 동굴에 갇혀버리고 요술램프만 덩그러니 남게 되었네요. 이를 어쩌지? 그런데 이때
2: 알라딘! 아이고, 얘가 분명히 이쪽으로 갔는데, 아우, 어디로 간 거니? 알라딘! 아, 어머나! 어? 이건 요술 램프? 아유, 세상에, 요술 램프가 여기 있었네. 아유, 요술 램프만 있으면 뭐해? 우리 아들 알라딘이 없는, 아니지? 아, 요술 램프의 소원을 빌면 되는 거잖아, 그렇지요? 아유, 난 역시 정말 똑. 근데 이걸 어떻게 불러야 되지? 램프의 요정! 나와라! 아유, 친구들! 이거 어떻게 하면 램프의 요정이 나오는 거예요? 문질르라고요? 아, 엉덩이로 문지르면 되는 거구나! 뭘로요? 손으로요? 아유, 알았어요, 고마워요. 자, 그럼 한번 문질러 볼까? 나와라. 나와라. 램프의 요정아, 좀 나와라!
3: 들으셨나요? 램프의 주인이시오?
2: 램프의 요정 왔군요.
3: 네, 램프의 요정이에요.
2: 아유, 정말. 아유, 고마워요, 친구들. 예, 예, 예. 그나저나, 우리 아들. 우리 알라딘 어딨어요?
3: 아, 그 알라딘? 아니, 알라딘과 마법사가 저를 동시에 불러서 막 서로를 막 동굴에 가둬달라고 하지 뭐예요?
2: 네, 그래서요?
3: 그래서 제가 둘 다 동굴에 가둬버렸어요.
2: 어머나, 둘 다 동굴에 가둬버리게요! 우리 아들을 가두면 어떡해요?
3: 제가 뭐 잘못했나요?
2: 많이 잘못했지요. 아우, 얘를 어째. 아유, 우리 알라딘을 보고. 어머나! 램프의 요정.
3: 네, 램프의 요정이죠.
2: 제가 지금 문질러서 나온 거 맞죠?
3: 아, 그럼요.
2: 그럼 내 소원 들어줘야 되는 거 맞죠?
3: 램프의 주인이시니까.
2: 아, 그렇다면 우리 아들 알라딘 당장 데리고 와요.

0: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알라딘은 집으로 뿅!
1: 아, 어, 뭐야? 다시 집으로 돌아왔네?
2: 알라딘!
1: 엄마!
2: 아유, 우리 알라딘이야!
3: 와! 이렇게 알라딘과 엄마는 램프를 가지고 그 후로도 많은 사람들을 도우며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친구들, 오늘의 이야기 재밌었나요? 알라딘처럼 착한 사람에게는 큰 복이 온다는 사실 우리 모두 잘 알겠죠? 좋아요! 자, 아름다운 동강이 흐르는 영원에서 모에라 딩동댕이 함께했습니다. 우리 친구들 만나서 너무너무 반가웠어요. 우리는 다음에 또 만나요. 모두모두 안녕!
4: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5: 매일매일 락토핏.
4: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6: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7: 진동.
6: 얼굴엔
7: 순한 킹킹.
6: 눈물엔
7: 덥덥한
8: 순하게
7: 지켜줄게.
6: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2: 얼리면 더 맛있어.
3: 눈만 바쁜 요즘 교육 어떻게 생각해요?
4: 연필을 굴려야 머리도 잘 굴러가죠.
5: 지당하신 말씀.
4: 아소비 키즈 특허받은 교재와 대면 교육으로 생각의 깊이가 다르다. 유치초이 전문 아소비.
6: 내 손에서 시작되는 마법 같은 이야기. 슥슥 그리기만 하면 귀여운 티니핑 친구들이 짠! 이번엔 예쁜 핑크카를 만들어볼까? 요술봉부터 무지개까지 내 맘대로. 입체가 되는 마법 같은 순간. 우선으로 편리하게, 저울로 안전하게. 티니핑 이지드로잉 3D 프린팅 펜.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얼리면 더 맛있어.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2: 진동.
1: 얼굴엔
2: 순한 킬킬.
1: 진물엔
3: 순하게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4: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핏핏핏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5: 매일매일 락토핏
4: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2: 얼리면 더 맛있어. 홍순이네 딸기농장. 말하는 포미더위로 딸기를 톡톡. 딸기를 예쁘게 자르고 케이크에 쏙쏙 얹으면 우와 딸기 케이크다. 토끼도 냠냠. 홍순이네 딸기농장.
3: 신나는 뽀로로 유치원.
4: 안녕. 수학공부 착착착. 음악공부 딩동댕.
5: 호비는 아프대요.
4: 그래 놀이 회전 놀이 재밌어요.
3: 시원해.
6: 언제나 신나는
4: 뽀로로 유치원.
7: 베이비핑. 오늘은 내가 요리사.
8: 요리 놀이로 맛있게 만들어볼게요. 밥솥 세트로 따뜻하게 뚝딱. 토스터기에 빵도 구워요.
9: 내일은 어떤 요리를 해볼까?
10: 베이비핑과 함께.

0: 뭐든지 가지고 놀아보고 뭐든지 음악이 되는 곳. 뭐든지 뮤직 파악! 자, 오늘의 박스는 뭘까? 아, 네, 궁금한데 진짜 오늘. 어?
1: 왔다!
0: 어, 박스 왔다! 안녕, 안녕, 박스맨!
2: 왜 이렇게 조심조심 살금살금 되게 소중한 건가 보다. 조심조심 박스맨 잘까요? 박스맨 빠이빠이. 근데 박스맨이 지금 아주 살금살금 들어왔어. 이거 살금살금 들어와서 아주 조심조심 나한테 부탁을 했거든.
1: 이거 우와. 뭐야 혹시 악기인 것 같아요.
0: 그냥 느낌의 악기 같다는 거지?
1: 네.
0: 자, 궁금할 땐 흔들어 봐야 되겠지. 뮤직 박스!
3: 만난 여시야 만난 엿.
1: 이거 말한 것 같은데?
0: 이거는 바로 만난 엿이야 만난 엿. 후니아치는 엿이 뭔지 알지?
1: 뭐예요?
0: 너희들은 잘 모르는데 후니아치는 아주 잘 알아. 한번 슬쩍 열어볼 거야. 자.
2: 악기일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악기일 수도 있고,
1: 힌트?
0: 힌트야, 이게.
1: 꿀떡?
0: 꿀떡? 자, 그러면 어떻게 생겼나 한번 볼까? 자, 꿀떡일까? 아니면 악기일까? 도대체 이것은 엿이란 건 무엇일까?
1: 뭐예요?
0: 지금으로 말하면 옛날 어린이들이 먹던 초콜릿 사탕 같은 거지. 자, 일단 한번 먹어볼까 우리?
1: 네.
0: 어? 근데 잠깐만. 먹기 전에는 어떻게 해야 돼? 손을 깨끗하게 닦아야 되겠죠? 네. 그래서 후니아찌가 준비했어요. 자, 한 장씩 물티슈. 자, 한 장씩. 손도 닦아보니까 각자 먹고 싶은 엿을 하나씩. 와, 이거 길쭉한 게 막대기 같기도 하고 나뭇가지 같기도 하고 참 신기하다, 그치?
1: 딱딱하다. 응? 먹어요?
0: 먹어봐.
1: 왠지 딱딱해.
0: 딱딱해?
1: 네. 보기만 해요, 자꾸.
0: 엿은 말이야 쌀로도 만들어. 쌀. 우리 밥 먹는 쌀 알죠?
1: 네.
0: 밥 먹는 쌀로도 만들고 여러 가지로 만드는데 자, 이거는 호박으로 만든 엿이야. 호박. 그럼 이 엿의 이름은 뭐라고 부를까?
1: 호박엿?
0: 딩동댕동! 진짜 어려운 문제 같은 거야. 자, 요거 있지, 요거. 요거. 생강으로 만든 엿인데, 생강은 되게 울퉁불퉁하게 생겼잖아.
1: 네.
0: 생강을 먹으면은, 쌉스름하고, 쓰기도 하고, 맵기도 하고, 막 그런데, 과연 이 생강엿은 어떤 맛이 날까? 한번 먹어볼까?
1: 매워.
0: 매워?
1: 내 생각에 매운 거 같아.
0: 후니아치도 한번 먹어봐야지. 얼마나 맵나? 맛있는데? 옛날에는 엿으로 놀이도 했대.
1: 응?
0: 옛날에는 이 맛있는 엿으로 놀이도 했어. 바로 엿치기란 놀이야. 엿치기? 옛날 친구들이 하는 민속놀이인데 엿을 쳐서 땅 치면 부러져. 부러지는데 이 안에 구멍이 나 있거든. 누구 구멍이 가장 큰가 하는 엿치기 놀이야. 자, 우리도 한번 해볼까?
1: 네. 응?

0: 맛있는 지유여. 이거는 맛있는 맛있는 시유여. 잠깐 여치기 놀이를 더 신나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바로 짜잔! 신나는 리듬과 함께 만난 여시야 만난 여 만난 여시야 만난 여 어때 신나지?
1: 네.
0: 그리고 나서 내가 노래를 부르면서 부러뜨려라 와자작 하면은 탁 하고 부러뜨리는 거야. 아 지금 말고 와자작 하면 탁 부러뜨리는 거야. 알았지? 그리고 그 안에 구멍이 제일 큰 사람이 이기는 거지. 노래 부른다. 만난 여시야 만난 엿
1: 만난 여시야 만난 엿
0: 만난 여시야 만난 엿
1: 만난 여시야 만난 엿
0: 부러뜨려라 와자작. 오우 부러뜨려서 자 그럼 누구 구멍이 더 큰가 한번 비교해 볼까요? 바로 시우 세! 한번 더.
1: 네, 한번 해볼까?
0: 한번 해볼까? 다시 자 노래 한번 해볼까? 자 만난 여시야 만난 엿
1: 만난 여시야 만난
0: 엿 좋다. 아 만난 여시야 만난 엿
1: 만난 여시야 만난 엿
0: 만난 여시야 만난 엿
1: 만난 여시야 만난 엿
0: 이번에는 나도 해볼랜다. 부러뜨려 부러뜨려 부러뜨려 하나 둘 셋 와자자. 와호 자기 구멍 가지고 자기 구멍이 누가 제일 클지 중간으로 오세요 가운데로. 이건 시우 거 들고 와 시우
1: 내가 이겼대.
0: 아 잠깐만 지우도 봐야지 지우. 오, 자 마지막으로 훈이 삼촌 구멍 여기 있습니다. 훈이 야 내가 이겼다.
1: 그거보다 먹는 게 더 맛있을 것 같다. 그 놀이보다 먹는 거.
0: 아이고 이거 되게 재밌네. 달달하고 달달한 엿도 먹고 이기니까 진짜 기분 좋다. 재밌는 놀이도 하고. 이게 바로 좋은 엿이야 좋은 엿.
1: 좋은 엿이야 좋은 엿.
0: 아 좋은 엿이야 좋은 엿. 아
1: 좋은 엿이야 좋은 엿.
0: 뭐야?
1: 뭐지?
0: 나 아닌데? 나 가위 여기 있었는데 누가 가위를 친 거지? 어?
1: 몰라 나 몰라.
0: 누가 치는 거야?
1: 누구예요?
2: 할아버지 할머니가 어렸을 때 마을 풍경 속으로 떠나볼까요? 오늘은 엿장수가 오는 날이에요.
3: 아구려 꿀꿀 엿이란다 정말 사다파는 엿 만난 엿이야 만난 엿.
2: 동네 아이들이 모여들었어요.
4: 이거 하나 얼마예요?
3: 돈은 안 받아요. 안 쓰는 물건과 바꿔줄게요.
2: 아이들은 여기저기 안 쓰는 물건을 가지러 갔어요.
3: 만난 엿이야 만난 엿
4: 걸레와 바꿔주세요.
3: 낡은 걸레 좋아요. 만난 엿 여기 있다. 만난 엿이야 만난 엿
5: 부러진 숟갈도 되나요?
3: 부러진 숟가락 좋아요. 자 만난 엿 여기 있다. 만난 엿이야 만난 엿
4: 비녀랑 바꿔주세요.
3: 머리에 꽂는 비녀 이젠 부러져서 못 쓰겠구나. 자, 만난 엿 여기 있다. 허허, 만난 엿 덕분에 오늘도 손수레가 가득하구나.
4: 이제 못 쓰는 물건, 안 쓰는 물건은
5: 아무데나 버리지 않고 잘 모아두었다가
6: 만난 엿이랑 바꿔 먹을래요.
3: 그래, 그래, 또 오마. 만난 엿이야, 만난 엿.

0: 만난 여시 야 만난 년
1: 만주봉천의 좁쌀년
0: 만주봉천의 좁쌀년
1: 동네 부산의 사탕 여신데 기름이 찍찍 흐른다
0: 기름이 찍찍 흐른다
1: 기름이 잘잘 흐르네

0: 뭐든지 가지고 놀아보고 뭐든지 음악이 되는 곳 뭐든지 뮤직 박!
1: 뭐지?
0: 어? 배소리 나! 어? 박스맨! 박스맨 빠이빠이 고마워 박스맨 빠이빠이 오 박스맨이 뭘 놔두고 왔는데 이게 뭘까?
1: 깡통이다 깡통
2: 갑자기 깡통이 나와
1: 깡통이다 깡통
0: 어, 깡통 같기도
1: 뭐지?
0: 자 뭐가 들어있나 궁금할 때는 흔들어봐 뮤직박 뮤직박 이게 뭐야? 이게 무슨 소리 같아?
1: 이때 딱딱한 건 맞아. 깡통 같고 음악이 쭉
2: 그렇게.
0: 그러니까 소리는 깡통 같은데 음악이 쭉 나와? 자, 오늘은 바로 자 두구두구 해야지.
1: 두구두구두구두구.
0: 오늘은 바로 짜잔. 호호 호로. 자, 그럼 한번 열어볼게. 하나, 둘, 셋 하면 되는 거야. 하나,
1: 둘, 셋!
0: 하!
1: 에?
0: 오! 이건!
2: 뭐야? 뭐야?
0: 하모니카다.
3: 좀만 웃어줘.
2: 네.
0: 어, 이거는 어떻게 소리가 내는 거야? 어떻게 소리 낼까? 이거 뭐야?
2: 이렇게인가?
0: 와, 와. 야, 이게, 어? 후, 후, 부르니까 소리가 난다. 그치? 네.

0: 네, 그냥.
1: 그래서 이 구멍에다가 바람을 집어 넣을 때도 소리가 나고 또 들이마실 때도 소리가 나거든요. 자, 한번 그러면은 부는 호흡 먼저 같이 한번 해볼까요? 자, 하모니카에다가 바람을 시작. 자, 이번에는 국수를 하고 먹듯이 하모니카를 하고 들이어 마셔 한번 마셔볼게요.
0: 오, 꼭 그렇게 해야 돼?
1: 이번에는 하모니카를 빠르게 흔들어서 연주하는 트릴 주법을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0: 트릴 주법?
1: 네.
0: 우와! 이건 어려운 거야. 한번 해봐. 이건 어려워. 아니야, 아니야. 좀 더!
1: 더 빠르게! 맞았어요.
0: 네.
1: 자, 그리고 마지막은 글리산도 주법이라는 걸 해볼 건데요. 아주 쉽게 할 수 있어요.
0: 글리산도 주법이요?
1: 하모니카 제일 왼쪽부터 네. 오른쪽까지 한 번에.
2: 왠지 수박 한 입에 팍 먹는 거 아니야?
1: 맞아요.
0: 냠냠냠냠냠 수박을 한번 먹어보자.
1: 너무 잘했어요. 벌써 하모니카 주법 몇 개를 순식간에 지금 배운 거예요. 그러면 하모니카로 동물 소리 내는 것도 한번 궁금하지 않아요?
0: 와! 정말 그러면 하모니카로 뭐 동물 소리 여러 가지가 다 가능하신 거예요?
1: 그럼요. 이 하모니카로 여러 가지 동물 소리를 흉내낼 수 있어요. 짠!
0: 우와!
1: 자, 이렇게 조그맣게 생긴 것도 바로 하모니카인데요.
0: 아니, 그렇게 조그맣게 생긴 하모니카가 있어요?
1: 네, 바로 미니 하모니카라는 하모니카입니다.
0: 우와.
1: 자, 제가 소리를 내볼 테니까 어떤 동물 같은지 한번 맞춰보세요.
0: 네. 뭘까?
2: 개미? 작은 동물이면 쥐 같기도 하긴 한데 쥐 목소리는 아닌 것 같아요.
1: 쥐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0: 쥐라고 생각할 수도 우와, 진짜 작은 동물들이 부르는 것 같은 그런 귀여운 소리네요. 네? 다른 것도 좀 보여주세요.
1: 네, 이번에는 더 큰 하모니카를 제가 보여드릴게요. 짠! 엄청 큰 하모니카죠?
2: 네.
1: 우와. 이 하모니카는 베이스 하모니카라는 하모니카인데요.
2: 베이스 하모니카?
1: 네, 이 하모니카는 어떤 동물이 부는 하모니카인지 한번 또 상상해보세요.
0: 상상해보자, 우리.
2: 뭐? 코끼리.
1: 코끼리 같죠,
2: 코끼리,
1: 진짜.
2: 코끼리.
0: 진짜 코끼리 같죠.
1: 코끼리, 네, 코끼리 같죠.
0: 봄, 봄, 봄, 봄.
2: 그리고 봄. 또 생각났다.
1: 또 뭐요?
2: 곰이요.
1: 곰 아저씨 같이, 곰 아저씨 같이.
0: 곰, 곰, 곰, 곰. 오, 그런 것 같아요.
1: 자, 마지막으로 하나만 제가 더 보여드릴게요.
0: 네.
2: 네.
1: 짠. 엄청 긴 하모니카죠?
0: 우와.
1: 이것도 하모니카예요. 이거는 코드 하모니카라고 하는 하모니카인데 이것도 어떤 동물이 부는지 한번 상상해 보세요.
2: 네. 정답! 정답!
0: 우와!
2: 서커스 노래요? 내 생각에는 타조인 것 같기도 하고.
1: 타조?
2: 정답! 말소리요.
1: 말소리하고도 정말 닮은 것 같아요. 마치 뚜그닥 뚜그닥 뚜그닥 타는 것처럼.
0: 하모니카 소리가 너무 다양하네요. 너무 신기해요. 그러면 동물 소리 다 가능하시다고 그러시니까 자, 암탉 소리. 암탉이 어떻게 울지?
2: 꼬꼬댁 꼬꼬 대박.
1: 암탉 소리 같죠?
0: 그러면 거위 소리, 거위.
2: 거위.
1: 거위 소리 한번 어렵다. 들어보세요. 거위 소리 원래 어떻게 울죠, 거위가?
0: 꽉, 꽉, 꽉, 꽉, 꽉, 꽉. 선생님 표정이 더 거위 같은데요?
1: 네, 그렇게 해주면 더 거위 같이 소리가 나니까. 네.
0: 자, 그러면 이걸 못 낼 것 같아. 이거는 염소 소리.
1: 염소가 원래 어떻게 울지? 염소가 원래 어떻게 울죠? 매 이렇게 울네. 매.
0: 마지막엔 송아지 소리.

0: 송아지 소리. 와, 그러면 요정님, 우리 이거 어때요? 요정님 그 하모니카 소리에 맞춰서 우리 동물농장이란 노래를 같이 불러보는 거.
1: 좋아요.
0: 시작! 닭장 속에는 암탉이. 문간 옆에는 거위가. 오, 거위야.

요정님, 뭐, 연주 좀 해주세요.

0: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1: 매일매일 락토핏.
0: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2: 새콤달콤 너도 나도 비타젤리. 탱글탱글 영양 가득 비타젤리. 하루하나 골라먹는 비타젤리.
3: 우리 모두
4: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5: 얼리면 더 맛있어.
6: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7: 마데카 솔메이트.
6: 얼굴엔
8: 순한 킬킬.
6: 진물엔
9: 순하게 지켜줄게.
6: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10: 눈만 바쁜 요즘 교육 어떻게 생각해요?
11: 연필을 굴려야 머리도 잘 굴러가죠.
12: 지당하신 말씀.
13: 아소비 키즈 특허받은 교재와 대면 교육으로 생각의 깊이가 다르다. 유치초이 전문 아소비.
14: 아빠, 저게 뭐야?
15: 글쎄.
16: 다들 뭐 먹는 거지?
17: 이게 뭐예요?
18: 아, 이거요. EBS IN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17: EBS IN 포키젤?
18: 네.
19: 이젠 우리의 아이들도 EBS IN 포키젤.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0: 퀴즈와 니키플레이 두 다다꿍이 함께하는 우리 아이 생일 축하 이벤트.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의 사진과 생일 축하 메시지를 응모해주세요. 추첨을 통해서 아이들의 생일을 EBS 퀴즈에서 축하해드립니다. EBS 퀴즈와 니키플레이 두 다다쿵이 함께하는 생일 축하 이벤트.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아, 지금 넣어야 된다니까.
2: 아, 이 분위기?
3: 고수익에 원금까지 보장된다고?
2: 그렇다니까. 저 분위기? 따라간다며? 이분 위기.
1: 뭐야 이거?
2: 저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4: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꼼꼼하게 살펴보고 신중하게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말하는 포니더위로 딸기를 톡톡. 딸기를 예쁘게 자르고 케이크에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얼리면 더 맛있어
2: 베이비핑. 오늘은 엄마놀이 시간. 첨방첨방 즐거운 목욕놀이. 이제 공주 침대에서 코 잘 준비해볼까? 내일은 뭐하고 놀까? 베이비핑과 함께
3: 꼬롱꼬롱 떠나요. 렛츠고 캠핑카.
4: 랄랄라 신나는 숲속 캠핑.
3: 야호
4: 뽀로로와 신나는 행복한 시간.
3: 같이 놀자 즐거운 캠핑여행.
4: 뽀로로 렛츠고 캠핑카.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3: 출동.
1: 얼굴엔
5: 순하게
1: 진물엔
5: 덥덥한 말
6: 순하게
3: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